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Americans of all incomes head to dollar stores to stay frugal.
0: 소득층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인들이 절약하기 위해 dollar store로 몰리고 있다. 자, 제목이 이렇고요. 이 dollar store는 말하자면 가격이 1달러인 물건 위주로 파는 아주 저렴한 상품들을 파는 가게를 말하죠. 우리나라의 다땡소와 같은 곳, 혹은 다양한 형태의 일명 천원샵 같은 매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인지 이 저가 매장을 찾는 고객이 최근에 부쩍 늘었고 그중에는 고소득자 고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 뉴욕타임스의 취재로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The biggest dollar store chains in America said they have seen more customers visit their stores in recent months, with shoppers trying to stretch every dollar they spend in an uncertain U.S. economy. Customers also spent more per transaction at Dollar General, and the company raised its financial guidance for the remainder of the year. Americans have been wrestling with persistent inflation, giving them sticker shock at the gas pumps and at the supermarket. They have also struggled with the economic uncertainty brought on by higher housing costs and a fragile job market. This month, many of America's biggest retailers, including Walmart and Home Depot, said consumers have been frugal and searching for the best deals.
0: 미국 최대의 달러 스토어 체인점들은 최근 몇 달 새 매장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현 미국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지출하는 1달러 하나하나를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체인인 Dollar General 이 경우에는 고객당 거래 금액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유소와 슈퍼마켓 같은 곳들에서 가격에 충격을 받고 있으며 주택비용 상승 및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마트와 홈디포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다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다들 절약에 나서면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The thing is,

0: people of all incomes, they're trying to stretch every dollar they spend.
1: Yeah.
0: How can you stretch a dollar, Karen?
1: Right. So stretch, in what you're talking about,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rubber bands, it means to make something longer, wider, or looser by pulling it. But when we're talking about money, it means to make it go as far as possible by being very careful and smart with your purchases.
0: Exactly. Stretch. 우리 몸 스트레칭 하기도 하고요.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고무줄 같은 거는 very stretchy하다라고 하죠. 쭉쭉 늘어나니까. 그런데 1달러 지폐를 스트레치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달러밖에 안 되지만 이것조차 정말 아껴 쓰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So everyone's trying to stretch their dollar. Every dollar라고 했죠. They're trying to stretch every dollar.
1: They're trying to make it last as long as they can.
0: Exactly. And it doesn't matter if you have a big income or a small income. Everyone.
1: Everyone. I mean, just because you're rich, I don't think rich people necessarily spend a lot of money frivolously.
0: On the contrary, a lot of people who have money are more conscious about how they
1: How they spend
0: spend
1: it,
0: money.
1: yes.
0: And that's maybe one of the reasons they
1: Are
0: have so
1: rich,
0: much. Yes. All right. So, 그래서 everyone is trying to stretch every dollar.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정말 아껴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persistent inflation.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가지고 wrestling을 하고 있다.
1: Yes. When you're wrestling with something, when you're wrestling, it's not easy. So you're trying very hard to solve a difficult problem, or when you're trying to make a difficult choice or deal with a complex issue, you can say that you're wrestling with it.
0: 그래서 wrestle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와 씨름하다예요. 말 그대로 wrestling, 씨름이라고 이렇게 같이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말도 그렇듯이 영어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이 현상, 이 상황에 놓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렵거든요. So people are wrestling with persistent inflation, and this is giving them sticker shock.
1: Sticker
0: What
1: shock,
0: does this mean?
1: in the past when we went to stores, we would see that little sticker stuck on products to show the price. So a sticker shock is you saw the price and you were shocked. So it's that sudden feeling of surprise, maybe even disgust when you see a product or service costing a lot more than you expected.
0: 네,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슈퍼마켓에서도 at the gas pump and at the supermarket, people are getting sticker shock.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스티커가 아니어도 어쨌든 이렇게 불러요.
1: The price, yeah.
0: 주유소에서는 뭐 계기판에 뜨겠죠. 뭐 얼마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비싸?
1: Yeah.
0: 슈퍼마켓도
1: I get this a
0: 마찬가지.
1: lot when I go to restaurants these days.
0: 이거 와 이렇게 우리 2명 먹으면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4명 막 이렇게 That's called sticker shock. So, you know, they're wrestling with persistent inflation and this inflation is giving Americans sticker shock at the gas pump and at the supermarket. So, everyone is trying to be very frugal.
1: Yes, frugal. It's spelled Frugal, and it's a very positive way to say someone is penny pinching. So it's being very careful, very wise, and very economical with your money and resources to avoid unnecessary waste.
0: 절약하는 거예요. Everyone's now very frugal and they are searching for the best deals. 가장 저렴한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Let's continue reading.
1: A section within Dollar General stores called Value Valley, which is a dedicated area with a rotating selection of $1 items, performed much better than its average merchandise. Comparable sales rose more than 16% last quarter in those aisles, and the company is boosting the presence of that section in more than 9,000 stores. Company executives said that higher income shoppers are also coming to their stores. The consumer is relying more on that $1 price point, Vaso said. We have got real plans to expand that $1 price point to offer even more value for the customer.
0: Dollar General 매장에 마련된 Value Valley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는 1달러짜리 상품들을 돌아가며 진열하는 전용 구역입니다. 근데 일반 상품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이 코너가 거뒀습니다. 지난 분기 해당 코너의 동일 매장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16% 이상 증가했으며 회사는 9천 개 이상의 매장에서 이 코너의 비중을 늘리는 중입니다. 회사 경영진에 따르면 고소득층 고객들도 매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Dollar General의 CEO인 Todd Vassos는 소비자들이 1달러 가격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1달러 가격대를 지금보다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kay, so Dollar General is the name of this store.
1: Yes, I've been to many of them.
0: Yeah?
1: Yeah.
0: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그 이제 다땡소처럼 이것도 상호명이에요.
1: Yeah.
0: 어쨌든 뭐 기사
1: There's
0: 속에서
1: also Dollar
0: 언급이
1: Tree and a lot
0: 많아요.
1: of different
0: 네,
1: places. Yeah.
0: 뭐 이런 저런 가게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이 가게 안에 한 코너가 있는 거예요. Value Valley. 그래서 그 코너의 아이템들이 특히 잘 팔리는데 Comparable sales rose 16%. What does that mean?
1: Comparable sales, this is used in retail and it shows like the current revenue at established locations against revenue from the exact same period in the past. So, you know, when we say like year on year, quarter on quarter, this is talking about comparable sales.
0: 동일 점포의 1년 전 매출에 비해 이번 매출이 어떤지 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 매출, comparable sal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게에만 봐도 1년 전에 비해서 이 코너에서 팔린 물건들의 매출이 16%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nd then we're looking at items that are at a $1 price point.
1: Yeah. So price point refers to the specific price chosen for a product or service when it is offered for sale. Mm. And we use this a lot when we're talking about, for example, like cars, the mid-range price point or the luxury tier price point. So it's not talking about like a specific price, but more like a range of, you know, for cell phones, if it's like an entry level price point, then it would be a little bit cheaper than a luxury tier price point.
0: Yeah. So once again, you mentioned cars earlier on, but if you go to a used car store, thank you, then the dealer might say, what's your price point?
1: Right.
0: 얼마 정도를 쓰실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부터 물어야
1: yes.
0: 그 다음에 차를 이제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1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뭐 그게 다 달라지니까 중고 자동차 매장에 갔을 때 아마 딜러가 제일 먼저 그거 물을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예산이 얼마냐.
1: You give them 네. a price point. Like, it's like a little 그쵸? range.
0: 맞아요.
1: Yeah.
0: 가격대인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가 뭐 얼마인가요? Mm-hmm. 예산이 얼마인가요? Mm-hmm. 그다음에 이제 요즘 미국에서 이 달러 스토어를 찾는 사람들이 $1 price point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1: Yeah.
0: 아, 나 요런 이제 1달러 정도 되는 물건을 사고 싶다. 그렇게 지출하겠다라는 걸 보다 더 예전보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달러 스토어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I mean, if you can get the same thing for that price point yeah. or at that price point, then why not?
0: Exactly.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the consumer is relying more on the $1 price point. 이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1달러 가격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Let's continue reading.
1: At Dollar Tree, the next biggest dollar store chain with more than 9,000 shops, comparable sales rose 3.7%. Even though the retailer has struggled to keep prices down and thus attract shoppers, traffic to stores ticked up 0.4%, with consumers also spending more each visit. The inflationary backdrop continues to pressure all household budgets, particularly for lower-income consumers. Mike Creedon, the CEO of Dollar Tree, told investors. He said the retailer grew sales across all income segments, with year-over-year gains focused on middle-income and high-income households.
0: 네, 9,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미국 내

0: 두 번째로 큰 달러스토어 체인인 달러트리의 동일 매장 매출은 3.7% 증가했습니다. 이 업체는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고객 유치에도 고전했지만, 그래도 매장 방문객 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방문당 지출액도 늘었습니다. 달러트리의 마이크 크리든 CEO는 인플레이션 여파가 모든 가계 예산,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했고요. 자사가 모든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전년 대비 증가세는 특히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lright, so we're looking at traffic to the stores. That means how many people actually go to the stores. Ticking up.
1: When something ticks up, that's T-I-C-K, tick up, it means that there's a slight increase, or maybe a rise in a price, rate, or value. So we're talking about not something that's skyrocketing, but something that's going up by a little bit.
0: Exactly. 아주 소폭 증가했을 때 tick up 라고 동사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소폭 오른 것 자체를 하나의 단어, uptick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Let's take a break. 자, 퀴즈 주시겠어요?
1: So which of these items is most likely to be found at a dollar store? Number one, fresh produce. Number two, cleaning supplies. Number three, designer clothing.
0: 자, 지금 바로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Jessie J의 가격표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Price Tag featuring B.O.B.

0: 제시 제이의 Price Tag featuring B.O.B. 들으셨습니다. 앞서 가격대라는 뜻의 Price Point라는 표현을 배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가격대를 물을 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대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What price point are you looking at?
1: Yeah.
0: Do you have a price point in mind?
1: Yes.
0: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그냥 이제 뭐 What's your price point? 보다는 제가 아까 이제 너무 simplify해서 말을 하긴 했는데
1: It's okay. I mean, we understand.
0: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고차들을 봤는데 Oh, at this price point, I expected there to be an air conditioner. 뭐 이런 식으로.
1: Right, right.
0: 이 가격대라면 이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price point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1: Yes.
0: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a price point in min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국 고물가의 영향으로 전보다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 dollar store를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소득 가구도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질세라 전통적인 달러스토어가 아닌 매장들, 특히 대형 마트들도 이 저가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과 이를 경계하는 저가 상점들의 고민을 다음 단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 A lingering concern for all the dollar stores has been how much its competitors threaten to eat into their business as rivals collectively spend billions to keep prices low for weary shoppers. The big question is whether Dollar General and its peers can retain their momentum as their rivals aggressively slash prices, Christina Katai, an analyst at Deutsche Bank, wrote in a note. Walmart and Target have each said that they have been lowering prices this year and said they would continue the reductions to attract households worried about their finances.
0: 자, 모든 달러 스토어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해온 점은 경쟁사들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과연 얼마나 잠식할지 여부였습니다. 대형 소매 매장들이 물가에 지친 쇼핑객들을 겨냥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너도 나도 수십억씩 쏟아붓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티나 카타이는 보고서에서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가운데 달러 제너럴 및 동종업계 업체들이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월마트와 타겟은 올해 들어 쭉 가격을 인하해왔으며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가구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런 인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각기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타겟은 굉장히 유명한 대형 스토어들이죠.
1: Yeah.
0: 네. 자, the dollar stores are worried that their rivals may eat into their business.
1: Right.
0: We're not talking about really eating anything, are we?
1: Yeah, yeah. So eating into something, it means you're gradually using up or reducing or damaging a valuable supply like money, time or resources.
0: Eat into a business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이제 그 이 업계에서 좀 잠식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먹어 삼키는 것 같은
1: a little by little.
0: 네.
1: Yeah.
0: 뭐 이런 느낌이어서 dollar store의 어떤 마켓 그런 시장과 그다음에 그 대형 마트의 시장이 약간 다른데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대형 마트들도 저렴하게 이것저것 팔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field인데 우리 분야인데 여기에 와서 조금씩 이제 갈가 먹어 나가는 것 같은 느낌? They're eating away into our business? 하는 걱정이 있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점점 더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1: They'd rather go to the big stores.
0: 이해가 되죠?
1: Yep.
0: 자, 그래서 그 big stores like Walmart and Target, they are aggressively slashing prices. 공격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1: They're cutting their prices. So slash to slash, it means they're cutting or reducing sharply. So that in the verb form, it's that. And then as a noun, a slash could be a long gash.
0: 이게 다 뭐 cut, slash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베이다, 자르다 이런 의미가 원래는 있는데 가격과 붙였을 때는 yeah. 예, 가격을 그만큼 인하한다는 뜻이고 slash는 굉장히 가격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1: Yeah, like 50%
0: 그러니까
1: discount.
0: 대폭 yeah. 낮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대형마트들도. 자, 이어서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Some retailers have taken advantage of tariff refunds that were paid out to businesses after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many of President Donald Trump's import levies in February. Dollar Tree said it used those funds on pricing reductions, marketing, and store operations, while Dollar General said it has reinvested a substantial portion of its tariff refunds to keep prices down. We watch very closely all competitors, no matter what classes of trade, looking at price, Vaso said. Price is a paramount for our customer.
0: 일부 소매업체들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관세 중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결한 후 기업들에 지급된 관세 환급금을 자금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트리는 해당 자금을 가격 인하 정책과 마케팅 및 매장 운영에 사용했다고 밝힌 한편 달러제너럴은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 환급금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했다고 전했고요. 다음은 달러제너럴의 토드 바소스 CEO의 말인데 우리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사의 가격 동향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 고객분들께 제일 중요한 요소니까요. Alright, first of all, a lot of these stores are, or I should say, making use mm-hmm. of the import levies
1: yeah.
0: That they're getting back. What's a levy?
1: A levy is an official demand for payment, such as a tax or a fine, or the legal seizure of property to pay an unpaid debt. So we use this when we're talking about taxes. We say taxes are levied.
0: Right. Levy하다 하면은 부과하다가 되겠고요. Levy라는 명사는 그래서 그런 이제 부과금, 뭐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retailer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tariff refunds. 이제 소매업체들은 관세 환급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1: Mm-hmm.
0: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관세 환급금이냐? From the import levies that Donald Trump struck down.
1: Yep.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그런 관세, 수입 관세를 말하고 있죠. Mm-hmm. 그것으로 인해서 환급금이 생겼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
1: Yep.
0: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Mm-hmm. 라고 했을 때 price is paramount.
1: Price is paramount, right. It's often, you might have seen something is of paramount importance. I think that's how it's used very often when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being paramount. So it means that it'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0: 그래요. Paramount, P-A-R-A-M-O-U-N-T는 한 단어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Something is paramount.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article. 자,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 복습해 볼까요? 무엇과 씨름하다.
1: Mm-hmm.
0: To wrestle with something.
1: Right. It means to try very hard to solve a difficult problem, make a hard choice, or deal with a complex issue.
0: Yep. Let's have a look at the example.
1: I wrestled with a difficult assignment for 2 weeks before finally completing it.
0: 그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2주 동안이나 씨름을 한 뒤에서야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표현은 그 굉장히 비싼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상태예요.

0: Sticker shock.
1: Sticker shock, right? So this describes the sudden feeling of surprise or dismay when you see that a product or service costs a lot more than you expected.
0: What's your example?
1: The high rent caused immediate sticker shock for the students.
0: 높은 월세를 보자마자, 뭐 듣자마자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sticker shock가 여기서는 네, 뭐 월세 가격을 말하고 있는데, the high rent caused immediate sticker shock for the students. 다음 표현은 절약한다는 뜻이죠. frugal.
1: Frugal. So another way you can say this is being thrifty or being economical, and it's a positive way. It's not used in the negative sense. But it means to be careful and wise and economical with money or resources to avoid unnecessary waste.
0: What's the example?
1: We raised our children to be frugal so they would understand the value of money.
0: 우리는 아이들을 굉장히 근검 절약하도록 키웠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Tick up.
1: Tick up. So this means to increase, rise, or go up by a small or gradual amount.
0: 아주 소폭 증가하다. What's your example?
1: Stock prices began to tick up near the end of the trading session.
0: 증권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이제 거래 마감 시간이 될 때쯤에 주가가 갑자기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으로 eat into something.
1: Right, eat into something. This means like gradually kind of eating away, taking away bit by bit. So it's gradually using up, reducing, or damaging a valuable supply like money, time, or resources.
0: 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는 뭔가를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돈이나 시간을 축내다, 무언가를 잠식시키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문 보겠습니다.
1: Unexpected medical bills are really eating into our savings.
0: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계속 발생해서 우리가 저축한 돈을 계속 갉아먹고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It's eating into our savings.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main expressions. If you'd like to read the article again, you can come to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Now, on to the quiz. Today, it was something you can find at a dollar store.
1: Something so you can buy at a dollar store. The answer is number two, cleaning supplies.
0: You can't find fresh produce, I
1: It's
0: don't
1: difficult,
0: think. Yeah, 그죠?
1: difficult.
0: 신선식품은 dollar store에서 보통 사지 않죠. 그다음에는 designer clothing, 마찬가지로 명품 의류라는 뜻인데 designer clothing도 보통은 이제
1: It would cost
0: dollar
1: more than a
0: store,
1: dollar.
0: 그렇죠. 왜냐면 달러에 이제 그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designer clothing 쉽지 않아요. 뭐 다만 뭐 second hand store 이런 thrift store에서는 팔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중고니까. 근데 새 제품을 파는 dollar store에서는 designer clothing이나 fresh produce는 보통 팔지
1: Difficult,
0: 않죠.
1: yes.
0: 네. 2번 cleaning supply, surprise가 아니라 cleaning supplies 청소용품은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스틱커피 최인숙님께 보내드릴 거고 김치 토마토 페스토는 8318번 쓰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lright, well that's really interesting. I feel like this might be similar here in Korea as well.
1: Because
0: I
1: I
0: think
1: think we're
0: so.
1: all going through inflation right now.
0: 이 상황이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도 thrift store가 아니라 dollar store를 찾는 분들이 많았지만 좀더 많아졌을 것 같고
1: And all
0: 고소득층
1: that
0: 중에도
1: too.
0: 네,
1: And
0: 많이
1: all
0: 생겼을 것
1: ages as
0: 같아요.
1: well, I was
0: Yes.
1: thinking. Well, in Korea at
0: Children
1: least.
0: love it, but
1: Yeah,
0: then
1: I
0: so
1: love
0: do
1: it.
0: adults.
1: Yeah.
0: All
1: All
0: ages.
1: ages.
0: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즐겨 찾는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Neil Diamond의 노래 듣겠습니다. September Morn.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영국의 현대미술가 라이언 겐더는 일상의 공간 위에 예술적 상상력을 장난스럽게 펼쳐놓는 걸로 유명합니다. 언뜻 체스의 말들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럭의 조향장치 부품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공원에 세워두기도 하고 동전을 수만 개씩 만들어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곳에 뿌려놓습니다. 누구나 이 동전을 집어갈 수 있게 말이죠.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작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에는 멈출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혼자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들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선택의 질문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겐더의 작품은 미술관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물찾기 하는 즐거움을 주는 한편 잠시 서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겐더가 작품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장난스레 질문을 던지는 현대 미술가 겐더가 뿌린 행운의 동전을 발견하는 순간 평범했던 도시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에서 맞는 거라고 합니다. 겐더 작품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관람객에게 흥미로운 단서를 던지고 그 의미를 찾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16,000개의 동전이 다 찾아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스마트폰에서 잠시 시선을 떼고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서울 시내를 걷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는 11시 23분경에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2부를 여는 곡,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의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영도님, 지난 일요일에 제가 걸었던 한강길 사진입니다. 제가 걸어서 간 길에서 한강버스 잠실보의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반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12km쯤 되는 것 같은데 좋았습니다. 정클클 가족 여러분께도 걸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민영도님이 보내주신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데요. 무슨 작품 사진 같은데요. 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겁니까? 와, 잠실보군요. 어우, 너무나 근사한데요. 태양까지 걷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걷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바쁘셔도 잠시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시간 낼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달빛 아래 홀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달에게 자신의 사랑과 한숨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노래입니다. 벨리니의 바가로 나케이나르 젠티, 방황하는 은빛 달이요. 소프라노 루센 스웬슨, 웨렌 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벨리니의 바가로나 케이나르젠티, 방아하는 은빛딸이여, 소프라노 루스엔 스웬슨, 웨렌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벨리니 하면 로시니와 함께 백한도 작곡가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오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가곡도 많이 작곡했습니다. 0168 쓰시는 분, 취발러 한달 차예요. 40대 중반 아줌마이지만 운동 가면 살아 숨쉬는 기분이에요. 정클클에서 들었던 클래식과 함께하는 발레는 최고의 힐링 타임이에요. 오늘도 블랙스완을 꿈꾸며 파이팅 하겠습니다. 취미 발레 하시는 분들을 취발러라고 하는군요. 예, 오늘 제가 또 배워갑니다. 0168님, 발레를 취미로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블랙스완에 나왔던 이 배우 나탈리 포트만도 전공자가 아니었잖아요. 연습해서 이렇게 영화를 찍었다고 하던데,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발레 음악 많이 트는 거 알고 계시죠? 0168님, 파이팅!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여러 동물을 음악적으로 묘사한 원곡이죠. 동물의 사육지혜 중 하나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비발디 홍방울새, 2번 생상스 백조.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듯한 경쾌한 리듬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고 하죠. 헨델의 유쾌한 대장장이 변주곡. 오늘은 이 익숙한 선율을 알브레이트 마이어가 연주하는 오보의 따뜻한 음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심포니아 바르소비아가 함께합니다.

헨델의 유쾌한 대장장이 변주곡,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호보에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현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늘 2부 첫 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러시아 음악사에서 손꼽히는 관현악법의 대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중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동숙님의 사연입니다. 50대 중반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매일 쉬지 않고 연습하니까 선생님께서 조금씩 실력이 향상된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드보르자크의 유모레스크를 신청합니다. 항상 매끄러운 진행에 감동적이고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매일 쉬지 않고 연습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멋지십니다. 사실 바이올린은 처음 배울 때는 음정 한음한음을 정확하게 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악기인데요. 대단하십니다. 악기를 배우다 보면 좀처럼 늘지 않아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이란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될것 같은데요. 젊을 때처럼 빠르게 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왠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젠가 신동수님이 유머레스크를 자연스럽게 연주하게 되는 날을 꼭 맞게 되시길 응원합니다. 청취자 신동숙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드브르자크의 유머레스크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피터 프랭클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유머레스크, 정경화의 바이올린, 피터 프랭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이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 관계로 조금 늦게 11시 23분쯤에 시작됩니다. 그래도 2부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니까요. 짤막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첼로가 노래하듯 길게 휘어가는 선율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이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비발디, 홍방울새. 2번 생상스, 백조.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4519님, 반려견 두부와 동물병원 가는 길인데요. 평소라면 엄청 떨고 긴장하는데 오늘은 정클크를 들어 그런가 아주 잘 가네요. 반려견들도 좋아하는 정클크입니다. 두부가 좀 아픈 거 봅니다. 네, 동물병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른 낫길 바랍니다. 아, 두부가 또 클래식을 들으면서 떨지 않으니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김영민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루 휴가 내고 모처럼 편하게 정클클 데이트 중입니다. 너무 좋네요. 아,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김영민님, 반갑습니다. 오늘 충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황영준님, 가끔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가을길을 사랑하는 남편이랑 이어폰 나눠 끼고 정클클을 들으면서 거니고 싶은 충동이 생기네요. 네, 오늘 아침도 꽤 선선하더라고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준님, 남편분과 어서 데이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데이트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6824님, 오늘 월급날인데 벌써 입금이 됐네요. 기분 좋아요. 오전 입금이군요. 6824님, 그 신남이 메시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다음 곡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요한 슈트라우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발트 토이펠의 곡인데요. 프랑스의 우아한 왈츠에 스페인풍의 선율과 리듬을 더해 아주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마치 유럽의 거리에서 학생 음악단이 연주하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곡입니다. 발트 토이펠의 학생 악대 왈츠 작품으로 191.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발트 토이펠의 학생 악대 왈츠 작품으로 191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4392 쓰시는 분, 생상세

백조입니다. 요즘 시골엔 외가리도 우아하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 외가리와 백조를 또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9801님, 2번 생쌍새 백조. 날마다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경님의 목소리도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져 정말 듣기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생쌍새 백조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생쌍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미샤 마이스케 첼로, 셰먼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100조. 미샤 마이스케 첼로, 셰먼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정희님, 100조의 우아한 모습이 그려지는 차분한 음악이네요. 조금씩 알아가는 클래식 곡들. 제목과 음악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음악은 듣는 것 자체로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환절기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를 함께 감상했는데요. 다른 세계로 넘어가 있는 생상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정희님, 혹시 제목과 이 클래식 작곡가들 외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듣는 것 자체로 음악은 마음의 위안이자 힐링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시험 잘 치르길 바라고요.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정규의 클래식 2부에서는 영화 덕분에 아주 친숙해진 클래식 음악들, 영화 속 클래식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종 2악장 아다지오. 율리아 피셜 바이올린 데이비드 진머니 지휘하는 톤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영어 듣기 평가 끝나는 11시 23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잠시 후 영어 듣기 능력 평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라디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학생 여러분은 답안지에 반, 번호, 그리고 이름을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6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서 오늘 2부는 평소보다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이유진님의 선곡으로 열었습니다.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유진님, 정경님 소개로 이번 주 금요일 알바르 피에리 기타 공연 가요. 마침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공연이 있더라고요. 제 최애 기타곡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선한 가을 바람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방송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껴 들어요. 아, 대구의 범어 대성당 다니시는군요, 이유진님. 와, 다니는 성당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공연을 볼 수 있다니 낭만적입니다. 미리 타레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진님 잘 다녀오시고요. 혹시 후기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김인수님, 취미로 클래식 기타 배우며 치고 있는데 특히 트레몰로는 너무 어려워요. 클래식 기타 곡이 자주 나와서 감사해요. 네, 앞으로 더 자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도 영화에 쓰이면서 더욱 친숙해진 곡 영화 속 클래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바다의 침묵은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군 장교 베르나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잔느의 집에 숙소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방을 내주기는 했지만 잔느와 할아버지는 독일군 장교와 시선을 맞추지도 않고 말을 건네거나 답하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저항이었죠. 하지만 이런 냉대 속에서도 독일군 장교 베르나는 꼬박꼬박 인사를 건네고 예의를 갖춥니다. 베르나는 점령군이기 전에 바흐를 좋아하는 음악가였고 프랑스와 독일이 예술과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영화 초반 음악 교사인 잔느는 집 거실 피아노로 바흐 곡을 연주합니다. 그때 집에 도착한 독일군 장교 베르너가 잔느의 피아노 연주에 걸음을 멈추죠. 하지만 잔느는 베르너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갑자기 연주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베르너가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을 때 잔느는 다시 한번 바흐를 연주합니다. 이번에는 음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잔느가 피아노 연주로 그의 발길을 잡아둔 이유는 폭탄 테러로부터 베르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두 사람이 음악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전쟁은 두 사람을 적으로 갈라놓았지만 바흐의 음악 앞에서는 그 경계가 잠시 사라집니다. 바다의 침묵. 이 영화에서 바흐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영화 바다의 침묵 속 클래식,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 프렐류드와 푸가 1번, 바흐 작품으로 846중 프렐류드,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화 바다의 침묵 속 클래식,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에 곡집 1권 중 프렐류드와 푸가 1번, 바자흐모노 846중 프렐류드.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올리버 스톤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영화를 만들었는데 바로 플래툰입니다. 찰리 신이 연기한 크리스는 전쟁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성과 악의 구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합니다. 이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클래식 곡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바보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입니다. 이 곡은 마치 전쟁과 죽음의 주제곡처럼 쓰이는데요. 이 곡이 쓰인 장면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엘리아스가 동료인 반지에게 총격을 받고 정글에 버려지는 장면입니다. 헬리콥터는 엘리아스를 구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총탄을 맞으며 두 팔을 하늘로 들어올린 채 무릎을 꿇고 쓰러지죠. 바로 이 장면에서 바보의 현우리안 아다지오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정글에서 인간이 쓰러지는 순간 바보의 현악기는 인간의 슬픔을 대신해서 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영화 플래툰 속 클래식, 바보의 현우리안 아다지오,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화 플래툰에 쓰인 곡입니다. 바버의 현우리 안 하다지오. 유진 오르몬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태현님, 플래툰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였어요. 세월이 흘러도 기억에 선명한 부분도 있고요. 기회 되면 영화를 다시 보고 음악도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어요. 이곳 저곳에서 전쟁이 난무하니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모든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소식을 어서 듣고 싶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영화 속 클래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찾은 클래식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퇴역장교 플랭크 중령은 젊은 학생 찰리와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고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프랭크가 도나에게 탱고를 추자고 권하는 장면입니다. 프랭크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움직임을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가죠. 세상을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삶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느끼는 프랭크. 이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바로 가르델의 포르우나 카베짜, 우리말로는 간발의 차이로입니다. 이 곡은 영화 트루라이즈에도 쓰였는데요.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제이미 리 커티스가 주연한 액션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인 해리가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호텔의 무도회에 잠입하는 장면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후반부 해리와 헬렌 부부가 함께 탱고를 추는 장면에도 등장하죠. 한 영화에선 시각장애를 가진 남자가 삶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순간에, 또 다른 영화에선 비밀요원 부부의 관계를 재발견하는 순간에 쓰입니다. 제목처럼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간발의 차이로 찾아온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영화 여인의 향기, 그리고 트루라이즈 속 클래식, 가르델의 간발의 차이로, 니콜라 베네티와 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의 바이올린, 레너드 에션브로히의 첼로, 알렉세이 그리뉴크의 피아노, 크세니아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가르델의 간발의 차이로 니콜라 베네레티와 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의 바이올린, 레너드 에셴브로휴의 첼로, 알렉세이 그리뉴크의 피아노, 크세니아 시도로바의 아코디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스쿨래식, 이번엔 짐 캐리 주연의 영화 트루먼 쇼에서 찾아봤습니다.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는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24시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로지 한 사람, 트루먼만 그 사실을 모르죠. 트루먼이 아침에 집을 나와 차를 운전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곡이 바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입니다. 경쾌하고 밝고 반복적인 리듬은 트루먼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만 같은데요. 영화 트루먼 쇼 클래식 들어볼까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에버너 331종 3악장 터키 행진곡 빌렐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있을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은 고등학교 3학년 영어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코너 클래식 살롱은 잠시 쉬어가고 오늘처럼 이후에는 영화 속 클래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영화 킹스 스피치 속에서 골랐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으로 92중 2악장 알레그레토 클라우디오 하바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868년 뉴욕 프레스 클럽이 주최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 초청 만찬이었다. 프레스 클럽 회원이었던 크롤리는 참가 신청을 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크롤리뿐 아니라 여성 회원 전부가 참석할 수 없었다. 여성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참석이 허락됐지만 조건은 모욕적이었다. 여기자들은 디킨스는 물론 객석의 신사들 눈에 띄지 않도록 커튼 뒤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크롤리는 이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행사를 보이콧하는 대신 여성

여성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제인의 결심은 화산 같은 힘으로 솟구쳐 나왔다. 모임의 이름은 자매를 뜻하는 라틴어 소로르에서 유래한 소로시스로 정했다.

최현미 작가의 책 읽는 여성의 역사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비욘세 놀스, 제니퍼 허드슨, 아니카 노니 로즈가 함께한 곡 드림걸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들으시면서 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시는 카페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문장 카펫은 어크로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최현미 작가의 책, 읽는 여성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소로시스라고 하는 그 모임의 탄생을 알리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소로시스, 식물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파인애플처럼 여러 꽃봉오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매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아, 그 의미 그대로 소로시스에 이제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책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런

8년 후에 지금의 제가 살고 있는 게 복받은 것 같습니다. 마음껏 쓰고 읽을 수 있어서 그때의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말 마음껏 쓰고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안 읽어서 문제죠. 그렇죠? 소수만 공유하는 라틴어에 비유하는 독서 그 열풍을 독서력이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에 비유하는 그런 접근들이 꽤 많은 책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다른 것은 지금은 막 특권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를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읽기 놓치지 말고 북카페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은 꼭 자주자주 생각하셔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주님, 제인의 용감한 선택 덕분에 소로시스가 세상의 멋진 주인공이 됐군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개척자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삶 전부를 던져서 읽는 여성의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흐름을 따라서 또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읽고 있는 여성, 남성 할것 없이 읽는 독자 모두가 또 우리 후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너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 하고 계신 겁니다. 최상철님, 우리 출석 이벤트 책 선물 받으셨나 보다, 그쵸? 아니면 우리 북카페에서 뭐 소설 북클럽도 그렇고 초대석도 그렇고 책 선물 많이 드리죠? 그거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감사히 잘 읽을게요, 모두. 맛있는 점심 드세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상철님도 맛있게 드시고요. 성민주님, 요걸 그대로 다 읽을 수가 있나? 지금 중산 고등학교 2학년 5반 누구누구 하면서 영어 듣기 5개 틀림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북카페 문 열자마자 주셔가지고 민주님 반갑습니다. 지금 그 민주님의 영어 듣기 그 성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우리 또 방송이니까 실명 감췄습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 5개 틀린 거면 이거 어때요? 지금 원래 생각했던 목표했던 것보다 좀잘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못 나온 건가요? 아니면 늘 그냥 예상한 대로 나온 건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뜬금없이 북카페로 날아드는 이런 사연도 너무 재밌습니다. 많이 주세요. 그리고 테니스 나무 제 장편 소설 새로 나온 거 얘기 드렸죠? 이번 주 월화수목 이렇게 생방 때도 이벤트 합니다. 생방 말고도 요 테니스 나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테니스 나무 구매하셔서 있는 분들께 제가 또 드리는 윙크 같은 작은 이벤트도 있죠. 엽서 이벤트. 요거는 다 포함해서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그 참여 방법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생방에서는 하루에 한 분만 깜짝 이벤트처럼 책 선물을 드리는데,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셔야 하고요. 테니스 나무에 얽힌 제가 뭐 미션을 드립니다. 근데 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카페인 최준호 님이, 이번에는 오행시 안 하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연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러네. 제 3년 전에 제 책이 나왔을 때도 그 N행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은 그 N행시에 진짜 진심으로 참여하시고 N행시로 도파민이 막 솟는 흥이 나는 그런 부족이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멍석을 또 깔아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나무 로요 책의 제목으로 N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시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꼭 필요한 것이 주소 있어야 합니다. 책 선물 받으실 주소와 테니스 나무 N행시 오행시 쓰셔서 보내주시면 오늘 1부 끝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사연은 곳곳 계속 소개를 하고요. 기대합니다. 아이샤 키스의 뉴데이, 제니퍼 로페즈의 브레이브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준호님이 이 오행시 제안을 어제 하셨거든요. 오늘은 감기 몸살로 누워서 라디오 듣다가 이름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북카페에는 오늘 내가 오늘 방송에 사연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사연, 그리고 그 며칠 전 사연, 일주일 전인가? 이러면서 갑자기 사연을 제가 기억하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N행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오행시, 이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만 보내셔야 하고요. 주소가 있어야 이벤트 유효한 걸로 봅니다. 지금 너무 그 시작 활동에만 집중을 하시느라고 주소 빼먹고 보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김윤정님은 테니스공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니, 니가 그것을 보고 웃었다. 스쳐 지나갈 풍경 하나에 이름이 생겼다. 나, 나무는 그날부터 조금 달라 보였고, 무심했던 우리는 그 이름을 오래 기억했다. 완결성이 있는 작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윤진영님, 테니스 나무? 니가 직접 봤다고? 스가 스읍으로 간 거예요. 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무리해서 도전! 하시면서. 갑자기 오행시라니요. 안 돼도 도전! 근데 이 감각 있네요. 스를 스읍. 네, 요렇게.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이어가신 게좀 재밌게 느껴지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장 맨 앞에 있는 단어, 이 음절. 태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지금 상표 이름이 차마 읽을 수 없는 상표 이름 너무 많습니다. 방송에서는 읽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프라이팬 이름, 뭐 유명 쇼핑몰 이름 막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모아 보시죠. 9339 쓰시는 카페이님, 부끄럽지만 그냥 보냅니다 하시면서 테라스에 가을 햇빛이 쏟아진다. 니 거기서 뭐하노? 엄마께서 물으셨대요. 이렇게 니 거기서 뭐하노? 쓰레기나 치워라.

예상도 못한 쓰레기나 치워라. 나만 갖고 뭐라 하노? 이렇게 엄마는 나만 갖고 뭐라 하노? 엄마는 무서운 게 없지. 요즘니 반짝 와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엄마와 지금 나의 대화를 약간 이 부산 그 어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조금 더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읽으면서 아 이게 여기로 가는 거구나 깨달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너무 멋집니다. 이런 멋진 N행시, O행시가 많이 오고 있어요. 계속 기다릴게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입니다.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언젠가부터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엔돌핀을 단순히 기쁠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엔돌핀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뇌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몸이 분비하는 천연 진통제이자 불안을 줄여주는 완충장치에 가깝죠. 엔돌핀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지는데요. 체내에서 유래한 물질을 가리키는 말 엔도지너스와 꿈의 신 모르페우스에서 이름을 딴 약물 모르핀이 만나 만들어진 말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보다 20배나 진통 효과가 강하다는 점에 착안해 체내의 진통제란 뜻으로 엔돌핀이라 부르게 된 건데요. 통증을 줄여주고 황홀감까지 선사하는 이 호르몬을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게다가 엔돌핀은 중독성도 없으니까요. 데이비드 J.P. 필립스의 책 인생은 호르몬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엔돌핀 장에 이르면 환희와 행복감을 선사하는 엔돌핀을 경험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서 여러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엔 조금 장난스러운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두 개의 방을 바쁘게 드나들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이 아주 세게 부딪힌 적이 있는가? 무시무시한 통증이 발생하고 10초 뒤 엔돌핀이 치솟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는 이 순간을 반드시 즐긴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차분하게 10가지 세면서 천장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쏟아져 나오는 엔돌핀이 일으키는 유포리아에 가까운 희열에 휩싸이게 된다. 통증의 순간 찾아오는 엔돌핀 폭풍. 물론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죠. 이런 순간이 아니라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주 엔돌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근육통.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분 좋은 통증이라고 여깁니다. 엔돌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달리기에서 경험하는 러너스 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의 순간 엔돌핀이 다량으로 분비되면서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냉수욕을 할 때 고통스럽지만 이내 상쾌함을 경험하는 것도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후련해지는 것도 다 엔돌핀 덕분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그저 아픔만으로 가득하지 않고 그걸 희석시켜줄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좀 든든합니다. 이제 엔돌핀을 경험하러 가볼까요? 발가락을 찢는 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이 좋겠네요.

그웬 스테파니의 앤더슨 팩이 함께한 곡 헬로 월드 들려드렸습니다. 엔돌핀 얘기 참 신기하죠? 반갑고요. 우리가 호르몬에 지배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허무해지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호르몬이 작동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호르몬 길들이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엔돌핀, 꼭 발가락 찢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러닝하면서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도 있고 그거 외에도 크게 웃거나 진짜 내 온몸이 악기가 된 것처럼 진동하듯이 막 웃어보세요. 그래도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하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도 분비되고, 냉수욕 이런 것도 되고, 신나게 춤을 춰도 됩니다. 좋은 방법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이님들 지금 엔돌핀, 지금 허기우님 전 엔돌핀이 없나 봐요. 러너스 하이라니, 기분 좋은 통증이라니. 문자로만 읽고 이해하신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러너스 하이 저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것만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예로 들어드린 거 되게 많잖아요. 매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좋아하는 음악, 춤다 됩니다. 그리고 최상철님, 고통 후 엔돌핀이라면 매운 음식 먹고 스트레스 풀리는 것과 비슷하려나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 느낌들 좋죠. 딱 긴장 스트레스가 확 올라갔다가 살짝 풀리면서 찾아오는 그 엔돌핀의 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카페인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테니스 나무 오행시, 갑자기 시를? 오행시를 하시면서 막 머리를 쓰시고 막 지금 조바심 내가지고 그 와중에 주소도 빠뜨리면 안 되면서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지금 말머리까지 넣으면서 막 바쁘시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엔돌핀이 치솟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964 쓰시는 카페이님. 테이프를 샀는데 네가 왜두개 샀냐고 하길래 스스로 붙이려고 샀지? 나도 하나 줘. 무조건 안 돼. 내 거야. 이렇게 갔습니다. 와, 점점 상황극을 만들고 계시네요. 그리고 0537 쓰시는 카페이님. 테두리를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너. 네가 뭘 알아? 멋대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며 악을 쓴다. 멋대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며 악을 쓴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걸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읽다가 순서를 테니스 나무죠. 다시. 테두리를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너. 네가 뭘 알아? 멋대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며 악을 쓴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조금 떨어져 너를 바라본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춘기의 한

가운데를 걷고 있는 아들아, 길을 잃어도 괜찮아. 네 곁에 늘 엄마가 있어. 와, 이 한편에 이 메시지까지 들어있는 이 글을, 이게 길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니, 나가 막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그 다음 건지를 헷갈리다가 테니스 나무를 테니나스무 막 이렇게 바꿀 뻔했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 분들의 이 오행시 실력은 뭐 예상했지만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엠플라잉의 스타 듣고 일깨 기쁨 만나보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샤오만의 책,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영 번역가의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이 저자인 딸이 선전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쇼핑몰의 미화원이 된 52세 엄마의 노동을 900일 동안 따라가면서 쓴 기록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누군가 엄마에게 2020년이 어떤 해였는지 묻는다면 아마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이자 딸을 따라 선전으로 올라온 해라고 말할 것이다. 내 고향 산시성 상러는 외지고 교통도 불편한 탓에 늘 변방 취급을 받아온 곳이다. 엄마가 선전으로 올라온 것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반평생 살아오는 동안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엄마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다. 엄마는 1968년 봄에 태어났다. 21살이 되던 해, 엄마는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한마을에 살던 아빠와 결혼했다. 그 뒤로는 기나긴 출산과 양육의 세월이 이어졌다. 1990년대 중후반, 아빠는 1년의 절반을 외지에 일하러 나갔고, 집안 대소사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었다. 나와 남동생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아빠는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일만 했다. 나와 남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 살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이미 중년에 접어들어 있었다. 42살 되던 해부터 엄마는 1년 단위로 할수 있는 일을 구해 외지로 일하러 나가기 시작했다. 2020년, 부모님은 고향 산시의 현성인 상란현에서 봄 한철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에게 그해 봄은 불안으로 가득한 계절이었다. 반평생 막일로 우리 남매를 뒷바라지했지만 일거리를 찾지 못하자 한동안 심란해했다. 그래서 나는 일자리를 구해드리겠다며 두 분에게 선전으로 올라올 것을 권했다. 그의 엄마 나이가 52, 아빠는 60이었다. 그렇게 두 분은 난생 처음 집을 떠나 1500km나 떨어진 남쪽 도시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에 엄마는 선전으로 오기를 주저했다. 내게 짐이 될까봐,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마침내 엄마는 늘말안 듣는 자식이라 여겼던 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엄마의 청소 일은 예상보다 쉽게 구해졌다. 구직 방식은 단순했다. 아파트 아래층 상가와 오피스 빌딩,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미화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그렇게 엄마는 선전 푸텐구 고급 쇼핑몰의 미화원으로 취직했다. 엄마는 작업복 한 벌과 명찰, 머리를 말아 올리는 머리핀을 지급받았고, 자우상 은행 카드도 만들었다. 인생 처음으로 이름이 붙은 직업을 가진 것이었다.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것도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지금껏 엄마가 받아온 품삯은 언제나 손에 직접 쥐어주는 현찰이었다. 2020년 10월 10일 새벽, 엄마는 규정에 맞추어 차려입은 미화원 복장으로 인파 속을 지나 선전의 희붐한 새벽빛을 받으며 선난대로 옆 대형 쇼핑몰로 들어섰다. 그렇게 선전에서의 청소 일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옥상 달빛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읽기 기쁨 수목 1부에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샤오만 작가의 책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인생 처음으로 이름표가 달린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은행 카드도 만들게 됐고요. 그동안은 일을 해도 현금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받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입금 계좌를 은행 카드를 만들게 된 거죠. 설렘도 비장함 품고 엄마가 첫 출근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기록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진짜 뼈가 굵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듯이 살아온 엄마의 몸에 그 흔적이, 노동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을까? 이걸 또 따라가는 과정은, 이건 또 굉장히 뭉클하기도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볼때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아프신데, 병원에 안 가실 때, 내 몸은 내가 알아. 아니면 병원에 가봤자라고 하시면서 어떤 이유로든 병원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불신 이런 걸 품고 계실 때 자식 입장에서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더 안타까워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이 저자 장샤오만도 했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부분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경희님이 고단한 엄마의 생애가 마음에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번 낭독 부분도 읽으시면 마음이 정말 쿵 하실 겁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8월 25일 목요일.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할것 같다는 팀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달려가 보니 엄마는 캔버스 가방을 맨채 손으로 배를 감싸고 길가에 서 있었다. 엄마가 식은땀이 나도록 아팠던 원인은 요로의 작은 결석이었다. 의사는 수액을 맞고 약을 먹으며 결석이 소변에 섞여 나오도록 많이 움직여 보라고 했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병원을 불신한다. 병원은 눈 깜짝할 새 돈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에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기어이 서류 뭉치 속에서 그 금액을 찾아보고는 보름치 품삯이 그냥 날아갔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의 다리 통증이 고질병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병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과거 현성의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고 통증이 가라앉자 다 나았다고 생각한 엄마는 무리하게 걷다가 다리병이 크게 도졌다. 결국 내 성화에 못 이겨 시안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왼쪽 다리에 활막염 진단을 받았다. 그뒤몇년 동안 치료를 받으며 77kg이었던 몸무게가 62kg까지 빠졌다. 엄마는 자기 몸이 건강하기를 바랐고, 늘내 몸은 내가 알아. 병원 가도 소용없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보기에 그런 자기 위안 뒤에는 병원에 갔다가 모르던 병이 발견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리기로 했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던 두 분이 회사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자 승낙했다. 보름 뒤 도착한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엄마에게 요로염증이 있을 뿐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게다가 엄마의 자궁 안에 28년 전에 넣은 피임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피임링이 근육 조직 깊숙이 파고들어 자궁 내벽과 유착되어 있는 것은 산화제한 정체기 남긴 흔적이었다. 엄마는 6번 임신했지만 자연유산과 강제 임신 중절을 겪으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둘뿐이었다. 10년 전 내가 찍어준 사진 속 엄마는 화장 한번 안 해본 피부도 희고 팽팽하며 주름도 없었다. 하지만 10년 뒤내 앞에서 걷고 있는 54살 엄마의 모습은 사진 속보다 몸무게가 빠져 보이고 등도 조금 굽어 있었다. 노인처럼 자연스럽게 뒷짐을 진채 거느는 엄마는 종종 쉰몇 살이 된 자신이 꼭 젊은 시절 농촌에 있던 고물 디젤 엔진 같다고 말했다. 옥수수 속대로 자꾸 불을 붙여줘야만 겨우 굴러가듯 이제 자기도 그런 불씨가 필요한 때가 된것 같다고 말이다. 아빠는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뇌 위축이 발견되었다. 두분 모두 늙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으로 절실히 깨달았다.

읽기의 기쁨, 이렇게 장샤오만의 논픽션 에세이입니다.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 역시 이제 회사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승낙하시잖아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나 큰 병이 발견될까 봐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또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엄마의 몸, 또 건강 상태, 결과지를 받아들고 이 딸이 느꼈을 서글픈 감정, 그 속상함이 정말 낭독해드리는 이글 들으시면서 절절하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카페님들 이책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더 깊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테니스나무 책 이벤트 많은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은 그 오행시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재미난 게 많습니다. 다 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책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 생방 중에는 한 분뿐이고요. 너무 아쉬워요 하신다면 내일 생방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북카페 홈페이지 그 이벤트 게시글 보시고 다른 방식도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밤빵 제방 들으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이벤트가 그 안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첨자는요, 0537 쓰시는 김주환님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연 읽어드렸던 기억 나시죠? 이 김주환님 축하드리고요. 책 선물 천천히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읽는 여성의 역사 쓰신 최현미 작가님이 책 들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부터 와, 정말 그때가 그랬구나 하면서 지금 요즘은 정말 여성 독자가 훨씬 많다고 하고 여성 작가가 그렇게 활발하게 글을 쓰는 이 지금과 진짜 괴리감이 느껴진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연히 지금에 다다른 게 아니고요. 쟁취해낸 그런 역사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마 2부 초대석 들으시면서 또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프란 스티븐스의 Should Have Known Better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2부로 함께 건너가시죠.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오랜 세월 여성의 책 읽기는 금지와 경계,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매 순간 열심히 읽고 쓰며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읽는 여성의 역사를 출간한 최현미 작가와 함께합니다. 일간지 문화부 기자로 또 작가로 문학과 출판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많이 읽고 써온 분입니다. 그야말로 읽는 여성의 역사, 계보를 이어온 최현미 작가님.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읽는 여성의 역사 최현미입니다.
0: 와, 작가님 반갑습니다. 우리 북카페 제가 진행하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였는데 네, 그 초반에 네. 만났어요.
1: 네, 2019년에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이라는 맞아요. 책으로 여기 스튜디오에 왔던 기억이 나고요.
0: 맞아요.
1: 7년 만에 왔는데 네. 우리 윤고은 작가님께서

0: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1: 기다리고
0: 계셔주셔서
1: 있었어요.
0: 너무 반갑고 감사한
1: 네.
0: 마음, 그런 마음이
1: 와.
0: 듭니다.
1: 아, 저는 그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을 최근까지도 이제
0: 네.
1: 생각나면 펼쳐보는 책이거든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북카페 오프닝으로도 몇번 소개한 적이 있고 한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와, 두고두고 또 계속 열어볼 책이 또 나왔구나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읽는 여성의 역사. 아, 이책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셨어요?
0: 아, 뭐 제가 서문에도 쓰기도 했지만
1: 네.
0: 사실 이제 토니 모리슨 작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직접 써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1: 아.
0: 그 모리슨이 그 흑인 여성에 대한 소설을 읽고 싶은데 그게
1: 네.
0: 없으니까 직접 썼다. 이런 것이 창작의 동기도 됐었는데
1: 네.
0: 저도 역시 아까 윤고은 작가님께서 1부 끝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에 여성 작가들의, 아니 여성 독자들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수적으로도 많고 또뭐 서울 도서점 같은 곳에서도 뭐70% 이상이 2030
1: 네.
0: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왜 여성들은 많이 깊게 읽을까? 그럼 한번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책을 찾아봤죠.
1: 네.
0: 그랬는데 정면으로 다룬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 오, 의외네요, 진짜.
0: 의외로요. 그러니까
1: 네.
0: 독서사를 다룬 것도 많고 또 전체적인 출판의 역사를 다룬 것도 많고 또 여성사 쪽에서 가면 여성의 문화사 이런 것을 다룬 책들이 있는데
1: 네.
0: 여성의 일기의 역사를 정면에서 쭉 추적한 책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직접 쓰자. 이렇게 시작됐어요.
1: 그래서 직접 쓰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읽는 여성의 역사. 이게, 그래, 내가 직접 쓰자 하고 이 자료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네.
1: 이 흐름을 딱 따라가시느라고 보냈던 그 창작 그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시간은 예상보다 더 방대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간 이 자료만 하더라도요.
0: 네. 이제 자료 찾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1: 네.
0: 쓰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짧았다 그런 이야기가
1: 네.
0: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속도감 있게 썼다. 그 이유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쓰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역사를 알아가고 그 안에
1: 네.
0: 있는 여성들을 만나는 게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쓰고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시간은 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압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작가님이 그렇게 훅 빠져서 쓰신 것이 책에 있는 그 문장 사이사이에서도
0: 네.
1: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 독자로서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최현미 작가님, 이책 제목에 매료되어서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물며 역사 속 여성들의 주체적 책 읽기란 얼마나 지난한 시간이었을까요? 마음이 따끔거립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쵸. 맞아요.
0: 틈틈이, 짬짬이 읽는 그런 기쁨 뭐
1: 그런데
0: 하셨으면
1: 또
0: 좋겠어요.
1: 그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0: 네.
1: 그러면 또 책을 안 읽기가 어렵죠?
0: 네, 그렇죠. 한번 발을 담그면
1: 네.
0: 뺄수 없다. 뭐
1: 아,
0: 이런
1: 진짜 중독성
0: 네,
1: 있는 책인
0: 중독성 있는
1: 거죠. 맞습니다. 신영아님, 읽는 여성의 역사. 너무 멋진 타이틀이에요. 저는 읽는 어른이라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독서 모임의 역사도 쫙 나오잖아요.
0: 네, 독서 모임의 역사도 쭉 나오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책을 다 읽고서 느낀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책 읽는 여성은 위험하다. 라는
0: 네.
1: 인식이 있어 왔고,
0: 네.
1: 왜 여성이 책을 통해서 더 이렇게 갈고 닦게 되는 그 상상력을 그렇게 두려워했나라는 생각이 좀
0: 네.
1: 들기도 했고요.
0: 네.
1: 그런데 작가님이 쓰신 것처럼 이 읽는 여성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그런 기록이 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뭐 문자가 발명된 이후로 뭐 문자하고 책, 학문 이런 건 남성들의 영역이었죠. 뭐 여기서
1: 네.
0: 남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남성은 아니고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할
1: 그쵸.
0: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뭐 직업이나 모든 것에서 배제.

0: 보면서 아 너무 멋지다. 뭐 선배라면 제가 멋진 선배를 역사 속에 뒀구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1: 멋진 선배들의 그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맨 처음 여성 독자를 찾아가는 그 정말 최초의 여성 독자를 찾아가는 그 여정도 재미나더라고요.
0: 네, 그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사실
1: 네.
0: 이 책을 쓸때 이제 그 저희 편집자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1: 네.
0: 첫 부분이 좀 진입의 장벽이 될수 있다.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걸 쓰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읽는 여성의 역사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처음 읽은 여성은 누구지? 라는 질문이
1: 오,
0: 당연히 생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아무런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하고 추적을 해갔죠. 아,
1: 아.
0: 그렇다면 만약에 읽는 여성이 있다면 최초의 여성은 누굴까 생각하면 당연히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여성이 있었으면 그 여성이 최초의 여성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1: 그렇죠.
0: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자를 만드는 과정을 또 한번 추적해 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한 BC 한 3000년경에 신전이나 궁전에서 서기관들이 이 쇠기 문자를 정비했다.
1: 네.
0: 아, 그렇다면 그 서기관 중에 여성이 있었나? 아, 있는
1: 네.
0: 거예요. 그리고 뭐 연도는 좀 다르지만
1: 네.
0: 기록에도 여성 서기관이 몇명 있었다. 내지는 이름이 기록된 여성 서기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 최초의 글을 읽은 여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서기관이겠구나라는 결론을 이루는 거죠.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1: 그, 뭐, 진입장벽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 게,
0: 아, 그래요?
1: 예,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그러네, 읽는 여성에 대한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왜 최초에 읽는 여성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그 여정이, 토큰까지, 막 예전 것까지 다
0: 네,
1: 보시고
0: 맞아요.
1: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짜릿했어요. 그래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뿌리를,
0: 네.
1: 찾았구나라는 생각에 네 아마 작가님도 이제 읽으시면서 그 자료를 보시고 쓰시면서 크게 울림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들으시면서 지금 권성실님이 와저 주문했어요. 어젯밤 퇴근 6퇴 후책 읽다가 기절했어요. 워킹맘 엄마 아내의 독서 쉽지 않아요 하셨습니다.
0: 아, 너무 대단하세요. 워킹맘 엄마 아내로 지내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큰
1: 맞아요.
0: 기쁨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겨우겨우 책 읽는 시간을, 예, 그 짬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되게 큰 응원의 메시지가 될것
0: 아,
1: 같아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그쵸. 그리고 핑계를 댔던 분들께는, 아닌데? 라는
0: 아닌데?
1: 생각을, 네.
0: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도 여성이
1: 그러니까요.
0: 읽었는데? 뭐 이런.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그 7년 전에 오셨을 때는 없던 문화였는데,
0: 네.
1: 그새 우리 이제 그림 그리기까지 붙었어요. 어떤 사인본을 만들어
0: 글쎄,
1: 주실지.
0: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1: 네.
0: 그냥 그림은 못 그리지만 책을 읽는 여성의 이미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 책 읽는 여성의 이미지를
0: 네.
1: 그리시겠다. 그림 못 그리신다고 한것 치고는 너무나 이 고난도의,
0: 뭐,
1: 네.
0: 하고 싶은 거하고 결과물은 좀 다를 수
1: 아, 네.
0: 있으니까요. 네.
1: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좋습니다. 오늘 책 읽는 여성 에디션 카페인 분들 사연 보내주신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습니다.
0: 네. 일단 저는 영국 가수 케이트 부시의 워더링 하이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폭풍의 언덕입니다. 네, 제목에서 딱알수 있죠. 에밀리
1: 네.
0: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인데요. 이 노래가 1978년 그해 여성이 자작곡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한 기록도
1: 와,
0: 갖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으니까 폭풍의 언덕의 독자인 거죠, 이분이.
1: 아, 그러네요.
0: 그렇죠. 이 독자가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또 사람들이 듣고 이러한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여성 독서의 읽고 쓰기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골랐고요. 또 에밀리 브론테 이 폭풍의 언덕은 그 당대 좀 평가가 엇갈렸잖아요.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이런 부정적인 감정까지 할
1: 네.
0: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노래는 이 케이트 부시의 목소리가 되게 고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캐슬린, 이
1: 네.
0: 히드클리프를 부르는 사랑해요, 뭐 미워해요 이런 감정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계속 이제 영혼이 히트클리프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1: 네.
0: 홀리하면서도 이 세상 목소리를

0: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래가 진짜 딱 폭풍의 언덕, 아! 폭풍의 언덕이네. 이런 느낌을 좀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서 뭐한 상징적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과 문학의 순환이네요.
0: 네,
1: 아름다움. 그쵸?
0: 그렇습니다.
1: 음악 듣고 또 문학을 찾아볼 수도 있는
0: 네.
1: 거고.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음악 한번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오늘은 읽는 여성의 역사를 쓴 최현미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727 쓰시는 카페이님이 가슴이 두근두근

0: 하는 주제인데 많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수많은 책 읽는 여성 중 1인이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저희는 모두 책 읽는 여성이죠. 네.
0: 맞습니다. 김정숙님, 지난 7월에 하늘로 가신 어머니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책 읽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엄마를 기리면서 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참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읽으시면서 엄마랑 같이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또 엄마에 이어서 또 딸이 읽는다면,
1: 네.
0: 그걸로 또 엄마도 같이 읽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 연결의 역사가 되지
1: 네.
0: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아, 이번에는 그이 얘기도 참 흥미로웠는데 앤 헤드완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인류 최초의 저작권자가
0: 네.
1: 여성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저작권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확인되고, 그의 작품이 확인되고,
0: 네.
1: 실물로 볼수 있는 이세 가지가 되게 맞아야 이제 저작권자라고 할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이름은 남아있고 어떤 작품이 썼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작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데,
0: 네.
1: 이 앤 헤드웨나라는 여성, 한 왕국의 공주이자 여사제였는데요.
0: 네.
1: 이 여성이 남긴 시가 이제 우리 인류 최초의 저자의 이름이 확인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는 사실 이제 제2의 시대였기 때문에
0: 네.
1: 뭐 창가가 되게 많았죠. 그렇지만 이앤 도앤나와 다른 점은 뭐냐면,
0: 네.
1: 이 기존의 창가들은 공동 창작,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져 온
0: 그렇죠.
1: 노래. 그리고 또 동시에 공식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앤 도앤나가 중요한 것은 나라는 아이라 나를 내세워요.
0: 네.
1: 그리고 그 창가 중에서도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 내가 찬양한다, 나의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 굉장히 대단했던 어떤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진짜 앤 헤드완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 의식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이 시의 저자는 나, 앤 헤드완나 이렇게 지금 강조를 몇 차례에 걸쳐 한다는 것이 그 의식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1: 네, 그쵸.
0: 정도인데요.
1: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그때 있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상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게 이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은 나의 작품이야. 라는 어떤 의식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영화 극장가에서 지금 오디세이 지금 크게 인기죠.
0: 맞아요.
1: 근데 사실 이제 그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BC 750에서 한 800, 700, 800년 정도
0: 네.
1: 그때의 작품인데, 그것을 이제 인류 문명의 어떤 초기적인 어떤 문학의 원형이라고 보잖아요.
0: 네.
1: 근데 물론 제게 비교할 순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메소포타미의 한 여사제가 자신의 이름으로 시를 썼다.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듭니다.
0: 기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류 초기의 성희롱 성폭력 보고서이기도
1: 맞아요.
0: 했으니까 침묵하는 대신 고발하겠다
1: 그렇죠.
0: 기록해서.
1: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네도엔나가 공주구 사제였는데 이제
0: 네.
1: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쫓겨난 곳에서 이제 신에게 바치는 시를 쭉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0: 네.
1: 자기가 어떻게 성적인 희롱을 당했는지, 성적인 폭력을 당했는지를 쭉 써놔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체적으로 써놓는 게 아니라
0: 네.
1: 그 사람의 침이 나의 손에 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신이시여, 이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달라.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성폭력 보고서라고 할수 있고요. 또, 앤 헤드웨나가 흥미로운 것은,
0: 네.
1: 메소포타미아 문자는 지금 우리 현대 문자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0: 네.
1: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현대 여성 연구자들이 이 시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0: 네.
1: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원전을 두고 현대의 여성 비평가들이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에네두엔나부터 시작해서 뭐 사포 얘기도
1: 네.
0: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포 얘기 쓰실 때도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사포가 누구인가라는 소모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1: 네.
0: 이제 연구자들은 다만 각 시대가 어떤 사포, 왜그 사포를 만들었는지 이것을 이제 조명하는데 그걸 보면 그 시대가 이제 믿고 있는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1: 네.
0: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너무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1: 네.
0: 생각이 들었어요.
1: 이제 작가들에 대한 해석은 항상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를
0: 네.
1: 들어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대마다 평가가 조금 달라졌었죠. 그렇지만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작품보다는 그 개인에 집중을 해서 평가가
0: 네.
1: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0: 아.
1: 그래서 사포도 그뭐 때로는 뭐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시인이 됐다가
0: 네.
1: 또 중세에는 또 금지의 대상이 됐다가 다시 복권이 됐다가 하는 식으로 그 사포는 그대로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
0: 그러네요.
1: 굉장히 여성 작가를 보는 또 어떤 시선을 우리가 또 다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문선영님은 오늘, 최현미 작가님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시면서 얼른 읽겠다고 하셨고요. 임근서님은, 이 칼 세이건 코스모스에서 본 히파티아가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죽은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여성, 인상적이었다고 사연
1: 네,
0: 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원형적인 어떤 여성들이 그래서 곳곳에 있거든요.
0: 그쵸.
1: 그것을 찾아내서 다시 보는 작업,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세라자데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 그러니까 세라자데를 다루시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절단신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책에 보면
1: 네.
0: 클리프행어라는 그 기법으로 나오는데, 원조 클리프행어 선수였다라고
1: 네.
0: 하시면서 이 여성이 어떻게 이야기 전달자로서
1: 네.
0: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세라자데가 그 왕을 변화시키고,
1: 네, 그렇죠.
0: 얼마나 많은 곳에 곳곳에 좋은 영향력을 이야기로 미쳤는가를 적어두셨는데 막 웅장해지더라고요. 읽는데 마음이 그래! 이런 거였어. 이런
1: 네,
0: 느낌이.
1: 맞아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각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0: 네.
1: 왕에게 들려주는 거죠. 근데 왕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밀당을 하는 거죠. 아, 왕을 보면서 왕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한요 정도 도덕적 이야기도 썼고
0: 네.
1: 권선징악도 썼고 권력을 잘못 휘둘렀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도 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왕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또 자기가 아니었으면 하룻밤을 보내고 목숨을 잃었을 많은 여성들을
0: 네.
1: 구하고 동시에 왕도 구해내는 거죠. 왕도
0: 그렇죠.
1: 절망 속에 살던 왕도 구해놓고 모두를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참, 그리고 이야기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특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 스토리텔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아, 여성이 이야기를 참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세라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게 단순히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했으면은 왕이
1: 그렇죠. 그게
0: 그날 안
1: 아니죠.
0: 죽였네 이게 아니고
1: 네.
0: 그냥 이야기를 재밌게 한다가 아니라 왕을 서서히 변화시켰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라 세대는 그 도서관에 굉장히 1000권이 넘는 역사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있고 오거든요.
0: 네.
1: 굉장히 학식이 많고 지식도 많고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을 거고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0: 그쵸.
1: 각색해 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0: 신영아님, 저는 읽는 여성에 너무 늦게 발을 디딘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만큼 책을 다 읽지도 못하면서 책 욕심만 생기네요. 책에 대한 애정은 다못 읽어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1: 당연합니다.
0: 네.
1: 저번 그 우리 움베르트 에코
0: 네.
1: 책 이야기라면 책 소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우리 20세기 최고의 르네상스맨이잖아요. 근데 움베르트 에코가 책장에 놓았을 때 무슨 책이 꼽혀 있냐 그랬을 때 자기는 읽지 않는 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 읽은 책은 꼽아놓을 필요가 없다. 읽지 않는 책을 꼽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도, 아, 책을 읽겠다는 그런 욕망이잖아요. 그건
0: 그렇죠.
1: 대단한 거죠.
0: 내 곁에 두겠다는
1: 네, 내 곁에
0: 거니까.
1: 두겠다는 거. 일단 사고 보겠다는 거죠.
0: 맞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또 모릅니다. 갑자기
1: 네,
0: 어느 날 불현듯이.
1: 맞아. 불현듯이 읽을 수도 있고, 사실 책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책과의 교감? 그런 거.

0: 일어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참 정말 좀 독특한 특별한 사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성 자체도 2350 쓰시는 카페이님 지금 2년이라고 하시면서 운전하던 중 듣고서 집 도착하자마자 바로 찾아봤습니다. 읽는 여성의 역사 딱입니다. 조만간 지인 여성 10명이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첫 책으로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라고
0: 네.
1: 하셨는데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여성 독서 모임 하기에 딱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진짜. 그리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것 같아요.
0: 네. 역사를 알면 또 자기가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읽으면 굉장히 재밌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책에 보면 그 여성들이, 읽는 여성들이 출판 시장도 바꾸게 되는 거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거대북 얘기도 저는
0: 네네.
1: 시도서, 예, 그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막 그게
0: 네.
1: 유행할 정도로, 예, 커먼플레이스 북도 그렇고요. 되게 재미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이거 이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인데, You've Got Mail이라는
1: 네.
0: 로맨틱 코미디에서 그 주인공 맥라이언이 맡았던 캐슬린 켈리의 주제곡, 캐롤 킹의 Anyone at All 이라는 노래 준비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여사 주인공이 책방, 동네 서점 많은
1: 맞아요.
0: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The Shop Around the Corner라는 샵을, 저 책방을 운영하는데 엄마가 하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작은 책방을 운영하다가 큰 책방이 들어오면서 이제 싸움이
1: 네.
0: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뭐 로맨스가 이루어진, 로맨스가 전개되는 영화인데 결국은 이 영화에서는 동네 서점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작은
1: 네.
0: 책방 문을 이렇게 닫게 되는데 저희 현실에서는 많은 책방들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차라리 로맨스는 없어도 돼요.
0: 그렇죠.
1: 그죠? 그냥 같이 동네 서점대로, 큰
0: 네.
1: 서점은 큰 서점대로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공생, 네,
0: 네.
1: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최현미 작가의 책 읽는 여성의 역사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그 시도서 얘기도 흥미롭고 또 저는 특히 커먼플레이스 북이라고 네. 하는 거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도 네네.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들이 좀 달랐던 것이
1: 그렇죠.
0: 그게 참 좀 재미나게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커먼플레이스 북은 이제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좀 그런 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고대에 이제 연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책에서 읽었던 문장 같은 걸 뽑아내서 정리하는
0: 네.
1: 어떤 정리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그 커먼플레이스 북을 쓰는 방법을 중세 대학에서 배우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뭐 논쟁을 한다거나 네. 연설을 한다거나 할 때, 아, 착착 이렇게 인용문
0: 그렇죠.
1: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였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여성들은 커먼플레이스 북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20세기 초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성들은 뭐 연설할 일도 별로 없고, 강의할 일도 없고 또 논쟁을 벌일 일도 없으니까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제 흔적들을 찾은 거죠. 필사로 해서 여성들이 책에서 읽은 목록들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해놓은 어떤 기록들을 찾은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아까 윤고은 작가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남성의 커먼플레이스북과 여성의 커먼플레이스북은 좀 다른 거예요. 남성은 인용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정확한 문장. 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에 이제 진출하거나 지식을 이제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식과 정보 위주로
0: 네.
1: 책 읽기를 많이 했고 여성들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가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어떤 글쓰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해석하는 어떤 글쓰기와 책 읽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여성 남성을 떠나서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책을 읽고 기록해두는 마음들
1: 네.
0: 그 독서노트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 볼 수도
1: 네네.
0: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들 보면 그 여성들이 선택했던 방식을 되게 많이들 지금
1: 네.
0: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발적인
1: 네.
0: 기록이라는
1: 네네.
0: 전제하에.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여성 읽기의 역사를 맨 처음에 쓸 때는
0: 네.
1: 남성 위주로 이렇게 기록된 역사에서 빈 곳을 한번 채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막상 책을 내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여성들이 쭉 읽어온 어떤 읽기의 방식.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방식이다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AI 나오면서 지식과 정보는 만약 AI가 많이 가지고
0: 네,
1: 갔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읽기에서 영역에서 남은 것은 어쩌면 자신을 돌보는 읽기, 그리고 성찰하는 읽기,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뭐 하는 치유의 읽기 뭐
0: 네.
1: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성의 읽기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놀라운데.
0: 미래로도 네. 이어지는 거네요.
1: 그렇죠.
0: 우리가 현재. 인간의 책 읽기를 조금 더 인간답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 지혜를 또 여성들의 읽는 여성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야기 전달체가 맞는데요.
1: 맞죠.
0: 그 어떤 운명을 계속 타고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엄마, 딸
1: 네.
0: 이어지는 어떤 역할들이 출판업에도 읽는 여성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독자라면 수녀라고 할 수 있거든요.
0: 수녀.
1: 수도원이 그때 중세에서는 학문과 뭐 지식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0: 네.
1: 수녀원에서 많은 여성들이 책을 읽었죠. 수녀원 밖에서는 여성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읽고 공부하는 것은 수녀원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0: 네.
1: 수녀원이라는 것 자체가 책을 필사

0: 하는 곳이었거든요.
1: 그쵸.
0: 네.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결국 출판사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 중세에서도 이미 여성들이 책을 만들었고 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유럽의 어떤 길드에서 인쇄 길드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1: 네.
0: 이 인쇄 길드라는 것 자체가 지반에서 주로 일을 많이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중세 길드의 그 지반 구조는 한 2, 3층 구조였는데 1층에 작업실 그리고 2, 3층 정도가 가정 집인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출판을 하면 엄마하고 딸들도 모두 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네.
0: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성들이 실제로 그 출판 인쇄 일에 또 같이 했고 또 동시에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집안에 남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1: 네.
0: 길드에서 여성에게 과부 특권이라는 어떤 권리를 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 권리를 받아서 여성들이 책을 낼 수, 출판을 인쇄 출판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거였지만 그 여성들이 바로 이제 중세 수녀에서 근대 어떤 여성 출판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여성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또 책을 만들어 왔다라고 또할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동서양 역사, 이렇게 오가면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양 역사에서도 또 그렇게 글 읽고 시 짓고 이 책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소문이 날 정도였잖아요. 여성 선비 이런 별명 붙고. 그런데 그 펼칠 기회가 너무너무 그 반경이 적어서 안타깝더라고요. 한계가 같이 느껴지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뭐 가장 인상적인 여성 독자들은 누구인가, 뭐 가장 뭐 사랑스러운 독자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1: 네.
0: 그중에서 가장 애통한 여성 독자가 누구인가라고 문다면 저는 조선의 어떤 여성 학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애통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 여성 학자들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지. 사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왜냐면 너무 똑똑한데 어떻게 나갈 길이 없는 거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임윤지당이라든지
1: 네.
0: 강정일당이라든지 이런 여성 유학자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좀또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들이 당대에 자기의 어떤 저작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럼
1: 네.
0: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이나 남동생이 이 문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여학자들을 보면 결국은 아무리 뛰어나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1: 그쵸.
0: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글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또
1: 네.
0: 여러모로 좀 학문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 도와주든지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여성이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주거나. 네. 최악은 이제 남편이 부인의 학문적인 어떤 활동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 헌한설원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1: 네.
0: 그렇거나,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남성들이 이제 남편이라든지 남동생이 책을 만들어줘야지 그 저작을 남길 수 있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애통했던 것 같아요. 뛰어나지만 자기 힘으로서는 시대를 완전히 뚫고 나갈 수 없었다. 그게 참 애통합니다.
1: 그 애통함의 역사가 동서양 막론하고 계속 나와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도 또 낯선 이름들도 거기 많이 언급이 되니까 뭐 메리 셸리 같은 경우는 그 프랑켄슈타인 그러니까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쓰느냐. 분명 남편이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받아야 했고요.
0: 그래야
1: 그렇죠.
0: 했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에밀리 브론테의
1: 네.
0: 폭풍의 언덕 같은 경우도 그당이 어떻게 이렇게 그 분노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쓸수 있느냐. 너무 자극적이다. 특히 여성이 어떤 이런 작품을 쓸수 있냐고 되게 비평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에밀리 브론테가 살았던 시대가 빅토리아 시대잖아요.
1: 네.
0: 그때 여성은 가정의 천사로 불리면서 집안에서 좋은 엄마, 좋은 또 부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상적인 여성성과 전혀 다른 작가가 또 다른 작품을 썼을 때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 굉장히 한계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 가정의 천사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버지니아 울프는 굉장히 쿡 집어가지고
0: 네, 맞아요.
1: 공격을 하는 것이고,
0: 네.
1: 이 얘기도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고르셨나요?
0: 네, 저 이제 이 노래는 너드 커넥션의 우린 노래가 될까라는
1: 네.
0: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그 노래 가사 중에 기억은 노래가 된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이라는 게 결국 어떤 시대의 기억, 그리고 한 사회의 기억, 한 개인의 기억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뭔가 책과의 어떤 상징이 좀 되지 않을까,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1: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읽는 여성의 역사를 쓴 최현미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는 중인데요.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그 읽는 모습들을 사연에 담아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1661 쓰시는 카페인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엄마랑 언니가 제게 자주 보여준 모습이 읽는 모습. 이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읽는 여성으로 살아가고 읽는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1: 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0: 사람을 살리는 사람.
1: 오.
0: 읽는 여성은 아 저는 진짜 아까 들려주신 얘기 중에서 그 읽는 여성의 역사에서 우리가
1: 네.
0: AI 시대의 책 읽기의 미래를
1: 네네.
0: 읽는 인간이 어떻게 AI로 정보를 습득하는 인간과 다를 수 있는가를
1: 네.
0: 보여준다는 면이 그게 참 우리가 더 파고들고 싶은
1: 네.
0: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 특히 진짜 AI 시대 읽기가 되게 위기잖아요.
0: 네.
1: 사실 저는 이제 문자가 한 3000년, BC 3000년경에 발명되고 15세기 정도에 이제 구텐베르크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대중 독서의 시대는 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절정을 이루고
0: 네.
1: 그다음부터는 저는 아마 이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텔레비전이 나오면 텔레비전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0: 네,
1: 손 안에 들어가면서 가고,
0: 맞아요. 스마트폰의 세계가
1: 나고,
0: 됐고,
1: 드디어 이제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등장해서 이제 사실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것만까지 책의 것들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어쩌면 책은 이제 책의 가장 알갱이, 더 이상 빼앗아갈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발명이
0: 네.
1: 이루어지더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이 정, 저, 정, 뭐,
0: 정점 핵 같은
1: 핵
0: 거죠.
1: 같은 거.
0: 거의 지금 시방만 딱 있는 그
1: 그렇죠.
0: 정도.
1: 그게
0: 그런 거.
1: 남은 것
0: 네.
1: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읽으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머리를 읽으면서 느끼고 성찰하고 사유하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그 어떤 것이 대신해줄 수 없다고 저는
0: 그쵸.
1: 생각해요.
0: 이렇게 들려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사실 책 읽는 행위가 근사하게
1: 그렇죠.
0: 느껴집니다.
1: 그래서 아까 사람을 살리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책은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0: 네. 아까 그 버지니아 울프가 했던 그 자기만의 방 얘기를 살짝
1: 네.
0: 언급을 했는데,
1: 네.
0: 버지니아 울프는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의 선배님들
1: 네네.
0: 작가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뭐
1: 네.
0: 이랬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1: 네네.
0: 현실이 다 각각 달랐으니까. 근데 수전 선택에 이르면 이제 열망의 아카이브라고 이름 붙인 서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읽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1: 네.
0: 사실 시간을 들여놓는 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1: 그렇죠.
0: 삶에
1: 네.
0: 그런 행위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좀 가까운 그
1: 그렇죠.
0: 얘기를 좀 떠올려 보자면 떠오른
1: 네.
0: 이름들인데.
1: 네. 그렇죠. 여성이, 아까 우리가 읽는 여성의 역사를 쭉 이제 봤지만,
0: 네.
1: 여성이 책을 소유한 역사도 되게 짧아요.
0: 아.
1: 책은 일단 지금은 뭐 이제 대중적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필사본의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0: 그쵸.
1: 너무 고가였거든요. 여성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0: 네.
1: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죠. 그래서 여성이 책을 소유하는 역사도 굉장히 예, 좀 애통하죠.
0: 아,
1: 예.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2000년 20세기에 들어서 여성이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 책을 소유하고 서재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수잔 선택이 말하는 당신의 서재는 당신에게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열망의 아카이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0: 네.
1: 사실 우리가 이제 책을 이제 모은다는 거는 사실 열망과 갈망을 모으는 거잖아요. 읽지
0: 그렇죠.
1: 않아도
0: 그렇죠.
1: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게 관심 있어. 나 이렇게 되고 싶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0: 네.

0: 그런 책을 이제 사고 아까 읽지 않았는데 책을 산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모으고 또 읽고 하는 행위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북카페에 나오셔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고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시간 너무 빨리 가죠?
0: 네, 시간 너무 빨리 가고요. 또 함께 이야기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책을 쓸땐 혼자 썼는데
1: 네.
0: 아까 청취자분들 사연도 같이 듣고 그러니까 아, 책이 정말 귀하구나, 좋구나,
1: 연결시켜주는,
0: 연결시켜
1: 그쵸.
0: 주는구나 해서 다시 한번 또 책의 또 아름다움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1: 오늘 읽는 여성의 역사 선물 받으실 분은 1727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661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김정숙님 세 분입니다. 아,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죠. 책 읽는 여성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이승혁 님도, 아, 읽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작가님의 말씀 정말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저는 벌써 궁금해집니다. 다음 책 언제? 네. 너무 작가님은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게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네.
0: 읽는 여성 사실 어떤 거를 시작하면 그 시작이 또 다른 또 시작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쵸.
0: 읽는 여성의 역사를 쓰고 나서 또 쓰고 싶은 책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1: 아.
0: 다 읽는 걸 썼으니까 이제 쓰는 것도 하는 것도 한번
1: 오.
0: 쓰고 싶고
1: 네.
0: 또좀더그 신여성 1920년대 30년대 신여성들이 잡지를 만든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깊게 한번 파고들고 싶어요.
1: 벌써 자료 지금 정리 중이신 것 같은데요?
0: 자료를
1: 쓰고
0: 모으고
1: 계시,
0: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다음에 그중 한 권으로 또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시아의 샹들리에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냄새만으로 주인의 병증을 밝혀낸 반려견들의 소식 가끔 기사에서 보죠.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이 관련한 분석 기술이 본격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인도 벵갈루르 외곽의 한 농장에서 15마리의 개가 사람의 숨냄새를 맡아 암의 흔적을 찾아내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제작된 헬멧, 센서가 달린 하네스를 착용한 개들이 인간의 숨냄새를 맡는 동안 AI가 개의 뇌활동과 호흡, 몸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개 후각을 이용한 암 질환 추적 기술을 개발 중인 이 벵갈루르의 기업 이름은 노그노시스인데요.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가지 주요 암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별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행 이승열입니다.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 인도의 싱어송라이터 아캉샤 반다리 앤드 샤브햄 이들의 노래 마인훈 히키야 너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였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이 곡은 자신의 반려견에 바쳐진 노래라고 하네요. 영상을 물끄러미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후각을 이용해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비글 한 마리의 모습을 보다가 슬퍼졌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무튼 뭐 암퇴치의 이 거대 과업에 어떤 뭐 기술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진짜 슬퍼할 필요가 없다네요. 우리 또 개를 잘 아는 반려인께서 저희 제작진 중에 계시는데 이게 일종의 노즈워크라서 놀이로서 이 개들이 참여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24시간 시킬 수는 없으나 노동시간 같은 것도 철저히 계획해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얼핏 인간의 숨냄새를 맡는다 그래가지고 실험실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야 이거 정말 실험실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이 개나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숨냄새나 뭐 이 채취는 미리 이 채집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실험 공간에 아예 없고요. 특수 장비를 착용한 모니터링 장비죠. 이 후각을 동원하는 가운데 신체 직무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 장비, 센서들을 착용하고 이 개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10개 이상의 그 숨을 맡으면서 참 신기하네요. 이게 또 과학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특히나 이거 후각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옹이누키님의 이 글의 뉘앙스는 무엇인지 알것 같습니다만, 후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뭐, 수천 배라 그러죠. 오수미님께서 개와 AI 콜라보네요. 인간은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인간은 건강하고 싶다. 영생까지 모르겠고.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지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유럽 음악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Dizzy's and Theodora의 멜로드라마, 이어서 스웨덴 아티스트 토벨로, 그리고 벨기에의 스트로마이의 Des Fleurs, 꽃, Flower라는 곡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프랑스의 Dizzy's and Theodora의 멜로 드라마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토벨로와 벨기에 아티스트 스트로마이의 데플러 꽃이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게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칼립소를 현대적으로 재변형해 탄생시킨 스타일, 소카를 만나겠습니다.

1973년 사순절을 앞둔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카니발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일요일 밤에 이벤트 니망슈그라가 시작되자 축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징하는 음악이지요. 칼립소 전국대회 결승전 무대에 신장 2미터에 달하는 거구의 사내가 오르자 관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칼립소의 최고 스타 로드 쇼티였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부추기는 노래들로 세계에서 제일 섹시한 칼립소 스타라고도 불렸죠.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 그는 뭔가 달랐습니다. 옷차림부터 평소 즐겨 입던 나팔바지가 아니라 동인도 여자들이 걸치는 오다니를 걸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백밴드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인도 출신 연주자들이 동인도 전통 타악기를 들고 있었죠. 이후 무대에서 펼쳐진 퍼포먼스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리듬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칼립소 축제의 절정에서 소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카는 칼립소의 자식입니다. 19세기 말 노예 해방 이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탄생한 칼립소는 카리브해 아프리카 전통 리듬, 제국시대에 흡수한 유럽 음악을 접목한 스타일로 부드럽고 느긋한 리듬에 재치있는 풍자를 담아냈죠. 1970년대에 들어서며 자메이카의 레게와 함께 미국의 소울 디스코 음악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면서 칼립소의 인기는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드 쇼티가 칼립소 페스티벌에서 처음 소카 음악을 선보인 건 칼립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나아가 자국 음악에 등을 돌린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험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카리브 아프리카계와 함께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또 다른 주류 문화 공동체의 전통을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제국 시절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끌려와 정착한 동인도 이주민들이었죠. 그렇게 자극적이고 흥을 돋우는 추트니 리듬을 도입합니다. 느긋한 리듬에 경청을 요하는 스토리텔링이 중심축이어서 실내 극장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의 텐트라고도 불렸던 칼립소는 또 한 번 혼종교배를 거듭한 소카 덕분에 카니발에서 젊은 이들이 몸을 흔들며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거듭났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특산 음악 칼립소가 70년대 세계 음악의 핫트렌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문화 교배를 거쳐 탄생시킨 카니발의 축제 음악 소카를 만났습니다. 소카, 뭐 누구는 칼립소의 영혼, 소울과 칼립소를 합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그 동인도 요소에 기인해서 카라는 부분이 KAH, 이게 그 어원이 상스크리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악 두곡 들어보셨지만 세월의 간극이 하나는 78년, 하나는 올해 2026년에 발표된 두 곡입니다. 78년도에는 좀더 능청스러움이 많았던 그런 정서랄까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들리네요. 예, 건강을 프로모트하는 그런 송 같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 곡에서 들었습니다. 로드 키치너의 슈가 붐붐 달콤한 자태 먼저 들으셨습니다. 78년도 곡이고요. 베테랑 칼립소 가수죠. 로드 키치너, 칼립소의 그랜드 마스터라고 불리운다라고 이전 세아라 시간에 소개한 칼립소의 아버지, 이런 사람이 전향을 하는 의미에서 70년대부터 그 스멀스멀 올라온 소카의 장르가 이제 젊은 사람의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 정통성이 확립이 됐다라고 하네요. 로드 키치너가 와, 소카를 하네. 뭐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 상징적인 곡을 들어봤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마켈 몬타노 2026년 그가 발표한 엉코였습니다. 이 소카 카니발 행사 중에서 로드 마치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귀처럼 로드 키치노, 로드 쇼티 뭐 이런 그 귀족의 칭호를 달기 위해서는 이 로드 마치에서 심사를 거쳐서 1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실제로 행렬에서 DJ들이나 밴드가 누구의 음악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느냐, 그 음악을 틀고 음악을 연주하는, 거기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그 레퍼토리를 만든 아티스트가 그 자리를 얻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상징적으로 로드 키치너 먼저 들은 이 베테랑의 기록이 76년 이후로 깨지지 않았었는데, 두 번째 곡을 발표한 마켈 몬타노가 그 기록을 깼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계보가 건강하게 쭉 이어져 오는 그런 히스토리가 느껴진 부분이기도 하네요. 오늘 세계음악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의 살다빈치 그리고 브라질의 아나 카롤리나의 고제 코이사스 소소한 것들. 이어서 이탈리아의 지안루카 그리나니가 부르는 라 미아 스토리아 트라 레 디타 손에 잡힐 듯한 추억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몽 미올레가 부르는 Le Cerf-Volant, 종이연입니다. 그의 2001년 데뷔 앨범 Rose Kennedy 수록곡인데요. 지나간 세월을 헤아리는 화자는 이쯤 많은 기억을 떠올리죠. 숲속 연못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지금의 연인을 만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수많은 연들을 봅니다. 그 행복한 순간을 오래전 이즈음에 이미 누렸던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낭독하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언젠가부터 지나가는 시간을 헤아리게 되었다. 연못의 물결이 원을 그리며 가장자리에 이르는 동안 침엽수림 위로 새벽빛이 드리워지는 광경을 응시한다. 태양은 어김없이 돌아와 비출 것이다. 어둠의 세월에도 광기의 시절에도 영광의 시간에도 시냇가에 놓인 벤치에 가앉아야겠다. 당신이 오면 함께 배를 탈 것이다. 공원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서로의 목에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런 우리 주위를 맴돌듯 종이 연들이 허공을 미끄러져 날겠지. 한가로이 산책하는 몇몇 연인들, 부드러운 바람, 점점이 꽂힌 파라솔들, 먼 옛날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풍경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벤저먼 비올레의 2001년 데뷔 음반에서요 Les Cerfs Volants 종이 연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음악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본곡과 어울리지 않는 질감의 스타일의 그런데 음악적으로는 그런데 주제는 앨범 대주제와 밀접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음반이 케네디가의 특히 그 로즈 케네디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케네디가와 밀접한 사연이 있는 마릴린 먼로의 음성이 쓰였습니다. River of No Return 같은 이름의 영화 한국어 제목은 돌아오지 않는 강이었고요. 1954년 영화에 출연한 배우 마릴린 먼로가 직접 부른 그 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 뜻이 있겠죠. 구작원님께서 2013년에 제네바 갔을 때 벤저민 비올레의 콘서트를 보셨다. 신비한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도 물론 불렀고요. 좋은 경험하셨군요. 요즘은 그 신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베일을 좀 걷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던데 저는 후자 느낌이 좀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계행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기대해 주십시오. 카페벨루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대표 박정용 씨의 월드팝인데요. 이제 지지난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난 시간 오늘까지 3부작으로 LP바 사장님에게 사랑받는 선곡 공개해 주신답니다. 남아공의 브란다 파시가 부르는 Vuli Undelella 물이 은드렐라 길을 열어라 이 노래 듣고요 입으로 이어갑니다.

0: 동계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

0: 말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영국의 기타리스트 게리 모어의 Still Got the Blues 였습니다. 1990년이었죠. 저는 그때 기타 잡지 구독자였고 이 무렵부터 미국의 스티비 레이본 같은 기타 명인을 필두로 기타 중심 블루스가 참 재조명되기 시작했던 시절인데요. 그때 발표된 Still Got the Blues 음반에서 이 곡을 전해드렸는데 눈치 백단 우리 최영경님께서 지난주부터 2부 첫 곡은 LP바 사장님에게 혼날 곡으로 들려주시나 봐요.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빙고라고 해야 되나요? LP바 사장님 어금니 꽉 물게 하는 미간 찌푸러지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출발해 봤습니다. 이 곡하고 뭐 파리지앵 워크웨이스 이 트윈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아마 포털에 검색해 보니까 어젯밤 와인 먹고 2차로 간 LP바에서 들은 곡이다. 이런 블로그 글 방금 찾아봤는데 눈에 띄네요. 아직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

좋은 친구 두셨네요. 신청하신 곡 루이스 미겔의 18살 때 발표하는 반에서 프리아 꼬모 엘 비엔토 바람처럼 차가운 그녀 함께 듣고요. 박종용의 월드팝 이어갑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 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청취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애초 단 두 번으로 예정됐던 선곡 테마 LP바 사장님에게 칭찬받는 신청곡을 오늘

0: 까지 3회 연재하시게 됐고요. 그런 김에 궁금하네요.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했는데 이거 왜안 나오지? 아, 까였네. 그런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반대로 오래전에 엽서에 사연과 신청곡을 써서 라디오 FM 프로그램에 보내서 당첨이 돼서 그 음악을 이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는지.
1: 일단 엄청 많이 까였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0: 아,
1: 예, 여러분들은 까이지 말라고.
0: 잠깐만. 너무 곡이 막 그냥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뭐 이상한 거
1: 네.
0: 지만하는 곡을 신청했네. 그런 걸로 까인 건가요?
1: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
0: 네.
1: 아마 그게 맞고요.
0: 네.
1: 그게 맞고 사실 입장하는데 이제 스틸가토 브루스를
0: 예.
1: 틀어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엘피바 사장님이 싫어할 만한 곡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0: 아, 그러니까.
1: 너무 좋고 사실은 이 반어법인 거고요.
0: 예.
1: 엘피바 사장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사실.
0: 아,
1: 왜냐면
0: 그러니까.
1: 이렇게 신청한다는 건
0: 예.
1: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0: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
1: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다 영업이 끝나고
0: 네.
1: 엘피바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 종종 있는데
0: 네네.
1: 이제 한탄을 하죠. 아, 오늘 또 오아시스 20번 틀었어. 막 이러면서.
0: 은근히 자랑하는 건데, 그거.
1: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선 자랑은 아니에요.
0: 네.
1: 정말 직업의 비애 같은 건데요. 근데
0: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니까.
1: 그쵸. 똑같은 곡을 하루에 막 20번씩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그날만이 아니라
0: 네.
1: 일주일 막 이런 건데. 근데 그건 좋은 곡이어서 신청을 많이 하는 거고.
0: 네.
1: 그래서 저도 사실 까였던 게 아마 오히려 제가 지금 엘피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시리즈를 하잖아요. 이런 곡을 신청해서 까였을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그렇죠.
0: 그런 적이 있었나요? 혹시 뭐,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 파리지앵 워크웨이스, 뭐, 이런 거 신청했나요? 혹시?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예.
1: 이제 잘안 알려진 거를 신청하면 오히려 이제 많이 이제 거절당하기도 하고 하는 거여서.
0: 그러니까 왠지 정용 씨는 좀잘 안
1: 네.
0: 알려진 곡을 실험 삼아 신청하는 그런 재미도 누렸을 것
1: 근데
0: 같다.
1: 이제
0: 느꼈어.
1: 고를 때딱그 엘피바 사장님과 코드가 딱 맞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칭찬이 막 쏟아지는 거죠. 야, 너
0: 아,
1: 음악
0: 이 곡을
1: 아니구나.
0: 아세요?
1: 이
0: 이러면서.
1: 곡을 아세요? 이러면서 막 서비스 안주 나오고 뭐. 하지만
0: 네.
1: 스틸가토 블루스 같은 걸 신청하시는 게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0: 나올
1: 네.
0: 확률이. 아.
1: 솔직히 고백합니다.
0: 그럼 뭐야? 이 기획을 하는
1: 아,
0: 의도에
1: 아니
0: 반하는
1: 아니.
0: 지금 추천을 해
1: 근데
0: 주시면.
1: 이왕이면
0: 예.
1: 그좀잘안 알려졌지만 안 알려졌지만 좋은 곡들을 같이 나누고
0: 네.
1: 엘피바 사장님도 좋아하신다. 이건 뭐 팩트긴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0: 예.
1: 선곡을 한 거여서요.
0: 정답은 뭐 있을 수 없죠.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리고 FM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혹시
1: 아, 이것도 있습니다.
0: 나온 적이 있어요?
1: 거의 없는데
0: 예.
1: 저녁역에 25시 때
0: 저녁
1: 어렸을
0: 역시,
1: 때. 네.
0: 와, 새벽
1: 네.
0: 몇 시였죠? 그게 막
1: 새벽
0: 4시
1: 1시,
0: 아니,
1: 1시에서
0: 1시요?
1: 2시였고요.
0: 예.
1: 그때도 아 제가 좀 전략적인 게막 프로그레시브 락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나오던 타임이었는데 그때 한참 팻 메스니가 저녁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0: 예.
1: 그걸 딱 노려서 요거 왠지 틀어줄 것 같다 했는데
0: 예.
1: 틀어주시더라고요.
0: 그러면 뭐 저기 뭐 연신내에 사시는 우리
1: 아, 네.
0: 박정용 씨께서
1: 강서구에 사시는
0: 박정용
1: 네.
0: 씨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하죠.
1: 그쵸. 특유의 목소리로.
0: 그게 쾌감이 있는 건가요? 자신의 이름을 FM에서
1: 아,
0: 듣는 게?
1: 꼭 쾌감이 꽤 있죠. 근데 요즘은 좀 쾌감이 덜하죠.
0: 예.
1: 뭐 4322번님 이렇게 하니까
0: 그건 그래.
1: 그게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0: 예. 뭐 사는 지역까지 소개했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1: 그때는 나죠. 어디에 사시는 누구. 되게 천천히 말씀하시잖아요.
0: 네.
1: 전영혁 씨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오래 좋아요. 천천히 얘기해서.
0: 그럼 새우맹에도 사시는 지역 알려주시면.
1: 아이, 그거 아닙니다.
0: 자, 오늘 테마 엘피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세 번째
1: 네.
0: 3탄입니다.
1: 그
0: 특별히 뭐 덧붙일 말씀.
1: 미리 예고하면
0: 네.
1: 일단 4탄까지는 허락을 받았고요.
0: 네.
1: 다음 4탄에 이제 좀더 정말 비장의 무게가 있고
0: 네.
1: 오늘은 좀 심화 학습입니다. 약간
0: 심화.
1: 어려울 수 있다. 좀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다.
0: 예.
1: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된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오늘 첫 곡을 제가 미리 집에서 딱 들어보는 순간 떠오른 기타리스트들의 곡을 쭈루루 선곡
1: 한 여섯 일곱 명 나오죠.
0: 예, 쭈루루 선곡을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네. 반가웠는데.
1: 아, 좀 나름 이게 맥락은 네. 있습니다.
0: 예, 그래가지고 이건 기타리스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참 재밌는 계획, 기획이

0: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1: 오늘의 주제는 그리 유명하지는 않지만 막상 들으면 모두가 좋아하는 비장의 미국 락 라이브 버전 신청곡이고요. 그러니까 뭐 LP바 하면 아무래도 락이고 라이브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흥이 나다 보니까 뭐 이제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버드나 에릭 크랩튼의 뭐 레일라 또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썰튼
0: 설탕
1: 오브 스윙
0: 스윙
1: 아 이런 거 이제 너무 좋은데 그거 말고 잘안 알려졌지만 이런 곡도 신청해 보시면 LP바 사장님과 뭔가 코드가 맞을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락 기타의 향연을 또 기대해 볼 텐데요. 오늘 그럼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리틀 핏이라는 1970년대 미국 남부 서던 락 밴드고요. 서던 락 치고는 좀 뉴올리언스 뭐 R&B, 소울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어떨 땐 재즈 같기도 하고 펑크 같기도 하고 아주 절묘한 음악이고요. 어쨌든 로엘 조지라는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작곡가가 리더이고요. 이 팀의 스페니시 문이라는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거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근데 Waiting for Columbus라고 1978년도에 이 팀의 라이브 앨범이 있는데 뭐 AI 같은데 이제 그 최고의 라이브 앨범을 꼽아줘 이러면 거의 꼽히는 앨범이 바로 이
0: 스페니쉬
1: 웨이팅
0: 문이에요?
1: 아니 웨이팅 포 컬럼버스라는 앨범인데 여기에 수록된 라이브 버전으로 한번 틀어드릴까 합니다.
0: 근데 간혹 가다가 또 기타 톤뭐 이런 거에 집중해서 좀막그막 까다롭게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스튜디오 버전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이 곡을
1: 그렇고요.
0: 들으면서 약간
1: 그건 이제 집에서 들으면 그렇고 LP바에서 들으면
0: 아그
1: 그
0: 음악감이
1: 음악의 라이브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볼륨을
0: 시스템이 또
1: 어쨌든
0: 좋고
1: 좀 크게 듣잖아요. 크게 들으면 집에서 들을 때보다는 확실히 라이브 앨범이 또이 쾌감이 오는 경향이 많죠.
0: 혹시 그 간혹 가다가 기타 솔로 막 이런 거 나오면 입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1: 아, 그 제가 한 지지난 회차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촌 뭐 우드스탁이라는 라이브 그 LP바에 가면 한 정말 모든 세대가 다 일어나서 그 리프를 다 따라 부르고
0: 입으로
1: 합창하고 합니다. 그게 약간 장관이고요.
0: 아, 장관이겠는데
1: 그게 이제
0: 진짜.
1: 언제부턴가 그 문화가 좀그 20대들한테도 확 받아들여지고 50대나 60대들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이제 남으면서 이게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싱크가 되면서 굉장히 넓은 세대에게 공감이 되는.
0: 그 요즘 밴드 월프팩인지
1: 네, 월프팩.
0: 월프팩의 그 베이스 연주곡을 입으로 다들 따라하는 게
1: 따라하죠.
0: 요즘 세대들의 또
1: 그쵸.
0: 그거라고 취향이라고 그러던데. 듣겠습니다. 리틀 피트의 스페니쉬 문 라이브 버전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2부 순서는 카페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 씨와 함께하는 월드팝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리스트로 함께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라이브 명반으로 손꼽히는 리틀 피트의 1978년 음반 Waiting for Columbus에서 Spanish Moon 듣고 왔습니다. New Orleans 뭐 느낌이 확실히 그 네. 베이스 기타 그쵸 막 튜바 이름도 네. 생각나면서
1: 둠둠둠둠
0: 너무 좋은데요라고 박소영님께서도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일어서서 몸을 흔들며 듣는다. 봉이 느낌님도 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1: LP파 느낌이네요.
0: 기타 솔로 막 입으로 다 따라하고 여기는 뭐 이렇다 할 기타 솔로는 들리지 않았는데
1: 그냥 뭐 잼이죠. 네. 서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네.
0: 이 다음 곡은 그러나 좀 기타 솔로로도 약간 맛깔스러운 솔로로도 유명했던 그룹이었는데
1: 네, 길진 않아요. 근데 예. 예, 이거 짧게, 곡이 워낙 짧아서 예, 예. 네.
0: 다음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좀 이어지는 느낌일 것 같고요. 네, 네. The Black Crowes의 Hard to Handle이라는 네. 이게 1990년대 초 그러니까 딱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데 네. 미국 락의 부활을 약간 상징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90년 하면 1991년에 이제 너바나 네. 네버마인드가 나왔고 그런지 음악이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미국 정통

0: 락은 이제 죽었다.
1: 예.
0: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데뷔를 하면서
1: 네.
0: 정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블랙클라우스는 올맨 브라더스랑 롤링스톤즈를 약간 더한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크리스
0: 예.
1: 로빈슨이었죠. 이 사람 보면서
0: 그니까.
1: 뭐믹 재거
0: 그쵸, 그
1: 노래를 훨씬 잘하네.
0: 느낌인데,
1: 뭐 이런
0: 예. 그래서
1: 느낌이에요.
0: 뭔가 옛날 올맨 브라더스, 아메리카나 락 느낌이 나면서도 또 약간 영국 락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거친 느낌이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정말 없는 밴드죠.
1: 롤링스톤스도 한국에서 인기 없어요?
0: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 아,
0: 전 세계적인 인기에 비해서
1: 한국은 좀
0: 한국에서는
1: 덜한 편.
0: 좀더 직선적인 락은 아무래도 인기가 없고요.
1: 네.
0: 게리 무어의 스틸 갓더 블루스가 아마 뭐 블랙클라우스의 어떤 곡보다도 뭐한 몇백 배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1: 그렇군요.
0: 그거는 나라마다 이제 뭐 취향과 성향이 다르다
1: 네.
0: 보니까 그런 건데, 이 블랙클라우스의 하드 투 핸들이라는 곡, 짧은 곡입니다. 3분
1: 네.
0: 30초인데 요것도 그 스튜디오 버전도 아주 좋아서
1: 네.
0: 뭐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90년에 아틀란타에서 했던 라이브 버전으로 아마 소개를 할까 드린데,
1: 네네.
0: 좀더 거친 느낌이 있고,
1: 네.
0: 아직 엄청 유명이, 지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
1: 네네네.
0: 유명해지기 바로 전이어서
1: 네.
0: 좀 뭔가 라이브 클럽에서 하는 느낌이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1: 이 레퍼토리가 근데 자신들의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0: 네, 아,
1: 했죠?
0: 맞습니다. 오티스 레딩의
1: 오티스
0: 곡이에요.
1: 레딩 제 선배의 곡을
0: 원곡은 좀 브라스가 막 나오는데
1: 예.
0: 요 곡은 좀더 블루스 느낌이 강하죠. 네.
1: 자, The Black Crowes의 1990년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거행된 라이브 공연에서 Hard to Handle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와 게임 오늘 2부 순서 카페펠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의 박정영 대표와 함께하는 월드팝 LP팝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미국의 밴드 The Black Crowes의 Hard to Handle 1990년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행한 아틀란타 조지아 라이브 실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이게 워낙 인기였던 그 차트 상위권 곡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 기타 솔로를 앨범 버전으로 해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1: 아, 근데 좀 다르죠.
0: 완전 다르지.
1: 아, 라이브니까.
0: 네, 라이브니까 이해하면서도 아, 살짝 아쉽네. 뭐
1: 네.
0: 이런
1: 근데
0: 느낌.
1: 이제 뒤에 막 관중들이 막 떼창하는 막 이런
0: 네.
1: 느낌이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0: 그럼요. 네. 블랙 크로우스 잘 들었고요. 김정환님께서 선곡표 캡처했습니다. LP방
1: 아.
0: 가서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1: 지난 선곡표를 좀더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0: 확률적으로는
1: 좀더 높을 것 같습니다.
0: 지난 선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LP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3탄의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아, 저의 오늘의 비장의 무기이고요.
0: 네.
1: 제가 LP바에 가면은
0: 네.
1: 자주 신청하는 곡이고,
0: 예.
1: 이 노래를 아는 LP바 사장님이면
0: 네.
1: 확률이 거의 뭐90% 이상입니다.
0: 취향이 싱크가
1: 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
0: 확률이?
1: 노래를 알면 이걸 안 틀을 수가 없고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0: 네.
1: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의 Midnight in Harlem이라는 곡이고요.
0: 네네.
1: 사실 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저한테 만약에 누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기타리스트 중에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0: 네.
1: 물으면 저는 이 밴드의 데렉 트럭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것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1: 네.
0: 이 사람은 90%가 슬라이드 주법으로 연주하잖아요.
1: 그쵸.
0: 예. 네.
1: 그러니까 그 소리를 좋아하는 거죠.
0: 아, 슬라이드
1: 뭔가
0: 기타를.
1: 노래하는 듯한 그
0: 예. 네.
1: 이렇게 막
0: 맞아요, 맞아요.
1: 속주나가 아니라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정말 전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0: 그러니까
1: 개인적으로.
0: 그렇게 꼽으시는 기타리스트가 데렉 트럭스죠.
1: 네, 데렉 트럭스입니다.
0: 예.
1: 그리고 보컬리스트가 수잔 테데스키라는 여자
0: 네.
1: 보컬리스트고요. 네,
0: 기타리스트이시잖아요.
1: 기타리기도 하고
0: 예.
1: 각자 밴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2001년 결혼해서 각각 이제 활동하던 밴드를 거쳐서 2010년부터 이제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라는 이름으로
0: 부부
1: 활동을
0: 밴드가 됐죠.
1: 부부 밴드고요. 그러니까 뭐 데렉 트럭스를 뭐 제일 잘 치는 뭐 기타라고 했지만 이 테데스키 여사도 만만치
0: 네,
1: 않게
0: 그럼요.
1: 노래도 잘하고
0: 네.
1: 뭐 기타도 잘 치고
0: 예.
1: 뭐 아주 끝내주는 연주를 하는
0: 예.
1: 팀인데 이 특히나 이 미드나잇 인 할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늘 첫 번째 틀었던 스틸 갓더 블루스 같은 이렇게 뭔가
0: 템포가 좀
1: 마음을
0: 느려요.
1: 템포가 느린데 마음을 훅 파고드는 그런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고 이게 라이브 버전으로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이 팀이 특징이 항상 무대에 10명 이상이 올라와요.
0: 아, 맞아요.
1: 예.
0: 대편성이죠.
1: 예, 드럼이 항상 2명 있고
0: 그건
1: 거기에
0: 몰랐네.
1: 퍼커션도 있고 베이스, 키보드, 트럼펫, 색스폰, 트럼본까지 그다음에 이제 둘까지 하면
0: 네.
1: 항상 10명이 넘고 근데 그 10명이 막 되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일단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가슴을 저미는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오늘 소개하시는
1: 네.
0: 아티스트는 내한 한적 없고.
1: 하기도 다 어려운 팀들일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라이브 온 이타운이라고 이렇게 라이브 버전이 써 있어서 살짝 잘못 읽은 뻔했어요. 여기 그 유명한 한국의 마트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타운이 어디예요? 여기
1: 아,
0: 뭐
1: 여기는
0: 예.
1: 별도의 공연장인
0: 아,
1: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유명한 또
1: 네.
0: 공연장.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베스트 기타리스트로 꼽으신 정용 씨의 선곡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의 Midnight in Harlem, Live on E-Town 버전으로 함께 들어보죠.

0: 미국의 수잔 테데스키와 데렉 트럭스 이 부부가 이끄는 밴드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의 라이브 실황으로 Midnight in Harlem, Live on E-Town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용철 청취자가 박정용 마스터의 추천곡을 들으며 늘 새로움을 만납니다. 락밴드 출신 50대 시골 큐레이터입니다. 와, 다음 곡은 마운틴. 무려 우드스탁 버전이시군요. 큐레이터라고 하셨으니까 LP바에서 이렇게 또 음악을 큐레이션 하시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1: 그러면 너무 반가운데요.
0: 예.
1: 네.
0: 알 길이 없습니다.
1: 사장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0: 신영철님,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3타, 네,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방금 신용철 님이 스포를 하셨는데
0: 네.
1: 마운틴이란 팀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완전 그 미국 하드록의 원형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1969년에 데뷔를 한 팀입니다. 그 팀의 롱 레드라는 곡이고요.
0: 네.
1: 이게 이제 마운틴이라는 밴드의 데뷔곡이기도 한데 사실은 마운틴의 그 상징적인 기타리스트죠. 레슬리 웨스트라고 그 엄청난 거구의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 거인이죠. 근데
1: 거인입니다.
0: 키는 크지 않고
1: 네, 옆으로
0: 약간
1: 이제 네.
0: 씨름
1: 씨름
0: 선수급의
1: 선수급의 그래서 거장이시죠. 그 레슬리 웨스트의 솔로 앨범인 마운틴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근데 그 레슬리 웨스트와 그 멤버들이 마운틴이란 팀을 이제 만들면서 다시 발표한 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오늘 가져온 곡은 이 스튜디오 버전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좀 상징적인 라이브 버전이 있어요. 1969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했던 그 버전을 갖고 왔는데 당시 밴드가 약간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엄청 날고기 있는 밴드들이 정말 다 섰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마운틴은 거의 무명이었죠. 근데 50만 명 앞에서 연주를 했었고 그때 이 곡이 시간이 지나서 완전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0: 네.
1: 그한 앞에 이게 한몇초 정도 한
0: 20

0: 10몇 초 정도 되는
1: 그러더라고요?
0: 네. 드럼 브레이크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단하게 들리진 않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영감을 받아갖고 이 짧은 부분이 700회 이상 샘플링이 돼요. 뭐 피트락이라든지 카니 웨스트 또 그 프로듀서 닉 루빈도 많이 썼고요. 제이 딜라 같은. 그래서 아마 제 설명을 듣고 이걸 들어보시면 아,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쿵 땅땅 하는 그 드럼 브레이크가 지금 들으면 막 대단하진 않는데 네. 한 20년 전 막 이렇게는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큰 영감을 줘서
1: 샘플 CD나 뭐 이런 파일들이 없었을 시절에는 그쵸. 이걸 발견하고 나서 완전 야 이거 완전 갖다 써야 돼
0: 대박이다 하고 그냥 네. 다 갖다 써서 한 네. 700회 이상의 샘플링이 되면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네. 곡이 좀 재발굴되는
1: 그렇군요.
0: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1: 레슬리 웨스트라는 기타리스트를 20대 초반에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저는 그 기타리스트들은 아실 텐데 그 멀티 이펙터에 네. 보면은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일단 담아놓은 소리들이 있어요.
0: 아 맞아요. 예, 맞아요.
1: 프리셋이라고 그러죠.
0: 네, 프리셋이라고.
1: 거기 보면 뭐 날고기는 그 기타 명인들의 이름을 앞에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0: 궁금하다. 누가
1: 누구
0: 있어요?
1: 누구의 네. 뭐 키스의 기타리스트도 있었고 아. 베넬라는 당연히 있었고 그다음에 뭐 특이한 뭐 유투의 에지 같은 기타리스트도 있는데 거기에 레슬리 웨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건 레슬리 오르간 그 스피커로 뭐 통과된 소리구나. 네. 사람 이름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0: 네, 근데 막 인기가 있는 프리셋은 아닐 것 같아요.
1: 의외로 약간 좀 네. 상대적으로는 인기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신형철님께서
0: 아 정말 미술관 큐레이터셨구나. 네.
1: 실례했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이 샘플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0: 네.
1: 기타 연주가 좀 긴가요?
0: 이건? 아 5분 43초에서 뭐 네.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다음 회차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네. LP바 사장님께 칙참하는 신청곡.
0: 네. 다음 회차는 어떤 저의 그냥 비장의 무기.
1: 네. 2주 후에.
0: 2주 후에. 네.
1: 비장의 무기. 네. 아까 게시판에 누군가가 제가 저한테 칭찬받는 신청곡도 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접수하겠습니다. 네.
1: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덕분에 두 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록밴드 기타리스트 레슬리 웨스트의 마운틴의 1969년 우드스탁 페스티벌 실황으로 롱 레드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0: 와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앵커 아리아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K-뉴스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이샤, you're out in the field. Hello, where are you?
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 Hello? Hello? 이샤 특파원, 무슨 일인가요? What are you counting? What's going on over there?
3: 저는 지금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푸른 자연 속을 쉬엄쉬엄 달리는 중이에요. 네, 서울시의 대표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 소식입니다. 순위 경쟁 없이 유아차, 반려견과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사인데요. 지난 9월 6일 월드컵 공원에 이어 오는 13일 서울식물원에서도 푸른 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2: 와, 빨리빨리가 아니라 쉬엄쉬엄이라니 너무 좋은 행사네요. 나 이샤 특파원. You're actually like this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you're planning to explore another part of Seoul? Where could that be?
3: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네,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라이트 DDP 2026 가을이 진행 중인데요. K-오리지널 라이트를 주제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화려한 빛과 미디어 아트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2: 와우, 대박. 정말 보고 싶어요. Express in Korea's beauty through light. How magical that sounds.
3: 맞습니다. 아침에는 쉬엄쉬엄, 저녁에는 반짝반짝. 그럼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내러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2: 쉬엄쉬엄, 반짝반짝. Taking it easy and shining bright. That sounds so fun. I'm coming with you.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1: 스페셜 DJ 엑신의 아리아입니다.
0: Yeah.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민호의 Make It Hot 이었습니다.
1: Hot.
0: 듣고 있으면 하. 내가 다 더워지는 기분이에요.
1: 되게 여름 같은 노래네요.
0: 맞아요. 자, 먼저 오늘 출석한 항공이들과 인사해볼게요. 오, 아니카님이 가을 시원하지. 샤디랑디와 같이 좋은 하루다. 오늘도 화이팅 우리 예쁜 샤디랑디라고 화이팅, 보내주신다.
1: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1: 시아님께서 Oh my god, y'all look so pretty. Thank you.
0: 그리고 I need Genie 님께서 어 무슨 일이죠? DJ들이 더 반짝거리네요. 예. Yeah.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메시지 보내 주신 항공이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어의 반짝반짝 빛나는 게스트 야스민 님을 소개합니다.
1: Let me introduce the dazzling guest who makes idol 한국어 shine. Mini mini Yasmini. Yasmin welcome.
0: Woo-hoo! Welcome, welcome.
1: 안녕하세요.
0: 야스민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2: 아,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때 볼꽃놀이 있었잖아요.
1: 아, 그쵸 그쵸. 네.
2: 말했던 대로 안 보고 일했습니다.
0: 전혀
2: 안 보러 갔습니다.
1: 네. 이번에 오늘 과연 정답을 맞은 걸로
2: 맞으실지
1: 맞으실지
2: 저는 준비됐습니다.
1: 아, 오케이. 그래요?
0: 가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K-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First, Yasmin, what was today's K-news about?
2: Yeah, so we've got two updates for you guys. 시험시험 모닝, where you can enjoy Seoul's fresh morning vibes, and Seoul Light DDP 2026 Autumn, happening at 동대문.
0: 네, 지난 9월 6일 일요일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 시험시험 모닝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이름 그대로 기록이나 순위 경쟁 없이 유아차나 반려견과 함께 각자의 속도로 아침 공원을 즐기는 서울시의 생활체육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2: 네, 다음 시험시험 모닝은 오는 13일 서울식물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0: 네, 그리고 서울의 밤을 반짝반짝 수놓는 소식도 있었죠. 오는 13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서울라이트 DDP 2026 가을이 진행 중인데요. 무려 222m에 달하는 거대한 DDP 공면 외벽 전체가 화려한 빛과 미디어 아트로 반짝반짝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1: 와우, 222m? 한국인 yeah. 여러분, if you want to enjoy Seoul's sparkling night, make sure to stop by DDP.
0: 오, 네. 시험시험 모닝처럼 순위 경쟁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걷고 싶으세요? 뭐 풍경을 보면서 느긋하게 걷는 힐링 산책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갈 곳을 향해 달리는 파워워킹이 좋으세요?
2: 오. 그런 분위기면은 저는 네. 사실 힐링 산책으로 가겠습니다. 전 평소에 약간 파워워킹 하는 편이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2: 좀 빨리 걷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름부터 일단 시험시험 모닝이잖아요.
1: 네. 그쵸, 그쵸.
2: 아침부터 힘을 빼고 싶지 않아요.
0: 맞습니다. 맞아요.
1: 힐링. 저도 아침에 시너리를 눈으로 열심히 담겨서 약간 천천히 힐링 하려고 천천히 걸게요.
2: 이샤님은요?
0: 저도 힐링 산책이 힐링. 좋은 것 같아요.
2: 잘 맞았다 네. 오늘도.
0: 그러게요. 또 9월에는 월드컵 공원이랑 식물원에서 열렸는데 이렇게 걷기 좋은 곳이 참 많잖아요.
1: 그쵸?
0: 머리가 복잡할 때 여기 걸으면 스트레스 싹 풀린다 하는 나만의 뭔가

0: 아니죠?
1: 아니에요. 저는 또이그 파워워킹을 좋아하지만
0: 네.
1: 달리기는 약간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딱 파워워킹 좀잘 맞는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2: 대박.
0: 아리아 씨는요?
2: 저는 또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양재천, 저희 콘텐츠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0: 네.
2: 우리 팬분들, 양재천 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0: 오.
2: 언제든 봄에든, 뭐, 가을에든 항상 너무 예쁘고 되게 길어요. 되게
0: 맞아요.
2: 길고, 그러니까 물도 있으니까 옆에 강? 물? 천?
0: 약간
2: 천, 그죠?
0: 천이라는 것
2: 천이
0: 같아요.
2: 있어서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좋아요. 완전 강추, 강추.
1: 와우.
2: 추천드립니다.
0: 산책도 너무너무 좋고, 지금 또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빛의 축제가 열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제가 K 오리지널 라이트라고 해요. 여러분이 한국의 멋을 화려한 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매력을 표현하고 싶으세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 어렵다.
0: 저는 또 이제 케이팝 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1: 그렇죠.
0: K-pop 그 저희가 무대에 있을 때 보는 팬분들의 풍경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팬분들은 조금 보기 힘들잖아요.
1: 그렇죠. 자기 모습들이니까.
0: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의 시선으로 약간 담아가지고
1: 대박.
0: 이렇게 쫙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 풍경을 그
1: 대박.
0: DDP에 이렇게 쫙 쏘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 와우.
0: 여러분은요?
2: 대박이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0: 좋아요.
2: 저도 함께
1: 아,
2: 할게요.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뺏어버리며.
0: 무척하기.
2: 아니, 너무 팬 관련 대답이라서 약간 너무 약간 욕심났어요.
0: 공감할 수밖에 없죠.
2: 그쵸? 아하.
1: 저는 그러면,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는 또 사계절이 다양하잖아요.
0: 그쵸.
1: 선명하잖아요.
0: 맞아요.
1: 지금 많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좀 선명한 편이어가지고, 그 계절별로 저는 제 머릿속에 한국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풍경이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도.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 장소들도 항상 저는 이제 정해져 있고, 그거를 좀그 장소마다, 화려한 장소 아니더라도, 제가
0: 맞아요.
1: 익숙한 골목들이나, 골목, 진짜 막 여의도, 벚꽃, 뭐 이런 거 말고,
2: 기억이
1: 진짜,
2: 담은
1: 제
0: 나만의.
1: 저한테 특별한 그런 골목이나, 뭐 길거리, 뭐 그 추억 담겨져 있는 그런 데를 사계절 좀잘 보일 수 있게 사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2: 너무 좋은 것
1: 빛나지
2: 같아요.
1: 않을까
0: 그런
1: 싶어요.
0: 게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다시 꺼내보고 싶은 멋진 밤 풍경입니다.
1: 네, 서울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는 남산 야경, 아니면 알록달록한 조명이 빛나던 놀이 공원의 밤 등등. 항공이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멋진 밤 풍경에, 발음 어렵네요.
0: 그쵸.
1: 풍경에 대해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2: Global Hangungider, tell us about the most amazing night view of your life. We're waiting for your stories.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베리베리의 Don't Panic, 그리고 지수의 클릭이 이어집니다.

0: 항공이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1: 그랬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2: 한국은!
1: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a quiz segment where you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2: Yeah,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s by asking 20 questions styl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추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항공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야스민님이 20곡의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거고요. 네. 아, 저번 주에도 못 맞추셨는데
3: 지난주 너무 어려웠잖아요.
0: 그쵸. 아. 오늘은 좀 자신 있으신가요?
3: 오늘은 컨디션 좀 좋거든요. 오. 저는 이런 날에 약간 퀴즈에 좀 잘 맞추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 운이 있다?
3: 오는 아닙니다.

0: 아,
1: 이게
0: 혼나네.
1: 나름
0: 실력.
1: 전략도 있고요.
2: 오.
1: 그 필을 받아요. 오면서. 감이
2: 그렇다면
1: 좋구나 오늘.
0: 그렇죠. 오늘 오면서
1: 예.
0: 필 받았거든요.
3: 예상가는 단어
0: 맞춥니다.
3: 있으세요?
0: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맞추면은 너무 재미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2: 오케이.
0: 질문을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2: 네.
0: 하겠습니다.
2: I'm
0: 네.
2: curious to see whether Yasmin will get the answer right this time because she couldn't last time.
3: 오늘 정답자 선물은 화장품 블루투스 스피커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힌트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0: 안 주셔도 되는데.
3: 어, 진짜요? 그럼 바로 할까요?
0: 아니.
3: 오케이. 오늘 정답 초성은 티귿으로 시작합니다.
0: 어머, 아닌데.
3: 빗나갔나요?
0: 빗나가.
2: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T.
0: 오케이, let's get it.
3: Yeah.
0: How many syllables in that word?
3: 세 글자죠.
0: 세 글자.
3: 네.
0: 세 글자. 소리 나요? Does it have a sound?
2: Yeah. I mean, yeah.
3: Mm-hmm. 소리 납니다.
2: Yes.
0: 소리 나요?
3: 네.
0: 오케이. 악기인가요? Is it like kind of an instrument?
3: Nope. 전혀 아니에요.
0: 아, 다시 와라! Feel, feel. 잠깐만. 소통 중이에요. 오케이. 색깔 있어요? Does it have a color?
2: 알록달록 하세요.
0: 알록달록해요?
3: 색깔이 많아요. 근데
0: 색깔
3: 뭐,
0: 많다고?
3: 대표적으로는 흰색? 근데 뭐 노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너무 많이 들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2: 진짜 알록달록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Is it something alive?
2: 그쵸? 아닌가? 그쵸?
3: I think it's alive.
0: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2: 근데 너무 애매해요. 이걸 살아있는 걸로 따지면 살아있죠?
3: 우리의 얼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쵸 그쵸.
0: 오케이.
2: Okay. I think it is alive. Yeah.
0: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볼수 있어요? Where can we see it?
2: Anywhere, everywhere.
3: 아, 까지는 아니고. 아니요. 해외에서도 볼수 있는데 뭐 TV에서도 볼수 있고 직접적으로도 볼수 있고 원하시면 가서 볼 수도 있고.
2: But especially 뭐. in Korea.
3: Yep.
0: 진짜 일도 모르겠는데. 오케이. Okay. 그걸 하면 그거 하는 행동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 행동?
0: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2: 행동으로?
0: Show me how you do it. How you do that thing.
3: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0: 오케이
3: 소리 없이 모션만 하자.
0: 오케이
3: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0: 아 지금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3: 그만.
0: 아!
3: 안 돼, 넘어가다, 안 돼, 너무 줬어.
0: 아리아님 많이 주셨어요.
2: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일부러 자세를 좀 잘못 잡았어요.
0: 오케이, 하지만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항공인들을 위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카멜 잡았지만.
2: 카미 오시나요?
0: 그걸, 혼자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나요?
2: 두 개 다 재밌어요.
3: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혼자 하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요.
0: 배웠어요?
2: 저는 같이 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아리아님이랑 이샤님 배웠어요, 그거를?
3: 아니요.
0: 안 배웠어요?
3: 네.
0: 저는 배웠거든요. 저는 배웠습니다.
3: 아닌 것 같은데,
2: 한국인?
3: 좀 나? 아유, 뭐, 저는 한국인이긴 한데. 뭔가.
0: 진짜.
3: 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저는.
2: 픽스든. 있어요?
0: 저는 여유
2: 단어가?
0: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한번 어떻게 한번 바로 풀어드려요?
2: 네네네.
0: 그럼 안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정리해볼까요?
3: 네, 일단 네. 듣고 계시는 항공인분들을 위해서 힌트 한번 정리해주세요. 우리 랑디.
2: 네. 일단 소리가 나고요.
3: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악기는 아닙니다. 네.
0: 뭐 이런 거.
2: 세 번째 대표색은 흰색이지만 너무 더 알록달록한 또 다른 색깔도 너무 많다. 그리고 네 번째 해외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TV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더 especially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야스민님 배운 거다.
0: 진짜 제가 오케이. 생각한 거 아니면 거의 지금 바보 되는 거 같아요.
2: 샤디랑디는 해본 적 없습니다.
3: 그럼요.
0: 아하.
3: 어떻게 오늘 감이 오시나요?
0: 아, 저는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며.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3: 네.
0: 어, 한국 대표적인 운동이잖아요. 태권 아닌가요?
3: 어, 뭐 아닌지 맞는지는 일단 우리 항공이들의 메시지도 한번 봐볼게요. 골드선님이 토요일? 얼른 주말이 왔으면. 어, 티귿이라서 토요일.
0: 아, 토요일. 좋다,
3: make
0: 토요일.
3: Make sense? Mm-hmm.
2: 어, 로킹님이.
0: 로킹.
2: 로킹. 태극기 같아요. 태극기.
0: 태극기.
2: 어, 태극기도 하얀색 베이스에 색깔이 있죠.
3: 그리고
2: 소리는 안 납니다.
3: 아, 날
0: 바람 불면 나요.
2: 맞네요.
3: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님이 설마 태권도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하이라이트님 저랑 통인 통했어요.
3: 그렇다면 야스미님이 생각하시는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0: 아, 저는 깔끔하게 태권도로 가겠습니다.
3: 확실하세요?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0: 아니요.
3: 아, 진짜로?
0: 3 바꿉니다.
2: 3. 아, 아, 아, 2.
0: 태권도 1.
3: 이러다가 태권도 이러다 틀리면 바보 되시는 건가 아시죠? 아, 오케이. 그럼 제가 야스미님과 항공이들을 위해서 노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3: 어, 이 노래를 부른 분이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잘 들어주세요. 나태주의 오하태 오늘 하루 태권.

0: 여러분은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DJ 이샤와
1: 태권도를 같이 배우고 싶은 DJ 아리아
2: 그리고 태권도를 이미 조금 했던 네, 게스트 야신이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앞서 나태주의 오하태 오늘 하루 태권 듣고 왔고요. 다들 아마 정답을 맞히셨겠죠? 그러면 바로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 네, today's screen word answer is taekwondo. It's South Korea's official national martial art and a global Olympic sport. The name taekwondo signals a martial art that trains both body and mind using kicks and punches.
0: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태권도입니다. 지난 9월 4일이 바로 태권도의 날이었는데요. 국내 곳곳에서 멋진 시범 공연과

0: 기념 행사가 많이 열려서 오늘의 단어로 골라봤습니다.
1: Yes, Taekwondo started in Korea, but now it has become a global Olympic sport that countless people around the world learn together.
2: 그리고 아 신기한 거죠? 태권도 전 세계 어디서든 차렷! 경례 같은 구호를 다 한국어로 쓴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3: 대박.
2: 네, 우리 글로벌 항공인들도 멋진 도복 챙겨 입고 태권도와 한국어의 매력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어, 야스민님. 어, 오늘 깔끔했죠?
3: 네.
0: 오.
2: 깔끔.
0: 네. 태권도 이 단어의 태권도. 발음은 어떠세요?
3: 태권도 쉬워.
0: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2: 괜찮은 것
3: 같아요. 문제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다면 태권도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부터 해볼게요.
2: 오케이.
0: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어서 태권도장에 등록했어.
1: I wanted to try taekwondo, so I signed up at a taekwondo장.
2: 그러면 저는 진짜 리얼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0: 어, 좋아요.
2: 저는 옛날에 태권도를 배웠는데 사범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1: I learned taekwondo a few years ago, and the trainer used to scold me a lot. Because I was bad. I was so bad at it.
3: He was like, ha! 해야 되는데, 야스민이.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힘있게! 그러면, 태권도! 아, 귀여워!
0: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단어 태권도를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 무술 하면 태권도잖아요.
3: 그쵸?
0: 어? 야스미님은 그럼 태권도 언제 배워보신 거예요?
2: 저는 이게 진짜 웃긴 게, 와, 방금 생각났어요. 이게 내 학교에, 20대 있는데 학교 제가 다녔을 때 전공이 한국어 학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과를 무조건 한국어랑 관련된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뭐 문화, 운동, 뭐 이, 다 진짜 다 배웠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이제 한국에서 사모님 보내주신 거예요. 20대까지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태권도도 배우라고 공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0: 진짜요?
2: 진짜 제 흑역사인데.
3: 그럼 K-POP도 하셨나요?
2: 어떤 거요?
3: K-POP?
2: K-POP 노래 하진 않았고 아. 그 노래 이렇게 들면서 하는 태권도 있잖아요.
0: 품새?
2: 뜬뜬뜨뜨릇 떼떼떼떼떼떼 어쨌든 그런 노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0: 맞춰서.
2: 동작 맞춰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3: 대박
0: 귀엽다.
2: 진짜 그걸 하고 저는 이제 평생 흑역사로 남아 있었거든요.
3: 아니 귀엽잖아요.
2: 너무 못해서 근데 그거를 까먹고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네. 진짜 신기한 게 오늘 이 태권도라는 주제에 진짜 신기한 게 한 2주 전에
0: 네.
2: 그 사범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거의 지금 10년
0: 만에?
2: 넘었거든요.
0: 어,
2: 그 공연한 게 1년쯤에 했으니까
0: 되게 오래전인데.
2: 몇 년 만에 제 SNS를 찾으셔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3: 대박.
2: 야스민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보기 좋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딱 이렇게 태권도 주제를
0: 그쵸,
2: 하니까 그쵸. 그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0: 사범님 덕분에 오늘 또 맞출 수 있었네요.
2: 그러니까.
0: 그럼 아리아 씨는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적 있으세요?
3: 드라마랑 영화에 많이 봤죠. 근데 드라마 영화 보고 따라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멤버 니즈 이제 아버님께서 이거 태권도
2: 관장님
3: 하시니까
2: 네.
3: 우리 니즈 씨도 좀 이렇게 하는 영상도 몇 개 있어요. 발짝이도 하고
2: 맞아. 대박.
3: 막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언니 놀리려고 따라 하고 괴롭혀 본 적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냥 멋있어 진짜? 보여서 똑같이 따라 해본 것도 있고 심지어 언니가 니즈 씨 아버지랑 같이 저희 타이틀 트랙 맞춰서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0: 맞아.
3: 그래서 그런 영상도 있어요.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레디들.
2: 근데 제일 신기한 게 지금 이샤님이 유일한 한국 분이잖아요, 지금.
0: 네.
2: 안 해보셨어요?
0: 저는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은 태권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에 발레랑 피아노, 뭐 피겨?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피겨도 엄청 잠깐 배웠었고 그래가지고

0: 저희 항공이들이랑도 또 태권도 얘기 같이 해볼까 봐요.
1: 좋아요.
0: Q 브이로그 5616님이 저는 노란띠까지 땄던 것 같아요.
2: 오,
0: 오,
1: 대박!
0: 어느 정도예요, 노란띠가?
1: 두 번째 아니에요? 아, 첫
2: 그냥
1: 번째 거
2: 베이식 거
1: 하얀색,
2: 아니에요?
1: 두 번째
0: 아, 거의 안
1: 노란띠?
0: 딴 상황이시라고.
2: 그냥 한 일주일 다니신 거 아니에요?
0: 아이, 그래도 진심으로
1: 장난이에요,
0: 하셨겠죠?
1: 장난이에요.
2: 네, 아나카님이 아나카하님이 드라마 킴보장에서 태권도 봤어요. 킴보장?
0: 저도요! 저 이거 최근에 봤거든요? 진짜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메인 주연으로 나오시는 세분 중에 한 분이 태권도 이제 국가대표
2: 아, 그랬던 거
0: 출신이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그냥 10화 내내 그 도복을 입고 나오세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2: 대박.
0: 다음 거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In your mood. Dash R5J님. 태권도는 사랑이야. 크크크크 이렇게
0: 그쵸.
1: 보내주셨는데,
0: 맞아.
1: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하는 거는 딱한번
0: 막상
1: 해보고,
0: 해보니.
1: 아, 내길 아니다.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2: 네. S팬더님이 태권도 어렸을 때 배웠죠, 다들. 근데
0: 맞아.
2: 한국에서 어렸을 때 거의 다 배우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다 배우지 않, 배우죠?
0: 네,
2: Our
0: 다
2: Isha is an
0: 배우고.
2: exception.
0: 네, 저는 익셉인 것 같고, 다들 배우는데, 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그렇게 뭔가 단체로 배우고, 약간 그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합하실 때, 더 크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그런, 약간 사회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친구 사귀기도 되게 크고요. 약간 그런 의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오, 재밌네요, 진짜.
0: 오, 만약에, 이제 배워보셨지만,
1: 네.
0: 약간, 그런 음악에 맞추는 거 말고,
1: 네.
0: 그런 겨루기 있잖아요. 기술 들어가고, 저 있어요.
1: 아.
0: 이런 거 한다면 해보고 싶은 동작
1: 저
0: 있으세요?
1: 있어요.
0: 뭐, 어떤 거
1: 저
0: 해보고 싶어요?
1: 돌아서 발자기.
2: 아, 나도인데!
0: 아! 진짜요?
2: 잘하세요? 잘하세요?
1: 아니요?
0: 그냥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 고른 거죠,
2: 그러니까 뭔가,
0: 지금?
2: 그냥 발차기 아니고, 이렇게 멋있게,
0: 돌려차기?
2: 마동석님 영화 보면, 액션씬에 갑자기 막 돌아서 발차기 하시잖아요. 나 진짜 하고 싶은데, 근데, 할수 있을지
1: 그러니까요.
2: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배워서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제 꿈은 액션 영화의 주연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진짜 꼭 해보고 싶어요.
1: 우와, 대박.
0: 와, 저는 김부장 보면서 거기에서 태권도 그거 나오거든요? 이렇게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서 가드레일을 한번 밟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라서 날라서 그 도로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 우와.
0: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실에서도 가능한 건가?
1: 대박. 근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제가
0: 그래요?
1: 최근에
0: 네.
1: 어떤 행사를 다녔는데 거기
0: 네.
1: 태권도 쇼가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그걸 하시더라고요. 진짜 막 이렇게 전장까지
2: 날아다녀요?
1: 날아다니시고.
2: 대박.
1: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멋있어요.
2: 와, 진짜 한 번도 진실을 본적 없어가지고 꼭 한번 보고 싶어요.
0: 약간 그런 거 연습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것 같아요.
2: 많이
1: 맞아,
2: 많이
1: 맞아요.
2: 넘어지고 다치고
0: 맞아요.
2: 되게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영상도
1: 쉽지
2: 보니까.
1: 않아요, 쉽지
0: 맞아.
1: 않아요.
0: 태권도처럼 멋진 무예를 보니까 우리의 현실 이상 말고 현실 운동신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운동신경 있으신 편이세요? 어떤 스포츠나 뭐 운동 같은 거 처음 하면 좀 곧잘 하는 편이에요?
2: 전 없진 않아요.
0: 진짜?
2: 좀 달리기도 나쁘지 않고,
1: 오.
2: 그냥 제가
1: 왜 웃죠, 아시아님?
2: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제가 농구를 했었어요.
0: 안 믿겨요.
2: 초등학교에서.
1: 에이.
2: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초등학교 됐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뭐 지금은 드리블링도 잘 못하겠지만, 그때는 농구를 했었어요.
0: 아니, 아리아가 달리기를 그 초수 재면 빠른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제일 빠른데. 근데
1: 네네.
0: 뭔가 뛰는 걸 보면,
1: 귀여울 것 같아요.
0: 잘 달리는 느낌이 안 드는
2: 아니, 근데 이샷이 튀는 거 진짜 그냥 강아지인 것 같아. 그냥 강아지인
0: 아, 저잘 뛰어요.
2: 그잖아요.
0: 폼은 좋아요.
2: 이거 못 뛰는 사람 원래 하는 멘트. 뭔지
0: 맞아.
2: 알죠?
1: 세상에.
2: 잘 뛰어. 근데 진짜 못 뛰어요.
0: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야스민님은요?
1: 저는 달리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유산소 좀 약한 편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0: 그럼요.
1: 안 하는
2: 싫어서? 아니면
1: 건데.
2: 귀찮아서?
1: 제가
0: 힘드니까.
1: 또 저혈압 저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0: 뛰면
1: 유산소를
0: 안
1: 하면
0: 돼요.
1: 약간 좀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2: 그쵸.
1: 말고 그 다른 이제 진짜 운동 뭐 헬스, 요가, 필라테스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 쌤들도 저를 보고 어? 운동 신경 좋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좀 빨리 배운다고.
2: 저는 저 맨날 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근데 좋아서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느낌이라서
1: 맞아요. 맞아, 맞아요.
2: 근데 좋아하는 거는 진짜 신기해요. 저도 좋아하고 싶거든요.
1: 그러면 그, 저도 원래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항상 그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팁으로 알려주는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람이 양치하고 세수하는 거는 필수잖아요.
0: 그쵸. 네.
1: 고민을 안 하잖아요. 아, 오늘 세수할까 말까.
0: 아, 안 하죠. 네, 안 하죠.
1: 운동을 이렇게 시작,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0: 근데 만약에. 아,
1: 그냥 간다. 그냥 나간다.
0: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하는데 가기까지가 어렵잖아요.
1: 세수도 화장실 가는 것까지 뭔가 좀, 그러니까 안 일어나고 싶은 날 많잖아요.
2: 맞긴 하죠.
1: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0: 아, 그냥 일상.
1: 일상. 이건 그것처럼. 그냥 뭐 세수, 양치, 머리 감기, 운동, 그 다음에 출근하기 이렇게 돼야 뭔가 나중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0: 저희도 한번 도전해봅시다랑. 네.
1: 좋습니다.
0: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피겨스케이팅을 잠깐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순전히 취미였어요. 그냥 그때 친구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반 친구들이 여자애들이 다 피겨를 배우는 거예요.
1: 우와.
0: 그래서 오 그렇다면 나도 하고 가서 배웠는데 하다가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 제자리에서 턴 돌고 우와. 턴을 돌고 앉아서 돌고 일어나는 거를 연습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1: 우와. 연습하다가
0: 네.
1: 와 근데 그건 진짜 부럽네요.
0: 근데 저도 생각을 한 게 조금 더 어릴 때 시작했다면 좀 더 잘하고 더 재밌게 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딱 그걸 보고 네. 그 TV로 올림픽 하잖아요.
0: 맞아요.
1: 꿈이었어요.
0: 너무 로망이죠.
2: 피겨스케이터.
0: 너무 예뻐 보이죠.
1: 진짜 이렇게 하고 막 뭔가 좀 공연을 하면서 발레 같은 식으로 약간 아이스 위에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약간 우와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티컷 하면서 이제 혼났죠.
0: 그렇다면 두 분은 어릴 때 이렇게 해보신 운동이 있으세요?
1: 해봤던 운동? 해봤던 거는
2: 농구?
0: 농구? 아, 아 아까
2: 그리고
0: 얘기한?
2: 인도에 많이 하는 크리켓? 영국에도 아, 많이 맞아. 하잖아요. 크리켓, 크리켓도 해봤고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이는 안 해봤는데 이 정도?
1: 전 테니스를 했었어요 어릴 때.
0: 오.
1: 왜냐면 이제 이집트 땅이 넓다 보니까 네. 그 테니스장 진짜 넓거든요.
0: 오,
1: 거기서 좋겠다. 이제 테니스를 하긴 했는데 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보고 싶긴 해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단어와 관련된 토크까지 해봤고요. 여기서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죠, 아리아 씨.
2: 네,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announce the quiz winner.
1: 네, 오늘은 이샤님이랑 아리아님 이렇게 태권도 시합을 중계하는 스포츠 게스터로 변신을 오. 해가지고 정답자를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0: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음악 큐!
2: 라운드 1. Are the athletes ready? 준비, 시작!
0: 자, 첫 번째 경기 팽팽하게 시작됐습니다. 과연 첫 번째 선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7908님이 아자아자 태권도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2: 7908님 goes for the attack. Lightning fast kick to the body.
0: 네, 번개 같은 몸통 돌려차기 정확하게 꽂힙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득점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승리한 7908님에게는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면서 얼굴에 금메달급 눈부신 광채를 둬드리겠습니다. 자, 숨 돌릴 틈 없이 바로 다음 경기 이어집니다.
2: Moving right into round 2. Don't look away. 차려, 준비. We have our second message from
0: 김나현님. 네, 김나현님이 태권도이? 라는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2: Here it comes, a powerful kick straight to the hogu.
0: 와, 빈틈을 파고든 통쾌한 받아치기 한 방 그대로 적중합니다. 네, 완벽한 유효타로

0: 시원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멋진 승자에게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절도 있고 신나는 비트 들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1: 네, 두 선수 모두 금메달 급의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당첨된 항공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2: 와, 오. 중계는 쉽지 않아요, 그죠?
3: 그러니까요.
4: 와우, 화장품이랑 블루투스 스피커 저도 탐나요.
0: 다음에 한번 우리 랑디 아리아 씨도
3: 도전.
0: 네, 문자로 정답 한번 도전해봐요.
4: 오, 나이스.
0: 네, 선물 당첨된 항공이 두 분 다시 알려드릴게요. 7908님, 김나연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는 아이돌 한국어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1: 네, 오늘 메시지 주제는 다시 꺼내보고 싶은 멋진 밤 풍경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4: Global 한국인들, tell us about the most amazing night view of your life. We are waiting for your stories.
0: 그럼 항공이들이 메시지 보내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그리고 권은비의 데자뷰까지 이어집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인들이랑 태권도 같이 배워보고 싶잖아.
1: To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인들 and talk about them. Today's topic is the most amazing night view of your life.
0: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로로러브님이 핀란드 여행 갔을 때 공항에 딱 내려서 밤하늘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로라는 보지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가려고요.
2: 대박.
0: 허!
1: 오로라
0: 너무
1: 진짜 제
2: 좋겠다.
1: 버킷리스트예요.
2: 저도요,
0: 맞아요.
2: 저도요. 꼭 한번.
0: 맞아.
2: 너무
0: 다들 한 번씩 꼭 보고
1: 부럽네요.
0: 싶은.
3: 투아미가 코리아나 님이 The night view from Namsan is really beautiful. Seoul looks really romantic. 남산에서 야경 보면 되게 예뻐요. 서울이 되게 낭만 있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1: 진짜
0: 가보셨어요?
1: 맞아요.
2: 네.
1: 저는 당연히 가봤고,
0: 아.
1: 그딱 밤에 맑은 날에 가잖아요. 야경 대박이에요.
0: 진짜 예뻐요.
1: 네.
3: 저희도 아침에 가본 적 있는데, 저녁에 가본 적 없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가서 우리 거기서 돈가스도 먹고
0: 맞아요, 맞아요.
3: 올라가서 봤는데 위에서 보는 서울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다음에 밤에 한번 같이 가봐요. 밤에도
3: 좋아요, 좋아요.
0: 예뻐요.
1: Yeah. 다음 문자는요. 아나가하님께서 저는 축제 때 보는 양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볼꽃놀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하늘에 별이 가득한 밤도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3: 너무 좋죠.
1: 와, 그것도 제가 진짜 공감할 수밖에 없는
0: 맞아요.
1: 별 진짜 좋아해요.
3: 맞아요.
0: 다음 메시지도 읽어볼게요. 시아님이 몇 년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번은 집 옥상에 올라갔다가 수백 개의 별똥별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트.
3: 별은 늘
0: 대박이다.
3: 예쁘죠, 진짜로.
2: 별똥별
1: 별똥별 저 최근에 봤잖아요.
0: 진짜요?
1: 그 최근에 8월 달인가 그때쯤에
0: 네.
1: 한번 그 인터넷도
3: 맞아요, 맞아요.
1: 난리였어요.
3: 저
1: 별똥별
3: 봤어요.
1: 이제 보일
3: 맞아요, 맞아요.
1: 거라고.
3: 그때
1: 그래서 저
3: 한국에.
1: 밤에 나와서
0: 네.
1: 그것도 마카야님이랑 근디님이랑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밤에 나와가지고 거의 2, 3시간 정도 밖에 있으면서 거의 목담 걸렸어요, 그날. 계속 하늘만 보다가.
3: 그 결국엔
0: 너무
3: 봤어요?
1: 예쁘겠는데요? 봤어요. 되게 별이 서울에서 이렇게 잘 보인다는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응.
0: 원래 서울에서 잘안
1: 잘안
0: 보여가지고.
3: 근데 저희 집 케랄라에 있는 저희 집에서
0: 네.
3: 테라스 가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컨스텔레이션 다 보여요. 그래서 앱이 있어요. 앱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무슨 컨스텔레이션인지 이
0: 별자리.
3: 별 무슨 이름인지 너무 맑아서 다
0: 네.
3: 보여요. 케랄라에는. 그래서 저는
0: 우와.
3: 별이 엄청 자주 봤었는데 서울에는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0: 저도 다음엔 꼭 별똥별을 봐보고 싶은데요.
1: 좋아요.
0: 네, 야스민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1: 휴!
0: 왔어요. 야스민님, 저희와의 두 번째 만남 어떠셨나요?
1: 아, 확실히 이게 girls들끼리 이렇게
0: Yeah.
1: 얘기하니까 늘 재밌고,
0: Exactly.
1: 오늘도 정말 뭔가 이렇게 수다 떨다가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3: 너무
0: 좋아요.
3: 저희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엑신의 Withdraw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항공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3: 안녕!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얼마 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서울 불꽃 축제부터 은은한 밤빛을 따라 걷는 창덕궁 야간 개방까지 이 둘러보면 요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참 많더라고요. 이 낮에는 늦더위가 살짝 남아있지만 이 밤이 되면 기온이 22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딱 쾌적해지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걷다 보면 이 굳이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동네 산책만 해도 참 좋다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날씨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면서요.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날도 전보다 더 귀해진 것 같아요.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문 열고 나가보세요. 수요일에 피로 가을 바람에 싹 날아갈지도 모르죠.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Role Model. Hello.

0: Good evening, everyone. 9월 9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요즘 저녁 날씨 정말 환상적이죠. 예, 시원한 것도 그렇지만 살랑살랑 바람 부는 거, 아, 예술이에요. 예, 저도 사실 저녁에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갔는데요. 와, 이게 무슨 주말 행사 온줄 알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왜 있잖아요. 테이블들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다 잡고 막 수다 떨고 맥주 한잔하고 아이들은 막 분수 구경이나 물장난하고 있고. 와, 그래서 저는 저희 아파트에 강아지가 또 그렇게 많이 사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 나왔더라고요. 강아지들이 한동안 더워가지고 이랬잖아요. 이제 다 나왔습니다. 네. 어? 강아지 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왠지 본인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저녁마다 나와서 직접 만드신 동그랑땡에 레모네이드 나눠주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훈훈한 가을 경험 시켜줄 것 같은 일산 푸드트럭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네. 아, 유명하다고 소문을
1: Oh,
0: 들었어요. 어디선가
1: please.
0: 동그랑땡 냄새가
1: 동그랑땡. I only
0: 나면.
1: give 동그랑땡s to Mayu Sam and no one else.
0: 그때 뭔가 작은 플라스틱 백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저는. 봤는데 안에 동그랑땡들이 수줍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끝냈습니다.
1: Only for you.
0: 너무 근데 맛있기도 한데 건강한 맛이 났어요. 거의 밀가루 없는 느낌?
1: Oh, no 밀가루.
0: 너무
1: Of
0: 밀가루.
1: course.
0: 요즘
1: Not
0: 저
1: for,
0: 또
1: not for you,
0: 건강
1: who's,
0: 추구하잖아요. 네,
1: of course.
0: 감사합니다.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As tit for tat strikes between U.S. forces and Iran escalate, clashes over Red Sea shipping lanes between Saudi Arabia and Houthi rebels have flared into near full-scale conflict. With tensions in the Middle East reaching a boiling point, global crude prices are creeping up on the $100 a barrel mark.
0: 미군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악화되는 가운데 홍해 수송로를 둘러싼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의 충돌도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육박하고 있습니다.
1: In a dramatic shift, athletic giant Nike has been benched from the elite S&P 100 after an 18-year run. Tech powerhouses and AI players are stepping up to take its spot, signaling a clear passing of the baton from traditional consumer staples to high-tech heavyweights on Wall Street.
0: 스포츠 용품의 대명사 나이키가 18년 만에 미국 최상위 100대 우량 기업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AI와 빅테크 기업들이 채우면서 자본시장의 중심이 전통 소비재에서 첨단 기술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 With entry fees to South Korea's historic palaces and royal tombs locked in place for more than 20 years, the case for a price hike is finally up for review. Proposals on the table include peak season surcharges and updated hanbok discount rates, with a new pricing structure set to take effect next year.
0: 궁궐과 왕릉 관람료가 20년 넘게 같은 수준에 머물면서 요금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차등 요금제나 한복 착용자 할인율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로운 관람료 체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1: In her first ever video interview, AI actress Tilly Norwood flexed her conversational chops with dialogue capabilities. The interview exposed clear technical hitches as she was unable to improvise a scene or recognize her creator at

0: have flared into near full-scale conflict. With tensions in the Middle East reaching a boiling point, global crude prices are creeping up on the $100 a barrel mark.
1: 미군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악화되는 가운데 홍해 수송로를 둘러싼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의 충돌도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미국하고 이란이 또 한 번 또 세게 붙었죠. 그래서 중동 상황이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제 유가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요.
0: Right. So, it's kind of like one strikes, then the other strikes back. And then a few days pass, another strike. So it's like going back and forth, back and
1: 계속
0: forth.
1: 계속 연이어지는 그런 공격이네요.
0: Yeah. So on the 5th, Iran basically attacked a U.S. Navy vessel. Uh-huh. And so on the 8th, U.S. forces sank 5 Iranian oil tankers on the 8th. So this is what is happening. So I assume that because that happened, then Iran will also attack again.
1: Okay. So 미군이 지금 그 지난 5일에 이어서 8일에도 이란 유조선 5척을 격침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보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해군 함정을 또 에 대한 그런 직접 보복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에 이어서 이 대체 수송로인 홍해에서도 이제 충돌이 막 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0: Oh yeah, this is becoming another big problem. So Houthi rebels who are from Yemen, they struck 4 southern Saudi cities and they targeted an airbase, oil facility, and so this is becoming like it was, the Houthi rebels were participating in the whole Red Sea area. But this is a direct attack. And so this is becoming like a really major issue, like another war.
1: 와, 또 하나의
0: possibly.
1: 무슨 거의 이거는 그냥 단순한 involvement가 아니라
0: no.
1: 이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인가 또 이런 yeah.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하고 홍해라는 이 양대 원유 수송로가 이제 동시에 막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선까지 치솟았다라는 게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0: As tit for tat strikes between U.S. forces and Iran escalate, clashes over Red Sea shipping lanes between Saudi Arabia and Houthi rebels have flared into near full-scale conflict.
1: 미군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악화되는 가운데 홍해 수송로를 둘러싼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의 충돌도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US forces하고 이란 이 사이에 뭔가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escalate 된다는 건 악화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그냥 공격 strikes가 아니네요. 그렇죠? Tit for tat 이라고 하는 뭔가 무슨 춤인가 싶을 정도의 tit for tat 이런 느낌의
0: That's
1: 덩어리가
0: right.
1: 나왔습니다.
0: Right. So you probably basically this means I for an eye.
1: Eye for
0: right?
1: an eye.
0: It's like back and forth. Tit for tat. So I actually was curious, where did this come from? Because I don't know how, where, what is tit for tat? So it's an old, it comes from an old English word, tip for tap.
1: Tip for tap.
0: So blow by blow, light hitting. You hit me lightly, I hit you lightly.
1: Ah, okay. So 너가 탭을 나에게 해, 그럼 나도 티시다. 이런 식으로. 그
0: That's
1: 단어들
0: right.
1: 자체가 그러면 light hitting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0: That's right. Okay. And so it evolved into tit for tat. And there's a bit of a rhyme there. Tit for tat.
1: Tit for tat.
0: So it's like you do that, well I'm going to do that too.
1: Alright. 너가 나한테 하면 똑같이 나는 같은 방식으로 너를 공격할 거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맞대응을 할 것이다.
0: Yeah.
1: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Tit for tat 사이에 지금 hyphen으로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strikes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adjective이기 때문에요. Tit hyphen for hyphen tat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그렇죠? 오래된 영국 영어에서 tip for tap. tip하고 tap이 둘 다 살짝 침.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영어라는 게 진짜 조금 더 편한 방식, 발음을 편하게 하거나 라임이 살아있거나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It
1: 그렇죠?
0: is. Right? Well, you know, we want things to stick to our heads. And that in tit for tat just makes a little bit more sense.
1: Right. So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0: 이 상황에서 이런 그 반군 뭐 뭐랄까 사우디하고 그리고 친이란 후티 반군의 충돌이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o 뭔가가 이런 싸움 자체가 flared into near full scale conflict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flare into something 한다는 게 flare가 뭔가 불 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타오른다. 결국 어떤 식으로 크게 번지고 발전해 버린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뭘로 발전하냐면 그냥 컨플릭트가 아니네요. Full scale 컨플릭트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1: This is a key word because there was conflict before.
0: Right.
1: You know, Houthi rebels would kind of strike certain ships and so forth, but it's full scale, which means not a little. It's total conflict.
0: 쌤이 아까 전에 그냥 단순한 involvement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새로운 war에 가깝다라고 하셨잖아요.
1: It's almost like the next, maybe the next news, maybe it's a full war.
0: 거의 그런 분위기는 거네요.
1: It is a little bit, right? Because now they're attacking Saudi Arabia inside the country, not even on the sea.
0: 이거는 그냥 작은 그런 이슈가 아니네요.
1: No.
0: 결코. So full scale이라는 게 진짜 스케일이 큰 거고 완전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인 정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So 전면적, 뭐 전면전 아니면 대규모 충돌이라고 할 때 full scale conflict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 Yeah.
0: 처음에는 약간 툭툭툭 치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자 연결해 볼게요.
1: With tensions in the Middle East reaching a boiling point, global crude prices are creeping up on the $100 a barrel mark.
0: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참고로 global crude prices 이런 국제 유가를 얘기를 하죠. are creeping up 이라고 했는데요. creep up은 creep 자체가 원래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 결국 서서히 오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겠죠. with tensions in the Middle East reaching a boiling point 하며 거기 있는 긴장되는 그런 긴장감들이 있는데 그게 boiling point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1: Now, if something reaches a boiling point, it means that you have certain tensions, frustrations, whatever it is, pressure, and it builds and builds and builds until it's like a volcano, you know? And then like it's just like bubbly, bubbly, and then it just explodes.
0: 그러니까
1: right?
0: 뭔가 라면 끓여 먹을 때도 그 끓는 점에 닿잖아요. 한계에 닿는 거잖아요.
1: So it erupts. It reaches a breaking point. You cannot handle it anymore.
0: 이제는 폭발한다나 이런 수준으로 이르게 된 거네요, 결국에는.
1: Yeah, that's right. So your anger, your frustration, all of these can reach a boiling point.
0: A boiling point.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right? So a boiling point는 진짜 말 그대로 물이 끓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physics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듣게 될 단어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것에 reach한다는 것은 임계점에 달하거나 뭐 폭발 직전에 이르다, 진짜 부글부글부글. 거리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리면서 긴장감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crude prices들이 슬슬 올라가게 됐다가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tit-for-tat strikes between U.S. forces and Iran escalate, clashes over Red Sea shipping lanes between Saudi Arabia and Houthi rebels have flared into near full-scale conflict. With tensions in the Middle East reaching a boiling point, global crude prices are creeping up on the $100 a barrel mark.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Jason Mraz featuring Colby Calais with Luck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In a dramatic shift, athletic giant Nike has been benched from the elite S&P 100 after an 18-year run. Tech powerhouses and AI players are stepping up to take its spot, signaling a clear passing of the baton from traditional consumer staples to high-tech heavyweights on Wall Street.
0: 스포츠 용품의 대명사 나이키가 18년 만에 미국 최상위 100대 우량기업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AI와 빅테크 기업들이 채우면서 자본시장의 중심이 전통 소비재에서 첨단 기술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운동화 하면 진짜 가장 먼저 떠오르고 아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 막 생각이 나는 그런 브랜드 이제 나이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S&P 100에서도 이제 퇴출이 됐다고 하고요.
1: Yeah. Right. This is actually really big news mm-hmm. because everybody was raised on Nikes.
0: Right.
1: And it was expensive. It was the shoe that right. everybody, every young kid wanted to have.
0: 왠지 그거 신으면 농구 잘할 것 같았어요.
1: For sure.
0: 왠지 나랑
1: you know,
0: 할 것 같았죠.
1: Jordans and yeah, yeah right? Uh-huh. And so this is a bit shocking and kind of sad because uh-huh. it is kind of a household name.
0: Right.
1: And so this month, 2026, they were removed from the S&P 100 index. Mm-hmm. And their stock has plunged about 78% from its peak.
0: 와우, 지금 최고가 대비 주가가 약 78% 폭락을 했다.
1: Yeah.
0: 이건 엄청난 충격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이 S&P 100 지수에서 이제 최종 제외가 됐다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래서 진짜 누구나 알았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나이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그쵸? absolutely. So basically, they kind of like you know, cut the wholesale channels, mm-hmm. meaning that basically they have their website mm-hmm. and the stores.
0: Yeah.
1: So instead of doing wholesale, they kind of went very exclusive that
0: right.
1: way. Another thing is that there was a lack of innovation.
0: Mm-hmm.
1: Times are changing.
0: Mm-hmm.
1: You know, young kids want different things. You know, young kids are like, oh, Nikes. When they hear Nikes, they yeah. think, oh, middle-aged men shoes.
0: Right. 그 예전에는. 아 뭔가 클래식한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에어포스 원 같은 마러는 정말 그대로거든요. 흰색 그대로. 색도 안 바뀌잖아요.
1: Right.
0: 거기. 그러다 가끔 바뀌면 뭐 스페셜 에디션
1: right.
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역시 이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1: yeah.

0: 새로운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너무 좀 지루한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1: That's
0: 그쵸?
1: right. That's 어. right. You know, I mean, I think that is the thing with any fashion or trends. Mm-hmm. They change.
0: Right.
1: They, you know, it's constantly changing. You have to think about the younger generation coming up.
0: 그렇죠. 아예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슬픈 거는요. 이 이미지 타격이 있었대요.
1: Yeah.
0: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영포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뭔가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40대 남성들이 yeah. 고집하는 브랜드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심지어 젊은 세대, 10대, 20대가 저 이거 안 신을래요. 이런 In fact, I'm actually wearing a pair right now. And then,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1: well,
0: 좀
1: I think we all have a pair.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증시 자금이 또 실물 소비재에서 AI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좀 이동했다라는 것도 하나 증명하는 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Right.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In a dramatic shift, athletic giant Nike has been benched from the elite S&P 100 after an 18-year run.
0: 스포츠 용품의 대명사 나이키가 18년 만에 미국 최상위 100대의 우량기업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변화가 굉장히 좀 컸나 봐요. So in a dramatic shift, 뭔가 어떤 변화에서 라고 하면서 athletic giant 나이키 당연하죠. 그렇죠. 스포츠 용품하면 딱 나이키가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문제가 has been benched. 벤치를 당했대요.
1: Yes. Okay.
0: From the elite S&P 100, right?
1: Right. Now, if you're a big sports fan, you probably know that this expression comes from sports, especially right.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Mm-hmm. If an athlete, a player is benched, they cannot play in the game.
0: Right.
1: So, it could be they're not doing well. Uh-huh. They're not performing well.
0: Right.
1: Coach says, come on, okay, we're going to time out, you know, time out, change, right?
0: You'd be just, you know, sitting on the bench and then watch the game, right?
1: Oh, that's right, that's right.
0: right.
1: Or maybe you got hurt, you had an injury,
0: yeah, yeah.
1: and then you can sit on the bench.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at they're kind of out of the game now.
0: 우리가 벤치라고 생각하면 그냥 앉아있는 벤치 나운만 생각하는데 mm-hmm. 벤치를 시키는 거가 벤치를 몰아내는
1: to
0: 거네요. 결국에는.
1: Yeah. Mm-hmm.
0: So, 지금 나이키가 벤치를 당한 겁니다. 그 얘기는 주전에서 뭐 제외되는 거, 뒷전으로 밀려나다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사실은 그 여전히 글로벌 매출 1위이긴 하대요. 나이키가.
1: Right. Okay.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ech powerhouses and AI players are stepping up to take its spot, signaling a clear passing of the baton from traditional consumer staples to high-tech heavyweights on Wall Street.
0: 그 빈자리를 AI와 빅테크 기업들이 채우면서 자본시장의 중심이 전통 소비재에서 첨단 기술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AI players, 뭐 AI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tech powerhouses라고 돼 있는데 powerhouse라고 하는 것은 진짜 흔히 형님들이죠, 형님들.
1: 오, 야.
0: 그렇죠, right? 테크 형님들. 그러니까 큰, 굉장히 파워가 있고, 그리고 중심이 되고, 큰 회사들을 powerhouse, house라고 이제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형님들과 AI players들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Stepping up to take its spot. 우리가
1: yeah.
0: 이제 1등 할 거야.
1: Yeah,
0: 이러면서.
1: Right.
0: 근데 이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signaling a clear passing of the baton.
1: Yeah.
0: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Right.
0: 어? 설마 이 baton이 바통일까요?
1: 네, 바통.
0: 바통. 네. 한국에서는
1: yes.
0: 바통이라고 하거든요.
1: 바통. Oh, is that how Korean
0: yeah.
1: people say
0: yeah.
1: it? Okay. Passing of the baton. We say baton. And basically, of course, a relay race.
0: Right.
1: Where you have the baton.
0: Uh-huh.
1: 바통?
0: 바통.
1: 어, 바통.
0: 바통.
1: Okay.
0: 네. 동시에 so 같이 해주세요.
1: okay. So you're transferring, like, you're giving that baton
0: yeah.
1: so you can continue to run, right,
0: right, right?
1: So it's a kind of transfer from mm-hmm. A to B. Like a, there's a CEO mm-hmm. and he's going to pass the baton mm-hmm. to the, you know, president.
0: Right.
1: He's going to become the next CEO.
0: 아, 그러니까 바통을 물려주면서
1: This
0: 당신이
1: is for
0: 달리세요.
1: You. Yeah, you take my place.
0: 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통을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주도권이나 역할을 넘겨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나저나 바통 아니라 여러분, baton 해서 뒤에 액센트가 올라갑니다.
1: Baton.
0: So 그 뭔가 이런 넘김, 바통을 넘김에 대한 것을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그널 하고 있어요.
1: Yeah.

0: 붙이고 있는데 from traditional consumer staples 그죠 전통 소비재 뭐 이런 데에서 어디로 갈까요? to high tech heavy weight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I tell you, in the English language, there are so many sports references.
0: right
1: Benches, B benches, heavyweights. Heavyweights, we're talking boxing, right?
0: right
1: And heavyweights are like the most powerful fighters, right? So when we're saying high-tech heavyweights, these are kind of the big guys,
0: Mm-hmm.
1: 형님들, like you
0: Right,
1: said.
0: 형님들.
1: 야, 형님들, right? They're like the dominant
0: Right,
1: companies,
0: okay.
1: the big names.
0: 진짜 무슨 뭐 박싱 같은 거할때 헤비웨이트 있고 뭐 라이트웨이트
1: Lightweight,
0: 있고 이런 것처럼 정말 여기서 헤비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이언츠라고 얘기를 할 수가
1: Yeah,
0: 있겠네요. 그렇죠?
1: that's
0: So
1: right.
0: tech giants or high tech heavyweights 이러면 진짜 첨단 기술 분야 거의 대기업 형님들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1: That
0: 달리세요.
1: is
0: 달리세요. 버튼 주는 거죠. 네. 이거 그런 거 이어서 달리는 거 해보셨어요?
1: Sure. Yeah. I mean, in junior high school for PE, physical ed class, oh, we would have relay races. I love a relay race. It's
0: 저는
1: so exciting.
0: 릴레이 레이스 할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버튼을 놓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놓쳐주거든요. 저는 잘해요. 자, right,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n a dramatic shift, athletic giant Nike has been benched from the elite S&P 100 after an 18-year run. Tech powerhouses and AI players are stepping up to take its spot, signaling a clear passing of the baton from traditional consumer staples to high-tech heavyweights on Wall Street.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With entry fees to South Korea's historic palaces and royal tombs locked in place for more than 20 years, the case for a price hike is finally up for review. Proposals on the table include peak season surcharges and updated hanbok discount rates, with a new pricing structure set to take effect next year.
0: 궁궐과 왕릉 관람료가 20년 넘게 같은 수준에 머물면서 요금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차등 요금제나 한복 착용자 할인율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로운 관람료 체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경복궁이나 덕수궁 관람료, 쌤, 얼마인 줄 아세요? 20년 넘게 1,000원, 3,000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 문화 유산에 비해 좀 지나치게 낮긴 하잖아요.
1: It is
0: 그죠?
1: true. I mean, we have inflation. And if you look at the entry fees for other famous castles and palaces, Japan's Nijo Castle is about 6,860 won. France's Palais de Versailles is 54,000 won.
0: 잠깐만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 지금 54,000원이에요. ,000원이요.
1: Yeah.
0: 우리 막 3,000원 지금 1,000원 하고 있는데.
1: Right.
0: 아,
1: Right.
0: 그 21년째 지금 그러니까 2005년에 인상하고 나서 입장료가 21년째 동결 중인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뭐 20년이면 강산도 거의 두번 변하는
1: Oh
0: 건데요.
1: my goodness.
0: 와우.
1: And you know, year over year, it's like a lot of people enter. There are places where you enter for free. And
0: Wow.
1: so what they're saying is like, well, we need to, cover the maintenance cost and improve and make some repairs, but they have no money.
0: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관람객은 작년 대비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 왜냐하면 이 중에서 그 관람객 중에 70%가 거의 무료
1: Yeah.
0: 관람객이다이기
1: Right.
0: 때문에 듣기에는 뭐 한복을 입으면 디스카운트를
1: Yeah.
0: 뭐 하든 뭐 무료이든 이런 또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성님이요. 심지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1: Yeah.
0: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또 그쪽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뭐 이런 것도 돈이 많이
1: Of
0: 들어가니까요.
1: course.
0: 그렇죠?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ith entry fees to South Korea's historic palaces and royal tombs locked in place for more than 20 years, the case for a price hike is finally up for review.
0: 궁궐과 왕릉 관람료가 20년 넘게 같은 수준에 머물면서 요금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palace는 당연히 궁궐을 얘기를 하겠고요. royal tomb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릉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entry fees, mm-hmm. 입장료가 locked in, placed in 채 이렇게 얘기가 다 있어요.
1: Yeah.
0: 어떤 장소에 묶여 있다는 게

0: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if something,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fees mm-hmm. or money or interest rates mm-hmm. being locked in, mm-hmm. it means that it is fixed.
0: Fixed.
1: That it hasn't changed.
0: Mm-hmm.
1: And so oftentimes we have this common expression mm-hmm. Used when we're talking about mortgage rates
0: right.
1: or interest rates
0: oh, yes.
1: being locked.
0: Uh-huh.
1: Locked. Meaning we're going to keep it like this uh-huh. and it's not going to change in the future.
0: 광고할 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Mm. Right? 뭐 lock in the price 뭐 한다든가 lock in your seat 이런
1: right.
0: 식으로 해서
1: yeah.
0: 잠가서 놔둬라. 그렇게 해야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 남이 안 가져간다라는
1: yeah.
0: 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1: Mm-hmm.
0: 근데 사실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locked in이 돼버리면 동결이 돼버리면 쉽지 않는
1: sure.
0: 거잖아요. Because
1: right.
0: it's never going to change,
1: That's
0: like you
1: right.
0: said,
1: That's right?
0: right. Mm-hmm. Okay, so lock in place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locked in place라고 돼 있어요. So 동결된 아니면 그대로 고정된, fixed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1: Mm-hmm.
0: 그래서 지금 이 the case of a price hike. Hike는 올라가는 인상이죠. It's finally up for review라고 돼 있네요.
1: Yeah. If it's up for, in this case, mm-hmm. up for means to be considered.
0: Okay.
1: To, and it says here, to review.
0: Mm-hmm.
1: So they're going to look at this and say, wait a second,
0: mm-hmm.
1: we need to change this. Okay? So that is why it's up for review.
0: Mm-hmm.
1: So they are considering mm-hmm. changing things.
0: 그러니까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review에 up for가 돼 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review가 있으면 한번 review 좀 해 주세요 하고 올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1: In a way?
0: 한번
1: that's
0: 보세요.
1: a good one. Yeah, here you
0: 보세요.
1: go. Take a look.
0: right? Mm-hmm. So something is up for review라고 하면은 검토 중인 혹은 재검토 대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Proposals on the table include peak season surcharges and updated Hanbok discount rates with a new pricing structure set to take effect next year.
0: 성수기 차등 요금제나 한복 착용자 할인율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로운 관람료 체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proposal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On the table인 건 우리 여러분 이브닝 스페셜에서 많이 나왔죠. 논의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뭐 성수기 차등 요금제라든가 뭐 아니면 한복 착용자일 경우에 할인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With a new pricing structure set to take effect next year. 이라고 했는데 take effect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입니다. 근데 뭐가 효력을 발휘하냐면 a new pricing structure 이라고 돼 있네요.
1: Okay, so pricing structure is not simply talking just about price, but how we're going to calculate everything.
0: How?
1: That's right. How? So this is, okay, what kind of discount?
0: Mm-hmm.
1: How much is the entry fee? Oh, evening rate, day rate.
0: Mm-hmm.
1: All of those things are part of the pricing structure.
0: Ah, okay. So a pricing structure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이거 얼마에 얼마 뭐 받을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뭐 더 많이 받고 어떤 경우에 좀 덜 받고
1: mm-hmm.
0: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시스템 같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요금 체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With entry fees to South Korea's historic palaces and royal tombs locked in place for more than 20 years, the case for a price hike is finally up for review. Proposals on the table include peak season surcharges and updated Hanbok discount rates with a new pricing structure set to take effect next year.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다음 중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다라는 뜻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chair a player. Number two, recliner a player. Number three, bench a player.
0: 아, 진짜 우리 작가님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다라는 뜻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chair a player. Number two, recliner a player. Number three, bench a player.
0: 리클라이너 있으면 좀 편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자,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Miley Cyrus and Billy Ray Cyrus singing Butterfly, Fly Away.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다. 정답은요?
2: Number 3, bench a player.
1: 네.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악단 구독권은 Sarah6778님. 사무실에서 몰팅 중, 개꿀 중인 1인 임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줄임말로 쓰셨어.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몰팅이 뭐죠? 아무튼.
2: 오케이.
1: 몰래 그 이걸 본다고요. 전화기를.
2: 아, 뭐, I learned something new.
1: 저도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자,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3034님 분께 보내 드릴 거고요. 퇴근길 차석 의자에 앉아 운전하는 나는 도로 벤치 플레이어.
2: Oh, that's good.
1: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낭만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In her first ever video interview, AI actress Tilly Norwood flexed her conversational chops with a dose of British humor, reassuring audiences that AI's not the enemy, it's the key. However, alongside her impressive dialogue capabilities, the interview exposed clear technical hitches, as she was unable to improvise a scene or recognize her creator at first glance.
1: 첫 화상 인터뷰에 나선 AI 배우 틸리 노우드가 저는 인간의 적이 아니에요. 그 점이 중요하죠. 라며 특유의 영국식 유머로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능숙한 대화 능력으로 화제를 모은 반면 현장에서 즉석 연기를 해내지 못하거나 개발자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와, 이 사진만 봐서는

0: 이게 AI인지 진짜 실존 인물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또 힘들고요, 그렇죠?
1: Yeah, it's interesting because she doesn't look so glamorous,
0: Right?
1: and you
0: Very
1: know,
0: realistic,
1: but
0: right?
1: she looks very
0: Yeah.
1: realistic.
0: 그게
1: That's
0: 더
1: the
0: 그런 거야.
1: point.
0: 너무너무 뭔가 화려하면 에이, 너무 티나. 이럴 텐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1: Yeah, it is.
0: Right.
1: That is the scary
0: 와,
1: part.
0: 근데 심지어 최근 CNN과 화상 인터뷰까지 했다고요?
1: I know. And do
0: Right.
1: you know that she was,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And also, she even described the anchor's chic gray top that he was wearing.
0: 와우.
1: What?
0: 기자가 입은 그런 시크한 그런
1: Yeah.
0: 회색 상의 옷차림을 알아보고서 막 뭔가 상호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1: Yeah.
0: 와.
1: And in her British accent, she was also, humorous,
0: Alright.
1: had a sense of humor.
0: 무섭습니다.
1: It's
0: 입담도
1: crazy.
0: 좋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뭐, 영국 막 액센트를 막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1: Yeah,
0: 네.
1: right.
0: 와, 엄청난 것
1: It's
0: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술적인 한계가 또 드러났다고 하네요.
1: of
0: 그렇게 멋지게
1: course.
0: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즉석해서 연기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소화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을 만든 프로듀서를 누구세요? 이렇게
1: That's
0: 한다든가.
1: right.
0: 아무래도 그런 오류가 발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In her first ever video interview, AI actress Tilly Norwood flexed her conversational chops with a dose of British humor, reassuring audiences that AI's not the enemy, it's the key.
0: 첫 화상 인터뷰에 나선 AI 배우 틸리 노우드가 저는 인간의 적이 아니에요. 그 점이 중요하죠. 라며 특유의 영국식 유머로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So she flexed. Flex, 그래도 이제는 플렉스 한다라고 해서 flex라는 게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So 어떻게 보면 show off 한 거죠. 보여준 거죠.
1: Yeah.
0: 과시했어요. Her conversational chops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1: Okay, so this word chops chops.
0: Chops.
1: Basically, this is slang, informal expression, and it means your skill or ability. So oftentimes we talk about like your ki.
0: Oh, 끼.
1: Okay, so for example, your comedic chops or your acting chops or your singing chops. So all of this has to do with kind of your natural skill.
0: 아, 그러니까 뭔가 타고난 것 같고 내가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I think I got, chops for it. 이러면 나 그거 소질 좀 있는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봐막 이러면서. Okay, so
1: You have comedic chops, Sam.
0: do I?
1: You do.
0: I do.
1: Oh, you do. Your timing is very good, and comedians are very good at timing.
0: 저를 그만 칭찬해 주세요. 당황합니다. 또 아시죠? 네. So chops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skills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talents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So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런 소질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는 뭐 knack 해서 knack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So conversational chops라고 얘기를 하면 와, 진짜 입담이죠. 입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with a dose of British humor이라고 했어요. Dose라고 하는 것은 약간이라고 볼수 있지
1: Like
0: 않을까요?
1: it's not all of it, but just a
0: Right?
1: little bit of British humor.
0: 약간 아, 그
1: Kind of dry humor.
0: 알약 하나 주는 것처럼
1: Yeah,
0: 그렇죠?
1: that's
0: Okay.
1: right.
0: 자, 연결해 볼게요.
1: However, alongside her impressive dialogue capabilities, the interview exposed clear technical hitches as she was unable to improvise a scene or recognize her creator at first glance.
0: 능숙한 대화 능력으로 화제를 모은 반면 현장에서 즉석 연기를 해내지 못하거나 개발자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와 대화를 엄청 잘한다. This is very impressive라고 하는 순간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The interview exposed clear technical hitches.
1: Okay.
0: 이것을 노출한 거예요. 보여주게 된 거예요.
1: Now you might have heard this word hitch from a very, very popular idiomatic expression
0: Right.
1: to go without a hitch. And this hitch means small problems,
0: right.
1: minor problems.
0: Mm-hmm.
1: So here, we're not talking about big. I mean, she was able to do so much.
0: Mm-hmm.
1: Just, you know, minor little technical issues.
0: Okay. 뭐 갑자기 그 AI가 무슨 뭐 파괴적인 말을 한다든가 이 정도는 거의 major issue라고 볼 수 있는데
1: yeah.
0: 그냥 뭐 말 단어 선택이 뭐 조금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문제인 거잖아요.
1: Yes.
0: 그런 것들을 hitch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작은 문제라고 할 때 비슷하게는 glitch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은 에러가 되겠죠. 그렇죠?
1: Yes, that's right.
0: right. Mm-hmm. Okay.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As she was unable to improvise a scene. 어떤 장면을 한번 울어보세요. 헤어진 장면입니다. 했는데 아하하하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So a scene을 improvise 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1: Yeah, if you improvise something, you are creating or performing something without preparation.
0: Mm-hmm.
1: So, you know, we have a script
0: right.
1: that we have.
0: Yes.
1: But some of our dialogue, mm-hmm. it's all improvised.
0: Right.
1: You know, we just, you know, speak
0: 즉석이에요.
1: naturally.
0: 즉석입니다.
1: Yeah,
0: 네.
1: There's no script, right?
0: right?
1: So that is the whole idea of improvising.
0: 아, so improvise 한다는 거는 뭔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improvise a scene이라고 하면 즉석 연기를 펼치는 거. 근데 그거를 못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Improvise는 좀 줄이면 improv라고도 합니다. So improv까지도 하기는 합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n her first ever video interview, AI actress Tilly Norwood flexed her conversational chops with a dose of British humor, reassuring audiences that AI's not the enemy, it's the key. However, alongside her impressive dialogue capabilities, the interview exposed clear technical hitches as she was unable to improvise a scene or recognize her creator at first glance.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가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글부글 끓는 그런 포인트에 다다른 거, reach a boiling point는 한계점에 이르다 폭발 직전이 되다.
1: All right, my frustration finally reached a boiling point. I'm going to eat rice, noodles, and bread.
0: 잠깐만요.
1: Is this maybe Mayu?
0: Are you talking about me?
1: Mayu?
0: 요즘 제가 거의 폭발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자,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밥, 면, 빵 먹을 거야. 지금 보일링 포인트에 리치한 상태입니다.
1: Oh, no.
0: 네. 자, 그리고 벤치를 당했다는 거. Be benched라고 하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죠. 어떤 곳에서 주전에서 밀려나는 거죠. 어떤 필드 같은 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인더스트리가 될 수도 mm-hmm. 있겠고요.
1: Mayu was benched for the whole game.
0: 마유는 경기 내내 못 뛰었어. 이런 예문 마음에 들지 않아요.
1: He dropped the baton.
0: 자, 그리고 lock in place 한다는 것은 그대로 고정을 해버리는 거, fix 하는 거죠. 혹은 뭐 변경 없이 유지하다.
1: Once it's locked in place, we can't change it.
0: 일단 확정되면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컨텍스트에 따라 positive 할 수도 있고 negative 할 수도 있습니다. 자, and something is up for review. 리뷰 좀 해주세요 하려고 뭔가를 올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So 재검토 대상인.
1: My contract is up for review soon.
0: 내 계약도 곧 재검토될 예정이야.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improvise 한다는 것은 미리 plan 해놓은 거라기보다는 좀 즉석해서 하는 거죠. Okay, so improvise a scene, 장면을 즉석해서 연기하다.
1: Can you improvise a scene for us?
0: 네, 우리 앞에서 즉흥 연기 한번 해줄래? 네, 쌤 왠지 improvising 하는 거 잘하실 것 같아요.
1: Oh.
0: 느낌이 있어요.
1: 아, you too, Sam.
0: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1: Alright,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Craig David featuring Sting. The song is Rise and Fall.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Sometimes in life you feel a fight is over.

정재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자산 관리 말하자면 재테크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미국 Z세대가 부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자, 우리 한국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OX 퀴즈로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 들으시면 바로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자, 문제 영어로 주세요.
2: U.S. Gen Zers are going all in on real estate. U.S. Gen Zers are going all in on real estate. True or false?
1: 네. 자,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틀리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힌트를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요. 그 real estate은 좀 뭔가 이 부동...
2: It's very expensive in the U.S.
1: 지금
2: expensive.
1: 부동까지 나왔는데 이제 비싸요. 느낌 아실 것 같습니다. 문장 한 번만 더 주세요.
2: All right. U.S. Gen Zers are going all in on real estate.
1: 네. 맞으면 O 그리고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2: For Gen Z, building wealth is in the stock market, not the housing market.
1: Z세대가 불을 쌓는 새로운 공식, 부동산 아니고 주식. 자, 요금.
2: Sam.
1: Right. 뭐 깜짝이야. 네.
2: The answer.
1: 넘어가도록 해요. 제목이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은 네, 헷갈릴 수도 있어요.
2: Okay, 네, 네.
1: 자, 깜짝 놀랐어요. 요즘 집값도 너무 오르고요. 그리고 금리도 높다 보니 내 집 마련해서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옛말처럼 느껴지잖아요. 저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청년 10명 중 9명이 부모 세대보다 집 사기가 훨씬 힘들어졌다라고 답할 정도로 이 태평양 건너에서도 내 집 마련이 큰 숙제라고 합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 미국 Z세대 사이에서는요. 부동산 대신 주식이나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차곡차곡 부를 쌓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고 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미국 Z세대들의 현실적인 자산 형성법 실제 사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는요. 팬데믹 시절 이 막막한 마음으로 금융 공부를 시작했다가 자신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미국 클리블랜드의 26세 여성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After taking the workshop, she opened a Roth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and funded it with earnings from a summer internship. Since then, she's continued investing. When she was hired at a management consulting firm after graduating, she contributed to her company's 401k plan and funded her Roth IRA with her annual bonuses. She has an emergency fund that she keeps in money market funds and a separate passive investment portfolio.
1: 그녀는 워크숍을 들은 뒤 여름 인턴십으로 번 돈을 Roth IRA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 취업해 401k에 가입했고 성과급은 Roth IRA에 투자했습니다. 비상금은 머니마켓 펀드에 모으고 별도의 패시브 투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뭔가 셋업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2: You know, I was thinking, what was I doing?
1: That's
2: what was
1: exactly
2: I doing
1: what I was
2: at 25 or 24? I was like, you know, walking around like, hi.
1: 맙소사.
2: Really?
1: 여러분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딱 이랬거든요. 둘다 이러고 있었네요. 20대 때.
2: Hey, oh my gosh,
1: 근데 솔직히 yeah. 20대 때 그래 나는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이런 생각 몇이나 해요 그쵸?
2: Right. 어. So really it's really true. Gen Zers are very different.
1: 요즘은 진짜 현실적인 생각으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fter taking the workshop, she opened a Roth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and funded it with earnings from a summer internship. Since then, she's continued investing.
1: 워크숍을 들은 뒤 그녀는 여름 인턴십으로 번 돈을 개인형 퇴직연금 Roth IRA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투자 행보는 계속 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생소한 게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She opened a Roth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사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하는 게 개인 은퇴 어떻게 보면 계좌 직역을 하면 그런 느낌인 건데요. 이게 로스형 은퇴 계좌라고 이제 글쎄요. 국내 이제 투자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It's interesting. When it's so funny. All these financial advisors, right. the first thing they tell you is open up a Roth IRA.
1: Right, right.
2: Okay. Basically what this is that you are saving your money after it has been taxed. And when you want to get that money after retirement, it's tax free.
1: Right.
2: Yes.
1: 그러니까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은 내되 그거에 대해서 세금은 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인출을 할 때는 tax free다. 비과세가 돼버리는 거다.
2: So it's money that has already been taxed, and so you know your salary, for example, it's already been taxed. So you take that money and you put it into this account, and then when you get a little interest or whatever, withdraw the money, no tax.
1: No tax.
2: Because that's the whole thing. When you withdraw, the government takes a part of your profits.
1: Right, right.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고민이 엄청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2: Why?
1: 이 Roth Retirement Account라는 게 있고 Individual IRA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축금을 소득 공제를 해줘요. 근데 나중에 retire 할 때 그때 인출할 때 그때 소득세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할 때 내 인컴이 적잖아요. 그러면 income tax bracket이 떨어지겠죠.
2: Yeah.
1: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 해야 되지? 아니 Roth를 해야 되나? 그걸로 엄청 고민을 한대요.
2: To be or not to be.
1: 그렇습니다.
2: That is the question. To IRA or not to.
1: So Roth Retirement Account, 로스형 은퇴 계좌. 지금 세금 대신에 인출 시 비과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막 펀드를 돈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면서. 그렇죠?
2: Yeah.
1: 자, 연결해 볼게요.
2: When she was hired at a management consulting firm after graduating, she contributed to her company's 401k plan and funded her Roth IRA with her annual bonuses.
1: 졸업 후 경영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자 회사의 퇴직연금 401k에 가입했고 매년 받는 성과급도 Roth IRA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굉장히 여기저기 돈을 졸업하고 나서 막
2: 에? This is a smart lady.
1: Right.
2: Yeah.
1: 근데 여기 지금 보면 401k plan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큰 의미에서 은퇴계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그녀가 contributed to her company's 401k plan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쌤, contribute 하면 왠지 남의 것이 아니라 남의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뭔가 도와준다 그런 기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나 봐요.
2: Well, that is true. So here, basically, you can give your money, you can give your time, or you can give your effort.
1: Right.
2: In this case, toward a bigger goal.
1: Right.
2: Right. In this case, it's basically putting money into her company's 401. So I believe the 401k plan is that the company matches your contribution, and that is why the word contribute to is used here.
1: Now it makes sense.
2: Okay, right.
1: Right.
2: So the company gives you 50, and then you put 50, and it helps with that plan.
1: 아, 퇴직연금을 만드는데 그중에 50%는 내가 내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에서 내고.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contribute를 해주는 거잖아요.
2: Yes,
1: 그렇죠?
2: Yes.
1: 기여하는 거니까.
2: Yes.
1: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기여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contribute to 무엇이라고 하면 특히나 연금이나 계좌에 함께 쓰이면요. 돈을 납입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2: She has an emergency fund that she keeps in money market funds and a separate passive investment portfolio.
1: 비상금은 MMF, 머니마켓,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For Gen Z, building wealth is in the stock market, not the housing market. Z세대가 불을 쌓는 새로운 공식, 부동산 아니고 주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치솟는 집값과 고금리 대출 탓에요. 이제 집을 사서 불을 늘린다는 공식이 Z세대의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요. 40세 미만 성인의 89%가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답을 했고요. 청년층은 내 집 마련을 매우 좋은 투자로 보는 경향도 기성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젊은 세대가 자산 모으기를 포기한 건 아니겠죠. 오히려 방향을 아주 영리하게 틀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높은 벽에 매달리는 대신 손안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훨씬 빠르고 똑똑하게 돈을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내 집 마련 대신 이들이 선택한 새로운 자산 형성 수단은 무엇일까요? 들어볼게요.
1: Instead, they see saving for retirement, trading on apps, and contributing to high-yield savings accounts as their best ways to build wealth. Though home buying may feel out of reach, saving for retirement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financial targets for Gen Z. Research has shown that they are more flexible at

0: pivoting to this form of wealth building than millennials.
1: 대신 이들은 퇴직연금 저축과 주식투자, 고금리 예적금 등을 현실적인 자산 형성 방법으로 꼽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아득하게 느껴져도 퇴직연금 준비는 중요한 재무 목표로 자리 잡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미국이 살짝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음흠. 집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그냥 평생 살 곳이라는 yeah. 개념이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0: True.
1: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Z세대다 보니까 뭔가 더 aggressive하고 그렇죠? risky하지만 you know, high risk, high return 이런 걸 좀 바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0: Yeah.
1: 그렇죠? Right.
0: Well, I mean, it's really become a very harsh environment
1: right.
0: financially for Gen Zers.
1: Yes.
0: So I think that's why they are kind of like Okay, this is the way to go.
1: 이제는 예전에 하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yeah.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Instead, they see saving for retirement, trading on apps, and contributing to high-yield savings accounts as their best ways to build wealth.
1: 대신 이들은 퇴직연금 저축, 투자 앱을 통한 주식거래, 고금리 예적금 계좌 활용을 부를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앱으로 트레이딩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borrowing 하는 거, lending 하는 것도 다 앱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0: Right.
1: 자, 그리고 they're contributing to high yield savings account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igh yield savings accounts는 어떤 저축 계좌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Okay. So this word high yield, yield is very important to know. It's Y-I-E-L-D. So there's a lot of talk about bond markets and their yields getting higher and higher. Right. So you're like, well, what is a yield? Is it an interest rate? What is that? So a yield means the income that you get from investments.
1: Right.
0: So basically, it's like an interest rate, but it's that rate that you're going to get as income.
1: Righ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nterest rate랑 interest yield는 반대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Yeah.
1: 그래서
0: yeah.
1: 왜 아마 여러분들 그런 뭐 신용카드 같은 거 광고 만드세요. 막 광고 보면
0: That's an interest
1: APY라고 안 하고 APR이라고 합니다.
0: Mm-hmm.
1: 그렇죠? Annual percentage rate이라고 하는데
0: yeah.
1: 이제 APR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는 거잖아요.
0: Mm-hmm.
1: 신용카드로 뭘 긁고 나서 내가 APR을 얼마 를 금리로 내야 되는 거야.
0: Yeah.
1: 아, 그러니까 그 이자율로 내야 되는 건데
0: yeah.
1: APY는 여전히 뭔가 이자율 같은 것이지만 그쪽에서 나한테 주는 이자율인
0: yeah.
1: 거죠. Right?
0: So, you know, honestly, I mean, I didn't know. I thought interest rates, high yields, aren't they the same thing?
1: 얼핏 들으면 왜냐면
0: It's true.
1: 약자로 돼 있으니까 너무 yeah. 비슷해요.
0: If you don't know, you know, finance and
1: right.
0: economics, but that's what it is. So
1: 네.
0: a high yield savings account means that that account is going to give you a higher return.
1: Right.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Yield는 같은 이자율이지만 내가 받는 거
0: yeah.
1: 그리고 interest rate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내는 거 그렇죠? 내가 빌린 거에 대해서 right?
0: Oh, Sam, thank you for that lesson.
1: 아, 정말 신용카드 갑자기
0: this
1: 막
0: is, This is right up your alley.
1: Alright, so high yield라는 건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니까 고금리가 되겠고요. Savings accounts는 저축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ough home buying may feel out of reach, saving for retirement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financial targets for Gen Z.
1: 내 집 마련은 아득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Z세대에게 퇴직연금 준비는 가장 중요한 재무 목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집이 무슨 5만 원, 8만 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이다 보니까 home buying이 may feel out of reach.
0: Yeah.
1: 느껴질 수도 있대요.
0: So this is a great expression. When something is out of reach, you can't touch it.
1: Right.
0: It's too far. So what this means, and you know, especially me, I have short arms. I really can't touch it. So it means that it's not attainable. It's not accessible.
1: Right.
0: It's too far away and it's impossible to get it.
1: 아, 진짜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걸 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방도가 없다.
0: Yeah.
1: 그렇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집 사는 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0: Yeah.
1: 자, 연결해 볼게요.
0: Research has shown that

0: They are more flexible at pivoting to this form of wealth building than millennials.
1: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이러한 방식의 자산 형성으로 훨씬 빠르게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Z 세대 같은 경우에 they're more flexible 하대요. 더 뭔가 융통성이 있고 유동적이고 근데 뭐 하는 것에 at pivoting to this form of wealth building 이라고 yeah. 돼 있습니다.
0: So pivoting means mm-hmm. a strategic change, not just change, it is intentional change. Mm-hmm. So it's kind of like a sharp direction.
1: Okay.
0: Change in direction.
1: 이거는 천천히 이렇게 바꾸는
0: no.
1: 약간 slow shift가 아니라 이거는 한 번에 확 트는 걸까요?
0: Yeah, that's right.
1: Pivot 하는 거.
0: That's right. Uh-huh. Okay. So there was recent news about Volkswagen. Mm-hmm. They're laying off about 50,000
1: right.
0: Employees. Mm-hmm. And they're pivoting to make military weapons.
1: 와, yeah. 약간 군사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yeah. Volkswagen이 yeah. 완전 pivot 하는 거.
0: Not
1: 진짜
0: all of it.
1: 완전히 바뀌어버리네요.
0: Yeah, it's true.
1: Okay, so mm-hmm. pivot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갑자기 전환한다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Instead, they see saving for retirement, trading on apps, and contributing to high-yield savings accounts as their best ways to build wealth. Though home buying may feel out of reach, saving for retirement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financial targets for Gen Z. Research has shown that they are more flexible at pivoting to this form of wealth building than millennials.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 OX 퀴즈입니다.
0: U.S. Gen Zers are going all in on real estate. U.S. Gen Zers are going all in on real estate.
1: 네, 이 문장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Adele's Make You Feel My Lov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For Gen Z, building wealth is in the stock market, not the housing market.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수9491님이요. 아, 너무 팬입니다. 하시면서 유튜브로 듣고 듣고 또 듣고 두 분 너무 좋아요. 흥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됩니까?
1: 듣고 How many 듣고's? There's three 듣고's.
0: Three 듣고's.
1: Oh, 이 중 thanks so much.
0: 세 번이면 진짜 많이 들으신
1: oh,
0: 거예요.
1: Oh, really is.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자, 생각해보면요. 이 자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라진 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20대는 워낙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곳에 큰 돈을 묶어두는 부동산보다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금융 자산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Z세대의 이런 가치관 변화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Z세대를 한마디로 불확실성과 유연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2: For boomers, there was a sense that you have your home, that you build your wealth, that you could build a nest egg, Kat said. For Gen Z, when we did our study, they did not have any sense of that. One of the things our study found was a very high value for Gen Z on flexibility because there was a belief that the world they were going to know was a world of change.
0: 카츠 교수는 설명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겐 내 집 마련과 자산 증식, 유산 상속이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Z세대에겐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변화 무쌍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만큼 유연성에 큰 가치를 둡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캐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끼는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돈이 묶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Right. 그거에 대한 좀 불안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And right. you know what, Sam? I just think they're smarter.
0: Right.
1: I really do.
0: 그렇죠?
1: I look at my son too, uh-huh. and he's a Gen Z-er.
0: Right.
1: And he is much smarter than me in
0: That's
1: some ways.
0: Good. That's good.
1: Yeah.
0: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가지고 진짜 어린 친구들이 그런 금융, 투자 관련해서 공부를 yeah.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Oh, yeah, they do.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For boomers, there was a sense that you have your home, that you build your wealth, that you could build an estate, Kat said.
0: 카츠 교수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겐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늘리고 유산을 남긴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어져 오던 거니까 그렇죠. 집은 있어야 된다. 뭐 자산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한 구간이 나오는 게 that you could build an estate이라고 나왔습니다.
1: Now our listeners probably have seen this word real estate,
0: right.
1: which is 부동산,
0: 부동산,
1: right? So you may think what build house like Build an estate?
0: 왠지,
1: What could that mean?
0: 왠지 estate 하면 큰 집일 것 같고 집, 막,
1: Yeah, like a big building.
0: 것 같고,
1: yeah, that's right.
0: right.
1: That's right. But estate basically means it's a total of everything that you own, which is property,
0: right.
1: your money, your investment, your belongings, just everything that is yours.
0: 모든 재산이네요, 정말.
1: So you'll come across occasionally an estate sale.
0: Right.
1: Okay. It's not a yard sale, but it's someone passed away and they are selling all of their estate.
0: 아.
1: And that is the idea.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
1: yeah.
0: 뭐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친 것은 estate이라고 볼 수가 있다.
1: Right.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real이라는 게 들어간 게
1: yeah.
0: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건물이잖아요.
1: That's right.
0: 뭐 그래서
1: That's
0: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 So
0: build an estate 한다는 것은 재산을 형성 하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2: For Gen Z, when we did our study, they did not have any sense of that.
0: 하지만 저희 연구 결과를 보면 Z세대에겐 그런 인식이

0: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집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they did not have any sense of that 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Right.
1: It's so interesting because you know Korean people say like, oh, they don't have any sense. 센스가 없다.
0: 센스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Z세대한테 센스가 없었네.
1: Yeah, is it
0: 이상하죠.
1: right? It's a little strange. So, in what this means, the way we use it is that there is no understanding, awareness. It's something that they can't even think about.
0: Right.
1: Like they have no idea.
0: 그러니까 아예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
1: No.
0: 뭐 value를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센스라고 하는 건 센스 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에 대한 그런 인식, 중요하다는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 연결해 볼게요.
1: One of the things our study found was a very high value for Gen Z on flexibility because there was a belief that the world they were going to know was a world of change.
0: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유연성에 엄청난 가치를 둡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very high value on flexibility였다.
1: Just means
0: Right.
1: that they're considering, they're prioritizing flexibility. Flexibility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thing.
0: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잖아요. They don't want their money to be locked in somewhere. 그래서 그냥 잠겨버리면 안 된다. 가지고 항상 어딘가에 또 투자해야 돼. 막 이런 거. So, flexibility가 여러분 유연성을 얘기를 하죠. So, 그거에 대한 큰 가치, 한마디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이 되겠네요.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For boomers, there was a sense that you have your home, that you build your wealth, that you could build an estate, Kat said. For Gen Z, when we did our study, they did not have any sense of that. One of the things our study found was a very high value for Gen Z on flexibility because there was a belief that the world they were going to know was a world of change.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Pink Sweat with Nothing Feels Better.

0: 있습니다. 김위규님이요. 선생님, 선생님, 그럼 센스가 있네라고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Oh, very
0: 하셨습니다.
1: good question. Okay, there is no one answer though. Okay, you can have a sense of style when it comes to fashion. You've got good taste, we can say, or you can say like, oh, you've got a good eye for things or into. So in every situation, it's a little bit
0: 그냥
1: different.
0: 단순하게 센스가 있네. You have a sense라고까지만 하면 좀 어색하고요. You have a sense of what? Right? 뭔가에 대한 센스가 있다라는
1: That's
0: 것을
1: right.
0: 영어에서는 조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1: Yes.
0: Okay. 자, 요즘은 예산 관리나 투자를 도와주는 앱이 정말 다양해졌고요. Z세대 역시 금융 정보를 배우는데 굉장히 열성적인데요. 이달 초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Z세대 성인의 81%가 개인 금융 조언을 찾고 그중 75%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23살 청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월급을 받으면 퇴직연금과 증권 고금리 계좌로 쪼개어 송금하고 자산 관리 앱으로 자신의 자산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하며 부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도 정작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생각이 복잡해진다고 하는데요. 부모 세대의 부동산 신화를 바라보는 요즘 20대의 솔직한 속마음.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He saves as much as he can and wants to buy a house one day. But it's not a goal that feels achievable anytime soon. It's so far away. It's like, what are the odds of ever getting there? Benton said. It is definitely not the same perspective that, like my parents have, where they say, you have to get into real estate to really build wealth.
0: 가능한 한 아끼며 언젠가는 집을 사고 싶지만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청년은 집을 사는 건 까마득하게 느껴져서 내가 과연 집을 살수 있을까 싶다며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부모 세대와는 확실히 생각이 달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돈을 지원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 이거는 엄마 아빠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래서 뭔가를 뭐 물려주든가 도와준다든가 집을 살때 이런 게 거의 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1: Generally, that is true. I mean, unless you have really wealthy parents, that's a whole nother. But generally, that is true.
0: 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1: Yeah.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e saves as much as he can and wants to buy a house one day. But it's not a goal that feels achievable anytime soon.
0: 가능한 한 절약하며 언젠가는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조만간 이룰 수 있는 목표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원하긴 하는 거예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집을 언젠가는 사고 싶다. 하지만 it's not a goal that feels achievable. Right? 뭔가가 achievable 하다는 거. Right? 그렇게
1: Okay.
0: 느껴지지는 않는다.
1: Yeah. So we usually say, oh, you want to achieve a goal, which means to accomplish, make a goal happen. So if something is achievable, it means it can be accomplished. It is possible. But in this context, it's not something that is achievable
0: Right. 이거는 진짜
1: soon.
0: is this achievable? 이러면 실제로 이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나요?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1: Yeah, it's like, is this, can this be a reality?
0: Right. feasible 하냐? achievable. 진짜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냐?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1: Yeah.
0: 심지어 anytime soon.
1: 아, this is a
0: 이게
1: great.
0: 핵심인 것 같아요.
1: Okay, anytime soon, which is, okay, the near future. Okay, now, we usually use this in the negative. It's not anytime soon.
0: Right.
1: Like, it's not going to happen soon. So, getting married, you know? Not getting married anytime soon.
0: Right.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히 한동안
1: Not going to happen.
0: 없겠구나
1: That's right.
0: 생각하면 되겠네요.
1: Yeah, that.
0: 그러면은 그냥 it's not happening soon이라고 하는 것보다 it's not happening anytime soon이라고 하면 정말 당분간은 아예 그럴 일 없을
1: That's
0: 거야.
1: right. That is the point. That is the emphasis.
0: 그러면 친구한테 너는 anytime soon 여친을 구하지 못할 거야. 이러면 굉장히 저주가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Alright, so anytime soon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문에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not anytime soon이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뭐 그럴 일이 없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걸 강조해 준다.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It's so far away. It's like, what are the odds of ever getting there? Benton said.
1: 벤턴 씨는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져서 내가 과연 집을 살 수나 있을까 싶어요. 라며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Getting there. 거기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reach my goal이 되겠죠. 그렇죠? 그 집을 산다는 거 결국에는 그런 목표에 다다르는 것에 what are the odds인가 라고 표현했어요.
0: So this question what are the odds is not it's not a question that you ask for an answer. What you're saying is what is the probability? What are the chances? So basically what you're saying is like, in this case, I have no chance.
1: Right.
0: It's not going to be possible.
1: Yeah. 여기서는 그런 슬픔이 좀 묻어 있는 거네요.
0: Yes,
1: 그렇죠?
0: Yes. Yeah.
1: 근데 실제로 literally 얘기를 하면 odds라고 하는 게 이제 확률 뭐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what are the odds of doing something 하면 뭐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답답하다.
0: That's right.
1: 왜냐하면 그 odds가 낮을 거니까.
0: And actually right. this expression we use in conversation like if we wear the same you know color Oh my gosh.
1: We often do, though.
0: We do. Yeah. We do. What are the odds? What a coincidence.
1: Right.
0: That's what it also means.
1: 그러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쓰면 이것도 알아두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쓰면 아니, 그 쌤과 제가 같은 색의 옷을 입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가 의역이 되면서 아니,
0: what?
1: 이런 우연이.
0: Yeah,
1: 이런 표현이
0: right.
1: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 are the odds or 비슷하게는 뭐 what are the chances 이런 걸 쓰면
0: yeah. mm-hmm.
1: 아니 이런 우연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처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가 될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자, 연결해 볼게요.
0: It is definitely not the same perspective that like my parents have where they say you have to get into real estate to really build wealth.
1: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던 부모님 세대의 시선과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죠. 라고 전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중간에 where they say 하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where는 장소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상황을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줄 때도 많이 씁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He saves as much as he can and wants to buy a house one day, but it's not a goal that feels achievable anytime soon. It's so far away. It's like, what are the odds of ever getting there? Benton said. It is definitely not the same perspective that like my parents have, where they say you have to get into real estate to really build wealth.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OX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문장은 US Gen Zers are going all in on real estate. 정답은 False인가요?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0: Oh, it is absolutely false.
1: False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사에서는 부동산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방금 그 문장은 사실 미국 Z세대는 부동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하영림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428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네, 3809님이요. 집 사기 힘든 건 한국만이 아니네요. 만국 공통이네요. 하셨습니다. 좀 그렇죠. Right. Out of reach. So I'm not rich. 뭔가 잠깐만요. 지금 약간 라임이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0: 오,
1: Gen Z 살려 하셨습니다.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0: Here's Elton John and Dua Lipa singing Cold Heart.

0: 하루 한 문장은 챙겨 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많은 Z세대한테 내 집 마련이 현실 불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져서 대신 주식이랑 그리고 은퇴연금 계좌로 눈을 돌리고 있다네.
1: 실제로 Z세대의 은퇴연금 납입액이 전년 대비 65% 증가했대.
0: 아직 집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산 형성은 일찍 시작하고 있는 셈이네.
1: 나도 두바이에 있는 내 호텔들 팔고 주식 투자 해야 할까봐.
0: 저 사실 쌤을 친누나로 항상 생각해왔어요. 누나라 불러도 돼요?
1: 나는 싫어.
0: 아니 바로 그렇게 싫다고 하실 필요 있어요. 시스터. 그럴 필요 없잖아.
1: Sister, you can be my brother.
0: Oh, come on. 두바이에 있으실 줄이야.
1: 네. 그러니까요. 너무, you know, I was really happy reading it. Oh, I wish I had hotels in Dubai.
0: 많이는 아니고 한 7채 있으시다면서요.
1: Oh, right.
0: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바로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적어도 자산 형성은 일찍 하고 있는 셈이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They're getting a head start on building wealth.
0: Oh, they're getting a head start on building health. 뭔가 시작이라는 단어는 들어간 것 같아요. Mm-hmm. 근데 머리 시작, head start가 나왔습니다.
1: Yeah. So if you're getting a head start, you're starting, but it's actually starting a little bit early.
0: Right.
1: So it's that you have that advantage. Mm-hmm. It's like your head is already moving forward.
0: 약간 반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타트가 you know? 아니라 머리를 like this, 머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 That's right. You're getting a head start.
0: Right.
1: So you can say, I mean, obviously, Gen Zers are really, you know, getting a head start on saving money and investing. Also, this is used with parents and children before they start elementary school. Typically, parents want to prepare their kids,
0: right.
1: you know, and give them a head start.
0: Okay.
1: So they get a head start on English or math or, you know, any of those subjects.
0: Yeah. 그러니까 head start라는 게 머리만 앞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써 있진 않지만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1: It is. Yes, there is that nuance that they are actually doing it earlier than other people.
0: 그러면 어린 친구가 이브닝 스페셜을 들으면은 he or she will get a head start on English,
1: for
0: right?
1: For sure. Yeah. If we have like young people listening to evening special, right? you are getting a head start on your English studies.
0: 머리부터 이렇게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들. So get a head start on something이라고 하면 되면요. 뭔가에 대해서 남보다 일찍 시작하다, 미리 시작해 앞서가다, 결국에는 좀 선점하고 advantage를 갖는다라는 느낌의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1: And
0: 더,
1: Sam, by the way, one more thing. We can also say to have a late start.
0: 잠깐만요. Head의 반대 왜 또 tail 아니라 late start입니까?
1: Sorry, it's a late start. So if you have a late start, I was just thinking about myself when I went to America, and as you, I didn't know anything, so I had a late start with English.
0: 늦게 시작했다. 아니면 남보다 조금 뒤쳐져서 시작했다.
1: That's right.
0: So head의 반대는 여러분 tail 쓰시면 안 되고요. late을 쓰시면 좀 늦게 시작하다 남보다 이런 느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현들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크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을 해주셨더라고요. 전년 대비 65%가 증가했대. 이런 뭐 은퇴연금 납입액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라고 얘기를 하면 뭐 compared to last year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날 텐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1: yeah.
0: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1: You could say year over year.
0: Year over year.
1: Yeah. And so when you look at this, you may... What could that be? Like year over year? Like every year? So in this case, of course, right? It's like from last year to this year, this is the difference. Or it's gone up.
0: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revenue 같은 거, 매출 같은 것이 it went up well, by 20% year over year.
1: Yeah.
0: 이러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쭉 올라갔다.
1: That's right.
0: 이런 식으로 뭐 문장 뒤에 넣어서 쓸 수도 있겠고요.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 막 헷갈리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냐면 거기에 투자해 어디에 투자해야 하니까 많은 분들이 invest to라고 쓰시더라고요.
1: 아하.
0: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I see.
0: Right. You're supposed to say invest in somewhere.
1: Yeah.
0: So 사람한테든 아니면 뭐 회사이든 그 안에 돈을 넣는 거니까 투자금을 넣는 거니까
1: yeah.
0: in이 맞겠습니다.
1: Good point.
0: 이거 많이들 실수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 대화문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Homeownership feels out of reach for many Gen Zers, so they're turning to stocks and retirement accounts instead.
1: In fact, their retirement contributions are up 65% year over year.
2: Oh, they may not own homes yet, but at least they're getting a head start on building wealth.
1: Maybe I should sell my hotels in Dubai and start investing in stocks, too.
2: I don't know if I told you this, but I've always what? Thought of you as my Nuna.
1: Oh, Nuna.
2: Nuna?
1: Oh, no. What is that?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관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of course, 그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y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Lasse Lind with Hush.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thank you so much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 Ok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4: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5: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4: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5: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4: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5: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4: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5: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4: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5: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러면 뭐 타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1: Now, I hope when you travel that you don't make any mistakes.
0: 아, 그렇죠. 우리 여행할 때 특히 교통수단 탔을 때 실수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1: The first time I went to Japan, I went by myself.
0: Ah,
1: And
0: really?
1: I got lost on the trains. I took the wrong train 3 times in a row.
0: Oh, no!
1: Yeah, it was a
0: 근데
1: disaster.
0: 일본에선 그러기 너무 쉽더라고요. It's so difficult.
1: It was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e Seoul subway system.
0: Exactly. 특히 일본은 지하철 타기가 진짜 복잡합니다.
1: It's the worst feeling when you're trying to go somewhere and you see the stations going by and they're all the wrong stations. Like, wait, which station is this?
0: 분명히
1: Where am I
0: 내가
1: going?
0: 맞는 기차를 탄것 같은데 다음 역이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고 이상한 역이에요. 그럴 때,
1: 뭐죠?
0: 뭐지? 나 내려야 돼? 아니면 계속 가야 돼? 네, 그럴 때참 기분이 그렇죠.
1: So in that situation, you can use this expression. Let's say you got on the wrong bus.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표현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네, 버스를 잘못 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표현 먼저 파헤쳐 볼까요?
1: Ready, start.
0: 자,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탄것 같아요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자, 확실해요? 진짜 버스를 잘못 탔나요? 자, 일단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그렇죠. 자,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문장을?
1: I think
0: 그렇죠. I
1: it's
0: think.
1: dawning on you.
0: 맞아요. 지금 이제 막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I think. 네. 100% 확신은 없지만 그런 것 같을 때, 생각이나 추측을 말할 때는 I think를 시작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뭔가를 했죠. 그래서 주어는 we가 됩니다. 자, 우리가 뭘 했어요? 버스를 탔잖아요. 자, 버스를 타다.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할 때는 take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미 탔잖아요. 이미 탔으니까 과거 형태로 took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So we took 뭘 탔어요? 잘못된 버스, 즉 엉뚱한 버스를 탄 거죠. 그럴 때는 wrong bus라는 표현을 씁니다. wrong이라고 하면 사실 틀린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이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는 게 버스가 아니다. 기차다. 그러면 bus 대신에 train을 써서 I think we took the wrong train.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자, 요 표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표현을 응용한 패턴 연습 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오늘의 패턴은 아주 간단하네요. 아, 뭐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연습해 볼수 있어요.
1: Our sentence is,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And a little bit before that, I said, I think we took the wrong train. So we're going to do that. Just change the last part. I think we took the wrong 뭐뭐.
0: 맞아요. 그래서 bus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I think we took the wrong 뭐뭐. 우리 뭐뭐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의역을 할수 있는 표현을 연습해 볼게요. 뭐, 교통수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line.
0: Subway line. 지하철 노선이라는 표현이죠. Mm-hmm.

0: 우리 지하철 노선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초록색인데 올리브 색깔일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잔디 색깔일 수도 있고, 애매하게 다른 초록색일 수도 있잖아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line. 이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1: I think we took the wrong turn.
0: Wrong turn. 우리 방향을 잘못 돈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이럴 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right turn인데 첫 번째 코너에서 오른쪽을 돌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코너에서 돈 거예요.
1: 어, 네.
0: 그럴 때도 wrong turn이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왼쪽으로 돌았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도 wrong turn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escalator.
0: 에스컬레이터가요. 2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1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웨스트 윙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1: 맞아요.
0: 이스트 윙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좀 구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In very big, like hospitals or shopping malls, sometimes the escalator might take you to a different building.
0: 맞아요. 에스컬레이터가 큰 건물의 경우 다른 빌딩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우리 에스컬레이터를 잘못한 것 같아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escalato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어어.
0: 왜요? 왜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huttle. 우리 셔틀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요.
0: Oh no. What should we do? 이런 어떡하죠? 내려야죠, 뭐.
1: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다음 비행기 여유 있네요. 네. 하지만 여유 없으면 큰일 났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네. I think we took the wrong shuttl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Now, so far, all of these examples have been transportation things that you take, but you can actually literally take things and take the wrong one. For example, I think we took the wrong suitcase.
0: Transportation일 때도 take지만 실제로 뭔가를 가져갈 때도 take를 쓸수 있으니까 I think we took the wrong suitcase. Suitcase는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 여행 가방을 뜻하잖아요. 우리 여행 가방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남의 걸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표를 잘 봐야 돼요.
1: 맞아요.
0: 네, 똑같이 생긴 suitcase가 진짜 많더라고요.
1: I've never taken the wrong one, but someone took mine.
0: 저도 그런 적
1: 네,
0: 있어요.
1: but I caught them before they left the
0: Me
1: airport.
0: too. 네, 다른 사람이 제거 가져가는 걸 제가, 저기요, 제 겁니다.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걸막 붙여놓거든요. Some people do something to their suitcase so they can recognize their suitcase. 여러분들은 뭐, 수케이스가 좀 유니크한가요? 네, 어떤 수케이스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Is your suitcase unique?
1: Not really. No, but it has some damage that I recognize.
0: 네, 상처난 부분이 좀 유니크하군요. 네, 또 어떤 거를 또쓸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1: Well, sometimes if you're driving, you can take the wrong way too. So I think we took the wrong bridge.
0: 우리 다리를 잘못 건넌 것 같아요. 올림픽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행주대교를 건넌 거죠. I think we took the wrong bridge. 우리 다리를 잘못 건넌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수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뭔가를 잘못 가져갈 수도 있네요. 그죠?
1: Here's a few more. I think we took the wrong exit.
0: Exit. 그쵸? 출구를 잘못 나갔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이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highway exit이 될수 있겠네요. 고속도로에서 exit 5로 나가야 되는데 exit 4로 나갔다든지 뭐 이럴 때쓸수 있겠네요.
1: There's a different way you can use take. You probably won't have to use this sentence, but it's possible. I think we took the wrong class.
0: 수업을 잘못 들었네요. 대학 강의 같은 경우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3 강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203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지금 영어 수업을

0: blue. 네. 그럼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요?
1: Well, I'll probably end up losing it anyway, so
0: 아,
1: it's okay.
0: 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또. 네, 이렇게 해서 I think we took the wrong 뭐뭐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line.
0: I think we took the wrong subway line.
1: I think we took the wrong turn.
0: I think we took the wrong turn.
1: I think we took the wrong escalator.
0: I think we took the wrong escalator.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huttle.
0: I think we took the wrong shuttle.
1: I think we took the wrong suitcase.
0: I think we took the wrong suitcase.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ridge.
0: I think we took the wrong bridge.
1: I think we took the wrong exit.
0: I think we took the wrong exit.
1: I think we took the wrong class.
0: I think we took the wrong class.
1: I think we took the wrong umbrella.
0: I think we took the wrong umbrella.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세요.
2: 이봐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탄것 같아요.
3: 이런, 우리가 몇번 버스를 타야 했죠?
2: 42번이요. 이건 24번이에요.
3: 맙소사.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0: 그럴 때 있어요. 숫자
1: 네.
0: 헷갈릴 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이봐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영어로
1: 아하.
0: 알고 계시죠? 이런, 우리가 몇번 버스를 타야 했죠? 뭐뭐를 했어야 했죠?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be supposed to 라는 표현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42번이요. 자, 42번.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1: 네, 번호.
0: 네, 번이라는 그 번호라는 단어가 영어는 먼저 나옵니다. 이건 24번이에요. 자, 여기서도 역시 번호가 앞에 나오겠죠? 맙소사. 자, 맙소사라는 표현, 뭐 이런, 뭐 비슷한
1: Oh
0: 표현일
1: my
0: 것 같아요.
1: goodness.
0: 네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뭐뭐 해요. 뭐뭐 합시다. 이럴 때는 let's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정류장. 정류장은 stop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다음 정류장이니까 next stop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영어 표현을 만들어 보면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서 영어로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4: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5: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4: Number 42. This is number 24.
5: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이봐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요.
4: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1: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Hey, 이렇게 시작했죠?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Hey,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표현이겠죠? 이런, 우리가 몇번 버스를 타야 했죠?
5: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1: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0: Oh no! 이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었고요.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라고 했어요. 계획했던 거나 뭐 원래 해야 했었던 일, 그런데 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be supposed to 뭐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which bus, 어떤 버스를 were we supposed to take? 우리가 원래 탔어야 했죠?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42번이요. 이건 24번이에요.
4: Number 42. This is number 24.
1: Number 42. This is number 24.
0: 42번이요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1: Number 42.
0: 그쵸? 42 number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Number 42. 요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24번이에요도 역시 This is number 24.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헷갈렸다고 하니까 맙소사. 다음

0: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라고 했네요.
1: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2: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뭐라고요? 맙소사가?
2: Yikes!
0: 네, yikes! Yikes는 이런, 어머, 맙소사! 이럴 때 감탄사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라는 표현은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이라고 했어요. Let's get off 라고 하면 우리 내립시다 라는 뜻이고요. 어디에서? At the next stop.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할 때는 at을 쓰죠. The next stop은 바로 다음 정류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대화를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Okay,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3: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1: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3: Number 42. This is number 24.
1: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 표현에서는요, think we, 이렇게 살짝 연음이 되거든요. 세진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wrong, r 발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거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2: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0: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잘하셨어요. 오디오 어학당 오셔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2: Stupend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de.
0: 자, 여행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1: Sure,
0: 또 친구를
1: right.
0: 사귀는 경우는 뭐 부지기수인 yeah. 것 같고요.
1: Sometimes you make good friends 네. During your travels, uh-huh. during your trips.
0: Right.
1: But you have to be sometimes careful. You 네. meet some interesting people, quote unquote interesting people. Mm-hmm. And but it always helps to be careful.
0: Oh, 그러면 yeah. is there some kind of cue for you to sort of see that okay, this is not going
1: to
0: work.
1: When you talk to somebody for more than 5-10 minutes, mm. generally you can sense if this person is the right fit or we get along, right? So I think the more you talk to someone, you will know better. There's no magical formula.
0: I see. 그렇죠. 어떤 마법의 어떤 공식이 있다기보다도 yeah. 이분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 아니면 대충 대화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을 많이 이제

0: 두고 얘기하다 보면 알수 있겠다.
1: Right, right.
0: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대화를 좀 즐겁게 할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말을 먼저 붙이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럴
1: Right.
0: 때 맨날 Where are you from? 예를 들어서 Hi, where are you from? 내가 I'm from Korea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Where are you from? 하고 먼저 묻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Oh,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To start a conversation, that's usually safe. Like, I meet you for the first time. Oh, where are you from?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1: 개인적으로.
0: 아, 그래요?
1: 예.
0: 선생님, 한국 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1: Maybe.
0: 네. 근데 제가 왜그 말씀을 여쭙냐면은
1: Okay.
0: 어떤 이제 그때 EBS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던 어떤 외국인이었는데 그분에게 아주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EBS 일하기 전이었다. Where are you from? 학교에서 배운 대로.
1: Right.
0: Where are you from? Well, what's your name? 계속 I just kept asking this person like tons of questions.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묻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So
1: Okay.
0: now I understand that she was kind of complaining. Maybe she thought that I came across as a little too rude, maybe. 너무 제가 프라이 한다는 단어를 그때 제가 익혔는데
1: P.R.Y.
0: P.R.Y. 막
1: Yeah.
0: 꼬치꼬치
1: 그렇죠. 캐묻는
0: 캐묻는다고.
1: 거, 그렇죠?
0: 네네. 그런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내 얘기를 먼저 하고 난 한국에서 왔는데 넌 어디서 왔니? 하고 내 이름은 뭐뭔데 댁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1: Right.
0: 하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1: I think talking about yourself, introducing yourself first, it's usually safe. You're right. I agree.
0: 네.
1: Instead of saying,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Again, I always say, if you just say it very politely, people respond politely. So instead of saying, where are you from? 그때는, oh, where are you from? Huge difference,
0: 그러니까
1: right?
0: 항상 알았어요. 나이스하게. 네,
1: 나이스하게.
0: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모르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할때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이나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간단한 언급부터 하게 되면 의외로 대화가 조금 자연스럽게
1: Oh, that's very
0: 상대방이
1: true.
0: 그렇죠. 또 가드를 올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그 가드를 너무 올리지 않고 그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1: You
0: 있겠더라고요.
1: lower the guard.
0: Lower the guard.
1: That's
0: 말
1: right.
0: 그대로 가드를 내리고 얘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대화에서는요.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뭘까요? 자, 대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와, 그거 참 멋진 카메라네요. 평소에 많이 쓰세요?
1: 고맙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가지고 다녀요.
0: 좋네요. 여기 전에 와본 적 있으세요?
1: 한 번이요. 하지만 이번이 훨씬 더 좋네요. 사람들이 이곳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새삼 느껴지네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personal information에 대해서 주고받지 않고서도 꽤 오랫동안 얘기를 이렇게 오갈 수가 얘기를 주고받을
1: Right.
0: 수 있다라고 합니다.
1: 제가 최근에 이제 캐나다 갔다 왔는데,
0: 네.
1: 거기서 어느 분이 좀 되게 웃긴 티셔츠를 입었어요.
0: 아, 디자인이 재밌는.
1: 문구가 되게 기억이 안 나는데, it was like a funny saying.
0: 오케이.
1: Like, 딱 보더니 웃으면서, Oh, I love your t-shirt. 사람들이 칭찬하면
0: 네,
1: 좋아하잖아요.
0: 그럼요.
1: 본인이 웃기려고 이제 입은 건데,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0: 아.
1: Oh, I come from, 뭐, Canada, I come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면서.
0: 네.
1: So I like this beginning. You talk about what they have, what they're holding. Oh, beautiful camera.
0: 네.
1: 그쵸?
0: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할때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스몰 톡을 시작할
1: Small
0: 때
1: talk.
0: 그렇죠. 스몰 톡이 참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0: 그러니까
1: 중요하죠.
0: 우리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날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라라는 얘기를 해요.
1: The weather.
0: Weather, 그렇죠. How's the weather? Nice weather. How's the weather는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nice weather. 와,
1: Right.
0: it's raining a lot. 혹은 sunny,
1: 그렇죠.
0: beautiful day. 뭐 이렇게 눈앞에 공통적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좀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니까
1: Right.
0: 이제 얘기가 편하게 될수 있다는 건데 그 밖에도 그 얘기가 끝났어. 날씨 얘기가. 그럼 그다음에 대화로도 이어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얼른 상대방을 이렇게 체크아웃 한 다음에 옷을 입고 있던 머리 모양이든 뭐 들고 있는 뭐든 간에 그거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죠.
1: compliment.
0: compliment.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 love your t-shirt.
1: Right.
0: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 정말 재밌네요. 진짜 마음에 드네요.
1: Right. 그럴
0: 네.
1: 때 love 쓰잖아요.
0: 그렇죠.
1: 재밌고 웃기다 할 때, Oh,
0: 네.
1: I love your
0: I
1: t-shirt.
0: love your t-shirt. 그때 your teacher

0: shirt is funny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1: 근데
0: 수
1: 뭐 웃기면
0: 있으니까.
1: 웃기니까 막 하하 웃으면서 oh, your t-shirt is funny
0: 네.
1: 하면 뭐 funny 하려고 입은 거니까 이해는 하겠죠, 그렇죠?
0: 아, 그럼 이해는 하겠죠. 근데 그냥 I love your t-shirt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That's the
0: 네.
1: best way. I love your t-shirt.
0: I love your t-shirt.
1: Right.
0: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hat's a beautiful camera라고 말한 거예요.
1: That's a beautiful camera.
0: That's a beautiful camera. 네.
1: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으면.
0: 그러니까 아주 멋진 거였나 봐요. 아까
1: that's
0: 카메라를 좀
1: right.
0: 볼줄 아는 분이셨나 보죠.
1: 그렇죠.
0: 네, 캬, 그렇습니다.
1: Beautiful camera.
0: 네. 그래서 뭘 가리키면서 그것 참 한번 뭐뭐한 것이로군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이제 That's a great t-shirt you're wearing. 지금 입고 계신 거 정말 멋진 티셔츠로군요.
1: Right.
0: 뭐 That's a very interesting a t-shirt.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Right.
0: That's a 어떠어떠한 뭐뭐라는 식으로 That's a beautiful camera. That's a nice hat. That's a pretty bag.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면 좋겠어요.
1: Yeah, when you compliment someone, when you 칭찬 someone,
0: 네.
1: usually 그 분위기가 I think the situation becomes very light and warm and friendly.
0: Right.
1: Yeah.
0: That's the whole point.
1: That is the point.
0: 그렇죠. 여행 가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굳이 걸겠다고 할 땐 좋은 분위기를 원해서 하는 거니까.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문장 표현을 That's a 그다음에 형용사, 명사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면 좀 잘 그 문장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That's a beautiful camera. 그러면서 그 평소에 많이 쓰세요?
1: Oh, do you use it a lot?
0: Do you use it a lot?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평소에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인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 카메라 그렇게 기가 막힌 카메라 갖고 계신데 되게 많이 직접 쓰세요. 뭐 이런 말로 Do you use it a lot? 이때 a lot이라고 하는 건 자주, 많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1: Do you use it a lot?
0: Do you use it a lot?
1: Do you use your camera a lot?
0: 그렇죠. Do you use that beautiful camera a lot? 그 멋진 카메라를 자주 쓰십니까? 라는 뜻으로 말이죠. 네. 자, do you use it a lot? 이렇게 do you 뭐뭐뭐 a lot 하면은 당신은 많이 뭐뭐뭐를 하나요? 라는 뜻이 되잖아요.
1: Right, right.
0: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자주 오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1: Do you come here a lot?
0: Do you come here a lot?
1: Right.
0: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1: Do you come here a lot?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a lot?
0: 그렇죠. Do you come to this restaurant a lot? 이 식당에 자주 오십니까? 이때는 often의 뜻으로 a lot이 쓰인 거고
1: right.
0: 요리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라고 한다면
1: oh, Do you cook a lot?
0: Do you cook a lot?
1: Right.
0: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Do you cook often?
0: 그렇죠. Do you cook often? 종종 이렇게 요리를 하십니까? 보통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해볼까요? 라고 할 때 자주 하는 편 이게 또 뭐야? 골치 아플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Do you cook a lot?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1: Right.
0: 네, 자, That's a beautiful camera. Do you use it a lot? 까지 들어보세요.
2: That's a beautiful camera. Do you use it a lot?
0: Do you use it a lot? 자, 그랬더니 일단 칭찬에 고맙다고 인사하죠.
1: Thanks.
0: Thanks. 그렇죠. Beautiful camera라고 하는데.
1: Thanks for the compliment.
0: 그렇죠. Thanks for the compliment.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Thanks for the compliment. 이 교재에서는 지금 thanks까지만 말했는데요. 그런 다음 do you use it a lot? 이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또 답으로 제가요. 여행 갈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1: I bring it on every trip.
0: I bring it on every trip. 네, 이렇게 right. 말하는군요.
1: I bring it on every trip.
0: I bring it on every trip. 자,
1: right.
0: bring it on 할 때 그 bring it on이 아니에요.
1: 덤벼봐, bring it on.
0: 그렇죠.
1: 그거는 다른 맥락이죠.
0: 그렇습니다. 그럴 때 on은 또 문법적으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ring it on 하면은 어디 덤벼봐, 어디 볼 테면 뭐 가까이 올 테면 갈 때까지 와봐, 뭐 들어와, 들어와. 이게 bring it on이
1: bring
0: 되거든요.
1: It on.
0: 네,
1: right.
0: 나에게 한번 덤벼보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I bring it, 난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I bring it. On every trip, 모든 나의 여행에 라는 뜻이 돼요.
1: Right, on every trip.
0: 그렇죠.
1: So everywhere I go, anytime I travel somewhere, I take my camera. All the time.
0: All the time. Yeah. 바로 저렇게 쭉 풀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선생님, If you could remember the whole sentence once again, could you give us that one more time?

0: Sure. I bring it on every trip. I bring it on every trip.
1: 그거 말고 the longer version.
0: Oh, the longer version. I take my camera everywhere I go on all my trips. 그다음에 뭐였죠?
1: That's pretty much it.
0: That's pretty much it.
1: 네,
0: yeah.
1: 그렇습니다.
0: So I take my camera everywhere I go.
1: I take my camera everywhere I go.
0: Yes.
1: On all the trips, isn't it, 선생님?
0: Or you can say, I take my camera on all my trips.
1: On all my trips.
0: That's 그렇죠? right.
1: 내가 가는 모든 여행에 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서도 I bring it on every trip. 왜 이때 그럼 가지고 오다라고 bring it을 썼을까 할 때 혹시 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이런 게 있었죠. I need something that's easy to bring on the airplane.
0: That's
1: 했던
0: right.
1: 거 기억나세요? 비행기 기내에 들고 타기에 좀 쉬운 거 고릅니다.
0: Easy to bring.
1: Easy to bring.
0: That's
1: 그러니까
0: right.
1: bring은 어디에 가지고 들고 들어간다라는 뜻으로도 bring을 쓴다는 거였어요.
0: That's right.
1: 자, 그런 의미로 I bring it on every trip. 자, 그랬더니 정말 좋으시겠다.
0: Oh, nice.
1: 네, 그 여행 갈 때마다 저 좋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신다니 참 좋겠다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nice라고 한 다음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0: Have you been here before?
1: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건 뭐 거의 통째로 외우셔도 좋을 문장입니다. Have you been here before?
0: Have you been here before?
1: Have you been here before?
0: Yeah. 네. When you travel somewhere, people ask this question all the time. It literally means, is this your first time? Or have you been here before?
1: Have you been here before? 그렇죠. 여기에 전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온 것 말고 이전에. 그래서 before를 넣은 겁니다.
0: Right.
1: Have you been here before?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3: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1: Have you been here before? 자, 그럴 때 전에도 와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yes라고 할 것이고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라고 한다면 no, this is my first time here라고 할 것이고
0: Perfect,
1: 네,
0: right?
1: 근데 여기서는요, yes나 no라고 답하지 않고 yes를 물론 내포한 다음에 한 번요라고 합니다.
0: Just once.
1: Once.
0: 그냥 once.
1: 네.
0: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1: 그렇죠. 그냥 once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좀 정 없다.
0: 아, 그렇죠.
1: 네. 얘기했는데 조금 좀
0: 얘기하기 싫어요. 이 친구는 네. 그냥 once로 끝나면 네. just once.
1: 그 아까 유진 선생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yeah. 이거 별로 좀 위험한 것 같은데라고 할 때 얘기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뜻 의미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게
0: right.
1: 아니라면 once 하고 일단 간단히 말한 다음에 뒤에 또 말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2번이 훨씬 더 좋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0: Right,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1: It's even better this time. 네, 한 번 전에 와본 건 사실이지만 이번이 그때보다 더 좋아요. 자, 좋아요, good. 더 좋아요, better. 훨씬 더 좋아요, even better가 됩니다.
0: 그리고 even이라는 단어가 네. 다양하게 쓰이는데 네. 여기서는 It's so much better. Even better.
1: Even better.
0: It's even better this time.
1: Even better this time.
0: First time was great.
1: 그렇죠.
0: This time, it's better than great.
1: 그렇습니다. 이번이 훨씬 더 좋습니다.
0: Right.
1: Better than my first time, 이런 뜻으로. It's even better this time. 혹은 this time, it's even better 해도 돼요?
0: That's perfect.
1: 아, 그렇군요.
0: This time, it's even better.
1: This time, it's even better. 정말 감정이 확 사는데요.
0: 지금 어디서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1: 그 어디 저기 마추픽추 뭐 이런 데 아닐까요?
0: Somewhere beautiful.
1: 네, 그렇겠죠.
0: An amazing nature, right? 네.
1: 그렇겠죠. 자, it's even better this time 이라고 말한 다음에 거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맞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길 그렇게 좋아했었지 싶더라고요. 라는 말로 내가 다시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소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새삼 무심코 떠오릅니다. 라는 말이
0: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1: 네. 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낯설지 않은 단어들입니다만은 좀 right. 길고 복잡하긴 합니다. I am reminded라는 말이 우선 나오는데요.
0: Right.
1: 내가 상기되어진다는 말로 I am reminded. 왜 사람들이 이 장소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그 뒤에 이어집니다.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다라는 말로 새삼이란 말이 좀 애매하죠. 영어로 새삼이 뭘까? 이게 I am reminded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 I'm reminded.
1: 네, 그렇게 다시 새삼 느끼게 됐다. 자,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2: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1: 전체 대화입니다.
3: That's a beautiful camera. Do you use it a lot?
2: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3: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2: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1: 같이 말해보세요.
0: Let's go.
1: 그거 참 멋진 카메라네요. That's a beautiful camera.
0: That's a beautiful camera.
1: 평소에 많이 쓰세요? Do you use it a lot?
0: Do you use it a lot?
1: 아유, 고맙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죠.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0: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1: 어우, 좋네요. 여긴 전에 와본 적 있으세요?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0: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1: 한 번요. 하지만 이번이 훨씬 더 좋네요.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0: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1: 사람들이 이곳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새삼 알겠어요.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0: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1: 여기까지입니다. Yay!
0: Good job, everyone.
1: 어딜 가면 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duced. 뜻은 유도된, 야기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potentially record-breaking El Niño event, combined with human-induced climate change, is heavily disrupting global weather patterns and makes 2027 highly likely to become the hottest year on record. 여기서 induced라는 표현은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illness was induced by long-term stress.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그 병을 유발했습니다. 뉴스에서 drug-induced, stress-induce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원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nduced 꼭 기억하세요.
2: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1868년 뉴욕 프레스 클럽이 주최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 초청 만찬이었다. 프레스 클럽 회원이었던 크롤리는 참가 신청을 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크롤리뿐 아니라 여성 회원 전부가 참석할 수 없었다. 여성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참석이 허락됐지만 조건은 모욕적이었다. 여기자들은 디킨스는 물론 객석의 신사들 눈에 띄지 않도록 커튼 뒤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크롤리는 이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행사를 보이콧하는 대신 여성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제인의 결심은 화산 같은 힘으로 솟구쳐 나왔다. 모임의 이름은 자매를 뜻하는 라틴어 소로르에서 유래한 소로시스로 정했다.

최현미 작가의 책 읽는 여성의 역사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비욘세 놀스, 제니퍼 허드슨, 아니카 노니 로즈가 함께한 곡 드림걸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들으시면서 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시는 카페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문장 카펫은 어크로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최현미 작가의 책, 읽는 여성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 소로시스라고 하는 그 모임의 탄생을 알리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소로시스, 식물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파인애플처럼 여러 꽃봉오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매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아, 그 의미 그대로 소로시스에 이제 여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책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 어떠세요? 저는 읽으면서 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책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잠시 후에 읽는 여성의 역사 들고 최현미 작가님 북카페 초대석에 오실 예정입니다. 이야기 많이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들으시면서 지금 김주희님은 아, 158년 후에 지금의 제가 살고 있는 게 복받은 것 같습니다. 마음껏 쓰고 읽을 수 있어서 그때의 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말 마음껏 쓰고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안 읽어서 문제죠. 그렇죠? 소수만 공유하는 라틴어에 비유하는 독서 그 열풍을 독서력이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에 비유하는 그런 접근들이 꽤 많은 책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와 다른 것은 지금은 막 특권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를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읽기 놓치지 말고 북카페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은 꼭 자주자주 생각하셔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주님, 제인의 용감한 선택 덕분에 소로시스가 세상의 멋진 주인공이 됐군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개척자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삶 전부를 던져서 읽는 여성의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흐름을 따라서 또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읽고 있는 여성, 남성 할것 없이 읽는 독자 모두가 또 우리 후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너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최상철님, 우리 출석 이벤트 책 선물 받으셨나 보다, 그쵸? 아니면 우리 북카페에서 뭐 소설 북클럽도 그렇고 초대석도 그렇고 책 선물 많이 드리죠? 그거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감사히 잘 읽을게요, 모두. 맛있는 점심 드세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상철님도 맛있게 드시고요. 성민주님, 요걸 그대로 다 읽을 수가 있나? 지금 중산고등학교 2학년 5반, 누구누구 하면서 영어 듣기 5개 틀림 하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북카페 문 열자마자 주셔가지고, 민주님, 반갑습니다. 지금 그 민주님의 영어 듣기 그 성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우리 또 방송이니까 실명 감췄습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 5개 틀린 거면, 이거 어때요? 지금 원래 생각했던 목표했던 것보다 좀잘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못 나온 건가요? 아니면 늘 그냥 예상 한 대로 나온 건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뜬금없이 북카페로 날아드는 이런 사연도 너무 재밌습니다. 많이 주세요. 그리고 테니스 나무 제 장편 소설 새로 나온 거 얘기 드렸죠? 이번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생방 때도 이벤트 합니다. 생방 말고도 요 테니스 나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테니스 나무 구매하셔서 있는 분들께 제가 또 드리는 윙크 같은 작은 이벤트도 있죠. 엽서 이벤트. 요거는 다 포함해서 북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그 참여 방법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생방에서는 하루에 한 분만 깜짝 이벤트처럼 책 선물을 드리는데,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셔야 하고요. 테니스 나무에 얽힌 제가 뭐 미션을 드립니다. 근데 요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카페인 최준호 님이, 이번에는 오행시 안 하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연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러네. 제 3년 전에 제 책이 나왔을 때도 그 N행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은 그 N행시에 진짜 진심으로 참여하시고 N행시로 도파민이 막 솟는 흥이 나는 그런 부족이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멍석을 또 깔아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나무 로요 책의 제목으로 N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5행시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꼭 필요한 것이 주소 있어야 합니다. 책 선물 받으실 주소와 테니스 나무 N행시 5행시 쓰셔서 보내주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준호님이 이 오행시 제안을 어제 하셨거든요. 오늘은 감기 몸살로 누워서 라디오 듣다가 이름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북카페에는 오늘 방송에 사연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사연, 그리고 그 며칠 전 사연, 일주일 전인가? 이러면서 갑자기 사연을 제가 기억하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실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N행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오행시, 이샵 1045, 50원 배우는 유료 문자로만 보내셔야 하고요. 주소가 있어야 이벤트 유효한 걸로 봅니다. 지금 너무 그 시작 활동에만 집중을 하시느라고 주소 빼먹고 보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김윤정님은 테니스 공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니, 네가 그것을 보고 웃었다. 스쳐 지나갈 풍경 하나에 이름이 생겼다. 나, 나무는 그날부터 조금 달라 보였고, 무심했던 우리는 그 이름을 오래 기억했다. 완결성이 있는 작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윤진영님, 테니스 나무? 네가 직접 봤다고? 스가 습으로 간 거예요. 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무리해서 도전! 하시면서, 갑자기 오행시라니요? 안 돼도 도전! 근데 이 감각 있네요. 스를 습! 네, 요렇게.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이어가신 게좀 재밌게 느껴지긴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맨 앞에 있는 단어, 이 음절. 태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지금 상표 이름이 차마 읽을 수 없는 상표 이름 너무 많습니다. 방송에서는 읽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프라이팬 이름, 뭐 유명 쇼핑몰 이름 막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모아 보시죠. 9339 쓰시는 카페이님, 부끄럽지만 그냥 보냅니다 하시면서 테라스에 가을 햇빛이 쏟아진다. 니 거기서 뭐하노? 엄마께서 물으셨.

내려놓겠니? 거기서 뭐하노? 쓰레기나 치워라. 예상도 못한. 쓰레기나 치워라. 나만 갖고 뭐라 하노? 이렇게. 엄마는, 나만 갖고 뭐라 하노? 엄마는. 무서운 게 없지? 요즘니. 반짝, 와,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엄마와 지금 나의 대화를, 약간 이 부산 그 어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조금 더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읽으면서, 아, 이게 여기로 가는 거구나 깨달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너무 멋집니다. 이런 멋진 N행시, O행시가 많이 오고 있어요. 계속 기다릴게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입니다.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언젠가부터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엔돌핀을 단순히 기쁠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엔돌핀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뇌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몸이 분비하는 천연 진통제이자 불안을 줄여주는 완충장치에 가깝죠. 엔돌핀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지는데요. 체내에서 유래한 물질을 가리키는 말 엔도지너스와 꿈의 신 모르페우스에서 이름을 딴 약물 모르핀이 만나 만들어진 말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보다 20배나 진통 효과가 강하다는 점에 착안해 체내의 진통제란 뜻으로 엔돌핀이라 부르게 된 건데요. 통증을 줄여주고 황홀감까지 선사하는 이 호르몬을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게다가 엔돌핀은 중독성도 없으니까요. 데이비드 J.P. 필립스의 책 인생은 호르몬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엔돌핀 장에 이르면 환희와 행복감을 선사하는 엔돌핀을 경험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서 여러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엔 조금 장난스러운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두 개의 방을 바쁘게 드나들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이 아주 세게 부딪힌 적이 있는가? 무시무시한 통증이 발생하고 10초 뒤 엔돌핀이 치솟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는 이 순간을 반드시 즐긴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차분하게 열까지 세면서 천장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쏟아져 나오는 엔돌핀이 일으키는 유포리아에 가까운 희열에 휩싸이게 된다. 통증의 순간 찾아오는 엔돌핀 폭풍. 물론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죠. 이런 순간이 아니라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주 엔돌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근육통.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분 좋은 통증이라고 여깁니다. 엔돌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달리기에서 경험하는 러너스 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의 순간 엔돌핀이 다량으로 분비되면서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감과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냉수욕을 할 때 고통스럽지만 이내 상쾌함을 경험하는 것도 매운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후련해지는 것도 다 엔돌핀 덕분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그저 아픔만으로 가득하지 않고 그걸 희석시켜줄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좀 든든합니다. 이제 엔돌핀을 경험하러 가볼까요? 발가락을 찢는 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이 좋겠네요.

그웬 스테파니의 앤더슨 팩이 함께한 곡 헬로 월드 들려드렸습니다. 엔돌핀 얘기 참 신기하죠? 반갑고요. 우리가 호르몬에 지배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허무해지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호르몬이 작동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호르몬 길들이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엔돌핀, 꼭 발가락 찢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러닝하면서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도 있고 그거 외에도 크게 웃거나 진짜 내 온몸이 악기가 된 것처럼 진동하듯이 막 웃어보세요. 그래도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하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도 분비되고, 맹수욕 이런 것도 되고, 신나게 춤을 춰도 됩니다. 좋은 방법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님들 지금 엔돌핀, 지금 허기현님 전 엔돌핀이 없나 봐요. 러너스 하이라니, 기분 좋은 통증이라니. 문자로만 읽고 이해하신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러너스 하이 저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것만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예로 들어드린 거 되게 많잖아요. 매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좋아하는 음악, 춤다 됩니다. 그리고 최상철님, 고통 후 엔돌핀이라면 매운 음식 먹고 스트레스 풀리는 것과 비슷하려나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 느낌들 좋죠. 딱 긴장 스트레스가 확 올라갔다가 살짝 풀리면서 찾아오는 그 엔돌핀의 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카페인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테니스나무 오행시, 갑자기 시를 오행시를 하시면서 막 머리를 쓰시고 막 지금 조바심 내가지고 그 와중에 주소도 빠뜨리면 안 되면서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지금 말머리까지 넣으면서 막 바쁘시잖아요. 여기서도 아마 엔돌핀이 치솟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964 쓰시는 카페이님. 테이프를 샀는데 네가 왜두개 샀냐고 하길래 스스로 붙이려고 샀지? 나도 하나 줘. 무조건 안 돼. 내 거야. 이렇게 갔습니다. 와, 점점 상황극을 만들고 계시네요. 그리고 0537 쓰시는 카페이님. 테두리를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너. 네가 뭘 알아? 멋대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며 악을 쓴다. 멋대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며 악을 쓴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걸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읽다가 순서를 테니스 나무죠. 다시. 테두리를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너. 네가 뭘 알아? 멋대로 나를 규정하지 말라며 악을 쓴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조금 떨어져 너를 바라본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춘기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아들아. 길을 잃어도 괜찮아. 네 곁엔 늘 엄마가 있어. 와, 이 한편에 이 메시지까지 들어있는 이 글을 이게 길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네 나가 막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그 다음 건지를 헷갈리다가 테니스 나무를 테니나스무 막 이렇게 바꿀 뻔했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 분들의 이 오행시 실력은 뭐 예상했지만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엠플라잉의 스타 듣고 일깨 기쁨 만나보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샤오만의 책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영 번역가의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이 저자인 딸이

선전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쇼핑몰의 미화원이 된 52세 엄마의 노동을 900일 동안 따라가면서 쓴 기록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누군가 엄마에게 2020년이 어떤 해였는지 묻는다면 아마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이자 딸을 따라 선전으로 올라온 해라고 말할 것이다. 내 고향 산시성 상러는 외지고 교통도 불편한 탓에 늘 변방 취급을 받아온 곳이다. 엄마가 선전으로 올라온 것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반평생 살아오는 동안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엄마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다. 엄마는 1968년 봄에 태어났다. 21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한마을에 살던 아빠와 결혼했다. 그 뒤로는 기나긴 출산과 양육의 세월이 이어졌다. 1990년대 중후반, 아빠는 1년의 절반을 외지에 일하러 나갔고, 집안 대소사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었다. 나와 남동생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아빠는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일만 했다. 나와 남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 살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이미 중년에 접어들어 있었다. 42살 되던 해부터 엄마는 1년 단위로 할수 있는 일을 구해 외지로 일하러 나가기 시작했다. 2020년, 부모님은 고향 산시의 현성인 상란현에서 봄 한철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에게 그해 봄은 불안으로 가득한 계절이었다. 반평생 막일로 우리 남매를 뒷바라지했지만 일거리를 찾지 못하자 한동안 심란해했다. 그래서 나는 일자리를 구해드리겠다며 두 분에게 선전으로 올라올 것을 권했다. 그의 엄마 나이가 52, 아빠는 60이었다. 그렇게 두 분은 난생 처음 집을 떠나 1500km나 떨어진 남쪽 도시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에 엄마는 선전으로 오기를 주저했다. 내게 짐이 될까봐,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마침내 엄마는 늘말안 듣는 자식이라 여겼던 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엄마의 청소 일은 예상보다 쉽게 구해졌다. 구직 방식은 단순했다. 아파트 아래층 상가와 오피스 빌딩,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미화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그렇게 엄마는 선전 푸텐구 고급 쇼핑몰의 미화원으로 취직했다. 엄마는 작업복 한 벌과 명찰, 머리를 말아올리는 머리핀을 지급받았고, 자우상은행 카드도 만들었다. 인생 처음으로 이름이 붙은 직업을 가진 것이었다.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것도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지금껏 엄마가 받아온 품삯은 언제나 손에 직접 쥐어주는 현찰이었다. 2020년 10월 10일 새벽, 엄마는 규정에 맞추어 차려입은 미화원 복장으로 인파 속을 지나 선전의 희붐한 새벽빛을 받으며 선난대로 옆 대형 쇼핑몰로 들어섰다. 그렇게 선전에서의 청소 일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옥상 달빛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일기의 기쁨 수목 1부에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장샤오만 작가의 책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인생 처음으로 이름표가 달린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은행 카드도 만들게 됐고요. 그동안은 일을 해도 현금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받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쁨 계좌를 은행 카드를 만들게 된 거죠. 아, 설렘도 비장함 품고 엄마가 첫 출근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 기록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진짜 뼈가 굵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듯이 살아온 엄마의 몸에 그 흔적이, 노동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을까? 이걸 또 따라가는 과정은, 이건 또 굉장히 뭉클하기도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볼때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아프신데, 병원에 안 가실 때, 내 몸은 내가 알아. 아니면 병원에 가봤자라고 하시면서 어떤 이유로든 병원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불신 이런 걸 품고 계실 때 자식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더 안타까워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이 저자 장샤오만도 했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부분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정경희님이 고단한 엄마의 생애가 마음에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번 낭독 부분도 읽으시면 마음이 정말 쿵 하실 겁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8월 25일 목요일.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할것 같다는 팀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달려가 보니 엄마는 캔버스 가방을 맨채 손으로 배를 감싸고 길가에 서 있었다. 엄마가 식은땀이 나도록 아팠던 원인은 요로의 작은 결석이었다. 의사는 수액을 맞고 약을 먹으며 결석이 소변에 섞여 나오도록 많이 움직여 보라고 했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병원을 불신한다. 병원은 눈 깜짝할 새 돈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에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기어이 서류 뭉치 속에서 그 금액을 찾아보고는 보름치 품삯이 그냥 날아갔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의 다리 통증이 고질병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병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과거 현성의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고 통증이 가라앉자 다 나았다고 생각한 엄마는 무리하게 걷다가 다리병이 크게 도졌다. 결국 내 성화에 못 이겨 시안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왼쪽 다리에 활막염 진단을 받았다. 그뒤몇년 동안 치료를 받으며 77kg이었던 몸무게가 62kg까지 빠졌다. 엄마는 자기 몸이 건강하기를 바랐고 늘내 몸은 내가 알아. 병원 가도 소용없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보기에 그런 자기 위안 뒤에는 병원에 갔다가 모르던 병이 발견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리기로 했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던 두 분이 회사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자 승낙했다. 보름 뒤 도착한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엄마에게 요로염증이 있을 뿐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게다가 엄마의 자궁 안에 28년 전에 넣은 피임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피임링이 근육 조직 깊숙이 파고들어 자궁 내벽과 유착되어 있는 것은 산화제한 정체기 남긴 흔적이었다. 엄마는 6번 임신했지만 자연유산과 강제 임신 중절을 겪으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둘뿐이었다. 10년 전 내가 찍어준 사진 속 엄마는 화장 한번 안 해본 피부도 희고 팽팽하며 주름도 없었다. 하지만 10년 뒤내 앞에서 걷고 있는 54살 엄마의 모습은 사진 속보다 몸무게가 빠져 보이고 등도 조금 굽어 있었다. 노인처럼 자연스럽게 뒷짐을 진채 거는 엄마는 종종 쉰몇 살이 된 자신이 꼭 젊은 시절 농촌에 있던 고물 디젤 엔진 같다고 말했다. 옥수수 속대로 자꾸 불을 붙여줘야만 겨우 굴러가듯 이제 자기도 그런 불씨가 필요한 때가 된것 같다고 말이다. 아빠는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뇌 위축이 발견되었다. 두분 모두 늙었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으로 절실히 깨달았다.

있기 시작했고요.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 역시 이제 회사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라고 하니까 승낙하시잖아요.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나 큰 병이 발견될까 봐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또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엄마의 몸또 건강 상태 결과지를 받아들고 이 딸이 느꼈을 서글픈 감정, 그 속상함이 정말 낭독해 드리는 이글 들으시면서 절절하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카페님들 이책 내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더 깊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테니스나무 책 이벤트 많은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은 그 오행시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재미난 게 많습니다. 다 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책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 생방 중에는 한 분뿐이고요. 너무 아쉬워요 하신다면 내일 생방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북카페 홈페이지 그 이벤트 게시글 보시고 다른 방식도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밤빵 제방 들으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이벤트가 그 안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첨자는요, 0537 쓰시는 김주환님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연 읽어드렸던 기억 나시죠? 이 김주환님 축하드리고요. 책 선물 천천히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읽는 여성의 역사 쓰신 최현미 작가님이 책 들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부터 와, 정말 그때가 그랬구나 하면서 지금 요즘은 정말 여성 독자가 훨씬 많다고 하고 여성 작가가 그렇게 활발하게 글을 쓰는 이 지금과 진짜 괴리감이 느껴진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연히 지금에 다다른 게 아니고요. 쟁취해낸 그런 역사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마 2부 초대석 들으시면서 또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프란 스티븐스의 Should Have Known Better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2부로 함께 건너가시죠.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0: 오랜 세월 여성의 책 읽기는 금지와 경계,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매 순간 열심히 읽고 쓰며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읽는 여성의 역사를 출간한 최현미 작가와 함께합니다. 일간지 문화부 기자로 또 작가로 문학과 출판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많이 읽고 써온 분입니다. 그야말로 읽는 여성의 역사, 계보를 이어온 최현미 작가님.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읽는 여성의 역사 최현미입니다.
0: 와, 작가님 반갑습니다. 우리 북카페 제가 진행하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였는데 네, 그 초반에 네. 만났어요.
1: 네, 2019년에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이라는 맞아요. 책으로

0: 여기 스튜디오에 왔던 기억이 나고요.
1: 맞아요.
0: 7년 만에
1: 네.
0: 왔는데 우리 윤고은 작가님께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1: 기다리고
0: 계셔주셔서
1: 있었어요.
0: 너무 반갑고 감사한
1: 네.
0: 마음, 그런 마음이
1: 와.
0: 듭니다.
1: 아, 저는 그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을 최근까지도 이게
0: 네.
1: 생각나면 펼쳐보는 책이거든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북카페 오프닝으로도 몇번 소개한 적이 있고 한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와, 두고두고 또 계속 열어볼 책이 또 나왔구나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읽는 여성의 역사. 아, 이책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셨어요?
0: 아, 뭐 제가 서문에도 쓰기도 했지만
1: 네.
0: 사실 이제 토니 모리슨 작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직접 써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1: 아,
0: 그 모리슨이 그 흑인 여성에 대한 소설을 읽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직접 썼다. 이런 거지. 창작의 동기도 됐었는데
1: 네,
0: 저도 역시 아까 윤고은 작가님께서 1부 끝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 독자들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수적으로도 많고 또뭐 서울 도서전 같은 곳에서도 뭐70% 이상이 2030
1: 네.
0: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왜 여성들은 많이 깊게 읽을까? 그럼 한번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책을 찾아봤죠.
1: 네.
0: 그런데 정면으로 다룬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 오, 의외네요, 진짜.
0: 의외로요. 그러니까
1: 네.
0: 독서사를 다룬 것도 많고 또 전체적인 출판의 역사를 다룬 것도 많고 또 여성사 쪽에서 가면 여성의 문화사 이런 것을 다룬 책들이 있는데
1: 네.
0: 여성의 일기의 역사를 정면에서 쭉 추적한 책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 직접 쓰자. 이렇게 시작됐어요.
1: 그래서 직접 쓰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읽는 여성의 역사. 이게, 그래, 내가 직접 쓰자 하고 이 자료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네.
1: 이 흐름을 딱 따라가시느라고 보냈던 그 창작 그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시간은 예상보다 더 방대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간 이 자료만 하더라도요.
0: 네. 이제 자료 찾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1: 네.
0: 쓰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많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뭐 짧았다 그런 이야기가
1: 네.
0: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속도감 있게 썼다. 그 이유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쓰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역사를 알아가고 그 안에
1: 네.
0: 있는 여성들을 만나는 게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쓰고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시간은 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압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작가님이 그렇게 훅 빠져서 쓰신 것이 책에 있는 그 문장 사이사이에서도
0: 네.
1: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 독자로서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최현미 작가님, 이책 제목에 매료되어서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읽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물며 역사 속 여성들의 주체적 책 읽기란 얼마나 지난한 시간이었을까요? 마음이 따끔거립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일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쵸. 맞아요.
0: 틈틈이, 짬짬이 읽는 그런 기쁨 뭐
1: 그런데
0: 하셨으면
1: 또
0: 좋겠어요.
1: 그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0: 네.
1: 그러면 또 책을 안 읽기가 어렵죠?
0: 네, 그렇죠. 한번 발을 담그면
1: 네.
0: 뺄수 없다. 뭐
1: 아,
0: 이런.
1: 진짜 중독성
0: 네,
1: 있는 세계인
0: 중독성입니다.
1: 거죠. 맞습니다. 신영아님, 읽는 여성의 역사. 너무 멋진 타이틀이에요. 저는 읽는 어른이라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독서 모임의 역사도 쫙 나오잖아요.
0: 네, 독서 모임의 역사도 쭉 나오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책을 다 읽고서 느낀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책 읽는 여성은 위험하다. 라는
0: 네.
1: 인식이 있어 왔고,
0: 네.
1: 왜 여성이 책을 통해서 더 이렇게 갈고 닦게 되는 그 상상력을 그렇게 두려워했나라는 생각이 좀
0: 네.
1: 들기도 했고요.
0: 네.
1: 그런데, 작가님이 쓰신 것처럼 이 읽는 여성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그런 기록이 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문자가 발명된 이후로 뭐 문자하고 책, 학문 이런 건 남성들의 영역이었죠. 뭐 여기서
1: 네.
0: 남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남성은 아니고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할
1: 그렇죠.
0: 수 있을 것 같고요.

0: 또 그래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뭐 직업이나 뭐 모든 곳에서 배제됐고, 또 동시에 여성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여성은 이성적으로 좀 약하다, 오히려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잘못 읽으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지나치게 뭐 감정이 들끓는다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읽기는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쭉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느꼈던 거는 그게 동서양이나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서양도
1: 그러니까요.
0: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1: 그러니까.
0: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나가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너무 멋지다. 뭐 선배라면 제가 멋진 선배를 역사 속에 뒀구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1: 멋진 선배들의 그 이야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맨 처음 여성 독자를 찾아가는 그 정말 최초의 여성 독자를 찾아가는 그 여정도 재미나더라고요.
0: 네, 그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사실
1: 네.
0: 이 책을 쓸때 이제 그 저희 편집자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1: 네.
0: 첫 부분이 좀 진입의 장벽이 될수 있다.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걸 쓰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읽는 여성의 역사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처음 읽은 여성은 누구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하고 추적을 해갔죠. 아, 그렇다면 만약에 읽는 여성이 있다면 최초의 여성은 누굴까 생각하면 당연히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여성이 있었으면 그 여성이 최초의 여성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1: 그렇죠.
0: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자를 만드는 과정을 또 한번 추적해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한 BC 한 3000년경에 신전이나 궁전에서 서기관들이 이 쇠기 문자를 정비했다. 아,
1: 네.
0: 그렇다면 그 서기관 중에 여성이 있었나? 아, 있는
1: 네.
0: 거예요. 그리고 뭐 연도는 좀 다르지만
1: 네.
0: 기록에도 여성 서기관이 몇명 있었다. 내지는 이름이 기록된 여성 서기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 최초의 글을 읽은 여성은
1: 네.
0: 메소포타미아에서 서기관이겠구나라는 결론을 이루는 거죠.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1: 네.
0: 과정을 추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1: 그, 뭐, 진입장벽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 게,
0: 아, 그래요?
1: 예,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그러네, 읽는 여성에 대한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왜 최초에 읽는 여성을 찾아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그 여정이, 토큰까지, 막 예전 것까지 다
0: 네,
1: 보시고
0: 맞아요.
1: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짜릿했어요. 그래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뿌리를
0: 네.
1: 찾았구나라는 생각에. 네. 아마 작가님도 이제 읽으시면서 그 자료를 보시고 쓰시면서 크게 울림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들으시면서 지금 권성실님이, 와! 저 주문했어요. 어젯밤 퇴근 6퇴 후책 읽다가 기절했어요. 워킹맘, 엄마, 아내의 독서 쉽지 않아요. 하셨습니다.
0: 아, 너무 대단하세요. 워킹맘, 엄마, 아내로 지내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큰
1: 맞아요.
0: 기쁨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겨우겨우 책 읽는 시간을, 예, 그 짬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되게 큰 응원의 메시지가 될것
0: 아,
1: 같아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그쵸. 그리고 핑계를 댔던 분들께는, 아닌데? 라는
0: 아닌데?
1: 생각을, 네.
0: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도 여성이
1: 그러니까요.
0: 읽었는데? 뭐 이런?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그, 7년 전에 오셨을 때는 없던 문화였는데,
0: 네.
1: 그새 우리 이제 그림 그리기까지 붙었어요. 어떤 사인본을 만들어
0: 글쎄,
1: 주실지.
0: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1: 네.
0: 그냥 그림은 못 그리지만 책을 읽는 여성의 이미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1: 책 읽는 여성의 이미지를
0: 네.
1: 그리시겠다. 그림 못 그리신다고 한것 치고는 너무나 이 고난도의,
0: 뭐,
1: 네.
0: 하고 싶은 거하고 결과물은 좀 다를 수
1: 아, 네.
0: 있으니까요. 네.
1: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좋습니다. 오늘 책 읽는 여성 에디션, 카페인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습니다.
0: 네. 일단 저는 영국 가수 케이트 부시의 워더링 하이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폭풍의 언덕입니다. 네, 제목에서 딱알수 있죠. 에밀리
1: 네.
0: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인데요. 이 노래가 1978년 그해 여성이 자작곡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한 기록도
1: 와,
0: 갖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으니까 폭풍의 언덕의 독자인 거죠, 이분이.
1: 아, 그러네요.
0: 그렇죠. 이 독자가

0: 계속 이제 영혼이 히트클리프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1: 네.
0: 홀리하면서도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래가 진짜 딱 폭풍의 언덕, 아! 폭풍의 언덕이네. 이런 느낌을 좀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서 뭐한 상징적으로 이 노래를
1: 좋습니다.
0: 골라봤습니다.
1: 음악과 문학의 순환이네요.
0: 네,
1: 아름다움.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음악 듣고 또 문학을 찾아볼 수도 있는
0: 네.
1: 거고.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음악 한번 듣고 가시죠.

0: 많은 여성의 역사를 쓴 최현미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727 쓰시는 카페이님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주제인데 많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수많은 책 읽는 여성 중 1인이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저희는 모두 책 읽는 여성이죠.
0: 맞습니다. 네. 김정숙님, 지난 7월에 하늘로 가신 어머니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책 읽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엄마를 기리면서 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참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읽으시면서 엄마랑 같이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또 엄마에 이어서 또 딸이 읽는다면 네. 그걸로 또 엄마도 같이 읽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 연결의 역사가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아, 이번에는 그 이 얘기도 참 흥미로웠는데 엔헤두안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최초의 인류 최초의 저작권자가 여성이다라는 네.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저작권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확인되고 그의 작품이 확인되고 네. 실물로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되게 맞아야 이제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이름은 남아있고 어떤 작품이 썼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작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데 네. 이 엔헤두앤나라는 여성 한 왕국의 공주이자 여사제였는데요. 네. 이 여성이 남긴 시가 이제 우리 인류 최초의 저자의 이름이 확인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는 사실 이제 제2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뭐 창가가 되게 많았죠. 그렇지만 이 엔헤두앤나와 다른 점은 뭐냐면 네. 기존의 창가들은 공동 창작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져 온 그렇죠. 노래 그리고 또 동시에 공식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엔헤두앤나가 중요한 것은 나라는 아이라 나를 내세워요. 네. 그리고 그 창가 중에서도 내가 기쁘다, 내가 슬프다, 내가 찬양한다, 나의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 굉장히 대단했던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진짜 엔헤두앤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 그 의식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이 시의 저자는 나, 네. 엔헤두앤나 이렇게 지금 네. 강조를 몇 차례에 걸쳐 한다는 것이 네. 그 의식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네, 정도인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그때 있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게 이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은 나의 작품이야 라는 어떤 의식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영화 극장 가서 지금 오디세이 지금 크게 인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BC 750에서 한 800년 정도 네. 그때 작품인데 그것을 이제 인류 문명의 어떤 초기적인 어떤 문학의 원형이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제게 비교할 순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의 한 여사제가 자신의 이름으로 시를 썼다.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기억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류 초기의 성희롱 성폭력 보고서이기도 했으니까.
1: 맞아요.
0: 침묵하는 대신 고발하겠다. 그렇죠. 기록해서.
1: 네. 그래서 이제 이 엔헤두앤나가 공주구 사제였는데 네.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쫓겨난 곳에서 이제 신에게 바치는 시를 쭉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성적인 희롱을 당했는지 성적인 폭력을 당했는지를 쭉 써놔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체적으로 써놓는 네.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침이 나의 손에 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신이시여 이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달라.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성폭력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엔헤두앤나가 흥미로운 것은 네. 메소포타미아 문자는 지금 우리 현대 문자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현대 여성 연구자들이 이 시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 원전을 두고 현대의 여성 비평가들이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0: 지금 여기 보면 뭐 애네도 했나부터 시작해서 뭐 사포 얘기도
1: 네.
0: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포 얘기 쓰실 때도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사포가 누구인가라는 소모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1: 네.
0: 이제 연구자들은 다만 각 시대가 어떤 사포, 왜그 사포를 만들었는지 이것을 이제 조명하는데, 그걸 보면 그 시대가 이제 믿고 있는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1: 네.
0: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너무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1: 네.
0: 생각이 들었어요.
1: 이제 작가들에 대한 해석은 항상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를
0: 네.
1: 들어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대마다 평가가 조금 달라졌었죠. 그렇지만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작품보다는 그 개인에 집중을 해서 평가가
0: 네.
1: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포도 그뭐 때로는 뭐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시인이 됐다가,
0: 네.
1: 또 중세에는 또 금지의 대상이 됐다가, 다시 복권이 됐다가 하는 식으로 그 사포는 그대로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
0: 그러네요.
1: 굉장히 여성 작가를 보는 또 어떤 시선을 우리가 또 다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문선영님은 오늘, 최현미 작가님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시면서 얼른 읽겠다고 하셨고요. 임근서님은, 이 칼 세이건 코스모스에서 본 히파티아가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죽은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여성 인상적이었다고 사연
1: 네,
0: 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원형적인 어떤 여성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거든요.
0: 그쵸.
1: 그것을 찾아내서 다시 보는 작업,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세라자데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 그러니까 세라자데를 다루시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절단신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책에 보면
1: 네.
0: 클리프행어라는 그 기법으로 나오는데, 원조 클리프행어 선수였다라고
1: 네.
0: 하시면서 이 여성이 어떻게 이야기 전달자로서
1: 네.
0: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세라자데가 그 왕을 변화시키고,
1: 네, 그렇죠.
0: 얼마나 많은 곳에 곳곳에 좋은 영향력을 이야기로 미쳤는가를 적어두셨는데 막 웅장해지더라고요. 읽는데 마음이 그래 이런 거였어 이런
1: 네,
0: 느낌이.
1: 맞아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각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0: 네.
1: 왕에게 들려주는 거죠. 왕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밀당을 하는 거죠. 아, 왕을 보면서 왕을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한요 정도 도덕적 이야기도 썼고,
0: 네.
1: 권선징악도 썼고, 권력을 잘못 휘둘렀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도 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왕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또 자기가 아니었으면 하룻밤을 보내고 목숨을 잃었을 많은 여성들을
0: 네.
1: 구하고, 동시에 왕도 구해내는 거죠. 왕도,
0: 그렇죠.
1: 절망 속에 살던 왕도 구해놓고 모두를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참, 그리고 이야기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특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 스토리텔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아, 여성이 이야기를 참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세라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게 단순히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했으면은 왕이
1: 그렇죠. 그게
0: 그날 안
1: 아니죠.
0: 죽였네 이게 아니고
1: 네.
0: 그냥 이야기를 재밌게 한다가 아니라 왕을 서서히 변화시켰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세라 세대는 그 도서관에 굉장히 1000권이 넘는 역사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있고 오거든요.
0: 네.
1: 굉장히 학식이 많고 지식도 많고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었을 거고,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0: 그쵸.
1: 각색해 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0: 신영아님, 저는 읽는 여성에 너무 늦게 발을 디딘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만큼 책을 다 읽지도 못하면서 책 욕심만 생기네요. 책에 대한 애정은 다못 읽어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1: 당연하네요.
0: 네.
1: 저번 우리 움베르트 에코
0: 네.
1: 책 이야기라면 책 소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우리 20세기 최고의 르네상스맨이잖아요. 근데 움베르트 에코가 책장에 놓았을 때 무슨 책이 꼽혀 있냐 그랬을 때 자기는 읽지 않는 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 읽은 책은 꼽아 놓을 필요가 없다. 읽지 않는 책을 꼽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도, 아, 책을 읽겠다는 그런 욕망이잖아요. 그건
0: 그렇죠.
1: 대단한 거죠.
0: 내 곁에 두겠다는
1: 네, 내 곁에
0: 거니까.
1: 두겠다는 거. 일단 사고 보겠다는
0: 아,
1: 거죠.
0: 맞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또 모릅니다.
1: 네.

0: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이.
1: 맞아. 불현듯이 읽을 수도 있고, 사실 책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책과의 교감? 그런 거 일어나는 것
0: 맞아요. 참 정말 좀 독특한 특별한 사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성 자체도 2350 쓰시는 카페이님 지금 2년이라고 하시면서 운전하던 중 듣고서 집 도착하자마자 바로 찾아봤습니다. 읽는 여성의 역사 딱입니다. 조만간 지인 여성 10명이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첫 책으로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라고
1: 네.
0: 하셨는데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여성 독서 모임하기에 딱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진짜. 그리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것 같아요.
1: 네, 역사를 알면 또 자기가 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재밌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책에 보면 그 여성들이, 읽는 여성들이 출판 시장도 바꾸게 되는 거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거대북 얘기도 저는
1: 네네.
0: 시도서, 예, 그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막 그게
1: 네.
0: 유행할 정도로 커먼플레이스 북도 그렇고요. 되게 재미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들,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이거 이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인데, You've Got Mail이라는
0: 네.
1: 로맨틱 코미디에서 그 주인공 맥라이언이 맡았던 캐슬린 켈리의 주제곡, 캐롤 킹의 Anyone at All 이라는 노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여사 주인공이 책방, 동네 서점 많은
0: 맞아요.
1: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The Shop Around the Corner라는 샵을, 저 책방을 운영하는데 엄마가 하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작은 책방을 운영하다가 큰 책방이 들어오면서 이제 싸움이
0: 네.
1: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 로맨스가 이루어진, 로맨스가 전개되는 영화인데 결국은 이 영화에서는 동네 서점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작은
0: 네.
1: 책방 문을 닫게 되는데 저희 현실에서는 많은 책방들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차라리 로맨스는 없어도 돼요.
1: 그렇죠.
0: 그죠? 그냥 같이 동네 서점은 동네 서점대로, 큰
1: 네.
0: 서점은 큰 서점대로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공생, 네,
1: 네.
0: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울트라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최현미 작가의 책 읽는 여성의 역사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그 시도서 얘기도 흥미롭고 또 저는 특히 그 커먼플레이스 북이라고 네. 하는 거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도 네네.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들이 좀 달랐던 것이
1: 그렇죠.
0: 그게 참 좀 재미나게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커먼플레이스 북은 이제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좀 그런 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고대에 이제 연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책에서 읽었던 문장 같은 걸 뽑아내서 정리하는
0: 네.
1: 어떤 정리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그 커먼플레이스 북을 쓰는 방법을 중세 대학에서 배우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뭐 논쟁을 한다거나 네. 연설을 한다거나 할 때 아 착착 이렇게 인용문
0: 그렇죠.
1: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였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여성들은 커먼플레이스 북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20세기 초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0: 오.
1: 여성들은 뭐 연설할 일도 별로 없고 강의할 일도 없고 또 논쟁을 벌일 일도 없으니까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제 흔적들을 찾은 거죠. 필사로 해서 여성들이 책에서 읽은 목록들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해 놓은 어떤 기록들을 찾은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아까 윤고은 작가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남성의 커먼플레이스북과 여성의 커먼플레이스북은 좀 다른 거예요. 남성은 인용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정확한 문장 누가 이런 식으로 쭉 정리되어 있는데
0: 정보 위주로
1: 그렇죠.
0: 그렇죠.
1: 정보 위주로 지식과 정보 위주로 정리되어
0: 네.
1: 있는데 여성들은 자신을 돌보는 어떤 문장을 위해서 그걸 뽑아 쓴 거죠. 아, 그걸 뽑아서 약간 또 바꾸기도 하는 거죠.
0: 네.
1: 자신의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지 뭐 가치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문장을 좀 다르게 써 놓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제 여성의 읽기
0: 네.
1: 그다음에 쓰기, 남성의 읽기와 쓰기가 굉장히 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에 이제 진출하거나 지식을 이제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식과 정보 위주로
0: 네.
1: 책 읽기를 많이 했고 여성들은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가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어떤 글쓰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해석하는 어떤 글쓰기와 책 읽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여성 남성을 떠나서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책을 읽고 기록해 두는 마음들
1: 네.
0: 그 독서 노트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 볼 수도
1: 네네.
0: 있는 것인데 그런 마음들 보면 그 여성들이 선택했던 방식을 되게 많이들 지금
1: 네.
0: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발적인
1: 네.
0: 기록이라는 전제하에.
1: 네, 맞아. 그래서 저도 이 여성 읽기의 역사를 맨 처음에 쓸 때는
0: 네.
1: 남성 위주로 이렇게 기록된 역사에서 빈 곳을 한번 채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막상 책을 내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여성들이 쭉 읽어온 어떤 읽기의 방식.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방식이다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AI 나오면서 지식과 정보는 만약에 AI가 많이 가지고
0: 네,
1: 갔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읽기에서 영역에서 남은 것은 어쩌면 자신을 돌보는 읽기, 그리고 성찰하는 읽기,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뭐 하는 치유의 읽기 뭐
0: 네.
1: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성의 읽기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놀라운데.
0: 미래로도 이어지는
1: 네.
0: 거네요.
1: 그렇죠.
0: 우리가
1: 현재.
0: 인간의 책 읽기를 조금 더 인간답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 지혜를 또 여성들의 읽는 여성의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야기 전달체가 맞는데요.
1: 맞죠.
0: 그 어떤 운명을 계속 타고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엄마, 딸.
1: 네.

0: 이어지는 어떤 역할들이 출판업에도 읽는 여성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독자라면 수녀라고 할수 있거든요.
0: 수녀.
1: 수도원이 그때 중세에서는 학문과 뭐 지식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0: 네.
1: 수녀원에서 많은 여성들이 책을 읽었죠. 수녀원 밖에서는 여성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읽고 공부하는 것은 수녀원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0: 네.
1: 수녀원이라는 것 자체가 책을 필사하는 곳이었거든요.
0: 그쵸.
1: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결국 출판사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 중세에서도 이미 여성들이 책을 만들었고 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유럽의 어떤 길드에서 인쇄 길드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0: 네.
1: 이 인쇄 길드라는 것 자체가 집안에서 주로 일을 많이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중세 길드의 그 집안 구조는 한 2, 3층 구조였는데 1층에 작업실 그리고 2, 3층 정도가 가정 집인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출판을 하면 엄마하고 딸들도 모두 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네.
1: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성들이 실제로 그 출판 인쇄 일에 또 같이 했고 또 동시에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집안에 남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0: 네.
1: 길드에서 여성에게 과부 특권이라는 어떤 권리를 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그 권리를 받아서 여성들이 책을 낼 수, 출판을, 인쇄 출판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거였지만 그 여성들이 바로 이제 중세 수녀에서 근대 어떤 여성 출판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1: 여성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또 책을 만들어 왔다라고도 할수 있는
0: 그러네요,
1: 거예요.
0: 정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동서양 역사, 이게
1: 네.
0: 오가면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양 역사에서도 또 그렇게 글 읽고 시 짓고 이 책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소문이 날 정도였잖아요. 여성 선비 이런 별명 붙고. 그런데 그 펼칠 기회가 너무너무 그 반경이 적어서 안타깝더라고요. 한계가 같이 느껴지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뭐 가장 인상적인 여성 독자들은 누구인가, 뭐 가장 뭐 사랑스러운 독자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0: 네.
1: 그중에서 가장 애통한 여성 독자가 누구인가라고 문다면 저는 조선의 어떤 여성 학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애통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 여성 학자들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지. 사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왜냐면 너무 똑똑한데 어떻게 나갈 길이 없는 거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임윤지당이라든지
0: 네.
1: 강정일당이라든지 이런 여성 유학자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좀또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들이 당대에 자기의 어떤 저작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럼
0: 네.
1: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이나 남동생이 이 문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여학자들을 보면 결국은 아무리 뛰어나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0: 그쵸.
1: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글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또
0: 네.
1: 여러모로 좀 학문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 도와주든지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여성이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주거나. 최악은 남편이 부인의 학문적인 어떤 활동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 헌한설원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0: 네.
1: 경우였어요. 그렇거나.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남성들이 이제 남편이라든지 남동생이 책을 만들어줘야지 그 저작을 남길 수 있는.
0: 네.
1: 그러니까 이 그런 게 굉장히 애통했던 것 같아요. 뛰어나지만 자기 힘으로서는 시대를 완전히 뚫고 나갈 수 없었다. 그게 참 애통합니다.
0: 그 애통함의 역사가 동서양 막론하고 계속 나와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도, 또 낯선 이름들도 거기 많이 언급이 되니까, 뭐, 메리 셸리 같은 경우는 그
1: 그렇죠.
0: 프랑켄슈타인, 그러니까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쓰느냐. 분명 남편이 도와줬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받아야 했고요.
1: 그래야
0: 그쵸.
1: 했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
0: 네.
1: 연덕 같은 경우도 어그당이 어떻게 이렇게 그 분노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쓸수 있느냐. 너무 자극적이다. 특히 여성이 어떤 이런 작품을 쓸수 있냐고 되게 비평을 받았는데, 특히 이제 에밀리 브론테가 살았던 시대가 빅토리아 시대잖아요.
0: 네.
1: 그때 여성은 가정의 천사로 불리면서 집안에서 좋은 엄마, 좋은 또 부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상적인 여성성과 전혀 다른 작가가 또 다른 작품을 썼을 때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 굉장히 한계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 가정의 천사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버지니아 울프는 굉장히 쿡 집어가지고
1: 네, 맞아요.
0: 공격을 하는 것이고,
1: 네.
0: 이 얘기도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네, 저 이제 이 노래는 너드 커넥션의 우린 노래가 될까라는
0: 네.
1: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그 노래 가사 중에 기억은 노래가 된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이라는 게 결국 어떤 시대의 기억, 그리고 한 사회의 기억, 한
0: 네.
1: 개인의 기억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뭔가 책과의 어떤 상징이 좀 되지 않을까,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0: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읽는 여성의 역사를 쓴 최현미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는 중인데요.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그 읽는 모습들을 사연에 담아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1661 쓰시는 카페인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엄마랑 언니가 제게 자주 보여준 모습이 읽는 모습. 이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읽는 여성으로 살아가고 읽는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1: 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0: 사람을 살리는 사람.
1: 오.
0: 읽는 여성은 아 저는 진짜 아까 들려주신 얘기 중에서 그 읽는 여성의 역사에서 우리가
1: 네.
0: AI 시대의 책 읽기의 미래를
1: 네네.
0: 읽는 인간이 어떻게 AI로 정보를 습득하는 인간과 다를 수 있는가를
1: 네.
0: 보여준다는 면이 그게 참 우리가 더 파고들고 싶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요. 특히 이제 AI 시대 읽기가 되게 위기잖아요.
0: 네.
1: 사실 저는 이제 문자가 한 3000년, BC 3000년경에
0: 네.
1: 발명되고 15세기 정도에 이제 구텐베르크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대중 독서의 시대는 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절정을 이루고
0: 네.
1: 그다음부터는 저는 아마 이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텔레비전이 나오면 텔레비전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0: 네,
1: 손 안에 들어가면서 가고,
0: 맞아요. 스마트폰의 세계가
1: 나고,
0: 됐고,
1: 드디어 이제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등장해서 이제 사실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것만까지 책의 것들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0: 네.
1: 어쩌면 책은 이제 책의 가장 알갱이, 앞으로 어떤 기술적인 발명이 이루어져지더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뭐,
0: 정점 핵 같은
1: 핵
0: 거죠.
1: 같은 거.
0: 거의 지금 시방만 딱 여는 요
1: 그렇죠.
0: 정도.
1: 그게
0: 그런 거.
1: 남은 것
0: 네.
1: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읽으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머리를 읽으면서 이제 느끼고 성찰하고 사유하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 그 어떤 것이 대신해 줄수 없다고 저는
0: 그쵸.
1: 생각해요.
0: 이렇게 들려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사실 책 읽는 행위가 근사하게
1: 그렇죠.
0: 느껴집니다.
1: 그래서 아까 사람을 살리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책은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0: 네. 아까 그 버지니아 울프가 했던 그 자기만의 방 얘기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 버지니아 울프는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의 선배님들 작가들도 얘기를 하면서 뭐 이랬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이 다 각각 달랐으니까. 근데 수전 선택에 이르면 이제 열망의 아카이브라고 이름 붙인 서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읽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간을 들여놓는 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1: 그렇죠.
0: 삶에 그런 행위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좀 가까운 그
1: 그렇죠.
0: 얘기를 좀 떠올려 보자면 떠오른 이름들인데.
1: 네, 그렇죠. 여성이 아까 우리가 읽는 여성의 역사를 쭉 이제 봤지만
0: 네.
1: 여성이 책을 소유한 역사도 되게 짧아요.
0: 아.
1: 책은 일단 지금은 뭐 이제 대중적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필사본의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0: 그쵸.
1: 너무 고가였거든요. 여성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0: 네.
1: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었죠. 그래서 여성이 책을 소유하는 역사도 굉장히 예, 좀 애통하죠.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9 2000년 20세기에 들어서 여성이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 책을 소유하고 서재를 가질 수

0: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소잔 손택이 말하는 당신의 서재는 당신에게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열망의 아카이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책을 이제 모은다는 것은 사실 열망과 갈망의 를 모으는 거잖아요. 읽지
1: 그렇죠.
0: 않아도
1: 그렇죠.
0: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게 관심 있어. 나 이렇게 되고 싶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책을 이제 사고 아까 읽지 않았는데 책을 산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모으고 또 읽고 하는 행위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북카페에 나오셔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고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시간 너무 빨리 가죠?
0: 네, 시간 너무 빨리 가고요. 또 함께 이야기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책을 쓸땐 혼자 썼는데,
1: 네.
0: 아까 청취자분들 사연도 같이 듣고 그러니까, 아, 책이 정말 귀하구나, 좋구나,
1: 연결시켜주는,
0: 연결시켜
1: 그쵸.
0: 주는구나 해서 다시 한번 또 책의 또 아름다움?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1: 오늘 읽는 여성의 역사 선물 받으실 분은 1727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661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김정숙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죠. 책 읽는 여성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이승혁 님도, 읽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작가님의 말씀 정말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저는 벌써 궁금해집니다. 다음 책 언제? 네. 너무 작가님은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게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네.
0: 읽는 여성 사실 어떤 거를 시작하면 그 시작이 또 다른 또 시작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쵸.
0: 읽는 여성의 역사를 쓰고 나서 또 쓰고 싶은 책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다 읽는 걸 썼으니까 이제 쓰는 것도 하는 것도 한번 쓰고 싶고
1: 네.
0: 또좀더그 신여성 1920년대 30년대 신여성들이 잡지를 만든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깊게 한번 파고들고 싶어요.
1: 벌써 자료 지금 정리 중이신 것 같은데요?
0: 자료를
1: 쓰고
0: 모으고
1: 계시,
0: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다음에 그중 한 권으로 또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시아의 샹들리에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 씨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숫자 9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1부터 차곡차곡 밟아서 어느새 9만큼이나 왔는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아쉬워하거든요. 아, 10이 안 되네 하면서. 시험 성적이 90점이 나오면 100점을 못 받아서 아쉽잖아요. 용돈을 9,000원을 받으면요. 아, 그냥 10,000원 주시지 싶은 거고요. 이렇게 9는 부족하게 느껴지기 쉬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9를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수로 여겼다고 합니다. 바둑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가장 높은 게 9단이잖아요. 이세돌 9단. 오늘은 한때 최고라 여겨졌던 수, 9가 두 개나 만난 날입니다. 평소보다 더 꽉 찬 마음으로 9월 9일 밤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99단의 노래 원더랜드 들으면서 9월 9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1월 1일, 2월 2일도 있고 3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달 한 번씩은 이렇게 숫자가 반복돼요. 오늘은 아홉 번째 반복되는 날이죠. 9월 9일이었습니다. 바다님들 순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100% 아니에요. 99.9%. 유전자 검사하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100% 아니에요. 99.99%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9는 완벽에 가깝다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가 또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끝난 것 같아도 몇 점을 더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뜻일 거고요. 수능을 향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성실하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경청 식구들이라면 아직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는 시간 많으니까 역전 가능하다. 열심히 하면 내 안에 완벽의 숫자 9가 쭉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래서 수학 100점은 아니어도 99점을 기대하면서 오늘 9월 9일 숫자 9의 기운을 조금 빌려서 응원의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성현님,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라디오로 생선님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진창숙 바다님은 서혜진님, 오수미님 추천으로 저도 따라 듣느라고. 어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주위에 두셨어요. 서혜지 바다님, 오수미 바다님 모두 감사합니다. 진창숙님도 자주 와주세요. 안서인님, 바다님들 중대 소식 있어요. 티처스가 돌아온대. 이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한창 TV에 티저 영상 나오고 있던데, 그쵸? 이제 한달 후면 첫 방송이 또 들어가도록. 와, 세월도 참 빠르네요. 수요일 밤 함께하고 계신 바다님들 모두 반갑고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할 거고요. 오늘도 바다님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TJ 생선님이 내는 문제에 답하면 선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아름다운 코너. 쉿! 장르는 묻지 마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아홉을 뜻하는 한자는 아홉 구자입니다. 구죠, 구. 제가 보기를 드릴 건데요. 다음 중에서 아홉 구자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구미호. 2번, 구구단. 3번, 구독자. 아홉의 뜻을 나타내는 아홉 구자가 사용되지 않는 말을 골라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님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하이라이트의 노래입니다. Follow me.

하이라이트의 노래 팔로우 미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단어 문제 드렸어요. 아홉 구자를 사용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 보기는 이거였는데 구미호, 구구단, 구독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구미호.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그러니까 아홉 구자예요. 구미호. 그리고 99단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1부터 9까지 두 수를 서로 곱하는 곱셈. 곱셈 99라고 요즘은 얘기하죠. 어릴 때 열심히 외웠어요. 99, 81, 8단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99단에는 숫자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요.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 바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아해주시는 바다님들까지 계셔서 뿌듯한 그 코너. 산지직송 질문 맛집 만나보겠습니다. 사라 바렐리스의 노래 브레이브, 찰리 푸스의 노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오늘 건져올린 질문. 아이고, 아이고, 이야, 이거 참 질문이 긴데요. 윤설아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일을 하나만 해도 힘든데 생선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잖아요. 저도 생선님처럼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생선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요런 질문이었네요. 틀렸습니다. 윤설아 바다님. 일을 한 가지만 합니다. 저는 일은 딱 하나, 수학 가르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일, 교재도 있고 수업 준비도 있고 하겠지만 저의 일은 수학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할 때는 아직까지도 긴장한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넘어갑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평가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제가 수학을 하고 있을 때, 본업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을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일은 수학일 딱 하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일만 할 수 없으니까 골프도 치고 운동도 가고 여가활동, 취미활동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요. 남들 그거 할 동안에 저는 라디오를 하고요. 음악을 해요. 왜? 재밌으니까요. 남들은 다른 곳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저는 거기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퇴근한 상태고요. 퇴근해서 홍대 근처에서 수업을 찍고 이쪽 일산 EBS로 와서 즐겁게 이렇게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는 저에게 일이라기보다는 취미생활 아니면 돌파구, 힘든 긴장 속에서 살아갈 때 유일하게 긴장하지 않는 상태, 그때가 라디오와 음악이라고. 너무 행복해요. 음악 활동은 뭐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음악 녹음도 하고 음원도 발표하고 하는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누군가가 저의 모습을 보더니 야, 난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일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그런데 행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쾌감 있는 행복은 음악, 라디오인 것 같고요. 바다님들 만나는 거. 그게 아닌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 보람, 뿌듯함, 삶의 정승재가 살만 한 사람이다.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의 뿌듯함, 이런 것들은 일을 하면서, 수학 가르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 어떠셨나요? 이렇게 매일 하나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이면 5개의 질문을 소개를 하고요. 진심으로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다님들이 저를 많이 궁금해 주셔야 이 코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 세상살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장르를 불문하고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만들어뒀어요. 거기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디든 남겨주시면 찰떡같이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생선님의 선생님 문을 열겠습니다. 에스파의 노래 카모플라주, 샤크라의 노래 쥬 듣고 오겠습니다.

0: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한 적은 없지만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월간 너튜브 사용자는 약 25억 명이고 이들의 월간 시청시간은 총 830만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영상 플랫폼의 종류도 무척 다양한 만큼 영상이 산업이 되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무려 경제 미디어 대표입니다.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주실 박진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그럼요. 가을이 다 됐어요.
0: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이제 여름 언제 끝나나 싶었더니 이제 벌써 또 끝나네요.
1: 갔어요.
0: 예. 그러면 이제 9월도 9월 9일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정말.
1: 이제 4분기가 곧 시작되는 거잖아요.
0: 그래요 정말.
1: 마무리를 해야 돼요.
0: 그러네요. 3, 4분기도 벌써 끝났네요.
1: 네.
0: 와, 그러네. 근데 일하느라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되게 바쁘실 텐데, 평상시에 동영상 좀 많이 보세요?
1: 저 엄청 많이 보죠. 사실
0: 엄청.
1: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0: 예.
1: 너튜브, 인별그램, 요즘에 짧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시간을 녹여요.
0: 저도 그래요, 녹여요, 정말.
1: 많이 보세요?
0: 특히 짧은 거는 딱 하다 보면, 이런 느낌.
1: 그니까요.

0: 그리고 저는 항상 잘때 틀어놓고 자기 때문에 항상 영상과 함께 잠든다고 해야 되겠죠.
1: ASMR을 틀어놓고 주무시나요?
0: 아니요,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 거, 저의 관심 분야 얘기하는 거 틀어놓고 이렇게 이쪽에 틀어놓고 이렇게 딱 뒤집어서 자요.
1: 아, 등
0: 등
1: 돌리고
0: 돌리고 이쪽에서는 소리 나고
1: 백색 소음을.
0: 그러면서 훨씬 더 저는 잠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1: 네.
0: 야, 그런데 무료잖아요, 이 동영상이.
1: 그쵸.
0: 그런데 돈도 안낼 텐데 경제 시간에 생선님의 선생님 시간에 할 얘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때요?
1: 이게 이야기할 게 엄청 많은
0: 아,
1: 주제예요.
0: 돈이랑 관련이 된가요?
1: 엄청 관련이 있고요. 일단
0: 예.
1: 당장 우리가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에 요즘에는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있기도 하고,
0: 예.
1: 그것 외에도 이 동영상 플랫폼이 커지면서 파생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는 무료로도 쓸수 있긴 하잖아요.
0: 예.
1: 대부분의 플랫폼을.
0: 예.
1: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 우리의 눈길, 이게 사실 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맞아요.
1: 아시잖아요.
0: 맞아요. 뭐 광고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1: 그럼요.
0: 진짜 이 너튜브로 인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미디어 환경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바뀐 것 같고
1: 그렇죠.
0: 엄청난 파급 효과죠.
1: 네.
0: 이게 미디어뿐만 아니라 참 많은 연관되는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너튜브 얘기했지만 경청도 너튜브에서 하죠. 보이는 라디오.
1: 그렇죠.
0: 정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1: 구독하셨겠죠?
0: 어디를요?
1: 우리 듣고 계신
0: 아,
1: 분들.
0: 우리 바다님들?
1: 네.
0: 당연히
1: 그렇죠.
0: 그랬겠죠.
1: 그러니까 지금 듣고
0: 착한
1: 계시겠죠?
0: 분들이에요.
1: 그럼요.
0: 그럼요.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1: 네.
0: 그리고 지금 당장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좋아요도
1: 지금 이
0: 눌러주시고.
1: 순간 실제로 이거 말하고 안 하고 차이 큰거 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얘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0: 맞아요.
1: 해줘야 돼요, 그래서.
0: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지만, 보이는 라디오 할 때는 항상 구독, 알림 뜨니까
1: 네.
0: 글로 들어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롱폼, 숏폼,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 얘기들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너튜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0: 역사네요, 그러니까.
1: 역사요. 정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자 스티브 첸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0: 첸이
1: 첸이
0: 만들었구나.
1: 동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예전에 봤었던 방송사고 영상이 떠올렸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거 있었잖아.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0: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1: 그런
0: 맞아.
1: 류. 너무 보여주고 싶잖아요.
0: 이제부터 이 차는 제 차입니다. 뭐 이것도
1: 맞아,
0: 재밌고.
1: 맞아.
0: 그쵸?
1: 그리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 찾기가 힘들어. 해서 보고 싶은데 찾기 힘든 동영상을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친구 두 명을 설득해서 작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작은 차고에서 창업하는 게 일종의 유행? 멋있는 거였잖아요. 네, 다양한 현재 큰 기업들이 차고에서 출발했는데 너튜브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창업하고 2005년 4월 23일 저녁 7시 27분에 너튜브 최초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0: 너튜브 최초 영상이
1: 정말 기념비적인 영상인데 창업자가 동물원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0: 동물원이요?
1: 네. 그리고 나서도 다양한 영상들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꿉니다. 이걸 내가 올린 영상을 사람들이 보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올릴 수 있고, 또 올린 영상을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링크가 다 생성이 돼서 이걸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바꾼 거죠. 이후로 사용자가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10년, 그리고 이제 몇년 뒤, 2006년, G사에 16억 5천만 달러를 받고 팝니다.
0: 1년 만에 판
1: 1년
0: 거.
1: 만에 판 거죠.
0: 16억 5천만 달러면 오늘 환율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환율을 따지면 대략 1340원 정도 돼. 그런 걸로 계산해 보면 2조 2천억이 넘습니다.
1: 와, 잭팟이죠.
0: 아! 1년 만에.
1: 1년 만에.
0: 와.
1: 처음엔 동물원에서 영상 찍어서 왜 아무도 안 보지 하다가 한번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0: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랑 너튜브 환경이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1: 맞아요.
0: 없잖아요.
1: 2025년 작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은 광고 그리고 구독을 합쳐서 600억 달러를 넘겼어요.
0: 600억 달러 연간 매출. 작년 연간 매출.

0: 600억 달러. 600억
1: 네.
0: 달러면 한 80조 8천억. 그러니까
1: 와.
0: 81조 정도 되는 엄청나네요, 정말.
1: 어마어마하죠.
0: 정말.
1: 그래서 G사도 굉장히 잭팟을 터트린 거예요. 지금 큰
0: 맞아요.
1: 매출원이 검색 시장, 그리고 너튜브인 거거든요.
0: 그러네요.
1: 지금은 그렇게 번 걸로 AI에도 투자할 수 있고, 엄청난 빅테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죠.
0: 그렇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너튜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요즘에는 좀 짧은 영상들이 더 인기가 많잖아요. 숏폼 콘텐츠에 관련된 이야기, 그 시작을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10억 뷰예요. 딱 맞는 노래네요.
1: 딱이네요.
0: 문의 피처링 함께하는 세훈과 찬열의 노래입니다. 10억 뷰.

0: 정승재의 경청, 문이 피처링한 세훈과 찬열의 노래 10억 뷰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정승재의 경청이 10억 뷰가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1: 와, 근데 우리 생선님이 지금까지 나온 영상은 10억 뷰 되지 않을까요?
0: 어우, 말도 안 되죠. 무슨
1: 되지
0: 말씀이세요?
1: 않을까요?
0: 안 돼요.
1: 반복
0: 무슨
1: 시청이 엄청
0: 말씀이세요?
1: 많을 것 같은데요?
0: 아유, 말도 안 될걸요, 아마.
1: 인당 몇 백만 원씩 시청했을 것 같아요.
0: 한 13억 뷰 정도 될것
1: 아,
0: 같은데.
1: 그쵸. 역시,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0: 쇼퍼!

0: 동영상이 시작된 상징적인 회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요즘에야 쇼폼 동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만요. 꽤 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0: 예.
1: 바인이란 곳이에요.
0: 저 처음 들어봐요.
1: 바인.
0: 예.
1: 2012년에 만들어진 6초짜리 반복 영상 앱이었어요.
0: 와,
1: 네,
0: 6초짜리?
1: 진짜 슈퍼
0: 와,
1: 쇼폼이죠.
0: 슈퍼쇼시구나.
1: 당시에는 그냥 뭐 30초도, 지금도 30초짜리, 40초짜리도 쇼폼인데, 6초 만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사람들도 다 의아했었어요. 그 앱이 정식 출시되기도 전에 먼저 유명 SNS 회사에서 이걸 사다리기로 했고, 13년에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6초는 정말 짧잖아요. 그래서 짧은 상황 안에 막 공감되는 내용, 말할 필요도 없어. 상황 반전, 반복해서 보고 싶은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중독성 있게 사람들의 시선을 아사갔던 그런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짧기도 짧고,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아사가느냐가 광고를 결정짓잖아요.
0: 맞아요.
1: 많이 사로잡을수록,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광고가 붙기 쉬운데, 6초는 너무 짧은 거야.
0: 광고가 붙기 너무 짧았구나.
1: 그쵸. 그리고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유사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면서 서비스가 금방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DNA가 남아 있었던 거죠. 저도 지금도 쇼폼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바인을 일찍부터 알았던 분들이 보여요.
0: 아,
1: 네,
0: 진짜?
1: 실제로 그때부터 한국 너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인별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바인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0: 그 느낌 냄새가 나요.
1: 그러니까 나요, 저는.
0: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를 다 집약적으로 웃기고 놀래키고 하는 거를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1: 그쵸. 그게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짧은 동영상은 사실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터지는 영상 공식들이 있어요.
0: 공식이
1: 네,
0: 있어요.
1: 예를 들면 말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냥 이거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하기 전에 그냥 눈앞에서 보여줘
0: 뭐 이런
1: 버리고,
0: 느낌으로.
1: 말랑이 같은 거 요즘도 유행하잖아요. 딱 봤을 때 보기 좋고 재밌어 보이는 것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시각 언어에 굉장히 강한 콘텐츠거든요. 그 어떤 핵심적인 엑기 쓰이자 출발점이 바인이었던 거죠.
0: 플랫폼마다 좀 특징이 각자 다를 것
1: 네,
0: 같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너튜브는 긴 영상.
0: 긴거 맞아요.
1: 요즘엔 특히나 더긴 영상. 거의 4, 50분짜리 영상들이 많이 잘 나가는데, 또는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
0: 브이로그 많죠.
1: 강의도 많이 올라오죠. 네,
0: 강의,
1: 리뷰 영상,
0: 카레 리뷰
1: 카레
0: 이런
1: 리뷰.
0: 거 많이 나 올라오죠.
1: 그렇죠. 또 짧은 동영상으로 정말 잘 봤는데요.
0: 아,
1: 네.
0: 진짜요?
1: 그래서 TV 편성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거의 그 정도 길이가 되는 콘텐츠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도서관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바인은 6초 안에 상황, 반전, 공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족적을 남겼고, 짧아도 충분히 웃길 수 있고 시각적인 장면으로 정보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S챗이란 서비스도 있어요.
0: 에스테셔.
1: 네, 이건 채팅하고 결을 합된 플랫폼이었는데, 짧은 영상이랑 글을 적어서 텍스트로 보내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고 1분 정도 뒤에 펑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펑.
0: 요즘 그 스토리 올리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거 그런 것처럼
1: 그 원조예요.
0: 그게 이거구나. 에스챗이라고 한
1: 그래서
0: 거.
1: 인별그램에 그걸 만들었을 때, 아, 이거
0: 따라한
1: 얘네 따라하는
0: 거구나.
1: 거구나.
0: 아, 사라지는 게 오히려 매력인 거네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맨 처음에 스토리 보고 이걸 왜 올리지? 피드에 안 올리구나
1: 저도, 네.
0: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또 유행을
1: 요즘
0: 했었구나.
1: 또 젊은 친구들은 게시물로 직접 올리는 게 멋없다고 하더라고요.
0: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저런 거 있지 않아요? 하루 시간별로 막 이렇게 짧은 그거 막 해가지고,
1: 몇
0: 그쵸?
1: 명이서 3명 로그라고 하는
0: 아,
1: 그거요.
0: 그런 거예요?
1: 네, 그런 건데.
0: 한번 저는 해본 적 없는데, 누가 옆에서 보여준 거본 적은
1: 네,
0: 있어요.
1: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단위로 펑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알람이, 정각에 알람이 오고, 그때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앱인데, 이 S챗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한.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다만 감성이 다를 뿐.
0: 감성이 다를
1: 이렇게
0: 뿐.
1: 생각하고요. 머톡이라고 있죠.
0: 머토?
1: 네.
0: 아, T로 시작하는 톡 그거요?
1: 네, 그거요.
0: 그거 그 중국에서 만든 거?
1: 맞아요.
0: 그게 저는 원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1: 네.
0: 그랬더니.
1: 근데 이것도 사실 거의 원조격이죠. 지금 정도의 길이와 폼의 쇼폼의 원조격.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머톡도 운영하고 인별그램, 너튜브도 다 운영하면서 쇼폼을 올리는데
0: 예.
1: 머톡에서 터지는 영상이 다른 곳에서도 다 터져요.
0: 아, 그래요?
1: 여기가 거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쇼폼의 문법에서 가장 난이도도 높고 고수들이 있는 곳이어서
0: 아, 지금도 그래요?
1: 네, 지금도 그래요. 저희는 머톡에서 터졌다면 인별그램하고 너튜브도 터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0: 아,
1: 예,
0: 그렇구나.
1: 그런
0: 지금도
1: 재밌는.
0: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네요.
1: 그럼요.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0: 예.
1: 요즘엔 쇼폼에서 쇼핑으로도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네,
0: 예.
1: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가 커지고 있는데
0: 예.
1: 머톡이 그쪽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면서 매출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0: 지금, 곧바로 물건을
1: 네.
0: 파는구나.
1: 짧은 동영상, 홈쇼핑 같은 거죠.
0: 아,
1: 예, 딱이죠,
0: 그러네요. 그게
1: 딱이죠.
0: 다
1: 예.
0: 사람들이 딱 충동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1: 딱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시청하는 감정도 충동적이고, 구매도 충동적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0: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진짜로 딱 보고 저도 그냥 TV 광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광고 하나 보다 이러는데 그 쇼폼에서 나오는 일부러 광고로 돼 있는 짧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는 오, 지도 한 세네 번산것 같아. 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그죠? 물론 산 다음에 딱 도착해보면 별로 아닌 것들도 꽤
1: 그쵸.
0: 많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1: 그쵸. 아무래도 쇼폼의 문법 자체가
0: 예.
1: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너튜브 같은 성격이 아니고
0: 예.
1: 좋은 걸 인트로에 그냥 앞부분에 확 넣어버리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순간 좋아 보인다라는 감정이 확 들면서 소비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바다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0: 왜요?
1: 여기서 옷 되게 많이 사요.
0: 옷을?
1: 옷도 사고 화장품도 진짜 많이 사시는 게 시각적으로 딱 좋아 보이잖아. 반짝반짝거리고 색깔도 예뻐 보이고 옷도 날씬해 보이고 이런 게 앞장면부터 나오다 보니까 뭘 사기가 좋아요.
0: 저는 그 컵도 산적 있고
1: 네.
0: 거기에서 저것도 산적 있는데 그어 이런 말 해도 되나? 발톱무좀
1: 저 사실 내성 발톱 영상 진짜 좋아해요.
0: 아, 이거는,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1: 근데 솔직히 그
0: 이거,
1: 영상 보세요, 안
0: 아니,
1: 보세요?
0: 이
1: 네.
0: 셀럽의, 발 상태가 지금 공중파를 탔잖아요.
1: 네.
0: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1: 아.
0: 지금은 그냥 애기입니다, 발이.
1: 어머.
0: 발가락 딱 보면, 언제 태어났지? 이런 느낌.
1: 다섯 개 있나 확인해보고 싶은 거의
0: 그럼,
1: 그
0: 그럼,
1: 갓난애기의
0: 그럼,
1: 그.
0: 그럼, 그럼, 그럼, 그럼.
1: 그런 영상들이 쇼폼
0: 예.
1: 문법에 딱이에요. 저 이게 말이
0: 맞아요.
1: 정말 이상한데, 내성 발톱 영상이 일단 모든 쇼폼 플랫폼에서 다잘 나가고요.
0: 내성발톱이.
1: 네. 시각 언어예요. 그건 설명이 필요 없어. 텍스트도 필요 없어.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와우! 막, 어메이징!
0: 맞아요.
1: 이러면서
0: 맞아.
1: 이것만을
0: 어메이징.
1: 기다렸습니다.
0: 맞아.
1: 네, 난리가 납니다.
0: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이런 게 많은데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이럴 테니까 정말
1: 그쵸.
0: 광고 시장도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0: 어떤 거 사보셨어요, 우리 진영쌤은?
1: 예전에 화장품을 많이 샀었어요.
0: 어떤 화장품이요?
1: 쿠션, 얼굴 잡티 가려주는 쿠션, 그리고
0: 쿠션.
1: 립스틱 같이.
0: 그런
1: 이게
0: 것도 많이
1: 공통점이
0: 사셨어요?
1: 뭐냐면요. 네. 스킨케어는 전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메이크업 제품, 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색조를 올리는 류의 상품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그로를 끌기가 좋아요.
0: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1: 네.
0: 또 얘기하세요. 저도 하나 공개했는데 어떻게 그 박진영 쌤은 그냥 넘어가 줄 수가
1: 아,
0: 있어요?
1: 너무 포장했나요?
0: 무슨 화장품이에요? 빨리
1: 아,
0: 진짜.
1: 진짜로? 근데 저는 영상만 소비하지. 저는 그렇게 풋케어에 그렇게까지 돈을 아직은 안 썼습니다.
0: 풋케어 아니더라도
1: 네.
0: 그래요? 딱 그렇게만?
1: 네.
0: 선물 같은 것도 산적 있으세요?
1: 아, 선물로는 이제 먹는 거 위주로는 산 적이 있었죠.
0: 먹는 거
1: 네. 근데
0: 위주로.
1: 저는 어떤 과거가 있냐면요. 사실 제가 이런 SNS 영상, 바이럴 영상을 만드는 프리랜서를 한 1년 했었거든요. 어떻게 거짓으로 과장하는지를 사실
0: 그걸
1: 현장에서
0: 알고
1: 목격을 해서
0: 계세요?
1: 제가 산 것도 같은 경쟁사 제품들 둘러보다 이거 재밌네, 잘하네 하면 샀던 거지. 뭐 그렇게 막 사실 믿진 않아요. 그나마 산다면 이제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농장에서 떼다가 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국수. 맛있겠다. 그런 것들은 사놓고 계속 두고두고 있는 게 아니고 먹고 끝내면 되는 거니까.
0: 그것도 과대광고가 꽤 많아서,
1: 많아요.
0: 예, 네, 진짜 많아서 이거 잘 보고 사야 되고요. 그런 것도 참 되게 신기한 게 무슨 그, 쇼핑몰에
1: 네.
0: 제가 뭐 하나만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게 쇼폼으로도 막 올라오잖아요. 참
1: 알고리즘이 제일 무서워요.
0: 대단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1: 요즘 또 너튜브에

0: 폰 보다 보면 이렇게 스티커로 광고 나와 있는 것들 보이시지 않으세요? 스티커로 누르면은 어떤 사이트로 넘어가서 오픈마켓으로 넘어가서 구매 바로 할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것도 너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판매 매출이 발생하면은 채널 운영자한테 수익을 배분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쇼폼에 리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우리 같은 채널 운영자들이 넣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영상을 많이 보면 조회수도 이제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 산업 자체가 엄청 커지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 같고
0: 네.
1: 그쵸?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2부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벌써 끝났네요. 1부의 마지막 노래 영카이의 노래 블루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매주 수요일날 함께해 주시는 박진영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어떤 이야기 우리 나누고 있었죠?
2: 저희 쇼폼, 롱폼, 맞아요. 영상들이 돈이 되는 시대.
1: 영상 산업이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그쵸. 정말 너무 이 미디어 환경이라는 게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2: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저는 미디어 업계에서 뭐를 해보겠다고 일을 시작했잖아요.
1: 예.
2: 메타몽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바뀌어줘야 돼요. 적응했다 뿌리를 내려야지 하면은 싹 밀려나가면서 다음 맞아요. 트렌드가 나오고 요즘에는 또 팟캐스트 보이는 라디오 예. 그리고 라이브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청이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 있는 거죠.
1: 청소년 바다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박진영 선생님이랑 저는 기억을 하는 게 2005년쯤에 너튜브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TV 그때쯤에 TV 우리 그 K사도 있고 M사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오른쪽 우측 상단에 워터마크로 네. 방송사 이름 워터마크로 나오고 옆에 HD라고 나왔었어요.
2: 오,
1: 그
2: 맞아요.
1: HD가 시작되면서 비율이 4대 3 비율로 해서 16대 9로 바뀐 거예요. 10% 넓게 퍼진 거.
2: 저 그때 기억나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피부가 적나라하게 나온다고
1: 맞아요.
2: 그때 한창 이슈였던 기억이 나요.
1: 그리고 인터넷 강의 업계 최초로 HD 서비스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세요? 정승재입니다. 정말 모든 인터넷 강의 업체 최초로 네. 제가 그쪽 그 원래 테이프 8mm 테이프였거든요. 네. 테이프로 했었는데 6mm 테이프 그거를 제가 하드레코더로 바꾸면서 고화질 서비스를 제가 정승재가 그 코덱 다 바꿔가면서
2: 와.
1: 가장 그 동영상 플랫폼에 맞는 코덱을 찾아가지고 제가 만든 겁니다.
2: 하신 거예요?
1: 진짜 제가 한 겁니다. 정말 제가 시작한 겁니다.
2: 와.
1: 대단하지 않습니까?
2: 대단합니다. 거의 분노.
1: 옛날에는 정말 4대 3 비율의 TV 화면 보면서 지상파 방송 많이 봤었고
2: 그렇죠.
1: 그때는 이게 넘기는 게 없으니까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대 권력자였고
2: 가장이었죠.
1: 그랬었죠. 그렇죠. 동영상 플랫폼 요즘 같은 경우는 광고 나오면 다 스킵하지만 옛날에는 광고 나오는 게 뭐 자연스럽게 쳐다보고 막 그랬었어요.
2: 네.
1: 그래서 CM송도 되게 유행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2: 따라 부르고요.
1: 맞아요.
2: 뭐 이제 음료수 중에서 또 중독성 있는 노래들을 많이 CM송으로 넣었었어요.
1: 뜨거운 가슴 타는 갈증에 마시자 사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시죠?
2: 저 잘...
1: 몇년도요?
2: 저희 사실
1: 아 그것도 모르는구나.
2: 지금
1: 80년대인가 봐요.
2: 모른다고
1: 밖에 있는 모든 제작빈 분들이 네. 모르는 노래네요.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시는 저기 바다님들 학부모 바다님들은 우와 이러면서 나올 거예요.
2: 아니면 이건요? 화로마 화로마
1: 그게 뭐예요?
2: 아니 이거 장롱 열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가구 광고
1: 화로마 그거 말고 저게 유명했지. 그 이덕화님이 그 이게 문을 탁 서고 간 기업 탁 그거 몰라요? 아니면 누구더라 그 이종원님 이종원님이 의자 쓰러지면서 쫙 그 발레 했었던 거 그거 기억나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2: 네, 어떡하죠?
1: 아우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아무튼 저거는 아시겠다. 껌 껌도
2: 네,
1: 있었잖아, 그렇죠?
2: 네.
1: 껌이라면 역시 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2: 너무 잘 만들었다. 지금
1: 그쵸?
2: 저희 말하자마자
1: 그럼 저런 것도 있어. 네. 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동산 먹고 맛있는 파티, 땅콩으로 버무린 튀긴 가장 이런 것도 있었고.
2: 이건 그 간접 광고 아니에요?
1: 아, 얘기만 안 하면 되죠, 뭐.
2: 네.
1: 좋죠, 좋죠.
2: 네. 아. 너무 재밌다. CM송에 강력하게 당시에 후킹을 해서 당시의 네. 쇼폼이요 말하자면
1: 네.
2: 그래서 그 세대를 거의 구분짓는 초등학생들도 그때 재밌는 CM송 나왔다면 다 부르고 다녔거든요. 서동요처럼.
1: 맞아.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주말 연속극 주말 예능 같은 거 막 시청률 이랬었는데 요즘은 조회수가 시청률이죠 뭐.
2: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1: 예.
2: 사실 우리 지상파만 있고 아니면 케이블 몇 군데만 있을 때는 발표되는 시청률은 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2: 당연히 잘했겠지만서도. 근데 지금은 너튜브만 봐도 구독자 수 몇 명, 조회수 몇 명 이거 어떻게 돈 주고 사는 방법도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
1: 예.
2: 그것도 나중에 다 티나게 돼 있거든요. 알고리즘상으로 안 좋게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1: 예.
2: 너무 다 평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젠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제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맞아. 아니 그거를 강제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2: 이제 어둠의 경로로
1: 아,
2: 다른
1: 그러니까.
2: 국가에 계신
1: 아니
2: 계정들.
1: 댓글은 열 몇 개인데 몇 백만 이런 거 있어요.
2: 맞아요.
1: 그 이제 강제로 올린 거죠.
2: 강제로 올리고 이제 너튜브의 플랫폼 광고를 잘 예. 태워가지고 끌어올릴 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 10초, 15초 광고로 내가 만든 영상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1: 아.
2: 특히 대기업 브랜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1: 아.
2: 예, 몇 백만 회짜리 있죠.
1: 그거는 그러면 광고 조회수예요?
2: 그렇죠.
1: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런데 참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예전에는 방송 그러면 방송국이 있어야 되고 네. 스태프분들이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 엄청 많고 편집도 아무나 할 수 없고
2: 그럼요.
1: 와, 본격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2: 누구나 할 수 있죠.
1: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의 환경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 많이 바뀌었어요. 과도기 때는 저도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카메라는 이거 써야지, 그래도 마이크는 잘해야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 예.
2: 요즘 100만 넘는 너튜버 분들은
1: 예.
2: 일부러 스마트폰으로 계속 찍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멋이에요, 멋. 장비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다. 근데 저는 끝까지 장비를 고집.
1: 장비 있어야지 뭐 일하는 느낌이
2: 그럼요.
1: 들잖아요.
2: 그래도 예. 초대했는데 장비가 좀 있어줘야죠.
1: 그러니까
2: 그런
1: 그러니까.
2: 생각하는데
1: 맞아요.
2: 그래서 누구나 데뷔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1: 그러네요. 네,
2: 아이돌들 중에서도 너튜브에서 최근에도 막 올라온 한 아이돌도 있고.
1: 어 그래요?
2: 네.
1: 누구예요?
2: 리센느.
1: 리센느?
2: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1: 저 리센느 네. 알아요.
2: 오.
1: 왜 그러냐면 우리 경청이 얼마 전에 상 받았잖아요. 한국 방송대상.
2: 네.
1: 거기에 축하 공연을 리센느 님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봤는데 그분들은 저 못 봤어요.
2: 봤을 거예요. 우리 시대의 영웅이시잖아요. 어떻게
1: 왜
2: 몰라요.
1: 그러세요? 그래서요?
2: 아, 그래서.
1: 한 분이 그걸로 크게 올라왔어요?
2: 한 분보단 그 그룹
1: 전체가.
2: 완전히 그냥 네, 올라왔고요.
1: 그랬구나.
2: 또 여행 유튜버들도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 많이 성장했죠.
1: 그래서 요즘은 지상파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2: 많이 나오죠.
1: 그렇죠.
2: 데뷔하는 무대가 된 거죠.
1: 결혼도 하고.
2: 결혼도 하고.
1: 아이씨.
2: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바로 넘어가긴 하네. 결혼도 하고.
1: 그러니까.
2: 사업도 하고.
1: 사업도 하고.

0: 이걸
1: 아이고.
0: 우리가 꿈을 꿨겠습니까? 꿈도 안못 꿨었죠. 저도
1: 맞아요.
0: 어릴 때 꿈은요, 기자가 돼서 지상파 앵커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밖에서 하고 다니면, 지금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한데. 하는, 저 20년 전에 꿈을 꾸던 고등학생의 JYP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을 살고 있죠.
1: 맞아요. 지금은 정말 환경이 너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0: 그쵸.
1: 무서울 만큼 바뀌고 있고, 이제 또 AI 시대고 하니까
0: 네.
1: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정말 기대도 많이 되면서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정말.
0: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만드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거의 이제 진짜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써도 될것 같아요.
1: 프로슈머가 프로 컨슈머예요?
0: 맞아요. 이렇게 프로듀스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 해서
1: 아, 프로듀서 겸 컨슈머.
0: 네. 몇년 전부터 어떤 교양 과목이나 뭐 사회 책, 트렌드 책이 항상 나오는데 뭐 프로슈머는 무슨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영상 미디어 판을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좀 영상 시장이 커지면 야, 그 G사
0: 네.
1: 너튜브를 가지고 있는
0: 네.
1: 그들만 돈을 버는 거 아니야라고 싶은데
0: 네.
1: 꼭 영상 플랫폼만 돈 버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0: 네. 굉장히 주변 시장이 어마어마하고요. 먼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키워드 혹시 들어보신 적
1: 아,
0: 있으신가요?
1: 아니요.
0: 크리에이터가 광고나 협찬, 멤버십, 굿즈 만들거나 강의를 제작하거나 후원을 받거나 제휴해서 판매하는 걸로 돈을 버는 시장. 이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해요.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은 글로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규모가 2023년엔 약 2,500억 달러였는데 2027년 내년에는 4,800억 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2,500억 달러에서 4,8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1: 아니, 이게, 오, 아까 우리 1부에서 얘기했었잖아요. 600억 달러가 그 매출이라 그랬었는데,
0: 네.
1: 그거보다 훨씬 큰 시장이 됐네. 한 4배, 5배로 큰 시장이네요.
0: 그쵸.
1: 4배에서 한 6배로 큰
0: 그리고 아까
1: 시장이네.
0: 말씀드린 건 직접적으로 너튜브가 버는 매출이었고, 이제 관련 산업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예를
1: 그러네요.
0: 들면, 저희 운영하는 채널 또는 주변 사람들만 봐도 너튜브 채널, 인별그램 하면서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튜브 매출로 잡히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까. 광고 시장, 강의 시장,
1: 그러니까
0: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영상 커머스.
1: 영상 커머스.
0: 기본적으로 채널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팔로워를 만들어 놨다면 팔아야 된다라는 게 공식이에요. 단순히 구독자를 많이 보유하는 걸로는 간접적인 수익 매출인 광고나 제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내가 판매를 해서 요즘에는 판매하는 가격의 한 2, 30% 정도를 크리에이터가 남기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시장의 룰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1: 20, 30%나 가져가요?
0: 많이 남기죠.
1: 정말?
0: 홈쇼핑보다는 낮지만 거의 중간 지대인 거예요. 중간 지대. 오프라인에서 내가 가게 열고
1: 우와.
0: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적잖아요. 네.
1: 그렇구나.
0: 그렇게 제안이 와요, 처음부터. 우리 이 제품 있는데 어때? 너희 채널에서 팔 만해? 내가 한 20, 30% 정도 측정해 줄게.
1: 저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 들어왔던 모든 광고랑 모든 협업 다 거절했는데,
0: 네.
1: 저는 근데 거절하는 게 맞다고 봐요.
0: 어떤
1: 저는
0: 분야나.
1: 교육 사이트니까.
0: 네.
1: 예. 그,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를 저알것 같아요,
0: 그쵸.
1: 이제.
0: 그들
1: 이 정도로
0: 입장에서.
1: 큰 시장이었구나.
0: 그럼요. 굉장히 크고요. 인별그램, 그리고 머톡, 이런 곳들, 쇼폼 위주의 플랫폼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판매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채널 운영자들이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영상 플랫폼에서 링크를 타고 넘어와서 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독립된 사이트가 없어도 돼요. 우리 플랫폼에서 홈페이지 비스무리한 결제도 다 가능한 거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팔아. 수수료도 싸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플랫폼들도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와, 그렇게 되는구나. 영상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또 커지는 시장. 이렇게 커머스 쪽
0: 네.
1: 말고 또 있나요?
0: 또 재밌는 거 있죠. 영상 만드는데 필요한 필수 도구. 필수 도구. 예를 들면은 컷 편집, 영상을 잘라주는 도구라고 할수 있는 것도 있고.
1: 그런 앱이 또 발전을 하나 보네요.
0: 그쵸. 영상 썸네일 중요하잖아요. 딱 봤을 때 클릭하고 싶게끔 만드는 이미지 너무 중요한데 그런 거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 AI로 음악, 배경음악 만들어주는 도구, 또 자동

0: 진짜 대단하다.
1: 또 재밌는 거.
0: 예.
1: 요즘 숍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0: 숏 드라마요? 그럼요. 있어요. 예, 본적
1: 광고로도
0: 있어요.
1: 많이 떠요. 특히
0: 오.
1: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숏폼 드라마, 숏드라고 하거든요.
0: 예.
1: 숏폼 드라마를 모아서 볼수 있는 플랫폼 광고가 좀 많이 뜨는데
0: 그게
1: 너무
0: 뭐지,
1: 재밌어.
0: 근데? 그게 뭐지? 숏폼 드라마라는 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1: 공감물 이런 너튜브에 올라올 것 같은
0: 예,
1: 것들이요.
0: 한 20분짜리 한화.
1: 아, 그거보다 훨씬 짧아요.
0: 아,
1: 네,
0: 그래요? 그럼
1: 진짜
0: 뭐지?
1: 3분.
0: 아,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1: 그리고 AI 인물들이 나와요. 사람이 안 나오고요. 그런 게 양산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근데 잘 만들었고요.
0: 예.
1: 누가 봐도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건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네, 웹소설이 드라마가 된 느낌인데 숏폼. 이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0: 아니, 그리고 이제 하도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군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경청 듣는 바다님들 중에서도 꽤나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저는 크리에이터는 아니죠. 저는 어차피 강의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짜깁기 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일 뿐이니까. 그런데 직접 영상 만드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도움 줄수 있는 얘기도 할수 있겠다. 가장
1: 그건
0: 필요한 게
1: 그렇죠.
0: 뭐라고 생각하세요?
1: 가장 필요한 건전 다른 채널을 관찰하는 능력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투자도 마찬가지지,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의 시선에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0: 아, 진짜 맞는
1: 그래서
0: 말이에요.
1: 한 줄을 사봐라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근데
0: 예.
1: 영상은 우리가 숏폼에 굉장히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기 쉬운데
0: 예.
1: 그냥 웃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끝내지 마시고, 저장하기 기능이 괜찮아. 저장하기 또는 그 링크를 나에게 보내기, 메모장에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0: 예.
1: 이 영상이 왜 재밌었지? 왜 내가 순식간에 끝까지 보게 됐을까? 그리고 왜
0: 그렇지.
1: 공유하고 싶었을까? 이런
0: 맞아.
1: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0: 맞아.
1: 그런 관찰자적 시선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이미 200만, 300만 넘은
1: 네.
0: 아니면 1000만이 넘는 그빅 채널을 한번 보더니 나 이거 왜 유명한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아직 볼수 있는 눈이 없는 거라고
1: 맞아요.
0: 봐요.
1: 과학이에요.
0: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크리에이터를 하면 안
1: 안 돼, 안 돼.
0: 돼요. 정말.
1: 모든 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0: 그걸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저희 미디어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너튜브 서로 알고리즘 보여주는 것도 꺼려요. 이게 다 자산이거든요. 내 알고리즘, 내 저장함이 자산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주는 게 요즘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30초 안에 설명해 보는 거예요. 30초 안에 말로 해도 되고요.
0: 맞아요. 30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지 않으면 넘기니까.
1: 넘기기 때문에 완전히 기승전결이 아니에요. 전 기승전결로 처음에 먼저 훅 해서 후킹한다고 하죠.
0: 예.
1: 싹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다음에 천천히 끝까지 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0: 맞아.
1: 연습해야 돼요.
0: 근데 이걸 또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어그로 끈다라는 표현을
1: 아, 그쵸.
0: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썸네일 일부러 자극적이고 충격, 그냥 딱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1: 여기 이 남자는 무슨
0: 맞아.
1: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런
0: 그렇게
1: 식으로.
0: 하면 진짜 처음에만 잠깐 조회수 올라갈 수 있지, 신뢰도가
1: 쓸만,
0: 떨어지기
1: 맞아요.
0: 때문에 그 채널은 또 오랫동안 성장하기엔 좀 힘들 것 같기도
1: 네,
0: 하고요.
1: 근데 그런
0: 그렇습니다.
1: 얘기하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보게 만들려고
0: 엄청 그렇게
1: 혹
0: 하셨구나.
1: 막 금리가 떨어지면은 내 주식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식으로. 네,
0: 그러셨구나. 그
1: 죄가 많습니다.
0: 신봉선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1: 아,
0: 이런
1: 깜?
0: 것처럼 이런
1: 이거
0: 것처럼.
1: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이거 하면 사람들이 전에 올라온 영상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경제 미디어 운영하시는 박진영 선생님 꿀팁까지 전해드렸고 주의할 상황도 들었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노래 두곡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DM 그리고 Foo Fighters의 Walk.

0: 정승재 경청 프로미스나인의 DM, 후 파이터스의 워크라는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생선님의 선생님 앞으로 돈 관련 사연이 아니라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3160님이 안녕하세요, 박진영 선생님. 갑자기 환율이 많이 떨어졌던데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500 한참 넘다 막
1: 맞아.
0: 1540원 막 이러지 않았었어요?
1: 1,260원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0: 그쵸.
1: 계속 떨어져서 그래프로 보면은 진짜 무슨 일난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창 1,400원대로 쭉 떨어질 때 아싸 하면서 환전하셨던 분들이 아, 좀만 늦게 할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사실 환율 관련된 이유는 움직이는 건 오르는 거든 내리는 거든 이유들 찾아보면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말을 살짝 뭉개요. 이거는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라고 밑밥을 한번 일단 한번 덮어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고요. 근데 가장 트리거가 됐다라고 할수 있는 사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기준 두 번째 기업, S모 기업, S모 전자 말고 S모 하이 모 기업 있죠. 그 기업이 미국 시장에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돼 있고 미국 시장에도 ADR이라는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이 돼 있는데 그게 한창 상장하기 전부터 아, 저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면 이 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끌어온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달러를 원화로 대규모로 환전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 과연 얘네가 이때 환전을 할까 싶었는데 서서히 환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달러가 국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걸 원화로 환전을 잘안 하는 게 과거 고환율일 때의 문제점이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막 낮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팔면은 손해 보겠네. 너도 나도 지금 선제적으로 계속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달러가 좀 흔해졌다. 그래서 원화가 조금 제값을 찾았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된 거죠. 네, 그 외에도 이제 금리 영향도 있어요. 미국 금리를 올린다 만다. 결국 미국 금리라는 건 돈의 값어치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되는데 그것도 전에 비해서는 뭐 올린다 만다라는 얘기는 아직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한창 환율이 좀 떨어질 때는 미국 달러 금리 인상 미뤄질지도 하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0: 와, 오늘 벌써
1: 쉽진 않지만.
0: 한 시간이
1: 와.
0: 지났는데, 동영상 플랫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맨
1: 네.
0: 마지막에 바다님이 보내주신 궁금증까지, 전에 공부했었던 환율 이야기까지 하니까 복습하는 느낌도 좀 들고 아주 뜻깊은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경제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1: 아유,
0: 선생님?
1: 그럼요. 오늘 너무 재밌었죠?
0: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1: 네.
0: 더군다나 우리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상 이야기라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선생님 안녕히
1: 네,
0: 들어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 세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테레오 포닉스의 Have a Nice Day,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The Ballonteers의 노래 Summer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선님의 선생님에서는요, 동영상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특히 초등학생 중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이쪽을 꿈꾸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미래 인플루언서가 될 바다님들이 즐겁게, 유익하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이주현 바다님은 조금 다른 꿈을 꾸고 계세요.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생선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꿈이 집을 사는 거예요. 저만의 집이요. 이렇게 짧게 보내주셨는데. 벌써 집에 관심을 가지면 어떡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근데 사실 저도 꿈꿔보면, 4학년, 5학년 때 이때,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었다라는 생각, 요즘도 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생프님, 학년이 다른 아이들 30명을 하루 종일 가르치다가, 이제와 겨우 쉰다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직업이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꿈을 꾸는 바다님, 그리고 지친 하루를 보낸 바다님들께 위로가 될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라우페이의 노래 Like the Movies 듣겠습니다.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역사를 쓰고 있는 야구선수입니다. 역사를 쓴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나이도 지긋이 많고 경력도 엄청 많은 베테랑 선수 얘기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선수는 6학년입니다. 12살 여학생입니다. 최서윤 선수. 취미로 야구를 시작했대요. 어린 동생 때문에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으니까 심심한데 야구나 할까 했던 거예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공을 하루 종일 쳐도 재밌고 질리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야구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빠지면 빠질수록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남자부 종목밖에 없어서 소년 체전에도 나갈 수 없었고요. 중학교에 가도 여자 선수가 야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포기했냐고요? 아니요. 계속 방법을 찾고 운동을 이어가다가 결국 U12, 12살들이 모여있는 U12 아시아 유소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최초로 유소년 여성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멋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뿌듯한 마음으로 온유와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9월 9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은 목요일, 경청의 보석이죠. 주얼리윤,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혜정승재 크로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한 걸 원하시는 분들, 고민 사연도 좋고요.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파 카스피언의 노래, A Dream of You,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다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냄새만으로 주인의 병증을 밝혀낸 반려견들의 소식 가끔 기사에서 보죠.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이 관련한 분석 기술이 본격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인도 벵갈루르 외곽의 한 농장에서 15마리의 개가 사람의 숨냄새를 맡아 암의 흔적을 찾아내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제작된 헬멧, 센서가 달린 하네스를 착용한 개들이 인간의 숨냄새를 맡는 동안 AI가 개의 뇌활동과 호흡, 몸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개 후각을 이용한 암질환 추적 기술을 개발 중인 이 벵갈루르의 기업 이름은 노그노시스인데요.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가지 주요 암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별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행 이승열입니다.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인도의 싱어송라이터 아칸샤 반다리 앤드 샤브햄 이들의 노래 마인훈 히키야 너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였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이 곡은 자신의 반려견에 바쳐진 노래라고 하네요. 영상을 물끄러미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후각을 이용해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비글 한 마리의 모습을 보다가 슬퍼졌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무튼 뭐 암퇴치의 이 거대 과업에 어떤 뭐 기술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진짜 슬퍼할 필요가 없다네요. 우리 또 개를 잘 아는 반려인께서 저희 제작진 중에 계시는데 이게 일종의 노즈워크라서 놀이로서 이 개들이 참여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24시간 시킬 수는 없으나 노동시간 같은 것도 철저히 계획해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얼핏 인간의 숨냄새를 맡는다 그래가지고 실험실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야 이거 정말 실험실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이 개나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숨냄새나 뭐 이 채취는 미리 이 채집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실험 공간에 아예 없고요. 특수 장비를 착용한 모니터링 장비죠. 이 후각을 동원하는 가운데 신체 직무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 장비, 센서들을 착용하고 이 개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10개 이상의 그 숨을 맡으면서 참 신기하네요. 이게 또 과학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노그노시스 이름 참 잘 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의 직관과 인지능력으로 인간의 최대 뭐라 그래야 되나 에베레스트 산급의 그 해결 과제죠. 암 퇴치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런 회사까지 설립한 창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개가 사람보다 낫네요라고 옹인유키님께서 예 특히나 그 후각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옹인유키님의 이 글의 뉘앙스는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만 후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뭐 수천 배라 그러죠. 오수미님께서 개와 AI 콜라보네요. 인간은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인간은 건강하고 싶다. 영생까지는 모르겠고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유럽 음악 두 곡입니다. 프랑스의 Disease 앤 테오도라의 멜로드라마 이어서 스웨덴 아티스트 토벨로 그리고 벨기에의 스트로마이의 데 플러 꽃 플라워라는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프랑스의 Dizzy's and Theodora의 멜로드라마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토벨로와 벨기에 아티스트 스트로마이의 데플러 꽃이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게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칼립소를 현대적으로 재변형해 탄생시킨 스타일, 소카를 만나겠습니다.

1973년 사순절을 앞둔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카니발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일요일 밤에 이벤트 니망슈그라가 시작되자 축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상징하는 음악이지요. 칼립소 전국대회 결승전 무대에 신장 2m에 달하는 거구의 사내가 오르자 관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칼립소의 최고 스타 로드 쇼티였습니다. 성적인 자유를 부추기는 노래들로 세계에서 제일 섹시한 칼립소 스타라고도 불렸죠.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 그는 뭔가 달랐습니다. 옷차림부터 평소 즐겨 입던 나팔바지가 아니라 동인도 여자들이 걸치는 오다니를 걸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백밴드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인도 출신 연주자들이 동인도 전통 타악기를 들고 있었죠. 이후 무대에서 펼쳐진 퍼포먼스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리듬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칼립소 축제의 절정에서 소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카는 칼립소의 자식입니다. 19세기 말 노예 해방 이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탄생한 칼립소는 카리브해 아프리카 전통 리듬, 제국시대에 흡수한 유럽 음악을 접목한 스타일로 부드럽고 느긋한 리듬에 재치있는 풍자를 담아냈죠. 1970년대에 들어서며 자메이카의 레게와 함께 미국의 소울 디스코 음악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면서 칼립소의 인기는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드 쇼티가 칼립소 페스티벌에서 처음 소카 음악을 선보인 건 칼립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나아가 자국 음악에 등을 돌린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험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카리

세이브 아프리카계와 함께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또 다른 주류 문화 공동체의 전통을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제국 시절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끌려와 정착한 동인도 이주민들이었죠. 그렇게 자극적이고 흥을 돋우는 추트니 리듬을 도입합니다. 느긋한 리듬에 경청을 요하는 스토리텔링이 중심축이어서 실내 극장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의 텐트라고도 불렸던 칼립소는 또 한 번 혼종 교배를 거듭한 소카 덕분에 카니발에서 젊은 이들이 몸을 흔들며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거듭났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특산 음악 칼립소가 70년대 세계 음악의 핫트렌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문화 교배를 거쳐 탄생시킨 카니발의 축제 음악 소카를 만났습니다. 소카, 뭐 누구는 칼립소의 영혼 소울과 칼립소를 합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그 동인도 요소에 기인해서 카라는 부분이 KAH, 이게 그 어원이 상스크리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악 두곡 들어보셨지만 세월의 간극이 하나는 78년, 하나는 올해 2026년에 발표된 두 곡입니다. 78년도에는 좀더 능청스러움이 많았던 그런 정서랄까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들리네요. 예, 건강을 프로모트하는 그런 송 같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 곡에서 들었습니다. 로드 키치너의 슈가 붐붐 달콤한 자태 먼저 들으셨습니다. 78년도 곡이고요. 베테랑 칼립소 가수죠. 로드 키치너, 칼립소의 그랜드 마스터라고 불리운다라고 이전 세아라 시간에 소개한 칼립소의 아버지, 이런 사람이 전향을 하는 의미에서 70년대부터 그 스멀스멀 올라온 소카의 장르가 이제 젊은 사람의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 정통성이 확립이 됐다라고 하네요. 로드 키치너가 와 소카를 하네 뭐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 상징적인 곡을 들어봤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마켈 몬타노 2026년 그가 발표한 엉코어였습니다. 이 소카 카니발 행사 중에서 로드 마치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귀처럼 로드 키치노, 로드 쇼티 뭐 이런 그 귀족의 칭호를 달기 위해서는 이 로드 마치에서 심사를 거쳐서 1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실제로 행렬에서 DJ들이나 밴드가 누구의 음악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느냐. 그 음악을 틀고 음악을 연주하는 거기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그 레퍼토리를 만든 아티스트가 그 자리를 얻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상징적으로 로드 키치너 먼저 들은 이 베테랑의 기록이 76년 이후로 깨지지 않았었는데 두 번째 곡을 발표한 마켈 몬타노가 그 기록을 깼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계보가 건강하게 쭉 이어져 오는 그런 히스토리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오늘 세계 음악의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의 살다빈치 그리고 브라질의 아나카롤리나의 고제 코이자스. 소소한 것들. 이어서 이탈리아의 지안루카 그리나니가 부르는 La mia storia tra le dita 손에 잡힐 듯한 추억 두곡 듣고 새 음악의 전환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벤자민 비올레가 부르는 Les Cerfs Volants, 종이연입니다. 그의 2001년 데뷔 앨범 로즈 케네디 수록곡인데요. 지나간 세월을 헤아리는 화자는 이쯤 많은 기억을 떠올리죠. 숲속 연못에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지금의 연인을 만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새처럼 하늘을 떠도는 수많은 연들을 봅니다. 그 행복한 순간을 오래전 이즈음에 이미 누렸던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낭독하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언젠가부터 지나가는 시간을 헤아리게 되었다. 연못의 물결이 원을 그리며 가장자리에 이르는 동안 침엽수림 위로 새벽빛이 드리워지는 광경을 응시한다. 태양은 어김없이 돌아와 비출 것이다. 어둠의 세월에도 광기의 시절에도 영광의 시간에도 시냇가에 놓인 벤치에 가앉아야겠다. 당신이 오면 함께 배를 탈 것이다. 공원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서로의 목에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런 우리 주위를 맴돌듯 종이연들이 허공을 미끄러져 날겠지. 한가로이 산책하는 몇몇 연인들, 부드러운 바람, 점점이 꽂힌 파라솔들, 먼 옛날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풍경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벤저먼 비올레의 2001년 데뷔 음반에서요. Les Cerfs Volants 종이 연 노랫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중간에 음악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본곡과 어울리지 않는 질감의 스타일의 그런데 음악적으로는 그런데 주제는 앨범 대주제와 밀접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음반이 케네디가의 특히 그 로즈 케네디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케네디가와 밀접한 사연이 있는 마릴린 먼로의 음성이 쓰였습니다. River of No Return 같은 이름의 영화 한국어 제목은 돌아오지 않는 강이었고요. 1954년 영화에 출연한 배우 마릴린 먼로가 직접 부른 그 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 뜻이 있겠죠. 구작원님께서 2013년에 제네바 갔을 때 벤저민 비올레의 콘서트를 보셨다. 신비한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도 물론 불렀고요. 좋은 경험 하셨군요. 요즘은 그 신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베일을 좀 걷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던데 저는 후자 느낌이 좀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계는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기대해 주십시오. 카페벨로주 아시안파 페스티벌의 대표 박정용 씨의 월드팝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포함해서 지난 시간 오늘까지 3부작으로 LP바 사장님에게 사랑받는 선곡 공개해 주신답니다. 남아공의 브란다 파시가 부르는 Vuli und Lella 물리 은드렐라 길을 열어라 이 노래 듣고요 입으로 이어갑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영국의 기타리스트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였습니다. 1990년이었죠. 저는 그때 기타 잡지 구독자였고 이 무렵부터 미국의 스티비 레이본 같은 기타 명인을 필두로 기타 중심 블루스가 참 재조명되기 시작했던 시절인데요. 그때 발표된 Still Got the Blues 음반에서 이 곡을 전해드렸는데 눈치 백단 우리 최영경님께서 지난주부터 2부 첫 곡은 LP바 사장님에게 혼날 곡으로 들려주시나 봐요.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빙고라고 해야 되나요? LP바 사장님 어금니 꽉 물게 하는 미간 찌푸러지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출발해 봤습니다. 이 곡하고 뭐 파리지앵 워크웨이스 이 트윈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아마 포털에 검색해 보니까 어젯밤 와인 먹고 2차로 간 LP바에서 들은 곡이다. 이런 블로그 글 방금 찾아봤는데 눈에 띄네요. 아직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박소영 청취자께서 사연과 함께 주셨습니다. 저와 취향이 잘 맞아서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잠시 휴직하고 쉬고 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둘다 루이스 미겔을 좋아하는데 역시 취향이 통한다고 서로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친구 두셨네요. 신청하신 곡 루이스 미겔의 18살 때 발표한 음반에서 프리아 꼬모 엘비엔토 바람처럼 차가운 그녀 함께 듣고요. 박종용의 월드팝 이어갑니다.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 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의 월드팝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청취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애초 단 두 번으로 예정됐던 선곡 테마 LP바 사장님에게 칭찬받는 신청곡을 오늘까지 3회 연재하시게 됐고요. 그런 김에 궁금하네요.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했는데 이거 왜 안 나오지? 아, 까였나? 그런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반대로 오래전에 엽서에 사연과 신청곡을 써서 라디오 FM 프로그램에 보내서 당첨이 돼서 그 음악을 이 방송으로 들은 적이 있는지.
1: 일단 엄청 많이 까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1: 여러분들은 까이지 말라고.
0: 잠깐만. 너무 곡이 막 그냥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뭐 이상한 거 집안하는 곡을 신청했네. 그런 걸로 까인 건가요?
1: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 네.

0: 있어 20번 틀었어 막 이러면서.
1: 어, 은근히 자랑하는 건데, 그거.
0: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선 자랑은 아니에요.
1: 네.
0: 정말 직업의 비애 같은 건데요.
1: 어,
0: 근데
1: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거니까.
0: 그쵸. 똑같은 곡을 하루에 막 20번씩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그날만이 아니라 일주일 막 이런 건데. 근데 그건 좋은 곡이어서 신청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 까였던 게 아마 오히려 제가 지금 엘피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시리즈를 하잖아요. 이런 곡을 신청해서 까였을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0: 그렇죠.
1: 그런 적이 있었나요? 혹시 뭐,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 파리지앵 워크웨이스, 뭐, 이런 걸 신청했나요, 혹시?
0: 아니, 그게 아니라
1: 예.
0: 이제 잘안 알려진 거를 신청하면 오히려 이제 많이 이제 거절당하기도 하고 하는 거여서.
1: 그러니까 왠지 정용 씨는 좀잘 안
0: 네.
1: 알려진 곡을 실험 삼아 신청하는 그런 재미도 누렸을 것
0: 근데
1: 같다.
0: 이제
1: 느꼈어.
0: 고를 때딱그 엘피바 사장님과 코드가 딱 맞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칭찬이 막 쏟아지는 거죠. 야, 너
1: 아이
0: 음악
1: 곡을
0: 아니구나.
1: 아세요
0: 이
1: 이러면서
0: 곡을 아세요? 이러면서 막 서비스 안주 나오고 뭐. 하지만
1: 네
0: 스틸 갓더 블루스 같은 걸 신청하시는 게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1: 나올
0: 네.
1: 확률이 아
0: 솔직히 고백합니다.
1: 그럼 뭐야 이 기획을 하는
0: 아,
1: 의도에
0: 아니
1: 반하는
0: 아니.
1: 지금 추천을
0: 근데
1: 해주시면
0: 이왕이면
1: 예
0: 그좀잘안 알렸지만 안 알려졌지만 좋은 곡들을 같이 나누고
1: 네
0: 엘피바 사장님도 좋아하신다. 이건 뭐 팩트긴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1: 예.
0: 선곡을 한 거여서요.
1: 정답은 뭐 있을 수 없죠.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리고 FM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혹시
0: 아, 이것도 있습니다.
1: 나온 적 있어요?
0: 거의 없는데
1: 예.
0: 저녁역에 25시 때
1: 저녁
0: 어렸을 때.
1: 역시, 와, 새벽
0: 네.
1: 몇 시였죠? 그게 막
0: 새벽
1: 4시
0: 1시,
1: 아니,
0: 1시에서
1: 1시요?
0: 2시였고요. 그때도 아 제가 좀 전략적인 게막 프로그레시브 락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나오던 타임이었는데 그때 한참 팻 메스니가 저녁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딱 노려서 요거 왠지 틀어줄 것 같다 했는데 틀어주시더라고요.
1: 그러면 뭐 저기 뭐 연신내에 사시는 우리
0: 아, 네.
1: 박정용 씨께서
0: 강서구에 사시는
1: 박정용
0: 네.
1: 씨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하죠.
0: 그쵸. 특유의 목소리로.
1: 그게 쾌감이 있는 건가요? 자신의 이름을 FM에서
0: 아,
1: 듣는 게?
0: 꼭 쾌감이 꽤 있죠. 근데 요즘은 좀 쾌감이 덜하죠. 뭐 4322번님 이렇게 하니까
1: 그건 그래요.
0: 그게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1: 뭐 사는 지역까지 소개했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0: 그때는 나죠. 어디에 사시는 누구. 되게 천천히 말씀하시잖아요. 전영혁 씨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오래 좋아요. 천천히 얘기해서.
1: 어, 그럼 새우맹에도 사시는 지역 알려주시면.
0: 아이, 그거 아닙니다.
1: 자, 오늘 테마 엘피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세 번째 3탄입니다.
0: 네, 그
1: 특별히 뭐 덧붙일 말씀.
0: 미리 예고하면 일단 4탄까지는 허락을 받았고요. 다음 4탄에 이제 좀더 정말 비장의 무게가 있고 오늘은 좀 심화 학습입니다. 약간
1: 심화.
0: 어려울 수 있다. 좀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된다.
1: 아, 그렇구나.
0: 네.
1: 오늘 첫 곡을 제가 미리 집에서 딱 들어보는 순간 떠오른 기타리스트들의 곡을 쭈루루 선곡을.
0: 한 6, 7명 나오죠?
1: 예, 쭈루루 선곡을 하셔가지고 저는
0: 아,
1: 되게
0: 네.
1: 반가웠는데,
0: 아, 좀 나름 이게 맥락은 있습니다.
1: 그래가지고, 이건 기타리스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0: 네.
1: 참 재밌는 기획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0: 오늘의 주제는 그리 유명하지는 않지만 막상 들으면 모두가 좋아하는 비장의 미국 락 라이브 버전 신청곡이고요. 그러니까 뭐 엘피바 하면 아무래도 락이고 라이브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흥이 나다 보니까 뭐 이제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버드나 에릭 크랩튼의 뭐 레일라 또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썰튼
1: 설탄
0: 오브
1: 속
0: 스윙
1: 스윙
0: 아 이런 거 이제 너무 좋은데 그거 말고 잘안 알려졌지만 이런 곡도 신청해 보시면 엘피바 사장님과 뭔가 코드가 맞을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선곡을 해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락 기타의 향연을 또 기대해 볼 텐데요. 오늘 그럼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리틀 핏이라는 1970년대 미국 남부 서던 락 밴드고요. 서던 락 치고는 좀 뉴올리언스 뭐 R&B, 소울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어떨 땐 재즈 같기도 하고 펑크 같기도 하고 아주 절묘한 음악이고요. 어쨌든 로엘 조지라는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작곡가가 리더이고요. 이 팀의 스페니시 문 이라는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네. 사실 이거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어도

0: 너무 좋아요. 근데 Waiting for Columbus라고 1978년도에 이 팀의 라이브 앨범이 있는데 뭐 AI 같은데 이제 그 최고의 라이브 앨범을 꼽아줘 이러면 거의 꼽히는 앨범이 바로 Waiting for Columbus라는 앨범인데 아. 여기에 수록된 라이브 버전으로 한번 틀어드릴까 합니다.
1: 근데 간혹 가다가 또 기타 톤 뭐 이런 거에 집중해서 좀 막 그 막 까다롭게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네. 스튜디오 버전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예, 이 그렇고요. 곡을 들으면서 약간
0: 그건
1: 예.
0: 집에서 들으면 그렇고 예. LP바에서 들으면
1: 아, 그 음악 그
0: 음악의 흥 예. 그 라이브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볼륨을
1: 시스템이
0: 어쨌든
1: 좀 좋고
0: 좀 크게 듣잖아요. 예. 크게 들으면 집에서 들을 때보다는 확실히 라이브 앨범이 예. 더 이 쾌감이 오는 경향이 많죠.
1: 혹시 그 간혹 가다가 기타 솔로 막 이런 거 나오면 네. 입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0: 아, 그 제가 네. 한 지지난 회차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촌 뭐 우드스탁이라는 네. 라이브 그 네. LP바에 가면 한 정말 모든 세대가 다 일어나서 네. 그 리프를 다 따라 부르고
1: 입으로
0: 네, 합창하고 합니다. 그게 약간 장관이고요. 네.
1: 아, 장관이겠는데.
0: 그게 진짜. 이제 언제부턴가 그 문화가 좀 그 20대들한테도 확 받아들여지고 네. 50대나 60대들한테는 굉장히 추억이 아. 이제 남으면서 이게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네. 싱크가 되면서 네. 굉장히 넓은 세대에게 공감이 되는.
1: 그 요즘 밴드 월프팩인지
0: 네, 월프팩.
1: 네, 월프팩의 네. 그 베이스 연주곡을 입으로 다들 따라하는 게 요즘 네. 세대들의 또 그쵸. 그거라고 취향이라고 그러던데. 듣겠습니다. 리틀 피트의 스페니시먼 라이브 버전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2부 순서는 카페벨로주 아시안 팝페스티벌 대표 박정용 씨와 함께하는 월드팝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리스트로 함께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라이브 명반으로 손꼽히는 리틀 피트의 1978년 음반 Waiting for Columbus에서 Spanish Moon 듣고 왔습니다. New Orleans 뭐 느낌이 확실히 그
1: 네.
0: 베이스 기타에서
1: 그쵸.
0: 막 튜바
1: 네.
0: 리듬도 생각나면서
1: 둥둥둥둥.
0: 네, 둠둠둠 너무 좋은데요라고 박소영님께서도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일어서서 몸을 흔들며 듣는다.
1: 아,
0: 몽이
1: 네.
0: 누키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1: LP파 느낌이네요.
0: 기타 솔로 막 입으로 다 따라하고. 여기는 뭐 이렇다 할 기타 솔로는 들리지 않았는데.
1: 그냥 뭐
0: 네.
1: 잼이죠. 서로
0: 네.
1: 왔다 갔다 왔다
0: 약간
1: 하는. 네.
0: 이 다음 곡은 그러나 좀 기타 솔로로도 약간 맛깔스러운 솔로로도 유명했던 그룹이었는데.
1: 네, 길진 않아요. 근데
0: 예.
1: 예, 이거 곡이
0: 짧게
1: 워낙 짧아서.
0: 예.
1: 네.
0: 다음 아티스트 소개해
1: 네,
0: 주시겠어요?
1: 좀 이어지는 느낌일 것 같고요. The
0: 네.
1: Black Crowes의 Hard to Handle이라는
0: 네.
1: 이게 1990년대 초, 그러니까 딱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데
0: 네.
1: 미국 락의 부활을 약간 상징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90년 하면 1991년에 이제 너바나
0: 네.
1: 네버마인드가 나왔고 그런지 음악이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미국 정통 락은 이제 죽었다.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데뷔를 하면서
0: 네.
1: 정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블랙클라우스는 올맨 브라더스랑 롤링스톤즈를 약간 더한 느낌이 있어요.
0: 맞아요. 크리스
1: 네.
0: 로빈슨이었죠. 이 사람 보면서
1: 그니까.
0: 뭐믹 재거
1: 그쵸, 그
0: 노래를 훨씬
1: 느낌이,
0: 잘하네. 뭐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래서 뭔가 옛날 올맨 브라더스, 아메리카나 락 느낌이 나면서도 또 약간 영국 락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거친 느낌이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정말 없는 밴드죠.
0: 롤링스톤스도 한국에서 인기 없어요?
1: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0: 아,
1: 전 세계적인 인기에 비해서
0: 한국은 좀
1: 한국에서는
0: 덜한 편.
1: 좀더 직선적인 락은 아무래도 인기가 없고요.
0: 네.
1: 게리 무어의 스틸 갓더 블루스가 아마 뭐 블랙클라우스의 어떤 곡보다도 뭐한 몇백 배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0: 그렇군요.
1: 그거는 나라마다 이제 뭐 취향과 성향이 다르다
0: 네.
1: 보니까 그런 건데 이 블랙클라우스의 Hard to Handle이라는 곡, 짧은 곡입니다. 3분
0: 네.
1: 30초인데 요것도 그 스튜디오 버전도 아주 좋아서
0: 네.
1: 뭐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90년에 아틀란타에서 했던 라이브 버전으로 아마 소개를 할까 드린데
0: 네.
1: 좀더 거친 느낌이 있고
0: 네.
1: 아직 엄청 유명이 지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
0: 네.
1: 유명해지기 바로 전이어서
0: 네.
1: 좀 뭔가 라이브

0: 클럽에서 하는 느낌이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1: 이 레퍼토리가 근데 자신들의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0: 네, 아,
1: 했죠?
0: 맞습니다. 오티스 레딩의
1: 오티스
0: 곡이에요. 예.
1: 레딩 제 선배의 곡을.
0: 원곡은 좀 브라스가 막 나오는데
1: 예.
0: 요 곡은 좀더 블루스 느낌이 강하죠. 네.
1: 자, The Black Crowes의 1990년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거행된 라이브 공연에서 Hard to Handle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게임 오늘 2부 순서 카페 펠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에 박정영 대표와 함께하는 월드팝 LP팝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미국의 밴드 The Black Crowes의 Hard to Handle 1990년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행한 아틀란타 조지아 라이브 실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이게 워낙 인기였던 그 차트 상위권 곡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 기타 솔로를 앨범 버전으로 해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1: 아, 근데 좀 다르죠.
0: 완전 다르지.
1: 아,
0: 네,
1: 라이브니까.
0: 라이브니까 이해하면서도 아, 살짝 아쉽네. 뭐
1: 네.
0: 이런
1: 근데
0: 느낌.
1: 이제 뒤에 막 관중들이 막 떼창하는 막 이런 느낌이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0: 그럼요. 블랙 크로우스 잘 들었고요. 김정환님께서 선곡표 캡처했습니다. LP방
1: 아,
0: 가서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1: 지난 선곡표를 좀더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0: 확률적으로는
1: 좀더 높을 것 같습니다.
0: 지난 선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엘피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3탄의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아, 저의 오늘의 비장의 무기이고요.
0: 네.
1: 제가 엘피바에 가면은
0: 네.
1: 자주 신청하는 곡이고,
0: 예.
1: 이 노래를 아는 엘피바 사장님이면
0: 네.
1: 확률이 거의 뭐90% 이상입니다.
0: 취향이 싱크가
1: 네,
0: 맞을
1: 그러니까 이
0: 확률이?
1: 노래를 알면 이걸 안 틀을 수가 없고요.
0: 어.
1: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0: 네.
1: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의 Midnight in Harlem이라는 곡이고요.
0: 네네.
1: 사실 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저한테 만약에 누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기타리스트 중에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0: 네.
1: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 밴드의 데렉 트럭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것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1: 네.
0: 이 사람은 90%가 슬라이드 주법으로 연주하잖아요.
1: 그쵸.
0: 예.
1: 그러니까 그 소리를 좋아하는 거죠.
0: 아, 슬라이드
1: 뭔가
0: 기타를.
1: 노래하는 듯한 그
0: 예.
1: 이렇게 막
0: 맞아요, 맞아요.
1: 속주나가 아니라,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정말 전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0: 그러니까
1: 개인적으로.
0: 그렇게 꼽으시는 기타리스트가 데렉 트럭스죠.
1: 네, 데렉 트럭스입니다.
0: 예.
1: 그리고 보컬리스트가 수잔 테데스키라는 여자
0: 네.
1: 보컬리스트고요. 네,
0: 기타리스트이시잖아요.
1: 기타리기도 하고,
0: 예.
1: 각자 밴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2001년 결혼해서 각각 이제 활동하던 밴드를 거쳐서 2010년부터 이제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라는 이름으로
0: 부부
1: 활동을,
0: 밴드가 됐죠.
1: 부부 밴드고요. 그러니까 뭐 데렉 트럭스를 뭐 제일 잘 치는 뭐 기타라고 했지만, 이 테데스키 여사도 만만치
0: 네,
1: 않게
0: 그럼요.
1: 노래도 잘하고
0: 네.
1: 뭐 기타도 잘 치고
0: 예.
1: 뭐 아주 끝내주는 연주를 하는 팀인데, 이 특히나 이 미드나잇 인 할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늘 첫 번째 틀었던 스틸 갓더 블루스 같은, 이렇게 뭔가
0: 템포가 좀
1: 마음을,
0: 느려요.
1: 템포가 느린데 마음을 훅 파고드는 그런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고, 요게 라이브 버전으로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이 팀이 특징이 항상 무대에 10명 이상이 올라와요.
0: 아, 맞아요.
1: 예.
0: 대편성이죠.
1: 예. 드럼이 항상 2명 있고,
0: 그건
1: 거기에
0: 몰랐네.
1: 퍼커션도 있고, 베이스, 키보드, 트럼펫, 색스폰, 트럼본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둘까지 하면 항상 10명이 넘고, 근데 그 10명이 막 되게 거칠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일단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네, 가슴을 저미는 연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오늘 소개하시는
1: 네.
0: 아티스트는 내한 한적 없고,
1: 하기도 다 어려운 팀들일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라이브 온 이타운이라고 이렇게 라이브 버전이 써 있어서 살짝 잘못 읽을 뻔했어요. 여기 유명한 한국의 마트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타운이 어디예요? 여기
1: 아,
0: 뭐?
1: 여기는
0: 예.
1: 별도의 공연장인 것
0: 아,
1: 같아요.
0: 그렇구나. 유명한 또
1: 네.
0: 공연장.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베스트 기타리스트로 꼽으신 정용 씨의 선곡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의 Midnight in Harlem, Live on E-Town 버전으로 함께 들어보죠.

0: 미국의 수잔 테데스키와 데렉 트럭스 이 부부가 이끄는 밴드 테데스키 트럭스 밴드의 라이브 실황으로 Midnight in Harlem Live on E-Town 버전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신용철 청취자가 박정용 마스터의 추천곡을 들으며 늘 새로움을 만납니다. 락밴드 출신 50대 시골 큐레이터입니다. 와, 다음 곡은 마운틴. 무려 우드스탁 버전이시군요. 큐레이터라고 하셨으니까 LP바에서 이렇게 또 음악을 큐레이션 하시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1: 그러면 너무 반가운데요.
0: 예.
1: 네.
0: 알 길이 없습니다.
1: 사장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0: 신영철님,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3타, 네, 이제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방금 신용철 님이 스포를 하셨는데
0: 네.
1: 마운틴이란 팀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완전 그 미국 하드록의 원형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1969년에 데뷔를 한 팀입니다. 그 팀의 롱 레드라는 곡이고요.
0: 네.
1: 이게 이제 마운틴이라는 밴드의 데뷔곡이기도 한데, 사실은 마운틴의 그 상징적인 기타리스트죠. 레슬리 웨스트라고, 그 엄청난 거구의,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 거인이죠. 근데
1: 거인입니다.
0: 키는 크지 않고
1: 네,
0: 이
1: 옆으로
0: 약간
1: 이제, 네.
0: 씨름
1: 씨름
0: 선수급의
1: 선수급의 그래서 거장이시죠.
0: 예.
1: 그 레슬리 웨스트의 솔로 앨범인 마운틴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근데 그 레슬리 웨스트와 그 멤버들이 마운틴이란 팀을 이제 만들면서 다시 발표한 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오늘 가져온 곡은 이 스튜디오 버전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좀 상징적인 라이브 버전이 있어요. 1969년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했던 그 버전을 갖고 왔는데, 당시 밴드가 약간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엄청 날고기 있는 밴드들이 정말 다 섰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마운틴은 거의 무명이었죠. 근데 50만 명 앞에서 연주를 했었고, 그때 이 곡이 시간이 지나서 완전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0: 네.
1: 그한 앞에 이게 한몇초 정도, 한 20몇
0: 24초
1: 초
0: 정도라고
1: 정도 되는
0: 그러더라고요. 예.
1: 드럼 브레이크가
0: 네.
1: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단하게 들리진 않는데,
0: 네.
1: 여기에서 수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영감을 받아갖고 이 짧은 부분이 700K 이상 샘플링이 돼요. 뭐 피트락이라든지 카니 웨스트, 또 그 프로듀서 닉 루빈도 많이 썼고요. 제이 딜라 같은. 그래서
0: 네.
1: 아마 제 설명을 듣고 요걸 들어보시면 아,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쿵 땅땅 하는 그 드럼 브레이크가 지금 들으면 막 대단하진 않는데,
0: 네.
1: 한 20년 전막 이렇게는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큰 영감을 줘서,
0: 샘플 CD나 뭐 이런 파일들이 없었을 시절에는
1: 그쵸,
0: 이걸 발견하고 나서 완전, 야, 이거 완전 갖다 써야 돼. 막
1: 대박이다 하고
0: 이러겠죠.
1: 그냥 다 갖다 써서 한 700K 이상의 샘플링이 되면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0: 네.
1: 곡이 좀 재발굴되는 그런 의미가 또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레슬리 웨스트라는 기타리스트를 20대 초반에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저는 그 기타리스트들은 아실 텐데 그 멀티
1: 네.
0: 이펙터에 보면은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일단 담아놓은 소리들이 있어요.
1: 아,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프리셋이라고
1: 네,
0: 그러죠.
1: 프리셋이라고.
0: 거기 보면 뭐 날고기는 그 기타 명인들의 이름을 앞에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1: 궁금하다. 누가 있어요? 네.
0: 누구누구의 뭐 키스의 기타리스트도 있었고
1: 아.
0: 벤 앨런은 당연히 있었고 그다음에.

0: 뭐 특이한 뭐 유튜브의 에지 같은 기타리스트도 있는데 거기에 레슬리 웨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건 레슬리 오르간 그 스피커로 뭐 통과된 소리구나
1: 네.
0: 사람 이름인지
1: 예.
0: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1: 네, 근데 막 인기가 있는 프리셋은 아닐 것 같은데요.
0: 의외로 약간 좀
1: 예.
0: 상대적으로는 인기가 덜한 것
1: 그쵸.
0: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신용철님께서
1: 아, 정말
0: 미술관 큐레이터
1: 큐레이터셨구나. 네.
0: 신뢰했습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이 샘플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1: 네.
0: 기타 연주가 좀 긴가요?
1: 아,
0: 이건,
1: 5분 43초에서 뭐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0: 다음 회차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1: 네.
0: LP바 사장님께 책참하는 신청곡.
1: 네. 다음 회차는
0: 어떤,
1: 저의 그냥 비장의 무기. 네.
0: 2주 후에
1: 2주 후에. 네.
0: 비장의 무기.
1: 네.
0: 아까 게시판에 누군가가 제가 저한테 칭찬받는
1: 아.
0: 신청곡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접수하겠습니다.
0: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1: 네.
0: 덕분에 두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미국의 록밴드 기타리스트 레슬리 웨스트의 마운틴의 1969년 우드스탁 페스티벌 실황으로 롱 레드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2: You got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せてあげると1週間くらいでしいたけが収穫できるらしいよ。
1: 그래, 맞아. 매일 霧吹きで、霧吹き、 이거는요, 분무기로 시메라세테아게르, 시메라세르 하면은 촉촉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분무기로 물 뿌려서 촉촉하게 해주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시이타케가 슈가쿠 데키루. 시이타케라고 하는 것은 표고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송이버섯은 아까 마츠타케라고 했죠? 새송이라고 할 때는 선생?
0: 에링기.
1: 에링기. 그래서 버섯 좀 이름 좀몇개 외우고요. 시이타케가 표고버섯을 수확할 수 있대.
0: こんなのちょっと普通の家庭では経験できないね。
1: 아, 이런 건 보통 가정에서는 좀처럼 経験できないね. 경험하기 어렵지.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지. 이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귀한 경험이야.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0: でしょうでしょう。こんなのを選ぶなんてセンスの塊でしょ？
1: 그렇지, 그렇지. 하, 이런 거를 選ぶ. 이런 걸 고르다니. 센스 덩어리지. 센스 너? 塊でしょ?センス덩어리지않아?センスが너무많지않아?그랬더니
0: 自分で言わなきゃもっとよかったのに。
1: 아이고, 自分で言わなきゃ그것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더라면 못또 욕했다느니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센스쟁이 아니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러는 거를 보고 오빠가 지분데 이와 나케야. 나케레바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았으면은 못또 욕했다느니 더 좋았을 텐데라고 했습니다. 선생, 한국 でもですね、こうベランダとかでキノコを栽培するとか、また
0: ええ。
1: 産地とかもありますし、
0: ああ、そういえば、うちのベランダでも産地、ちょっと前にやってましたね。
1: そうでは す
0: い。
1: か。で、栽培する人っていますからね、こ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はい、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美咲、この土の塊は何？どこかで拾ってきたの？
3: ああ、これ、キノコ狩りしようと思って。
2: キノコ狩り？これが？
3: ほら、最近クマがよく出るから、うかつに山には入れないでしょ?だから菌床を買ってみたの。
2: へえ、ここからキノコが出てくるってこと？
3: そうそう。毎日霧吹きで湿らせてあげると、一週間くらいで椎茸が収穫できるらしいよ。
2: こんなのちょっと普通の家庭では経験できないね。
3: でしょでしょ?こんなの選ぶなんてセンスの塊でしょ?
2: 自分で言わなきゃもっとよかったのに。
0: 35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1: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촛또 나니 나니 나이.
0: この感情は言葉ではちょっと言い表せませんね。
1: この感情は、이 감정은 言葉では말로는 ちょっと言い表せませんね。言い表す 표현하다. 말로 표현하는 거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감동적이다. 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0: このゲームは一度やり始めたらちょっとやめられませんよ。
1: 이 게임은 이지도 야리 하지메따라 한번 시작하면 저또 야메라레마세요. 좀처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재미있다란 뜻으로 한 말이고.
0: 型落ちといっても、この価格でこの機能はちょっと他では見られないね。
1: 型落ち라고 하는 것은요, 구형 모델을 말합니다. 신상이 나오고 구형이 되면은 좀 가격이 싸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타우치도 있대 뭐 구형이라고 해도 코노카가쿠데 코노키노 이 가격에 이런 기능은 저또 호카데와 미라레나이네. 야, 다른 데서는 쉽게 볼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격,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야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하이, 이어서 문장 완성하게 함께 해보시죠. 이런 건 보통 가정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지. 보통 가정?
0: 普通の家
1: 경험할 수 있다?
0: 庭、経験できる。こんなのちょっと普通の家庭では経験できないね。
1: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는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먹을 수 없어요. 먹다?
0: 食べる、
1: 먹을 수 있다.
0: 食べられる。 こんな美味しいパスタは他ではちょっと食べられませんよ。
1: ちょっと食べられません。

0: 맛은요, 좀처럼 먹을 수 없어요. 그만큼 맛있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이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믿기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하다?
1: 思う、思える、思えない。この写真はスマホで撮ったとはちょっと思えないね。
0: この写真はスマホで撮ったとは、이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고는 저도 思えないね。좀 생각할 수 없다. 좀처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잘 찍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첫 번째 생활 어휘는요.
1: 에타이가 시레나이.
0: 에타이가 시레나이. 여기서 에타이라고 하는 건 정체라든가 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타이가 시레나이라고 할 때는요. 정체나 실체를 알수 없다 하는 건데요. 이 시레나이를요. 시라나이와 같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타이가 시라나이라고는 하지 않고 에타이가 시레나이. 시레르, 알려지다, 알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1: 芸術の秋だし、私も紙粘土でオブジェを作ってみたの。
0: 芸術の秋だし、예술의 계절인 가을이기도 해서, 私も나도 紙粘土で、紙粘土、이거는 지점토를 말합니다. 紙粘土でオブジェを作ってみたの。オブジェ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나도 이 지점토로 작품을 만들어 봤어.
1: 何この得体の知れないものは、もしかして猫のつもり？
0: 뭐야? この得体の知れないものは、이 정체 모를 물건은 もしかして 猫のつもり? 설마 고양이라고 만든 거야? 뭔가 감히 낸도で 何か 오브제を 作ったんですよ. しかし 何を 作ったのか 分からない. 得体の 知れ ないもの。だけど、なんとか猫に見えないこともないっていうことで、何この得体の知れないものは、알수없는거、정체를모를물건、이런표현으로쓰인거죠。자、두번째로는요。
1: 一点張り。
0: 一点張り라고 하는것은요。한가지주장또는입장만을계속고집하는 모양、 고수하는 모양、 일관함 이런 뜻을 나타낼 때 一点張り 라고 합니다。
1: 思春期の息子は手に負えないね。
0: 사춘기 아들은 정말 테니 오에 나이, 테니 오에 나이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

0: 고집하거나 고수하는 것은
1: 一点張り.
0: 이땐발이라고 합니다. 하이, 미나선 다이엔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4: EBS 중국 중국어.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乐.
5: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6: 万事开头难.
5: 참 많이 쓰여지는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6: 好像我们在学初级汉语的时候学到那个名言的时候以前好像我们的教材常常会有名人名言对对对那个时候就常会有这样的话告诉大家万事开头难万事
5: 그대로 이제 만 가지 일인데 그러니까 모든 일万事 开头 시작이 난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만 하면 되는데 그 시작이 난. 네, 그래서 万事开头难 시작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 세 단어 보겠습니다. 만사 모든 일.
6: 万事.
5: 시작하다.
6: 开头.
5: 헬스클럽.
6: 健身房.
5: 그대로 이제 健身 그대로 이제 헬스 운동이 되는 거고요. 房은 그대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健身房, 헬스클럽. 염려하다, 걱정하다.
6: 怕.
5: 추위를 타다.
6: 怕冷.
5: 요거는 사실 지금 이제 염려하다, 걱정하다에서 어떻게 보면 뜻이 좀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위를 염려하다, 걱정하다인데 이제 그게 추위를 탄다. 그래서 怕冷. 더위를 탄다라는 의미도 쓸 수 있을까요?
6: 当然了,怕热.
5: 그러니까 더위를 많이 탄다.
6: 没错, 后面都可以加上具体的,比如说有的人不喜欢空调,就是怕空调.
5: 오. 그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파콩调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지속하다.
6: 坚持.
5: 헛되이, 쓸데없이.
6: 白.
5: 헛되이 쓰다.
6: 白费.
5: 헛걸음하다.
6: 白跑.
5: 돈을 쓰다.
6: 花钱.
5: 그대로 돈을 쓰다. 실패하다.
6: 失败.
5: 실패한 원인.
6: 失败原因.
5: 사흘은 물고기를 잡고 이틀은 그물을 말리다. 하다 말다 하다. 작심 삼일.
6: 三天打鱼,两天晒网.
5: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三天打鱼. 그대로 3일 동안은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三天打鱼. 그런데 两天, 이틀 동안은 晒网. 晒网은 말 그대로 이제 그물을 널어서 말리는 거죠. 썼던 그물을. 물고기 잡을 썼던 그물을. 근데 이제 이 말이 사실은 그냥 요것만 들으면 사흘은 물고기 잡고 이틀은 그물 말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말다가 하다. 에이, 나 이거 할 거야. 했다가 다음날 안 하고. 또 했다가 다음날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심 3일. 3일밖에 못 간다고 해서 우리

0: 말해서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1: 千里之行始于足下.
0: 千里之行 그대로 천리길도 始于足下. 주下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한 걸음. 그래서 한 걸음부터. 千里之行始于足下. 내려놓다.
1: 放下.
0: 放下. 생각, 의견.
1: 想法.
0: 想法. 아이디어가 있다.
1: 有想法.
0: 有想法. 생각을 바꾸다.
1: 改变想法.
0: 改变想法. 改变. 바꾸다. 기회.
1: 기회.
0: 기회. 카드를 만들다.
1: 办卡.
0: 办卡. 카드는 빤을 씁니다. 그래서 办卡. 뭐 회원카드든 뭐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办卡.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不是说要去健身房吗？开始了吗？没，我怕坚持不下来，白花钱。没开始就怕失败，那怎么能行？哎，每次都是三天打鱼两天晒网，就是白花钱。千里之行始于足下，放下想法，干就行了。 那我再给自己一次机会，这就对了。走，现在就跟我去办卡。
0: 헬스클럽 다니겠다고 하지 않았어? 시작했어?
3: 你不是说要去健身房吗？开始了吗？不是什么什么吗？
0: 역시 많이 나오는 고정격식 중에 하나. 그거 아니니? 맞지?라고 하는 이제 반문이 되는 겁니다.
3: 네네네.
0: 你不是说, 너 말하지 않았어? 말했잖아. 라는 의미죠. 要去健身房吗? 헬스클럽 간다고 하지 않았어?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开始了吗? 시작했어? 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锻炼,锻炼. 但是,看来,我看,好像是他说的是去健身房做运动,但是好像不去. 안 가요. 그래서, 开始了吗? 에이, 아니, 꾸준히 하지 못하고 돈만 버릴까봐.
3: 没,我怕坚持不下来,白花钱,果然没去。果然没去,
0: 그죠? 没, 我怕坚持不下来,白花钱,坚持不下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한다, 不下来라고 합니다. 坚持下来 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간다, 근데 못하니까 坚持 不下来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我怕坚持不下来,白花钱,花钱 돈을 쓰다는데 어떤 돈을 쓰는 거죠? 白白的, 헛되이, 쓸데없이 돈을 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如果你要去健身房锻炼身体的话,你不用怕,花钱.
3: 因为不花钱,一般的人也不会太努力运动.
0: 그러니까요. 花钱, 먼저 돈을 써야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또 갑니다.
3: 맞아. 人性是这样.
0: 对, 对. 그래서 没,我怕坚持不下来,白花钱. 아, 괜히 쓸데없는 돈만 버릴까 봐. 시작도 하지 않고 실패를 걱정한다. 오, 그럼 안 되지.
1: 没开始就怕失败,那怎么能行?
0: 그러니까요. 에, 没开始怕失败, 시작도 안 했어요. 没, 뭐뭐 하지 않았다. 没开始, 시작 안 했는데, 就怕, 바로 뭐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失败, 실패를 벌써 두려워한다고, 那怎么能行?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나? 안 돼? 라는 말, 怎么能行啊? 不行,不行,不行.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매번 작심삼일이라 결국 돈만 날리게 되더라고.
1: 我每次都是三天打鱼两天晒网，就是白花钱。看来是有经验了。
0: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운동이라든가, 뭐 외국어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坚持下来，这个确实是很难的问题呀。
1: 本身坚持这两个字就很难。学外语本身其实我们并不是说它有多难，但是坚持这两个字真的是最难的，我觉得。对对对对，一个，뭔가 한 가지를 꾸준하게 坚持下去，这是确实是很难的。每次每번都是三天打鱼两天晒网。
0: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 하다가 말다가 꾸준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3天打鱼 2天晒网就是그렇게

0: 해서 바로 말화첸 괜한 돈을 쓸게 되잖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야.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해.
1: 千里之行，始于足下。放下想法，干就行了。
0: 자, 그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그 좋은 말들 많이 쓰는 말들 완시 카이토난 이 말도 참 많이 쓰는 거죠. 시작이 반이다. 또한 가지는 산텐다위 량텐샤왕. 또한 가지 천리지行 始于足下.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천리지行 行이라는 말이 이제 진행하다죠. 그러니까 천리의 어떤 그런 가려는 길도 始于足下 첫 발. 싹 내딛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시위주샤. 放下想法. 에, 너무 생각 많아요. 想得太多.
1: 干就行了.
0: 그러니까요. 放下想法.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干就行了.
1: 想得多，做得少，这个是问题。
0: 对, 没错.
1: 就不用想，直接去做，这个最简单。
0: 做行动之前应该好好思考，准备准备。但是一旦你已经下决定了，那开始。
1: 没错。
0: 不要犹豫，
1: 对，
0: 不要想的那么多。
1: 对。
0: 我干的好不好，你不用考虑了，
1: 没错，
0: 对吧？
1: 因为有的时候干得好不好，不是现在自己就能够推测、估计和评价，能
0: 对，
1: 够判断的。
0: 没错，没错。그럼 나 자신에게 한번더 기회를 줘?
1: 那我再给自己一次机会。
0: 哎，对对，그죠？나我再给自己나 스스로에게 一次机会。
1: 哎，还没开始呢，什么一次机会？
0: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실패한 적이
1: 对对
0: 많으니까요.
1: 对对。
0: 再给一次机会，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거야. 가자! 지금 바로 회원권 끊으러 가는 거야.
1: 这就对了，走，现在就跟我去办卡。
0: 그러니까, 这就对了。이 표현도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거나 아주 칭찬할 때,
1: 对对对，
0: 맞아, 맞아,
1: 对
0: 그거야,
1: 对
0: 바로.
1: 对，
0: 이렇게 할
1: 对，
0: 때.
1: 而且特别是这，
0: 这, 对.
1: 意思是你这样做，
0: 对对对对。
1: 就是对的。
0: 对，这就对了。상대방이 아주 올바른 행동, 맞는 행동을 했을 때, 这就对了。맞아,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走, 갑시다. 现在就跟我去办卡，나랑 같이 가자. 무엇을 하러? 办卡。
1: 办卡，这个中国的办卡就是有点类似于刚才您说的韩国的会员券。
0: 对，회원권. 예, 회원권. 보통 헬스클럽은 그래서 다 대부분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일하시는 코치님들이 회원님, 회원님.
1: 对对
0: 예,
1: 对，
0: 所以办卡的卡
1: 是
0: 就是
1: 的，
0: 회원권.
1: 对。
0: 对. 해설 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坚持不下来. 참 요거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꾸준히 하지 못하다, 계속하지 못하다. 매일 10km씩 뛰는 건 정말 꾸준히 못하겠어.
1: 每天跑10公里，我实在坚持不下来。
0: 每天跑十公里，그대로 10km죠. 我实在정말로 坚持不下来, 꾸준히 못하겠다, 坚持不下来. 이 일은 너무 벅차서 나 혼자서는 끝까지 할수 없어.
1: 这个任务太重，我一个人坚持不下来。
0: 这个 任务, 임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 太重. 무겁다라는 말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벅차다. 이 일이 너무 벅차다.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봐야 되겠죠.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这个任务太重. 요런 표현들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무가 무겁다라는 말로 해서 보통은 일이 벅차다, 일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这个任务太重. 我一个人, 나 혼자서 坚持不下来. 혼자서는 해낼 수 없어요. 상사가 계속 그를 괴롭히는데 분명 더는 버티지 못할 걸.
1: 领导一直为难他，他肯定坚持不下来。
0: 그러니까요. 링다오 상사죠. 이즈 계속해서 为难他, 为难 어렵게 하다, 괴롭게 하다, 무엇을 그를 타 为难他. 他肯定坚持不下来，꾸준히버티지못할거야。두번째는요 by 헛되이쓸데없이아이가돌아오자마자방을또어질러놨어。오후내내힘들게치웠는데괜히했어。
1: 孩子一回来又把房间弄乱了，我辛辛苦苦忙了一整个下午，全白干了。
0: 孩子一回来，아이가돌아오자마자又把房间방을弄乱了，그대로 어질러놨다, 弄乱了。我辛辛苦苦忙了一整个下午，整个下午 그대로 오후 내내가 되는 거죠. 辛辛苦苦 힘들게 忙了, 바쁘게 뭐를 했어요? 整个下午全白干了。哎，괜히 했어. 오늘은 쇼핑하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사고 헛걸음만 했다.

0: 今天的街白逛了，什么都没买。今天的街
1: 그대로 바이광러. 이건 사실은 이제 광지혜인데 광지혜가 어쨌건 거리를 보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아니면 또 쇼핑도 하고 이게 광지혜죠. 그러니까 진텐더지혜 바이광러. 아 괜히 했어요. 왜? 什么都没买. 아, 오늘 쇼핑은 괜히 헛걸음만 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걔 설득하려고 괜히 애쓰지 마. 충고를 전혀 듣지 않아.
0: 别白费力气劝他了，他根本不会听。
1: 비에 바이페이. 그대로 뭐죠? 애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 빼지 말아라. 비에 바이페이 리치 劝他了. 그죠? 劝他 그를 설득하다 충고하다. 다 근본 不会听. 그는 전혀 듣지를 않아요. 35쪽입니다. 신링지탕.
0: 这个世界对你笑的人太多，而真心包容你的人太少。
1: 그렇죠. 당신 앞에서 저 세계 이 세상에 또 이니 시아오더런 이 세상에 당신을 보고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 타에도 엄청 많습니다. 잘했어요. 엄청 많은데 얼전심 빠오롱. 네가 뭔가 그 잘못하거나 위로를 받아야 될때 빠오롱 니들은 헌샤오 헌샤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不是说要去健身房吗？开始了吗？
3: 没，我怕坚持不下来。白花钱。
2: 没开始就怕失败，那怎么能行？
3: 哎，每次都是三天打鱼两天晒网，就是白花钱。
2: 千里之行，始于足下，放下想法，干就行了。
3: 那我再给自己一次机会。
2: 这就对了，走。现在就跟我去办卡。
1: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36쪽입니다꾸준히할수있을지너무걱정하지마
0: 别想太多能不能坚持
1: 别想뭐뭐하지말아라생각하지말아라太多생각너무많이하지마세요能不能坚持꾸준히能不能할수있을지없을지무엇을坚持꾸준히할수있을지없을지别想太多시작도하지않았는데지레겁먹지마
0: 没开始就别先害怕。
1: 没开始，开始시작하다죠그러니까시작안했는데没开始就别先우선害怕먼저지레해보지도않고先害怕먼저겁먹지마别先害怕아무것도생각하지말고일단시작해봐
0: 什么都别想，先动手做了再说。
1: 그러니까요
0: 啊，这个最重要。
1: 那这就对了，그죠？什么都别想，什么都아무것도어떤것도别想，생각하지말고先动手，일단시작을합니다。动手，손을쓰는거니까시작하다，做了再说，해보고나서문제가생기면그때고칩니다。做了再说，매일못한다면일주일에세번은어때？
0: 不能天天做的话，一周做三次怎么样？
1: 也不错，
0: 也不错，
1: 不错。
0: 能只要能坚持。
1: 对对，不能天天做的话，不能뭐뭐할수없다면못한다면天天做매일할수없다면一周做三次일주일에세번하는거는怎么样？어때요？처음부터잘할거라고기대하지마
0: 别一开始就指望做得多好
1: 别一开始一开始시작부터처음시작할때부터就指望뭔뭐라할거라고기대하다바라다做得多好얼마나잘할거라고기대하지마세요느낌대로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천리길도한걸음부터
0: 千里之行始于足下
1: 말그대로이제시작의중요성을강조하죠이제그래서공부또운동자기개발저축외국어공부이렇게꾸준히해야되는일에서하는상황에서쓰이게됩니다我决定从明天开始每天跑步五公里
0: 哦五公里
1: 五公里
0: 真的假的
1: 当然真的啦我现在就在上网买装备呀
0: 千里之行始于足下要不你先下楼去实体店看看装备
1: 그렇죠이게먼저죠예먼저운동화도있어야되고또일부또요즘에운동복도아应该
0: 每次我们在韩国看到很多社团团体他们做什么运动什么的那装备啊很专业
1: 好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길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우리 지난 9월 6일에 토익이 있었죠. 그때 문제도 좀 비슷한 게 이번 같이 하는 9문제 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EBS 방송의 힘이 세요. 그래서 제가 풍문고에서 스피커 좋다고 해서 이제 보고 있죠. 이 9월 풍문고 시험장 마감됐어요, 벌써. 아무튼 여러분 작은 준비부터 잘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101번부터 같이 풀어보시는데요. 교재는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아요. 59쪽에 문제가 나오고요. 60쪽에 해설과 함께 문제가 있습니다. 101번입니다. The Planning Committee, 이 기획위원회는 will gather next month, 다음 달에 모일 겁니다. To review a major construction blank, 주요한 건설 블랭크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건설 제안이 있는데 이거 타당성이 있을까? 이 금액은 괜찮나? 뭐 이런 거 따져보는 거. 그러니까 이 제안이 딱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번 Certificate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자격증은 좀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무슨 자격증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고 B번은 동사 원형이라 품사에서 이미 틀려 있어요. 그리고 D번은 공식적인 발표죠. 그거보다는 어떤 그 제안이 이게 적절한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게 맞기 때문에 문맥에 적절한 어휘는 C, proposal입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The Planning Committee will gather next month to review a major construction proposal.
0: 102번입니다.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sales and distribution departments. 그래서 어떤 영업과 유통 부서 간에 더 좋은 의사소통이 is needed, 필요로 됩니다. To blank meet next quarter's targets. 다음 분기에 목표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meet the targets, meet the requirements 이럴 때 meet는 satisfy의 뜻이에요. 이 충족시키다 이 뜻이 또 독해동의어로 예전에 토익에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부정사 사이의 빈칸이에요. 그러면 투부정사라는 것도 원래 뿌리가 동사입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뭐죠? 그래서 이 부사를 찾아보시면 fully, fully가 답이 되죠. 그래서 B번 fully가 meet라는 동사를 꾸며주

0: 주는 게 맞습니다.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모두 부사가 수식합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1: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sales and distribution departments is needed to fully meet next quarter's targets.
0: 여러분,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런 말을 아예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그런 학생을 가르쳐 봤는데, 좋은 문제 많이 풀면 그런 학생이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자, 그런 학생, 형용사가 뭐예요? 이걸 모르는 학생이 960점 나온 거 제가 한번 올려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핑계 댈거 없고요. 아, 난뭐 문법 용어가 싫어요. 싫은 대로 문제를 많이 푸세요. 그렇죠? 아, 이 감각 유지하고 자기 능력껏 이렇게 풀어나가면 또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103번 같이 볼까요? The city boards blank on parking fees. 주차 요금에 대한 시위원회의 blank가 will be followed by 그 다음에는 comments, 논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From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로부터의 논평이 이어질 거예요. Be followed by는 주어 다음에 by가 온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 어려웠어요. 이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공부해보면 여기 C도 D도 다 토론인데 말이야. 이거 답이 다될것 같은데. 이 고민되죠? 예, 근데 이게 논리로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 딱 모였어요. 그래서 주차 요금에 대한 토론하고 딱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평이 이어지는 토론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 토론하는 게 아니죠? 아, 딱이 행사가 한번 열려서 이런 토론이 있은 후 논평이 있는 어떤 행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예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D는 안 돼요. 이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후기 때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채팅하는 거 보면 아, 이거 셀수 있는 명사인데 왜 D는 안 됩니까? 논리가 안 되잖아요. 우선 토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논평이 있을 것이다. 여러 토론들을 막 이렇게 분산돼서 하는 게 아니죠. C가 정답입니다. 103번 들어볼까요?
2: The city board's discussion on parking fees will be followed by comments from local residents.
0: 104번입니다. After the package has been dispatched. 이 소포가 발송된 후, a confirmation message, 확인 메시지가 blank to the buyer, 구매자에게 보내지죠. 여러분, 메시지는 보내지죠. 사람이 능동적으로 보내고, 메시지는 보냄을 당해요. 당하는 게 수동태.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이다. 여기서 D번, will be sent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A번 같은 게안 되는 이유는 send는 소위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근데 목적어가 없죠. 지금 이 빈칸 뒤에. 그러면 이건 수동태로 쓰였다는 이야기죠. D가 정답입니다. 104번 들어볼까요?
2: After the package has been dispatched, a confirmation message will be sent to the buyer.
0: 105번입니다. Blank the edition of Global Farming Review. 그래서 Global Farming Review에 다가올 블랭크가 will include a special section, 특별 섹션을 포함하게 될 거예요. An irrigation technology in Vietnam. 베트남의 어떤 이 관계수로 기술, 이 기술에 관한 특별한 섹션을 포함하죠. 여러분,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랑 잘 어울리는 단어가 물론 tomorrow, next week,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upcoming이 또 유명합니다. upcoming이 뜻이 뭐예요? 다가올. 앞으로 다가올이니까 의미상 미래죠. 그래서 upcoming이 미래 시제와 잘 어울리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다른 게 없어요. A, B, C는 미래 시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D가 정답. 105번 들어볼까요?
1: The upcoming edition of Global Farming Review will include a special section on irrigation technology in Vietnam.

EBS 김대균 토익 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입니다. 106번. 그린필드 가든스 플랜트 스프레이. 그린필드 가든사의 식물로 만든 그런 식물을 재료로 한 스프레이는 is blank

0: And only when 이하가 중요하죠. Only when applied exactly as instructed. 지시된 대로, 정확히 지시된 대로 바를 때, 사용할 때, 적용할 때만 유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is effective, 형용사 보어로 뜻이 맞는 게 A번이죠. B번은 구식의 한물간, outdated, seasonal은 계절에, 이거는 또저 9월 6일의 답이었어요.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해서 이제 계절 메뉴 할때 seasonal menu, 요게 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정답은 A번인데 여기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 지난 9월 6일 시험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as 뒤에 이 과거 분사가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까? 있죠. as instructed, 지시된 바대로, as reported, 보도된 바대로, 이런 거. 그래서 as 뒤에 과거 분사 보여주고, 거꾸로 과거 분사 보여주고 as 집어넣는 거. 지난 9월 6일에는 as가 정답이었어요. 알았죠? 그런 문제도 출제됐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형용사 어휘로 뜻이 맞는 게 A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구문을 잘 파악하면서 이렇게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런 구문 본것 같은데, 그럼 그걸 감각적으로 답을 고르셔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저 5, 6, 7도 녹음해 드리죠. 그거 자주 들으세요. 주무시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왠지 저거 같은데, 그럼 그게 답이에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 잠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106번 같이 들어보시죠.
1: Greenfield Gardens plant spray is effective only when applied exactly as instructed.
0: 107번입니다. Thursday's orientation, 목요일 오리엔테이션이 will explain the revised emergency policy, 그 수정된 비상정책을 설명할 것입니다. blank 해놓고 all employees must attend. 그러므로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야죠. 그러므로 접속사 so가 딱 맞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 오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so가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107번 들어볼까요?
2: Thursday's orientation will explain the revised emergency policy, so all employees must attend.
0: 108번입니다. Although Verona Outfitters 사가 does not issue cash refunds, 현금 환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발부하지는 않아요. 이 발부하다, 발행하다, 이게 이슈죠. 그렇지만 it does blank store credit, 상점 크레딧은 제공합니다. For returned merchandise, 이 반품된 상품에 대해서 with a receipt, 영수증을 가지고 반품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그 상점 크레딧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아예 환불은 돈은 못 줘요. 그러나 가격은 그 가격으로 쳐주고 어떤 다른 물건을 사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offer가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문맥에 맞는 동사 어휘. A번 display는 진열하다, 전시하다. wrap, 포장하다. D번 carry는 나르다의 뜻으로 맞지 않습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3: Although Verona Outfitters does not issue cash refunds, it does offer store credit for returned merchandise with a receipt.
0: 109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 교재에서 109번은 꽤 중요한 뭔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래 보너스에 담아서 중요하게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자, 빈칸 뒤에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Finalizes, 현재형이죠. 근데 주절의 동사를 찾아보세요. Will issue, 바로 이게 빈칸 뒤에 현재형, 주절은 미래. 그럼 여기는 때나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리입니다. A, B, C, D 보기 중에 때의 부사절을 이끄는 as soon as가 정답이 되죠. Now that은 이제 뭐뭐이니까 because의 뜻이에요. Along with는 전치사로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despite도 그냥 명사가 오지 주어 동사가 못 오죠. 전명구, 접주동 많이 들어보셨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옵니다. Neruva Logistics라는 물류 회사는 will issue an official announcement, 공식 발표를

0: 할 것이다. As soon as the firm, 이 회사가 finalizes its partnership agreement, 제휴 합의의 최종 마무리를 한 후에는 하자마자 이런 거죠. With Hensley Transport사와 계약을 마무리하는 즉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다. As soon as, when, if, unless 이런 단어는 뒤에 현재 보여주고 주절은 will 블라블라 나가는 이 구문을 기억하십시오. 109번 들어볼까요?
1: Narova Logistics will issue an official announcement as soon as the firm finalizes its partnership agreement with Hensley Transport.
0: 여러분, 그 아래 보면 보너스 있죠? 이게 저 여백 채우려고 그냥 만든 데가 아니에요. 이거 책 만들 때 109번을 뭘로 할까? 이거 고민 많이 해서 만들어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자습해 주시길 바래요. 알았죠? 시험장에 저도 토익킹 들고 가요. 여러분, 시험장에 막 두꺼운 책 여러 권 들고 갑니까? 이책 한두 권딱 들고 가고 MP3 들으면서 가기에 우리 교재 좋잖아요. 그죠? 101번 같이 복습해 보죠. 제안을 검토하다. 문맥에 맞는 명사 proposal.
2: The planning committee will gather next month to review a major construction proposal.
0: 102번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원래 뿌리가 동사여서 부사가 수식한다. B번 fully.
3: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the sales and distribution departments is needed to fully meet next quarter's targets.
0: 103번, 한 번의 토론이 있은 후, 그 다음에 어떤 논평이 있죠. 한 번의 행사기 때문에 단수명사 C, discussion이 정답.
1: The city board's discussion on parking fees will be followed by comments from local residents.
0: 104번,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안 하면 대부분 정답이다. 논리상 메시지는 보내지기 때문에 수동태가 맞습니다. will be sent가 정답.
2: After the package has been dispatched, a confirmation message will be sent to the buyer.
0: 105번입니다. 여기는 will include 미래 시제와 잘 어울리는 upcoming이 정답.
3: The upcoming edition of Global Farming Review will include a special section on irrigation technology in Vietnam.
0: 106번 의미가 맞는 형용사가 effective입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as instructed, as 뒤에 이렇게 과거 분사가 잘 어울려서 쓰이는 거 함께 기억하세요. as shown, as reported, as indicated 모두 시험에 나왔습니다. 함께 암기합시다.
1: Greenfield Gardens plant spray is effective only when applied exactly as instructed.
0: 107번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의미의 접속사 so가 문맥에 맞아서 정답.
2: Thursday's orientation will explain the revised emergency policy, so all employees must attend.
0: 108번 환불은 안 해주지만 크레딧은 제공한다. 그래서 offer가 정답.
3: Although Verona Outfitters does not issue cash refunds, it does offer store credit for returned merchandise with a receipt.
0: 109번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씁니다. 보기 중에 때의 접속사 as soon as가 정답.
1: Narova Logistics will issue an official announcement as soon as the firm finalizes its partnership agreement with Hensley Transport.
0: 여러분이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럼 때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가 있습니까? 거의 보너스에 나오죠. When, once, as soon as, before, after, until 이런 게 있고요. 조건을 이끄는 접속사, if, unless, as long as, provided tha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200선, 200선 하고 있죠? 거기 110번을 차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위력을 발휘했죠. Sporadically, 여러분, 이따금씩 산발적으로 Sporadically 9월 6일에 정답이었어요. 이거 여기 단어들에 다 나와요. 꼭 여기 전체 보세요. 110번 하겠습니다. The company automated routine tasks. 이 회사는 그 일상적인 업무를 자동화했다. 그리고 fill orders efficiently. 능률적으로 주문을 처리하다. 그래서 workers filled orders efficiently.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the program. This week,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Fast and the Furious.
1: Right.
0: 너무 재밌어요. 아, 오늘은 저희 뭐 네. 하나요?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56에 임무와 의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있다가도 가끔은 이제 경찰서로 돌아와서 뭐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브라이언이. 무슨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브라이언이 모든 영화가 그렇지만 이런 그 어떤 여자와 마음을 키워가게 돼요. 그러면서 일이 꼬이게 되는 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동료와의 대화 되겠습니다.
0: Okay. Here's today's dialogue. Torn between duty and loyalty, the fast and the furious.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Brian, you're playing with fire by getting close to Dominic. I know, but it's hard to get to the truth when I keep my distance from him. Just don't catch feelings. That's how things go sideways. The thing is, I think I have a thing for Mia. Watch your back then. This whole thing could blow up in your face.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료 아시겠습니까?
0: 네네. For continuity purposes.
1: 알겠습니다.
0: 선생님 저번에 브라이언 했으니까 이어서 계속 브라이언 해주셔야 돼요.
1: 네. 네. 가보겠습니다.
0: Brian, 도미닉한테 접근하는 건 불장난하는 짓이야.
3: 나도 아는데 그 친구와 거리를 두면서 진실에 다가가기는 힘들어.
0: 괜히 마음 주고 그러지 마. 그런 식으로 일이 꼬이는 거야.
3: 문제는 나 미아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0: 그럼 몸 사려. 이 모든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1: 아, 선생님 너무 잘해주셨는데.
0: Oh, really?
1: 순간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Okay.
0: Well, that's good.
1: 그렇죠?
0: Good.
1: 자, 오늘 사실 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생활 영어에 완전 붙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0: 네.
1: 뭐 접근하는 게 불장난하는 것이다. 뭐 마음이 생긴다. 거리를 둔다. 역효과 날 수 있다. 영어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세 번째 문장이에요. 괜히 마음 주고 그러지 마. 그런 식으로 일이 꼬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네.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네, 오늘은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아하. Catch feelings. Catch feelings.
1: 네.
0: This expression is a bit casual.
1: Okay.
0: Right? 근데 되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기 걸릴 때
1: 네.
0: catch a cold라고
1: right.
0: 하잖아요. Or
1: 이거 진짜 그러네요.
0: Catch a flu, right?
1: 그럼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0: 맞아요.
1: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0: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1: Right. Uh-huh. So catch feelings라고 하는 거는 남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을 강조하는 뭐 약간 동작, 동사 같은 거예요.
0: 네.
1: 근데 이미 나는 한참 좋아하고 있어라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catch 대신에 have.
0: Yeah.
1: I already have. 이런 yeah. 식으로 써 주시면 또 되겠죠. 그렇죠? 자,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1: 그냥 그녀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려고 막 하지 마. 자, 그냥 감정들을 잡지 마.
0: Just don't catch feelings.
1: 그녀에 대한
0: for her. Just don't catch feelings for her.
1: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요. 그녀에 대해서 괜히 마음을 만들지만 마라. 그럼 문제 없.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자, 예문 두 번째는요. 난 마음이 생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거의 불가능했어. 난 감정들을 잡지 않으려 노력했어.
0: I tried not to catch feelings.
1: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했어.
0: But it was almost impossible.
4: I tried not to catch feelings, but it was almost impossible. We are meant to be.
1: And the we you're talking about is who?
4: 네. You know exactly who I'm talking about.
1: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린 서로 마음이 생기면 안 돼.
0: 뭔가 세리아나한테 하는 말이네요.
1: 그거는 당연한 네. 거고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둘이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자, 우린 감정들을 잡으면 안 돼.
0: We can't catch feelings.
1: 서로에 대한.
0: For each other. We can't catch feelings. For each other. Maybe like what was that movie called? Mr. and Mrs. Smith.
1: 아,
0: kind of like that.
1: 어,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임무에 관해서라면 yeah. 우리 철저해야 된다. Yes. 이런 느낌. So, catch feelings라고 하면 마음이 생기다라는 동작 강조 mm-hmm. 되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불장난을 하다, 위험한 일을 하다.
0: 선생님, 영어도 똑같아요.
1: 똑같습니까?
0: Play with fire입니다.
1: 오, 맙소사.
0: 네.
1: 진짜 불을 가지고 노는 거네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0: 네.
1: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1: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왠지 외계인일 것 같아요. Alright, so play with fire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짓이다.
0: 네.
1: 위험하다.
0: Yeah.
1: 자, 다음은요. 누군가에게 다가가
0: Get to.
1: 네, 이게 get to라고 하는 것이요. Get 자체가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도착에 핵심을 둔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get to someone도 해도 되는데 get to a place.
1: Right. 자, 다음은요. 거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0: Distance.
1: Mm-hmm.
0: Distance라고
1: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 미리 드리면 좀 keep과 함께 사용을 할 거예요.
0: 좋아요.
1: 자, 다음은요. 문제, 핵심 뭐가 되죠?
0: The thing. The thing. 이게 뭔가 좀 걸리는 문제.
1: 맞아요.
0: The thing.
1: Right, the thing. 아, 그냥 해석만 해버리면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you know, the thing i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뭐 중요한 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핵심을 잡는 거죠.
0: 맞아요. Problem라는 단어도 써도 돼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나서 원어민들은 the thing is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See, that's the thing. 이러면서 자, 다음은요. 마음이 있다.
0: 오.
1: 마음이 있다.
0: 이것도 have a thing이라고 합니다.
1: thing을 원어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네요.
0: 아, 네, 맞아요. 네. 다양하게 씁니다. Have
1: 맞습니다.
0: a thing. 사실 조금 귀찮아서 쓰기도 해요.
1: Have a thing, 네. right? 우리 아까 전에 catch feelings 말고 이미 마음이 있는 상태는 have feelings라고 했습니다.
0: 맞아요.
1: 그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네, 어떻게 보면 그 좋아하는 감정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Have a thing.
1: Have a thing. 자, 마지막으로 전체 혹은 모든
0: whole입니다. 스펠링은 W-H-O-L-E.
1: 네, 이거는 구멍 할 때 H-O-L-E가 아니라 앞에 W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네. 돼요. Entire가 바꿀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주요

0: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2: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이 꼬이다. 일이 꼬이다.
1: 어, 선생님, 얼마 전에 저희가 go awry 배우지 않았어요?
0: Yes.
1: 네, 좀 비슷한 표현인데요. Go sideways. Go sideways.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0: 네네.
1: 얘가 옆으로 새내는 거예요.
0: 새버리네요. 네. Sideways가 그러면 옆으로라는 네. 뜻을 갖고 있나요?
1: 맞아요.
0: 그러면 쌤, 실제로 네. 뭔가 움직이다가 옆으로 간다.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crab이나 right? 옆으로 이렇게 가요.
1: Oh, yeah, yeah.
0: 그리고 이렇게 진짜 실제로 쓸 수도
1: oh,
0: 있을까요?
1: Yeah, for sure.
0: It's, you know, walking or going sideways.
1: Yeah, yes.
0: Okay.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인 거네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옆으로 빠진다 한마디로 일이 꼬인다. 얼마 전에 배운 go awry랑 같은 의미다.
1: 네.
0: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가 내 과거 얘기를 꺼냈을 때 일이 꼬였어. 모든 게 옆으로 갔어.
2: Everything went sideways.
0: 그가 내 과거를 꺼냈을 때.
2: When he brought up my past. Everything went sideways. When he brought up my past.
0: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로 미팅을 하는 거예요. 남녀,
1: 네.
0: 남녀.
1: 네네.
0: 친구가 눈치 없게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1: oh, no.
0: 망한 거죠.
1: Oh.
0: 자, 두 번째는요. 그 생일 주인공이 너무 일찍 나타났을 때 일이 꼬여버렸어.
1: Oh,
0: 계획이 꼬인 거예요.
1: 네.
0: 자, 우리의 계획은 옆으로 갔어.
2: Our plan went sideways.
0: 그 생일 소녀가 너무 일찍 나타났을 때.
2: When the birthday girl showed up too early.
0: Oh, no.
2: Our plan went sideways when the birthday girl showed up too early.
0: 네,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려고 했는데
1: 네.
0: 너무 일찍 나타난 거죠.
1: 맞아요.
0: 네. 막 풍선 불고 있는데.
1: Yeah. 그래서 go awry 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0: 캐주얼하네요. 그쵸?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볍기도 해요.
0: Right. 네. 생일 소녀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생일 주인공은 보통 그렇게 부르죠.
1: 맞아요.
0: Birthday girl or birthday boy.
2: Doesn't matter how old you are.
0: Yes.
1: 네.
0: Man 이상합니다.
1: Birthday.
0: Woman도 이상해요.
1: 네, 맞아요.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몸을 사리다. 밤길을 조심하다.
2: Watch one's back. Watch your back. Watch his back. Watch my back.
0: 진짜 말 그대로 등 뒤에서 공격당할 수 있다.
1: 맞아요.
0: 그만큼 진짜 몸을 사려야 된다라는 느낌. 진짜 경고의 의미로 정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Right.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케이.
0: Okay. 이 친구야. 어? 뭐야? 몸을 사리란 말이야. 자, 이봐.
2: Hey.
0: 너의 등을 조심해.
2: Watch your back. Hey. Watch your back.
0: 아, 이건 약간 협박의 느낌이네요.
1: 아, 그럴
0: 그렇죠?
1: 수도 있겠네요.
0: 너무 이 친구야. 잃어버렸네요. 야, 뭐 영화에서 야. 저기 뭐야 등 조심해 몸 사려 이런 느낌. 자, 두 번째는요 진짜 영화 같은 데서 악당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거야. 뭔가 뭐 하는 게 좋을 거다. 강하게 들어가는 패턴도 하나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2: You'd better watch your back. You'd better watch your back.
0: 오, 약간 조커의 느낌이에요.
1: 네.
0: 네.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역효과가 나다. 제 발등을 찍다.
1: 네. Blow up in one's face. Blow up in one's face.
0: 네. 얼굴 앞에서 뭔가가 터진다는 느낌일까요?
1: 네, 맞아요.
0: Right?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에게 무슨 뭐 총을 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내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 터져서 내가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되는
1: 맞아요.
0: 거죠. 그렇죠?
1: 네.
0: So in one's face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덩어리 자체만으로도 면전에서 뭐 대놓고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1: Yes.
0: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거짓말한 게 역효과가 났어. 아니면 내 발등을 찍었어. 자, 그 거짓말은 터졌어.
2: The lie blew up.
0: 내 얼굴에서.
2: In my face. The lie blew up in my face.
0: 자,
1: 이게 뭔가 느낌이
0: 네.
1: 조용조용하게 이게 된 게 아니고 정말 팡 터지는 느낌으로
0: 네.
1: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내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0: 망한 거네요. 제대로 철저하게. 자, 다음은요. 그의 계획은 계획은 완전 역효과가 났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알아챘대요.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의 계획은 터졌어.
2: His plan blew up.
0: 그의 얼굴에서
1: In his face
0: 그들이 뭔가 다른 걸 알아챘기 때문에
1: Because they noticed something different. His plan blew up in his face because they noticed something different.
0: 뭔가 냄새를 맡은 거죠.
1: Oh no.
0: 그래서 역효과가 생기거나 또 발등이 지키거나.
1: Aha.
0: All right.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0: 정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도전해 볼게요. 자, 동료가 브라이언, 도미닉한테 접근하는 건 불장난하는 짓이야. 자, 브라이언, 넌 불을 가지고 놀고 있어.
1: Brian, you're playing with fire.
0: 도미닉에게 가까워짐으로써.
1: By getting close to Dominic. Brian, you're playing with fire by getting close to Dominic.
0: 오, 자, 그랬더니 브라이언이 아, 나도 아는데 그 친구와 거리를 두면서 진실에 다가가기는 힘들어. 자, 난 알아.
1: I know.
0: 하지만 힘들어.
1: But it's hard.
0: 그 진실에 다가가는 건
1: To get to the truth.
0: 내가 내 거리를 유지할 때
1: When I keep my distance.
0: 그에게서
1: From him. I know, but it's hard to get to the truth when I keep my distance from him.
0: 네.
1: 네, 선생님, 그 진실이라고 할 때 truth라고 안 하고 the truth라고 하죠.
0: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진실은 하나로 숨어 있고 정확하기 때문에
1: 네.
0: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강조해 주는 겁니다.
1: 그렇죠? 맞아요.
0: 한정돼 있죠.
1: 네.
0: Right. 그리고 keep one's distance from 누구라고 하게 되면 거리를 누구에게서 둔다.
1: 맞아요.
0: 이것도 같이 덩어리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동료가 괜히 마음 주고 그러지 마. 그런 식으로 일이 꼬이는 거야. 자, 그냥 감정들을 잡지 마. 그것만 하지 마라.
1: Just don't catch feelings.
0: 그게 이것저것들이 옆으로 가는 방식이야.
1: That's how things go sideways. Just don't catch feelings. That's how things go sideways.
0: 네. 저 그랬더니 브라이언이 이제 고백하죠.
1: Mm-hmm.
0: 문제는 나 미아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자, 문제는
1: The thing is,
0: 난 생각해.
1: I think
0: 내가 미아에게 마음이 있다고.
1: I have a thing for Mia.
0: Mm-hmm.
1: The thing is, I think I have a thing for Mia.
0: 네. 띵, 띵을 두 번이나 썼어요.
1: 이 네 번째 문장에 thing이 두 번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0: 네.
1: 이거는 thing이 맥락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0: 아예 달라졌죠.
1: 네, 그래서 첫 번째 thing은 이제 문제를 뜻하는 거고 두 번째 thing은 그 미아에 대한 감정이죠.
0: 맞아요.
1: 좋아하는 감정이죠.
0: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사실 두 번째도 I think I have feelings for Mia.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겠죠.
1: 맞아요.
0: Right.
1: 네.
0: 자, 그랬더니 동료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몸살이요. 그 이 모든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자, 너의 등을 조심해 그럼.
1: Watch your back then.
0: 이 전체 것은 터질 수도 있어.
1: This whole thing could blow up.
0: 너의 얼굴에서.
1: In your face. Watch your back then. This whole thing could blow up in your face.
0: 네. 영어에서는 정말 this thing 말고 this whole thing. 이렇게 whole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즐겨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저것이라고 할 때
1: 네.
0: 뭐 things라고 할 수도 있고 the whole thing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could라고 썼는데 can보다 이렇게 조동사 과거로 돌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가능성을 약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Right?
1: And then the colleague is telling Brian, watch your back, right? 정말 그냥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0: 걱정이 되니까요.
1: 네네.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2: Brian, you're playing with fire by getting close to Dominic. I know, but it's hard to get to the truth when I keep my distance from him. Just don't catch feelings. That's how things go sideways. The thing is, I think I have a thing for Mia. Watch your back, then. This whole thing could blow up in your face.
0: 불장난을 하다, 위험한 일을 하다.
1: Play with fire.
0: 거리.
1: Distance.
0: 마음이 있다.
1: Have a thing.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마음이 생기다.
1: Catch feelings.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일이 꼬이다.
1: Go sideways.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그녀가 웃음을 못 참으면서 모든 게 꼬였어.
1: Oh, no.
0: 왠지 못 참으면은 피식하고 튀어나오면 네.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웃음을 못 참으면서 모든 게 꼬였다.
1: 네. 일단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일이 꼬이다, go sideways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참다,

0: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5: Welcome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6: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항상 우리 피터 선생님과 이 방송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 잘생긴 얼굴을 제가 찍고 싶어요. 근데 방송해야 되니까 손이 이렇게 책을 들고 있으니 찍을 수가 없는데.
5: 아우,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죠.
6: 그럼 뭐 찍으면서 방송을
5: 네,
6: 하면.
5: 괜찮아요.
6: 제 안경에 만약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찍고 이 모습을 집에 가서도 볼 수 있을
5: 지금
6: 것 같은데.
5: 지금 없어요? 지금 안경 끼고 있는데 뭔가 네. 약간 캐물처럼 보이는데.
6: 아, 눈치챘어요? 찍고 있었는데.
5: 네. 몰래.
6: 이런 세상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실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된 상태고요.
5: 네. Yeah, my football team actually Arsenal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스폰 받아서 they have the smart glasses for all their players when they sign. And then they walk around the stadium and show you the footage from the first person view. 직접 가본 것처럼 나와요.
6: 그럼 선수들이 이제 그 뒤에 라커룸에서 네. 어떤 일이 있는지를 네. 보여주고 그럴 수 있겠네요.
5: 재밌어요.
6: 좋네요. 네. 자, 이렇게 전자업계가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이제 점점 더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 착용형 렌즈가 이제 앞으로 점점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누가 어디서 날 찍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좀 불안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5: 그렇죠. If you're filming everything and using that for data purposes, what's going to be stored, what's going to be erased, you don't know, right? And you're not agreeing to be filmed, I suppose, in most cases.
6: 그래서 앞으로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제 업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갈지 그리고 사용자들은 어떻게 적응을 해서 또 사용을 할지 그것도 큰 의문인 것 같아요.
5: Yeah, and so we'll get to part one as ever. It's on page 56 of our September book.
7: Tech companies chase a screenless future.
8: Electronics firms are actively designing wearable hardware to shift users away from glass displays. For example, innovators like Apple allegedly plan to embed cameras into wireless earbuds for virtual assistants. Additionally, enterprises like Snap have introduced expensive smart glasses featur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developments could completely revolutionize how people interact with computing systems.
6: 자, 예습하신 분들.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wearable hardware 이런 단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revolutionize how people interact with computing systems. 우리가 이제 컴퓨터 기기와 어떻게 교감하는지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거잖아요. 이런 기기들이 그런 단어들이 핵심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잘 표시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Let's take it line by line.
5: Electronics firms are actively designing wearable hardware to shift users away from glass displays.
6: Shift users away from glass displays. 그 부분, shift는 뭔가 좀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away는 어디서 떠나게끔, 무엇에서 벗어나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5: Yeah, so to direct users deliberately away from screens that we know, like computer screens or smartphone screens.
6: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우리 소위 유리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추고 웨어러블 기기 쪽

0: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개발의 속도를 지금 이제 업체들이 내고 있다. 그 얘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Electronics firms are actively designing wearable hardware to shift users away from glass displays. For example, innovators like Apple allegedly plan to embed cameras into wireless earbuds for virtual assistants.
0: 애플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이런 제품을 내겠다라고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It says allegedly plan.
1: Yeah, so if something is alleged, people report it, they claim it, but there's no public verification.
0: There's no proof or evidence or hard evidence that something is happening. Allegedly, 알려진 바에 따르면이라고 써놓으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선 이어버드에 카메라를 이제 내장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뭘 위해서? Virtual Assistant 하면 그 기기를 이제 구동을 시켜주는 그 가상 비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another good word to learn there is embed, right? E-M-B-D means to like implant, to put something into another thing.
0: 장착된이란 얘기죠. Embed cameras라는 embed 자체가 어디 내장시키다, 장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애플의 예입니다. For example,
1: innovators like Apple allegedly plan to embed cameras into wireless earbuds for virtual assistants. Additionally, enterprises like Snap have introduced expensive smart glasses featuring artificial intelligence.
0: Snapchat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죠. Snap 같은 경우는 네. 여기도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자업계 기업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도 have introduced expensive smart glasses, 상당히 고가의 스마트 글라스를 이제 출시를 했다 혹은 선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introduce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1: Yeah, to debut a product, to show it to the public and release it, and that one features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One more time. Additionally, enterprises like Snap have introduced expensive smart glasses featur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developments could completely revolutionize how people interact with computing systems.
0: So 이런 웨어러블 이제 기기들이 특히 착용형 렌즈를 장착한 AI 기반의 이런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completely revolutionize. Revolution 자체가 혁명이기 때문에 이걸 동사로 썼다면 파격적으로 바꾼다든가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 Exactly. Yeah. To fundamentally transform. Right?
0: 그렇죠. Transform 같은 단어도 많이 쓰죠. 같은 맥락에. How people interact with computing systems. 우리 뭐 컴퓨터도 그렇지만 우리 전자기기 가장 대표적으로 휴대폰 같은 것도 컴퓨팅 시스템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와 같은 컴퓨팅 기반의 기기들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보인다. 뭐가? These developments. 여기 development는 개발이 아니라 어떤 상황 변화 같은 걸 development라고도 하잖아요.
1: Yeah, the ever-changing situation, these latest releases,
0: 그렇죠.
1: right?
0: 이와 같은 이제 wearable 기기 어떤 출시와 같은 그런 상황 변화를 development라고 한 겁니다. 잘 적어두세요, 의미를.
1: These developments could completely revolutionize how people interact with computing systems. Here's part two.
2: However, these screenless devices raise serious privacy concerns, since wearable lenses often record their surroundings without people's knowledge. Facing strong backlash, manufacturers may design the devices to keep all data on the device itself, without sending it to external servers. If these efforts succeed, people will be able to control their devices with simple hand gestures instead of touching a screen.
0: 자, 예습하신 분들 핵심 단어가 그렇죠. Serious privacy concerns가 되겠죠.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okay?
1: However, these screenless devices raise serious privacy concerns since wearable lenses often record their surroundings without people's knowledge.
0: 지금도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는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촬영하는 게 보이잖아요. 왜
1: 맞아요.
0: 찍으세요? 이러는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촬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0: So without people's knowledge라는 건 사람들의 지식 없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 없이, 즉 모르는 상태로 그런다는 얘기죠. 여기 yeah. knowledge는 지식이 아니라 인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
1: yeah.
0: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촬영이 되는 거예요.
1: Without people knowing 라는 똑같은 거죠.
0: 그렇죠.
1: Yeah. And like you said, the key phrase, serious privacy concerns, especially in the West, we're much more sensitive to this, right?
0: Yeah.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screenless devices, 화면이 없는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착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wearable 같은 경우 raise serious privacy concerns. 자, raise하고 concerns 동그라미 쳐서 연결을 시켜놓으세요. 이런 호응 관계들. 우려를 낳고 있다. 그 낳고 있다에 해당하는 게 raise가 되겠죠. since는 because의 의미가 되겠고 이런 착용형 렌즈, wearable lenses often record their surroundings. 하면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로. Okay?
1: Yeah, their environment, right? The next sentence. Facing strong backlash, manufacturers may design the devices to keep all data on the device itself without sending it to external servers.
0: Okay. Backlash는 뭘까요?
1: Yeah, a backlash is an intense, like, negative reaction to something.
0: 뭔가에 대한 강력한 어떤 반발 같은 걸 backlash라고 하죠. Mm-hmm. 누가 갖고 있는 그냥 반대 의견이 아니라
1: no.
0: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반응을 말해요.
1: 그렇죠. 네. Lash can mean to hit, so think of it like hitting back.
0: 뭔가 반격이라든가 반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기기가 이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런 반발에 이제 직면해서 제조업체들이 외부 서버로 이와 같은 영상 피드를 보내지 않고 그 기기에만 데이터를 다 온전히 담아두는 그런 방식으로 제조를 할 예정이다.
1: 할 수도 있죠.
0: 할
1: yeah.
0: 수도 있다.
1: May.
0: 뭐 그런 얘기예요.
1: Yeah, so it's not confirmed, but that's maybe one idea, right? Facing strong backlash, manufacturers may design the devices to keep all data on the device itself without sending it to external servers.
0: 근데 이것도 보면 웨어러블 기기가 휴대폰하고 대부분 연동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휴대폰이 어떤 또 클라우드 서버하고 연결돼 있어서 자동으로 백업이 되면
1: 맞아요.
0: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1: Yeah, okay. you wouldn't be able to put much data on a small device either. If these efforts succeed, people will be able to control their devices with simple hand gestures instead of touching a screen.
0: 이거는 이제 그 기기 제어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What is it saying?
1: Yeah, so people will be able to control their devices with simple hand gestures.
0: Hand gestures은 이제 손동작이기 때문에
1: 그쵸.
0: 우리가 지금은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톡톡톡 터치 스크린으로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 터치 스크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아주 획기적이었잖아요.
1: Without
0: 와,
1: the buttons.
0: 화면을 터치하면 이게 클릭이 돼. 이거와 이제 이거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나간 게 공중에다 대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You're not touching anything. 네. Some VR headsets already do this and it's very odd the first time you do it. 너무 생소해.
0: 맞아요. 네.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은 그 아이언맨이
1: 네.
0: 막 이것저것 토니 스타크인가요?
1: 네. 그렇죠.
0: 막 슉슉슉슉 이렇게 네. 공중에서 뭐 만들어 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비슷하게 일반 네.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죠.
0: 그렇죠.
1: Instead of touching a screen, right? And that's only if these efforts succeed. Here efforts is talking about the companies trying to release these products,
0: 그렇죠.
1: right?
0: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앞에 뭔가 투사되는 뭐가 있어야 손동작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착용형 렌즈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걸 구현하려면.
1: 맞아요. Okay. All right, let's move on to part three.
2: Despite these alternatives, research firms predict that smartphones will remain a central part of daily life. Since companies still profit heavily from screen-based devices, wearables may simply become additional gadgets rather than replacements. People could keep staring at screens as much as ever, using audio devices only occasionally. Ultimately, the industry wants more of our attention. Not fewer screens.
0: 자, 근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가 유리 화면이 있는 이런 기계를 완전히 다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Okay.
1: Despite these alternatives, research firms predict that smartphones will remain a central part of daily life.
0: 자, 다양한 이런 alternatives. 대체하는 뭔가의 물건을 말하죠. 그래서 대체 기기들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꾸준히 일상생활의 어떤 핵심 기기로 남을 것이다. A central part of daily life.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Yeah, so they're going to remain important. That's what Central Park means, right? Mm-hmm. One more time. Despite these alternatives, research firms predict that smartphones will remain a central part of daily life. Mm. Since companies still profit heavily from screen-based devices...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

0: 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Sam, when you studied abroad, like in the U.S., were there a lot of students from all across the globe?
1: Ah, yes. In fact, there was. I went to graduate school in California back in 2001 to 2003. And I remember there being more than 50 nationalities.
0: Oh, wow.
1: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Asia, the Middle East, Africa. Even Australia.
0: Yeah.
1: And you could hear all these wonderful accents.
0: Yeah.
1: I mean, I say wonderful because they sound different.
0: You're very unique, right?
1: They're very unique.
0: Yeah.
1: Sometimes they felt like they were different languages.
0: Yeah.
1: As a matter of fact.
0: Yeah, I've experienced that too.
1: 그러니까 저도 워낙 다양한 곳에서 온 분들의 영어 악센트를 이제 들어봤는데 처음에 정말 이해가 잘 안 들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영국 중에서도 그 스코틀랜드 쪽에서 온 친구들 발음이
0: 맞아요.
1: 우리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좋아서
0: 근데 맞아요. 네,
1: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I think Indian English, 네, 인도 분들이 하는 그쵸? 약간 그 악센트가
1: 말을 좀 빠르게 떠나시니까
0: 가끔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1: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오늘 사연을 써주신 주인공께서도 아주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세요. 다국적 조직에 일하시는데 정말 다양한 영어 발음들을 경험을 하고 계시대요.
0: 네.
1: 그래서 매일 일하러 가면 귀가 약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청취 연습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사연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네. 우선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부터 드릴게요. 골든 곰트리버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1: 네.
0: Thank you so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2: Survival English. I have been working for a multinational organization made up of people from 20 different countries for the past 2 years. Naturally, English is our common language, but there are as many kinds of English as there are countries. Some of my coworkers speak with the kind of pronunciation you find in textbooks, while others have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Every meeting feels like a trip around the world, and my ears get quite a workout. Thankfully, facial expressions and hand gestures are like a second language to me, so I can usually figure out what's going on from the context. I study with Ibtiyoung whenever I have time these days, and I can feel my listening skills improve little by little. I still need subtitles when I watch videos, but I am sure I will be able to enjoy them without subtitles someday. Until then, I'll keep using "Could you say that again?" as my catchphrase. I'm happily doing my best among all these different accents and improving my English one step at a time.
1: 나는 20개국이 모인 다국적 조직에서 일한 지 2년째이다 라고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0: I have been working for a multinational organization made up of people from 20 different countries for the past 2 years.
1: Okay. 20개국이라고 또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 I have been working for 어디 어디를 위해 일을 해왔다. A multinational organization, 자, 다국적 조직. Which is 같은 게 이제 생략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made up of. 이건 이제 구성돼 있다 할 때 쓰는 구동사잖아요. 네,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 people from 20 different countries. 자, 지난 2년간을 끝에 붙였죠. For the past 2 years. 자, 한 번만 더요.
0: I've been working for a multinational organization made up of people from 20 different countries for the past 2 years.
1: 자, 당연하게도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영어의 형태는 나라 수만큼 다양하다. 이 문장 잘 보세요.
0: Naturally, English is our common language, but there are as many kinds of English as there are countries.
1: 이런 문장이 조금 어렵죠. 영작하기가. Yeah.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의 개수가 비슷하다. 이런 식의 어떤 영작인데 there are 다음에 as many kinds of English as there are countries. 이게 뭐가 생략된 거냐면 뒤에 as there are many kinds of countries. 그걸 좀 줄여서 쓴 거거든요.
0: Yes. 네.
1: 자, 그래서 영어가 공용어이지만 나라 수만큼 영어의 형태나 발음, 억양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as 쓰는 거. 오늘 이 문장을 아예 통한기를 지정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 입에 한번 붙여보세요. 자, there are부터 countries까지 한번
0: okay. 읽어볼게요. 중간에 pause를 제가 살짝 더 줘볼게요.
1: Okay, okay.
0: There are as many kinds of English as there are countries.
1: Okay. As 양쪽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문장 구조 파악됐죠? 한번 더요.
0: There are as many kinds of English as there are countries.
1: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통한기 문장으로 아예 외워서 한번 써보세요. 자, 교과서 같은 발음들로 발음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동료들의 억양은 정말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0: Some of my coworkers speak with the kind of pronunciation you find in textbooks, while others have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1: 그렇죠. 교과서 같은 발음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0: Yes, pronunciation you find in textbooks.
1: 그렇죠. 교과서 스타일 막 이러듯이.
0: Yeah.
1: Something that you can find in textbooks. 뭐 textbook style pronunciation이라고 하셔도 되고. While others have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우리가 말 그대로 영어의 그 운율에 해당하는 그 억양은 영어에서는 accent라고 합니다. So, you have a very nice accent, or British accent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Some of my coworkers.
0: Some of my coworkers speak with the kind of pronunciation you find in textbooks, while others have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1: 그래서요, 모든 회의가 그야말로 세계일주 코스 같아서 귀가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느낌입니다.
0: Every meeting feels like a trip around the world, and my ears get quite a workout.
1: 일단 세계일주 코스 같은 건 그대로 살려도 될 것 같아요. So every meeting feels like 왠지 뭐뭐인 듯한 느낌이다. 뒤에 바로 주세요. A trip around the world. 세계일주.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거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뭐 하고 잠깐 쉬고 뭐 하고 잠깐 쉬고 그래서 그런 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조금 약간 운동의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y ears get quite a workout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0: 맞아요. 우리가 workout이라고 하면은 exercise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Right? But here in this case your ears are getting the workout. Meaning you're using your ears to I guess listen carefully to a lot of stuff. So
1: 그렇죠.
0: In that case,
1: 귀가 운동하는
0: say,
1: 듯한 yeah. 느낌을 받는다.
0: Your eyes could get a workout if there's a lot to see or a lot to watch, for example.
1: 그쵸?
0: Your brain could get a workout if you're thinking a lot.
1: If you walk up the stairs,
0: yeah.
1: your legs can get quite a workout.
0: Yes.
1: 네. 그래서 뭔가 운동이 꽤 된다의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경우 쓰기가 딱 좋습니다.
0: 아하.
1: 귀가 막 운동을 하는 느낌이다.
0: 네.
1: 자, 그나마 얼굴 표정과 손짓이 내겐 제2의 언어 같아서 맥락은 어쩌지 잡아냅니다.
0: Thankfully, facial expressions and hand gestures are like a second language to me. So I can usually figure out what's going on from the context.
1: 그렇죠. 그 동사 나왔죠. Figure out.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파악하다에 해당하는 구동사잖아요. 잘 표시해 두시고. What's going on은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0: In other words, what's happening.
1: 그렇죠. What's happening, what's going on. 그것을 from the context, 맥락에서는 좀 잡아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파악하는

0: 방법을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Thankfully.
1: Thankfully, facial expressions and hand gestures are like a second language to me. So I can usually figure out what's going on from the context.
0: 자, 그리고요. 요즘은 틈틈이 입체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귀도 조금씩 더 열리는 기분입니다.
1: I study with 입체형 whenever I have time these days. And I can feel my listening skills improve little by little.
0: 그렇죠. 우리 입체형에서도 이제 표현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표현이 많아지면 그만큼 유추할 수 있는 뜻도 많아지기 때문에 듣는 것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So I study with 입체형 whenever I have time these days. And I can feel my listening skills improve 조금씩 하려면 little by little. 좋습니다. 자, 앞으로 영상 볼 때 그 이제 지금은 아직 자막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자막 없이도 즐기는 그런 날이 좀 오리라 믿습니다.
1: I still need subtitles when I watch videos, but I am sure I will be able to enjoy them without subtitles someday.
0: 그렇죠. Without만 붙여주면 되겠죠. 지금은 I need subtitles, but someday I wish I can watch them without subtitles. 자, 그 날이 올 때까지 Could you say that again? 이것을 나의 공식 유행어로 밀어볼 작정입니다.
1: Until then, I'll keep using Could you say that again? As my catchphrase.
0: What's a catchphrase?
1: A catchphrase is like, you know, just like this, a short like phrase or expression that you keep using over and
0: 그렇죠.
1: over and over again.
0: 맞아요. 자꾸 쓰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유행어 같은 것도 catchphrase라고 하잖아요. Yeah. 딱 귀에 와닿는. 자, 그것을 이제 한 단어로 쓰시면 돼요. Catch와 phrase를 붙여서 catchphrase. So, could you say that again? 이걸 나의 catchphrase로 계속 쓰겠다. 자, 오늘도 다양한 억양 속에서 그렇지만 즐겁게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씩 나의 영어 실력을 키워가 봅니다.
1: I'm happily doing my best among all these different accents and improving my English one step at a time.
0: 그렇죠. 한 걸음씩이니까요. One step at a time. 그래서 다양한 억양들에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내 영어 실력을 한층 한층 쌓아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자, 전체 내용 그러면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Survival English. I have been working for a multinational organization made up of people from 20 different countries for the past 2 years. Naturally, English is our common language, but there are as many kinds of English as there are countries. Some of my coworkers speak with the kind of pronunciation you find in textbooks, while others have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Every meeting feels like a trip around the world, and my ears get quite a workout. Thankfully, facial expressions and hand gestures are like a second language to me, so I can usually figure out what's going on from the context. I study with 입체형 whenever I have time these days, and I can feel my listening skills improve little by little. I still need subtitles when I watch videos, but I am sure I will be able to enjoy them without subtitles someday. Until then, I'll keep using Could you say that again? As my catchphrase. I'm happily doing my best among all these different accents and improving my English one step at a time.
0: 자,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에 세 가지 패턴을 한번 볼게요. 천차만별, 뭐 형형색색, 다양한, 각양각색, 우리도 그런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all kinds of, 자, 정말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문장.
1: Some of my coworkers have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0: 그렇죠. 동료들의 영어 억양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So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자, 나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는 편이다. 그렇게 해볼까요?
1: I listen to all kinds of different music.
0: 특정 장르만 듣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all kinds of different music. 이렇게 장르에 넣으셔도 되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음식을 좀 먹어보고 싶다.
1: I want to try all kinds of different foods.
0: 그렇죠. 어디 가서 뭐 거기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여행지 같은 데서 쓰셔도 되겠네요. I want to try all kinds of different foods. 자, food에 S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가짓수,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할

0: 사용할 때 유일하게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강조했던 표현이죠. 운동이 꽤 되다의 의미로 get quite a workout. 자, 빈칸 넣어보세요.
1: Every meeting, my ears get quite a workout.
0: 자, 아까 다리 운동이 된다 그 얘기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1: My legs got quite a workout that day.
0: 그렇죠. 이건 많이 걸어 다녔다는
1: 맞아요.
0: 얘기를 할때 쓰시면 돼요. 뭐 관광지에서 돌아다녔거나 아침부터 쇼핑을 했는데 정말 몇 번을 안고 싶을 정도로 다리가 아팠다. So my legs got quite a workout that day. 그런 상황에 쓰시면 되고. 자, 아예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느라고 운동이 제법 많이 되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1: I got quite a workout from walking up the steps.
0: 그렇죠. 전그 남산에 케이블카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 보셨어요?
1: No.
0: 계단 되게 많아요. 운동 꽤잘 됩니다. 막 뛰어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문장인데요. 막 계단 올라가면서 운동이 제법 되더라고요. I got quite a workout from walking up the steps. 오늘 이 문장을 통한기 2번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1: 같이 해보세요. I got quite a workout from walking up the steps.
0: 오케이, 오늘요?
1: I got quite a workout from walking up the
0: 그렇죠.
1: steps.
0: Walking up the steps 이렇게 해서 붙여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걸음씩 할 때, one step at a time.
1: I'm improving my English one step at a time.
0: 누구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배울 수 있어요.
1: Anyone can learn if they take it one step at a time.
0: They take it one step at a time. 그렇죠?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잘 써보세요. Good job, everyone.
2: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You said you work for an international company, right? Can you communicate effectively?
3: We speak in English. But the challenge is that everyone has a different accent.
2: Ah, so the different accents make it difficult.
3: Yes, I have to concentrate really hard during every meeting.
2: That must be tough.
3: I do feel like I understand a little more every month.
1: The woman starts by saying, You said you work for an international company, right? 외국계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지?
0: Mm-hmm.
1: 그러면서 can you communicate effectively? 이제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effectively니까 의사소통은 뭐 별 문제 없이 잘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0: 네.
1: Man says, we speak in English.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 But the challenge is that everyone has a different accent. 문제는 말이야. 나라마다 발음이 다 다르다는 거지.
0: 그렇죠. 여기 이제 발음은 결국엔 이제 억양 얘기도 하는 거죠.
1: 억양.
0: 발음도 발음이고요. 억양도 억양이고. 그래서 everyone has a different accent라고 하면 다 포괄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네. 영어 문장에서 the challenge is that 이라고 하면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혹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 뽑아낼 때 주어를 아예 the challenge is that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1: 네. 또 여자가 아, so the different accents make it difficult. 아하, 그럼 서로 다른 이 억양 때문에 힘들구나 라고 했더니 남자가 yes, I have to concentrate really hard during every meeting. 회의를 할 때마다 정말 초집중해서 들어야 돼.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네.
0: Concentrate really hard.
1: Yeah.
0: 이렇게 붙여서 같이 쓰실 수도 있겠죠.
1: 그러면서 I do feel like I understand a little more every month. 그래도 매달 이렇게 조금씩 더 잘 들리는 느낌이야.
0: Feels like I understand a little more. 그 다음에 every month.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0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한테 주고 정답 문장과 비교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중에서 2번과 3번은 좀 별표치고 한번 해볼게요.
1: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Have a great day,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is the Transportation Week.
1: Transportation.
0: 네, 이번 주는 우리가 교통수단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today's sentence is,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라는 말이에요. 택시를 타는 경우가 사실은 해외여행 갔을 때 동남아시아권 빼고는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그렇죠? 특히 뭐 일본만 해도 택시 비용은 좀 꽤 비싸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야 될 때는 꼭 필요할 때가 있겠죠. 자,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몇 개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이 말이 됐는지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뭐였죠?
1: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네,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라는 말이었는데요. 공항까지 택시를 타자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합시다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let's 문장이죠. So let's로 문장이 시작되면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겠죠. 자, let's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let's 뒤에는 바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뒤에 오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바로 택시를 타는 거죠. 택시를 타다라는 표현이 오면 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take였었죠. Take a taxi라고 하면 택시를 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탈 수 있는 택시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타는 거기 때문에 a taxi, 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죠. 자, 그래서 let's take a taxi라고 하면 우리 택시를 타요라는 말이 돼요. 여기까지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Let's take a taxi, 우리 택시 타자라고 제안을 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택시를 타고 가는 거죠? 공항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공항으로, 공항에 갈 때 택시를 타는 거기 때문에 공항으로라는 표현이 뒤에 오면 되는데 이렇게 어디 어디로 간다라고 방향성을 나타낼 때 to라는 표현을 쓰죠. to 다음에 목적지가 오면 돼요. to, 목적지는 공항이니까 airport인데요. 공항 앞에는 보통 the, the가 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도시엔 보통 공항이 하나씩 있잖아요. 물론 뭐 국내선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보통 해외여행 다닐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공항은 딱 한 군데 있기 때문에 to the airport. 그리고 뭐 여러 공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는 공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공항이기 때문에 the airport. 그런데 발음은 the airport가 되겠죠. 왜냐하면 airport가 발음이 처음에 모음 소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et's take a taxi. 어디로? To the airport.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라는 문장을 쭉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같이 큰 목소리로 또 따라해 볼까요?
1: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1: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Good job.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2: Pattern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was,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Mm-hmm.
1: So it was, let's take a taxi is a transportation method. So we will use a different transportation. Let's take a Momo. And then to the airport was the place, the destination. And we will change that too.
0: 그래서 두 가지를 바꾸는 겁니다. Let's take a taxi에서 이 택시 대신에 다른 교통수단을 넣어보고요. To 다음에 목적지, the airport 대신에 다른 목적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let's take a 교통수단 to 목적지. 요 문장이 되는 거네요. 자, 우리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Okay, for example, let's take a cable car to the top of the mountain.
0: 아, cable car도 타는 거죠, 그쵸? 케이블카네요. Let's take a cable car. 우리 케이블카를 타고 가요 라는 말이고요. 목적지가 어디죠? 산 정상까지. To the top of the mountain.
1: Mm-hmm.
0: 그 산의 그 정상이기 때문에 the top of the mountain입니다. 네, 좀 어렵긴 하지만 길고 요거 많이 연습해지면 연습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1: You could also say, let's take a ferry to Hong Kong.
0: 저는 마카오에서 실제로 페리를 타고 홍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1: Mm.
0: 자, let's take a ferry. Ferry면 조금 큰 사이즈의 여객선이죠, 그쵸? 그거를 타고 어딜 가요? 홍콩. 자, 홍콩은 고유명사죠. 어떤 지명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더가 붙지 않습니다.
1: Mm-hmm.
0: 그런데 더를 자꾸 쓰다 보니까 가끔씩 the Hong Kong, 뭐 the Seoul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봤거든요. 네, 그래서 더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더가 들어가는 국가 이름 몇 개 있긴 있어요.
1: Mm-hmm. But those are plural. Mm-hmm. Like
0: 맞아요.
1: The United States, there's an S, or the Maldives,
0: 맞아요.
1: There's an S.
0: 맞아요. S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더가 붙죠. 뭐. The Philippines, the Maldiv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혹은 뭐 the Netherlands, 이렇게.
1: Mm-hmm.
0: 그래서 몇 개 생각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 빼고는 대부분 더가 안 붙습니다.
1: You could also say, let's take a limousine bus to the hotel.
0: 자, 우리가 아까는 미션 문장이 공항까지 택시를 타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도 잘 되어 있죠.
1: Mm-hmm.
0: Let's take a limousine bus. 굉장히 고급스러운 버스처럼 들리죠? Limousine bus. 어디로? To the hotel. 정해져 있는 호텔, 그 호텔이니까 the hotel이라고 하시면 돼요.
1: Oh, we're going to be late. 우리 늦겠어요. I'll call a cab. 택시를 부를게요.
0: Oh, don't worry. 걱정 마요. We're fine. 괜찮아요. Let's take the bus to the restaurant. 우리 식당까지 그냥 버스를 타고 가요.

0: 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네요, 그죠? 네, so let's take the bus to the restaura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택시라는 말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우리 잭쌤이 택시를 부를게요를 어떻게 말했었죠?
1: I'll call a cab.
0: cab, C-A-B라는 단어도 택시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1: I think originally the word was taxi cab. And then some people said just cab, and some people said just taxi.
0: 원래는 taxi cab이라는 단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반쪽만, 다른 사람들은 뒤에 반쪽만 이렇게 쓰다가 그냥 두 개의 단어가 돼버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taxi cab, 뭐둘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1: Now, here's another one where we don't use the. Let's take the subway to school.
0: 그쵸. 학교라는 school 앞에는 덜을 이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The most common places that you go, you don't use the. Like, let's go home.
0: 맞아요.
1: Let's go to school.
0: Let's go to work.
1: Let's go to church.
0: 맞아요. 그래서 흔하게 가는, 정기적으로 가는 곳들은 앞에 더가 안 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home, 집이라든지, school, 학교, work, 회사라든지, 혹은 church. 주말마다 외국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가니까, 네, 그런 곳들은 이제 쓰질 않죠.
1: And of course, you go home the most, so we don't even use to.
0: 맞아요.
1: Let's go home. No to, no the.
0: home 자체는, 뭐, home은 누구든지 집으로는 매일 가니까, 네, 그래서 자주 가는 장소라 to 자체도 쓰지 않는다. home이라는 단어 자체에 to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ome은 to도 쓰지 않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학교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요. Let's take the subway to school. 네, 이 경우는 덜안 씁니다.
1: Here's something fun to take. Let's take a water taxi to the harbor.
0: 요즘 한강에 워터 택시가
1: 네,
0: 있더라고요.
1: 한강 버스.
0: 네, 한강 버스가 있죠. Let's take a water taxi to the harbor. Harbor는 항구니까 항구까지 수상 택시를 타고 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전 아직까지 그 river taxi, 아, river bus를 아직 못 타봤고요.
1: 저 타봤어요.
0: 타봤어요?
1: Yeah, it's very nice.
0: 그 시간대에
1: It's
0: 맞춰야
1: not very
0: 되던데.
1: fast, but it is nice.
0: 네, 저도 그걸 들었어요. 그렇게 빠르진 않다. 근데 수상 택시도 있기는 있어요. 예약을 미리 해야 되긴 하지만 수상 택시는 아마 버스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이렇게 문장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1: Okay. You can take something that isn't a vehicle. Let's take a walk to the convenience store.
0: 그쵸. 가기는 가지만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교통수단처럼 역할을 해주는 게 있죠. 우리의 두 다리. 그래서 let's take a walk라고 하면 걸어서 갑시다라는 뜻이고요. To the convenience store. 편의점까지라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연습해봤어요. 그럼 연습했던 것들 쭉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Let's take a cable car to the top of the mountain.
0: Let's take a cable car to the top of the mountain.
1: Let's take a ferry to Hong Kong.
0: Let's take a ferry to Hong Kong.
1: Let's take a limousine bus to the hotel.
0: Let's take a limousine bus to the hotel.
1: Let's take the bus to the restaurant.
0: Let's take the bus to the restaurant.
1: Let's take the subway to school.
0: Let's take the subway to school.
1: Let's take a water taxi to the harbor.
0: Let's take a water taxi to the harbor.
1: Let's take a walk to the convenience store.
0: Let's take a walk to the convenience store.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먼저 듣고 올게요.
2: 늦겠어요.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3: 좋아요. 지금 부를게요.
2: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 1시간 정도요. 차가 막히진 않아요.
0: 네, 1시간 정도면 뭐 괜찮겠네요. 그쵸? 자, 일단 우리 아내가 늦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늦다. 뭐 be late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또 어떤 표현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라고 했는데
1: 아하.

0: 이 문장은 영어로 여러분 나오셨죠? 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남편이 좋아요. 지금 부를게요. 라고 했어요. 자, 좋아요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르겠다. 우리 아까 택시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부르다 커 써서 우리 잭쌤이 예문을 또 만들어 주셨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 볼까요? 그걸 응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 요거 질문 시작하는 거 우리 옛날에 했었는데, How long? 으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1시간 정도요. 이렇게 대략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는 about를 쓰고요. 차가 막히진 않아요. 자, 차가 막히진 않는다.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1: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2: Good idea. I'll call one now.
1: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2: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0: 늦겠어요.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1: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3: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자, 늦겠다라는 표현을 we're running late라고 했어요. 진짜 뛰어가는 게 아니라 run late가 늦다라는 또 표현입니다. be late하고 좀더 비슷한데 더 급한 느낌을 좀 주긴 하죠. 자,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다들 기억나시죠? 자, 이어서 좋아요. 지금 부를게요.
2: Good idea. I'll call one now.
3: Good idea. I'll call one now.
0: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뭐 이거 많이 했고요. 지금 부를게요. I'll call one now. 여기서 one은 한 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A taxi 대신에 쓰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ow는 지금이라는 뜻이었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맨 뒤에 썼습니다.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3: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0: 자, how long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여기서는 그냥 패턴으로 How long will it take to 뭐뭐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뜻이고요.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는데 라는 뜻이겠죠. 1시간 정도요. 차가 막히진 않아요.
2: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3: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0: 자, about an hour, 1시간 정도요라는 말이었고, the traffic isn't bad. 자, traffic이 교통체증이라는 뜻인데, the traffic, 교통량이라는 뜻이죠. 근데 the traffic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교통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isn't bad, 나쁘지 않다? 네, 여기서 bad는 나뿐이 아니라 심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우리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1: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2: Good idea. I'll call one now.
1: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2: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은요, take가, 여기 연음되는 것만 좀 주의해서 발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3: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3: English.

0: 있습니다. So the view is totally worth it. 자, 이 정말 그렇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1: It's worth it.
0: It's worth it.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할 만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지금 마무리되는데요. 먼저 지금 상황은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다리가 지쳐서 보니까 마침 벤치가 보이는 거죠. 근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1: 아.
0: 자, 옆에 잠깐 좀 앉아도 될까요? 라고 시작합니다.
1: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자, 쭉 이어 말하면 어떻게 해요?
1: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다다다다다다다다.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제가 여기 잠깐 앉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자, 빈자리 같아 보이면 그냥 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Right. 그런데 누가 옆에 같이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mind if I. Is it okay? 허락을 받는 이제 질문이잖아요.
0: 네.
1: 원래 do you mind인데 줄여서 mind. Mind if I sit here?
0: Mind if I sit here?
1: Right.
0: 그렇군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1: right, right.
0: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자, for a minute, for a minute, for a minute. 잠깐 동안만 for a minute 많이 쓰이는 말이죠.
1: Right.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해도 되지만
0: 네.
1: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난다.
0: 네.
1: 그럴 땐 조금 짧게 Is this seat taken?
0: 아,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0: 더 어려워, 더 어려워.
1: 아, 조금 짧잖아요, 그래도.
0: 아, 그래.
1: Is this seat taken?
0: Is this seat taken?
1: Yes.
0: 아, 이 seat가 누군가에 의해서 차지해 준 거냐라는 말로 Is this seat taken? 할 수 있겠군요.
1: It can be a park bench, it can be a bus, train, any kind of like chair or a seat. You can ask.
0: At a theater, too.
1: At a theater.
0: 네.
1: Is the seat taken?
0: Is the seat taken? 남들 다 영화 보고 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1: That's right.
0: Is the seat taken? 아이, 참, 안 되겠죠.
1: 조용, 조용.
0: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mind if I, 제가 뭐뭐를 하면 안 될까요? 이 mind if I, do you mind if I, 이 표현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우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런데 right, right.
0: 언제 과연 이 말을 쓰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좀 가볍게, 비유적 가볍게 뭐뭐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상대방의 허락이나 양해를 구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Mind if I, 제가 뭐뭐를 좀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될까요? Sit here, sit here. Sit here. 다음에 for a minute, for a minute.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한 번만 더 문장 주시죠.
1: Sure.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자, 그랬을 때, 아유, 어서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1: Not at all.
0: Not at all.
1: Not at all.
0: Not at all. 전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근데 우리말로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런데 아, 전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런 뜻은 아닌 거잖아요.
1: 특별히 이런 표현들은 한국어랑 이 순서가 완전히 달라 바뀌어졌어요. 거꾸로 돼 있죠.
0: 네네네.
1: Do you mind 하면 no 해야지 yes고
0: 네네.
1: yes 하면 no란 뜻이죠.
0: 그렇죠. 네.
1: 이게 너무 헷갈려요.
0: 왜냐하면 이 mind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안 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mind는 한마디로 꺼려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라는 말이 바로 not at all. 그래서 우리가 반대 입장으로 누가 나한테 와서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게 no인지 yes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또 그걸 아무리 저희가 easy English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럴 땐 그냥 간단하게 sure 해도 될까요?
1: 지금 바로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0: 어머 정말요? 또요 왜냐면, 선생님?
1: 왜냐하면 do you mind라는 건 원칙상으로 이게 맞아요. Not at all이 yes, it's okay라는 뜻인데
0: 네.
1: 가끔 습관적으로 mind라는 표현을 안 쓸 때가 많잖아요.
0: 네.
1: 그럴 때 is it okay 하면 sure, it's okay.
0: 네.
1: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mind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sure, you can sit.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문법상으로 틀린데 왜 그렇게 대답했어 따지지 않고 mind if I say here? Sure, Diane, go ahead.
0: 네네, 그렇죠. 아니, 근데 외국인들도, 아니, 그 영어권 분들도 sure라고 하던데요, 그냥?
1: 다 sure 해요,
0: mind
1: 맞아요.
0: Mind if I라고 하더라도?
1: Not at all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0: 네.
1: sure, it's fine.
0: 그렇죠. 참, 정말. 네, not at all도 좋고 sure, it's fine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물론 앉으셔도 되고 말고요. 여러
1: That's
0: 가지
1: right.
0: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여기 공간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편히 앉으세요.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1: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0: room이 되겠습니다.
1: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이 plenty가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발음에 대한 거, plenty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plenty.
1: That's right.
0: Plenty.
1: Ah. Oh,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1: there's
0: room.
1: There's plenty of space here.
0: There's plenty of space here. yes. 여기 정말 충분한 공간이 있고 말고요. There's plenty of space. Plenty of time도 있죠.
1: That's right. You have 네. a lot of time. So much time. Oh, there's plenty of time.
0: 아,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고 할 때 시간 right. 여유 가지세요. 시간 많아요. There's plenty of time. 이렇게 말할 적에도 plenty of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there's plenty of room. 이때 room이라고 하는 건 방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간 여유를 말하게 되는 거죠.
1: Plenty of room.
0: Plenty of room.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3: Not at all.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해도 제일 좋고 하면
1: sure.
0: plenty라고 정확하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plenty라고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아침 내내 걸었거든요. 라고 해요.
1: Oh,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0: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자, 이때 오전 내내라는 말이 all morning,
1: right.
0: all morning. 오전 내내 제가 계속 걸어왔거든요. I've been walking. 이때도 I've been 이 말도 말씀드려야겠네요.
1: Right. I've been.
0: I've been.
1: I've been.
0: I've been.
1: 그냥 빨리 발음하면 V가 안 들려요. 그냥 I've been.
0: I've been.
1: I've been.
0: I've been.
1: 원래는 I have been 줄여서 I've been이 맞는데 I've been.
0: I've been.
1: 거의 안 들리죠?
0: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지금 주치생님 입 네. 모양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1: I've been.
0: I've been 할 때 아랫입술을 앙 하고 깨무는 게 보여요.
1: 보이긴 보이죠.
0: 네, 소리는 안 들릴 뿐이지만.
1: 그게 좀 애매하네, 그렇죠?
0: 아, 괜찮아요. 그래서 I've been 이럴 때 I've been인데 I've been 하고 이제 빠르게 사실 입술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거의 힘을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음할 right. 때 근데 I've been 하게 되면 뭐 입술 움직이는 게 더 뚜렷하게 보이겠지만 I've been 하고 아주 낮게 빠르게 발음하는 것이므로 I've been walking 빠바 빰빰 이런 박자를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1: Yes.
0: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이렇게 I've been 다음에 잉 하게 되면 뭐뭐를 쭉 해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돼요.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자, 이 문장 들어보세요.
2: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0: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자, 그랬더니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1: Same here.
0: Same here.
1: Same here.
0: Same here.
1: We discussed this expression many times. Me too, same here. Well, likewise도 배웠죠.
0: 그렇죠.
1: It all basically means 나도, 저도요.
0: 우리가 그냥 same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1: Oh, that's right. We learned. Oh, same.
0: Same.
1: Same here를 줄여가지고 그냥 same.
0: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아마 다른 언어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1: course, yeah.
0: 줄이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나 봐요.
1: I think because we're so desperate to say so much
0: 어.
1: or we're just lazy.
0: 아.
1: People are generally lazy, I think. Yeah.
0: I agree. Yeah. 네. 자, same도 좋고 same here도 좋고 me too도 좋고 likewise도 좋습니다.
1: Mm-hmm.
0: 자,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또 자기만의 문장을 하나 덧붙이는 거죠. 제 두 발이 완전히 녹초가 됐답니다.
1: My feet are exhausted.
0: My feet are exhausted. 자, 내 두 발이 my feet are exhausted. 완전히 지금 지쳐 있는 상태예요.
1: 네.
0: 사실 피곤하다라고 할 때 tired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1: 그냥 피곤한 거는 tired인데
0: 네.
1: 너무나 피곤해서 지쳤어.
0: 네.
1: 지치다는 표현이 exhausted.
0: 아, 그러니까 기진맥진하다 이거죠.
1: 발음이 중요한 게 z-z-z, exhausted.
0: 이그저 아니고 exa가 되는군요.
1: Right. My feet are exhausted.
0: My feet are exhausted. 아, 이렇게
1: mm-hmm.
0: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아주 지쳤다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59쪽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1: 이렇게 mm-hmm.
0: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h.
0: So my feet are exhausted. Oh, 혹은 my feet are killing me. 이건 어때요?
1: 어, 이 표현 좋다. Killing me.
0: 어.
1: 죽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0: 네네.
1: 그만큼 힘들다, 피곤하다. 지쳤다라는 뜻으로
0: 어.
1: My feet are killing me.
0: 아, my feet are killing me.
1: 이거는 정말 아프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있는데요.
0: 네.
1: 너무 피곤해서 뭐 쓰라리고 아프고 It really hurts. 아, It's killing me.
0: 정말 많이 아파올.

0: 때 My feet are killing me 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Right. 자, 하지만 그건 그렇고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까 아이 광경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요 라는 말로
1: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At least 적어도 이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라고 mm-hmm. 말할 때 At least 그런 다음 The view is worth it. 그 광경만큼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때 worth the effort, worth the walking, 뭐 worth right. the 뭐 여러 pain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worth it 라고만 해도 간단하네요.
1: Right.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팠어요. 어. It was painful, exhausting, but it was worth it.
0: It was worth it.
1: Right.
0: 그렇습니다. It's worth it.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게 와서 굉장히 줄을 오래 서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1: That's right.
0: 야, 그 음식은 정말 충분히 이렇게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보상이 됐다라고 할 때 The food is worth it 해도 되나요?
1: The food is worth it.
0: The food is worth it.
1: Sure.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Worth it. W-O-R-T-H.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끝부분 들어보죠.
2: Same here. My feet are exhausted.
3: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At least, 적어도요.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광경만큼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군요. 자, 여기까지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2: Not at all. There's plenty of room.
3: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2: Same here. My feet are exhausted.
3: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잠깐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유, 충분한 공간이 있는걸요. 그럼요. 아유, 오전 내내 걸어서요. 두 발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Mm-hmm. 그래도 광경만큼은 끝내주는군요. 자, 여기까지 잘 표현 생각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1: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그럼요. Not at all.
1: Not at all.
0: 공간이 충분한걸요. There's plenty of room.
1: There's plenty of room.
0: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걸었거든요.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1: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0: 오, 그건 저도 그래요. Same here.
1: Same here.
0: 두 발이 완전히 녹초가 됐거든요. My feet are exhausted.
1: My feet are exhausted.
0: 뭐 적어도 여기 와서 누리는 이 광경만큼은 충분히 걸어 올라와 볼 가치가 있군요.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1: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여기까지입니다. Yeah!
1: All right. Good job.
0: 잘하셨어요. Mm-hmm. 자, 이렇게 mind if I 제가 뭐뭘 좀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지만 물론 이때 잘 알고 계시는 can I 라고 해도 되는 거죠.
1: Can I sit here for a minute?
0: Can I sit here for a minute?
1: Sure.
0: 그렇죠. 제가 여기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말로도 앉으면 안 될까요? 라고도 묻는 경우가 있을 때 있기
1: right.
0: 때문에 영어로도 그럴 때에는 mind if I 라고 하시면 괜찮다는 거.
1: The expression mind if it sounds nicer.
0: 네.
1: Sounds kinder.
0: right. 더 부드럽고 또 right. 공손하게 들립니다.
1: Mind.
0: 네, 함께하신 많은 내용은요. 우리 오디오 어학당 통해서 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4: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5: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6: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5: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3: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ossess, 뜻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답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10-month-old rescue kitten in the U.S. has tied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most toes on a cat, possessing a confirmed total of 28 digits. 여기서 possess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possesses great leadership skills.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possess the ability, possess the righ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ossess,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원래는 이제 육지에 붙어 있었던 땅인데 이게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섬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어서 언뜻 보면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지금 당국에서 절대 가지 마시라. 이게 언제 또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Maybe it's like a living island, like what
0: Yeah.
1: was that movie, Life of Pi?
0: Oh, yes,
1: It's like
0: right.
1: that living island.
0: Yeah. I wonder if any animals live there. You know, animals that can live in the water
1: Like a
0: and the land.
1: beaver,
0: Yeah.
1: maybe.
0: Or like turtles, or I don't know. All right. Well, that was our opening today. 이 섬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동해번쩍, 서해번쩍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구나. 요거를 영어로 바꿔주세요. 동해번쩍, that's east, 서해번쩍, west. 그래서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말, 정말 이렇게 안 가는 데가 없다라는 요런 느낌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구나.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과 또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우연히도 선생님이랑 저랑 옷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we're twinning today 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 게스트분들이랑 거의 옷 색깔이 매일매일 이렇게 맞아가지고 굉장히 신기했던 한 주입니다. 우리 전혀 이런 거를 사전에 얘기하지 않거든요.
1: Your attire looks much nicer than
0: No,
1: mine, though.
0: no.
1: I'm going casual,
0: 그래도
1: whereas, yeah, you look
0: 너무
1: much
0: 좋아요.
1: nicer.
0: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자, 여러분 계신 곳에 날씨도 알려주시고요. 사연과 질문도 마찬가지로 샵1045와 반디로 또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The number of repeat test takers applying for the 2027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has surpassed 196,000, making up around 35% of all applicants to mark the highest proportion of graduates in 31 years due to expanded medical school quotas and the final year of the current exam system.
0: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일명 N수생 수가 19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응시자의 약 35%로 3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이렇게 N수생이 역대 규모로 몰린 것은 올해가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해인데다 지역 이사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 An unusually poor potato harvest caused by extreme weather is threatening Belgium's potato farmers, raising fears of supply shortages and higher consumer prices in the world's leading exporter of frozen fries.
0: 세계 최대 냉동 감자튀김 수출국인 벨기에에서 극심한 이상기후로 감자 수확량이 유례없이 급감해 감자 농가들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현지에서 감자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Two paintings by Impressionist artist Pierre-Auguste Renoir, together valued at 9 million euros, have been stolen from the Renoir Museum in the south of France during a sophisticated early morning heist.
0: 총 가치 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에 해당하는 인상파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그림 두 점이 이른 아침 치밀하게 계획된 절도 범죄로 프랑스 남부의 르누아르 미술관에서 도난당했습니다.
1: Italian authorities have unveiled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fresco and mosaic complex of ancient Rome, a first century AD depiction of a maritime city in what became the largest bath complex in the world.
0: 이탈리아 당국이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Two paintings by Impressionist artist Pierre-Auguste Renoir, together valued at 9 million euros, have been stolen from the Renoir Museum in the south of France during a sophisticated early morning heist.
0: 총 가치 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에 해당하는 인상파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그림 두 점이 이른 아침 치밀하게 계획된 절도 범죄로 프랑스 남부의 르누아르 미술관에서 도난당했습니다. This didn't take long to pull off either. Only 3 minutes, I think.
1: Yeah, and these guys definitely seem to have known exactly what they were doing. They were wearing helmets, gloves, full combat gear as well, using electric knife, hacksaw to get through the perimeter fences and to get in. They actually originally grabbed four paintings, but they dropped two of them, the portrait of Madame Pichon and Coco Lisson. In the museum gardens as they were fleeing when the alarms went off at 5:48 a.m.
0: 와, 아침 6시가 되기도 전에 5시 48분에 이제 알람이 탁 울렸다고 합니다. 근데 경보기가 울리고 나서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그 전에 이미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절도가 한 3분 정도 걸린 걸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번째예요.
1: Yeah, more prominent lately. And you know, so many auctions, you see the price

0: in, sharpen, 그럼 뾰족하게 만들다. 그리고 short in, shorten, 그러면은 작게 만들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이제 명사 뒤에다가 en 붙이기도 해요. 뭐 length in, lengthen, 그럼 늘리다. height, 그러면은 또 길게 하다, strengthen 그러면은 더 강화하다 이런 게 되겠죠. 자, 여기서 flatten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lood sugar curve는 뭘까요?
1: Okay, so yeah, I guess I was kind of explaining those together.
0: Together, yeah, you are
1: Yeah,
0: actually,
1: so
0: yeah.
1: yeah, the curve there, as I mentioned, it was kind of like the bell curve where it goes up because a curve, it means that it's not choppy like a square corner or a triangular corner. It's something that's kind of a gentle rounded curve. And as I mentioned, with the blood sugar level, as it goes up and down, they're trying to flatten that, so they're trying to keep the curve lower.
0: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그 곡선, 그거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조금 납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게 음식 섭취 순서, 채소, 그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A study by Ehwa Women's University finds that eating vegetables first, protein second, and carbohydrates last flattens post-meal blood sugar curve by 74%.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오늘 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구나. 요거 무모한 문장 영어로 보내주세요. 사연과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Here's Mochiba. Rome wasn't built in a day.

0: Let's have a look at the five key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The first one is 무언가에 지원하다 아니면 신청하다. Apply for something.
1: Yeah, if you apply for something, then you want to do something and you're registering or you're showing intent. Doesn't mean that you're going to be accepted, but you're showing that you would like something or be a part of something.
0: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I am applying for an extension on my visa.
0: 나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할 겁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의 의미가 일단은 extension on my visa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려고 한다. I'm applying for it. 자, 다음 표현은 바로 위협하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짐을 보인다가 될 수도 있어요. Threaten to do something.
1: Yeah, when you're threatening something, then it means that something might happen, usually a cause and effect. My example, the marathon runner is threatening to break the world record with just 2 kilometers left to go.
0: 마라톤을 2km 남겨둔 시점에 그 마라토너가 세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조짐이 보인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is threatening to do something. 아니면 우리말로도 가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세계 기록을 깰, 세계 기록에 위협이 될 만한 선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만큼 잘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 치밀하다, 정교하다, 아니면 뭐 세련됐다가 될 수도 있는데요. sophisticated.
1: Yeah, essentially the opposite of simple. It's something that's maybe more complicated or complex.
0: What's your sentence?
1: The new design was too sophisticated for the fashion students to copy without help.
0: 그 새로운 디자인은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움 없이 따라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 묘사, depiction.
1: Depiction is a version of how something is shown or displayed or created by somebody else.
0: 자, 예문은요?
1: He was not pleased with the artist's depiction of his receding hairline.
0: 그는 화가가 자신의 뒤로 밀려나는 헤어라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렸는지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뭐 캐리커처 같은 거 그릴 때 이게 좀 과장해서 그리니까 그걸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평평하게 하다 아니면 납작하게 하다 to flatten.
1: To flatten is to make flat, to make it horizontal rather than something like a mound or something being above it as a curve.
0: And your example is?
1: No amount of sit-ups or other abdominal exercise will actually flatten your stomach.
0: 아무리 sit-up를 많이 해도, 아무리 뭐 복근 강화 운동을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는 뱃살이 사라지고 배가 납작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문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 모닝 헤드라인 익스프레션즈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모닝 스페셜 박창훈님이요, you are everywhere 하셨습니다. 너 동해번쩍 서해번쩽 하는구나.
1: 네, yeah,
0: very simple. Yeah,
1: to the point.
0: To the
1: very
0: point.
1: Quick. And yeah, you're everywhere.
0: 네,
1: perfect.
0: 저도 이거 생각하긴 했거든요. You're everywhere. 김잔디님은 wow, you're all over the place.
1: You're all over the place is exactly what I wrote,
0: okay.
1: But I figured that somebody might, so I did write a second one.
0: All right. 네, you're all over the place가 또 근데 약간 정신없다라는 뜻으로
1: yeah,
0: 쓸 수도 있어요.
1: Absolutely.
0: 그렇죠. 자, 8572님 appeared in the east, disappeared in the west.
1: Okay.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